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푸른 영상, 류미래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를 하셨나요?
1: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린 살면서 고마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요. 학생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1: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텐데요. 오늘은 장애 어린이와 참 스승과의 교감을 그린 영화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고요.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감독의 천국의 속삭임입니다.
0: 쉽게 만나기 힘든 이탈리아 영화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 자상한 부모님, 뛰어난 외모와 총명한 두뇌,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소년 미르코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연한 사고로 시력을 잃고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모든 희망을 뺏긴 미르코가 마음을 닫고 스스로의 어둠 속에 갇히지만 새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0: 우연한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는 건가요?
1: 총기 사고예요. 워낙 미르코가 축구를 좋아하는 활발한 소년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서랍장 위에 있는 총기를 만지려다가 그 총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오발 사고로 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총기 사용이 금지됐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0: 다행이죠. 자, 그래서 미르코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군요. 어린 시절일수록 친구가 중요한데 새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1: 이탈리아는 법으로 맹인은 꼭 맹인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미르코는 법에 따라서 원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고 그래서 제노바에 있는 맹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은 다 맹인 친구들인 거네요. 보통 전학생한테 하는 그런 평범한 질문들이 아니겠는데요.
1: 그렇죠. 어디서 봤어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워낙 그 학교에는 선천적 시각장애 학생이 많은 탓에 친구들은 미르코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미르코, 하늘을 본 적이 있니? 미르코, 태양을 본 적이 있니? 눈은 어떤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한 번도 세상을 봐본 적 없는 그 사람들이라서. 이런 말들인데 정말 그 평생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천사처럼 아름다운 그런 영혼을 가진 소년들이 바로 미르코의 친구들이에요.
0: 그런데 미르코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실명을 하게 됐는데요. 중도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보다 훨씬 더 힘이 들죠.
1: 그렇죠. 일반적으로 중도의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은 처음에는 충격 속에서 부인을 하다가 분노와 좌절의 단계를 거친 후에 비로소 마지막에 수용의 단계가 온다고 해요. 영화 속 미르코가 딱 그렇습니다. 맹인 학교인 카소니 학교로 전학을 온 미르코는 처음에 친구가 얼굴을 이렇게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펠리첸데 친구 이름이. 그리고 점자를 배워야 하는데 점자판을 던져버리는 식으로 계속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0: 나이든 어른들도 힘겨워하는 상황인데요. 어린 미르코에게는 더 상황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영화의 부제를 나름대로 붙여본다면 소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부정하던 미르코는 일단 학교장과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고 그 덕분에 이제 방에 갇히게 되는데 더듬더듬 벽장을 뒤지다가 노음기를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미르코는 소리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0: 많은 영화에서 시각장애인이 청각이 매우 예민한 인물로 그려지거나 때로는 초능력처럼 과장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1: 그렇죠. 사실 그 장애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신체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결핍이 되면 다른 기능이 자연스럽게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맹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맹학교에서는 청음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시각장애인이 청각이 발달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 끝에
0: 훈련을 통해서
1: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0: 미르코는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됐는데요. 다행히 자기 재능을 그래도 빨리 발견한 편이네요.
1: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영화의 주인공 미르코는 이

0: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음향 감독으로 꼽히는 미르코 맨카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실제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은 성공한 장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미르코가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데에는 줄리오 신부님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시각을 잃은 대신에 청각에 관심이 많은 미르코를 위해서 녹음기를 빌려주고 꿈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정말 참승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첫 만남에서 미르코는 그러니까 거부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줄리오 선생님의 모든 가르침을 거부해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려주시는 게 참 좋은 얘기였어요.
1: 어떤 이야기인가요?
0: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악을 연주할 때 왜 눈을 감는지 아니? 더 깊게 느끼기 위해서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 눈을 감는 음악가들은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신체적 결핍이 없는 음악가들도 청각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통해서 미르코가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니다.
1: 천국이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 영화는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니죠?
0: 거의 정말 이렇게 묻혀있던 영화예요. 이 영화는 2009년 12월에 개봉했습니다. 그때 아바타가 같이 개봉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빛을 못 보고 조용히 개봉했다 사라졌는데요. 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다행히 다음해 2010년에 부산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게 되어서 나중에 발굴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1: 부산 장애인 미디어 축제라는 행사가 있군요.
0: 네, 2006년부터 시작돼서 2009년부터는 이름을 이제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원래는 부산 장애인 영화제였는데 장애인 미디어 축제, 그러니까 줄여서 장미 축제 이름도 예쁘죠. 보통 예. 5월 말에 하는데요. 줄여서 이렇게 부산 장미 축제가 워낙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긴다는 그 취지를 특별히 부각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향상이라든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체험, 장애인들의 신미디어 체험 이런 식으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사입니다.
1: 예, 어떤 행사들이 펼쳐지는 건가요?
0: 일단 그 최신 개봉 영화의 배리어프리 버전을 상영하는 장미극장, 어둠 속의 영화관, 또 마음으로 읽는 타로 같이 장애 공감 체험이나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미마당, 그리고 전문가 특강 장미 톡쇼 같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진행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둠 속의 영화관 체험이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암실에서 시각장애인 가이드와 함께 영화를 감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데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감각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러니까 섬세하게 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 네, 덕분에 스쳐 지나갔던 명작을 만날 수 있었군요. 자,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 속에 그래서 미르코가 훌륭한 음향기사가 됐는데요. 그게 실화라고 하니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많은 공포 영화들에서 보면 장애가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라는 상황을 결핍, 비정상한 임무로 많이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영화 천국의 흑상을 보다 보면은 비장애인들이 사실은 그 모든 감각이 발달해 있으니까 오히려 놓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극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처럼 그 신부님 말씀처럼 어느 한 감각을 닫았을 때 새로운 감각을 더 많이 발휘하면서 몰랐던 거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화는 특정 감각을 접어두었을 때 새로이 열리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
1: 예. 저희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장애는 그저 다른 것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만난 영화 천국의 속삭임은 달라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소통 방식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애 어린이와 참스승과의 만남을 그린 천국의 속삭임 만나봤습니다. 푸른 영상 유미래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오늘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담아낸 분 모셨습니다. 윤덕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두 아이를 키우는 윤덕주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그저 학교랑 학원밖에 모르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친구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학생활에 향한 막연한 동경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고
1: 예.
2: 결국 용기를 내서 친구들보다 4년이나 늦게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각디자인과 출신인데 학교 축제에서 치어리더 활동과 마라톤으로 장학금을 타고요.
1: 예.
2: 역동적인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서 방과후 지도사, 보육교사, 연극놀이 지도사, 동화구연 지도사 등 여러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코로나 시국에 20여 년 만에 다시 사이버대학에 진학해서 예술경영학사와 사회복지학사, 복수전공으로 학위까지 땄습니다.
1: 아, 에너지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군요.
2: 최근에는 홍익대 미술교육원에서 아크릴화를 배우며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1: 예.
2: 전시 참여 기회가 많아져서 바쁘지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 취득, 자격 취득도 준비 중인데요.
1: 예.
2: 그거 외에도 어반 드로잉, 시니어 모델 등 여전히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열정 아줌마로 살고 있습니다.
1: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가족 자조 모임 이야기부터 부모로서의 삶 그리고 그림책에 담긴 마음까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가족 자조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2: 네, 저희 모임 이름은 가족 힐링 지원이고요. 동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힐링 모임이에요. 특히 밝은 미소로 저희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김미린 예쁜 사회복지사님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통해서 예. 일상의 쉼표를 찍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해서 2년 차에 접어든 이 모임인데요. 현재 5명의 어머니가 참여 중이시고 보호자 모두 발달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채로운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러 감정들을 공유하면서 끈끈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1: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고 계신데요. 주로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2: 네, 저희 자조 모임은 엄마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직접 제안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다수결 투표로 활동을 정하다 보니 기대감도 크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베이커리 카페인 코땡리 베이글에서 예. 맛있는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 떨기도 하고 최근 활동인 지난달 모임에는 건대 근처 가죽공방에서 예쁜 카드 지갑을 만들어봤어요. 저는 제 딸에게 선물하려고 아이의 그 이니셜을 넣어서 새겨와서 선물을 해왔는데요. 완성된 작품에 다들 얼마나 뿌듯해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볼링을 추천해서 다 같이 볼링장에 다녀왔는데 다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힘들어하셨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요. 다가오는 이번 달 모임에는 제 전시 기간에 맞춰 작품 감상하고 홍대 거리를 투어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 즐겁게 살고 계시는군요. 자, 베이킹, 볼링, 공방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건가요?
2: 네, 함께 해왔던 활동들 모두 즐거웠었는데요. 베이킹으로는 작년에는 휘낭시에를 만들고 올해는 벚꽃 시즌에 벚꽃 마카롱을 만들었어요. 이건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뚝딱뚝딱 어설퍼 보이기도 했지만 작업 과정에서 내내 실컷 웃으면서 만들었고 다들 예쁜 결과물을 얻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운 체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것 몇 개 빼놓고 몇몇의 지인들에게 한 개씩 선물로 드렸는데요.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선물인데다가 맛있다고 칭찬받았어요.
1: 같은 경험을 가진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2: 네. 모든 사람들의 생김새나 성향이 모두 제각각이잖아요. 저희가 키우는 아이들도 장애의 정도나 성격이 참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의 힘든 점만 보며 나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요. 아이들마다 가진 각자의 그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 장점을 발견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고 저마다의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요. 나름의 방식대로 다들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큰 위안을 받았고 서로의 다름을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배움이자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녀 양육이나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2: 네. 한때는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자조 모임 및 여러 활동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소가 되어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 딸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름이 예린이가 맞죠?
2: 네.
1: 예린이는 어떤 아이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네. 저희 예린이는 3살 터울에 오빠가 있고 오빠가 하는 행동마다 다 따라하고 인형보다는 오빠 장난감인 자석블록과 총도 좋아했고요. 6살 즈음부터 조금씩 인지가 뒤처지더니 10살 즈음부터 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언어도 보행도 점차 퇴행 중이라서 자주 다치기도 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저한테 사랑해요 라고 표현해 주는 예쁜 딸이랍니다.
1: 예. 진단명을 알기까지 쉽지 않으셨죠.
2: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전과 전문의 교수님이 진단 병명도 원인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국가 바이오 사업으로 유전자 검사 후에 UBTF 신경변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질병관리청에 접수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파킨슨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재심사 후에 국내 최초 사례 극희귀 질환이 인정되어서 질병관리청에 등재가 되었고 해외에서도 한 10여 명 안팎의 사례만 있는 희귀 질환이라 그 아직 정확한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지만 질환명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1: 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재활치료를 이어가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죠.
2: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2019년부터 매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마포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납병동 치료를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로봇치료도 추가되어 더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게 되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왼발 보행이 20보인데 오른발 보행은 30보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던 것이 로봇 보행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맞춰졌거든요. 하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자주는 못하고 틈틈이 빈자리 날 때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재활을 해서 불안정하나마 보행이 가능한 건데 자립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가 경증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주장애인 지적장애는 중증이지만 작년에는 장애 유효기간 갱신 과정에서 예고 없이 콜택시가 중단되는 아찔한 상황도 겪었고요. 집에서 거리도 먼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말 운 좋게 특수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셔틀버스 등교로 이른 아침에 집에서 나서고 조퇴후에는 학교인 성북동에서 상암동으로 이동하고 치료 종료 후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배차 신청 후에 장애인 콜택시가 한 두어 시간씩은 기다려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1: 예. 자, 이어서 그림책 이야기 해보죠. 그림책을 출간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가요?
2: 네. 제 책 펭귄이 되어버린 공주는 성동 장애인복지관 장애의의 그림책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24년 12월 31일자로 출간된 그림책이고요. 예.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각자의 스토리로 각각 책을 출간했고요. 정상분만으로 잘 자라던 친구가 점차 보행과 인지가 퇴행하게 되면서 현재는 중복장애인인 제 딸 예린이의 장애 과정을 담았는데 그리야 제 아이와의 에피소드를 펼치다 보니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림이 떠오르지 않아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녹음한 것도 들으실 수 있답니다. 예. 또한 25년도 11월에 출간된 천사가 아닌 친구로서는 동대문 장애인복지관 글쓰기 프로젝트 펜떼의 네 번째 시리즈로 장애인 당사자, 부모, 지역주민 등 6명의 작가들이 장애인 이웃이나 친구와의 직접 겪은 스토리를 에세이로 풀어낸 책인데요. 각자가 바라보는 장애에 관한 선입견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1: 네. 앞으로 딸 예린이와 함께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으실까요?
2: 네. 작가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어색하기도 한데요. 딸 예린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도 얻고 작가님이랑 호칭을 얻게 되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미 엄마만큼 커 버려서 점점 케어하기가 버겁지만 늘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딸 사랑합니다. 아울러 대학생이 된 아들 도현이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1: 네. 토요초대석 오늘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자조 모임 이야기와 아이를 향한 마음을 담은 그림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덕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수만의 행복.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최근 상담실을 찾는 분들 중에는 유독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특정 집단이나 가치관에 대한 강한 분노와 혐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종조차 하기 싫다는 식의 극단적인 단절을 이야기해요. 정치적 갈등으로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 않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가 오프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들의 심리적 기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알고리즘이 만든 확증 편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사람들의 분노를 끌어올리는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알고리즘과 인지적 편향, 즉 확증 편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예, 먼저 알고리즘은 어떤 원리인가요?
1: 쉽게 말해 알고리즘은 디지털 취향 추적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끝까지 봤는지,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심지어 특정 화면에서 몇 초간 멈춰 있었는지까지 모두 기록하죠. 플랫폼의 목표는 단 하나, 사용자를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래서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콘텐츠를 다음 순서로 배치하지요. 내가 한 번 클릭한 관심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인공지능이 설계한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0: 알고리즘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1: 문제는 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우리 마음의 취약한 부분인 확증 편향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데요.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는 바와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인지적 오류를 말해요. 과거에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나와 다른 의견도 최소한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의 알고리즘은 철저히 나의 과거 기록에 최적화된 정보만 공급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뇌는 확증 편향이라는 달콤한 함정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이를 인터넷 활동가 엘리 프레이저는 필터 버블이라고 불렀는데요. 알고리즘이 만든 거품 속에 갇혀 거품 밖의 정보는 차단된 채 살아가는 현상이에요. 이 거품 안에서는 내 생각과 비슷한 정보만 반복되다 보니 내 생각이 세상에 보편

0: 일반적인 진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거품 밖의 사람들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거나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의 감옥이 형성되는 것이죠.
1: 알고리즘은 우리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0: 알고리즘은 우리 정신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듯 뇌도 건강하려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접하며 유연성을 유지해야 해요. 하지만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인지적 편식은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켜요.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와 반대되는 정보를 접할 때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데 알고리즘은 이 회로를 쓸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결국 뇌는 점차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보다 단순한 흑백 논리에만 열광하는 경직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정서적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하버드대학교 다이애나 타미르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를 접하거나 의견을 나눌 때 우리 뇌는 음식이나 돈을 얻었을 때와 같은 쾌락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맞춤형 정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뇌를 도파민 중독 상태로 몰아넣고 이로 인해 반대 의견을 접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게 되어요. 알고리즘이 주는 안락함 속에 숨어 배설적인 분노를 쏟아내느라 정작 현실에서는 타인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이 쇠퇴하는 것이죠. 결국 알고리즘이 연결해준 거대한 네트워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외롭고 단절된 정서적 섬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되고 있어요.
1: 예, 우리가 알고리즘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이 견고한 알고리즘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마주하는 인지적 디톡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는 익숙한 정보만 접할 때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 모드가 되고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뉴스나 낯선 관점의 영상을 시청하며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는 순간 뇌는 비로소 비상등을 켜고 깨어나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의 원리로 설명하는데요. 뇌는 새로운 자극과 충돌할 때 기존에 고착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며 유연성을 회복해요. 하버드대학교의 카스선스타인 교수는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우연한 발견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알고리즘이 짜준 식단에서 벗어나 내가 평소 보지 않던 매체의 기사를 읽거나 반대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뇌에 주입하는 훈련이에요. 특히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증거를 처리할 때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태도를 조절하는 핵심 센터인 뇌의 후 내측 전두엽이 활성화되었어요. 즉, 인지적 디톡스를 통해 이 부위를 계속 자극해 주어야만 우리 마음의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심리적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국 인지적 디톡스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 알고리즘에 저당 잡힌 나의 사고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치열한 과정인 셈이에요.
1: 예. 그렇다면 부모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 디지털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에게는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해요. 이 영상 뒤에는 너를 계속 붙잡아 두려는 기술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 라고 알려주며 아이가 스스로 정보의 편향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 사고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만이 알고리즘이 설계한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1: 예,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꼭 필요할까요?
0: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매끄러운 소통을 약속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사실 거칠고 불편한 소통에 있어요.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견뎌내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내지요. 오늘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익숙한 영상 대신 조금은 낯설고 불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열쇠일 거예요.
1: 네. 행복충전소 오늘은 알고리즘과 인지적 편향,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사랑인가 봐.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2: 네, 매년 이맘때 진행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장애로 인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 각종 정보통신기기

0: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나 특수 소프트웨어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 명칭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급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단순히 제품을 나눠주는 데만 있지 않고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고 또 공부하고 일하고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그리고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수급자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자체는 소득으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개인 부담금에서 추가 경감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등록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용 기기를 바로 신청하시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좀 있긴 한데요.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청각 언어 유형의 대화용 장치나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지적 자폐성 장애인도 지체 뇌병변 유형의 호출기나 또 청각 언어 유형의 대화용 장치,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신호장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이 좀 다르더라도 정말 필요성이 뚜렷하다면 전문가 소견서를 첨부하시는 걸 조건으로 해서 다른 유형의 기기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예, 올해는 어떤 품목들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0: 네, 올해 보급 품목은 총 128종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시각장애인용 제품이 61종, 그리고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이 19종, 청각 언어장애인용이 48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편이죠. 시각장애인용에는 OCR이라고 해서 이제 글씨를 읽어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확대 시스템,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같은 품목들이 들어있습니다.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에는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호출기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청각 언어장애인용은 대화용 장치, 의사소통 시스템, 소리증폭기, 신호장치,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예,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네, 기본 원칙은 정부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면 나머지 20%는 지원받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개인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경감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청자하고 조금 다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계산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복잡하게 돼 있기는 한데요. 150만 원 이하인 제품인 경우는 10% 수준, 그다음에 150만 원이 초과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서 조금 더 낮게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고가 장비를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가 장비일수록 신청자가 많으면 보급 수량도 제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기기를 고르시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꼭 맞는 기기를 찾아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로 하면 될까요?
0: 네, 신청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6월 23일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신청받고요. 우편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된 게 인정이 됩니다. 신청은 우편 방문 홈페이지 AT4U, 그러니까 AT4U가 되는 거예요. AT4U.or.kr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반드시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접수와 문의처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전국 공통번호인 상담전화 1588-2670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이신 분들은요, 통신중개서비스센터인 손마리음센터 107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신청서류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0: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한 부가 필요하고요. 이 안에 있는 신청서와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이용약관 요거 모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첨부서류로 장애인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신청서나 차상위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을 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청서에 사회활동을 표시하셨다면 여기 맞는 증빙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시면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구직자라면 구직활동확인서, 또 훈련생이면 훈련확인서, 또 취업자라면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빠지게 되면은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류들 미리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신청을 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0: 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요. 행정심사하고 자격확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고가 제품인 경우에는 심층상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층상담 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같은 별도의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 서류들 또 신청 관련된 이 상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보급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정평가 보급심사를 통해서 보급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요. 선정된 분들께 정해진 기간 안에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라는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은 지원받을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안내서에서는 신청서하고 활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진단을 해봤는데 결과가 부적합이면 보급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품목을 이미 내구 연한 안에 지원받으셨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1: 네,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0: 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말 그대로 디지털 생활의 접근권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기 덕분에 공부를 가능하게 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을 하거나 사회참여를 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뭐 브랜드나 이름 혹은 이왕이면은 지원받는 거니까 비싼 제품이 좋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혹은 업체 측의 설명만 듣고 고르시게 되면은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 아닌 그런 제품들을 받아서 집에 자리만 차지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금 어떤 점이 이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때 제일 불편한지, 또 실제로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신청서에 잘 작성해 주면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체험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순회 체험 전시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설 체험은 국립재활원의 중앙보조기기센터하고 그다음에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ICT생활체험관에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이 순회 체험의 경우에는 전시 마지막 날은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보조기기가 특성상 설명만 듣고 선택하시기보다는 직접 만져보고 써보고 또 직접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시장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연세가 지긋한 분들 중에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대하소석 10권은 너끈이 나올 거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책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써야 책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시각장애인 김성은 씨는 맹학교 교사입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러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점자 문예 작품 현상 공모 최우수상, 신화문예대학 수필 작가상을 거쳐 종합문예지 신인상을 수상하며 정식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인생을 담은 책, 안내견 강산이와의 추억을 담은 책 등을 출간해서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알리고 있죠.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 무엇이든 써보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도 좋지만 공모전에 참여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마침 제36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소설, 수필, 동화 부문에 참여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6351-5902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가슴 깊이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장훈의 노래 듣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중학생인 딸이 요즘 들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나라 리투아니아로 떠나봅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 한 나라죠. 낯선 국가일 수도 있지만 여행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인기가 있어서 이곳을 찾는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리투아니아로 떠나는 첫 시간이니까 먼저 리투아니아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역사 이야기로 음악여행 함께하겠습니다. 최혜영의 노래 먼저 듣죠. 물 같은 사랑.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1: 네.
0: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학교 선생님 말고도요. 네. 여러 선생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십니까?
1: 저는 학교 선생님이 기억에 남고요.
0: 네.
1: 그 뭐 인생에 있어서 스승이라고 하면은 제 아들이 스승이죠.
0: 오.
1: 애물단지라서요.
0: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요. 보니까 지난주에도 아드님과 같이 점심 식사 약속하시던데 네, 워낙 아들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의 어떻게 못난 점이 자꾸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아, 다 저게 내 모습이려니 이러면서 네. 스승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0: 마음에 있는 스승님들 다 계시죠. 네, 늦었다고 생각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차 놓치신 감사의 마음 그 전할 일들 좀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정수현 송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20대 초반입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약시인 시각장애인인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중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딸이 부쩍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날이 많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딸과 실랑이를 벌이며 저도 함께 악을 쓰다 보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답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챙기고 저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딸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아침부터 지치고 너무 괴롭습니다. 딸을 혼내도 보고 달래도 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이유를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질 않습니다. 지난 겨울 딸이 많이 아파서 2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 다니느라 딸이 어릴 적부터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보니 막무가내로 때를 쓸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중학생이면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나이인데 딸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한심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중학생인 딸이 요즘 들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또 막무가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이라고까지 하셨어요.
2: 아침 시간이 정말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네, 정말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분 보니까 또 따님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도 더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마 더 따님하고 소통을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1: 네.
2: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부모가 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2: 그럼요.
1: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뭐 앞서서도 아까 제가 잠깐 저희 아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상담 심리 공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 된 거고요. 그 이전에 저도 아마 이분 사연 못지않게 그 아이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아침에 정말 이런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분도 그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더군다나 이 따님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따님의 감정을 조금 더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1: 네.
2: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따님의 입장에서 따님의 그 감정을 좀 잘 만져주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1: 네.
2: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첫 발을 내딛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이분에게 어떤 감정적인 지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2: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도 상당히 많이 지쳐 계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정신 하나도 없이 남편 챙기랴 또 아이 그렇게 막 떼쓰고 이러는 걸 보면서 본인도 출근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전쟁터 같은 데에서 이분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예, 정서적으로 지금 상당히 피로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정서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을 갖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누구보다도 지금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갈등을 좀 줄여야 될 텐데
2: 그렇죠.
1: 이거 어떤 소통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금 따님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엄마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따님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추궁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0: 아니면 다그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따님을 몰아세우는 어떤 그런 방법을 자꾸 쓰시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한숨 이렇게 좀 돌리시고 지금 따님의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에게 이렇게 힘들지만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이러기보다는 지금 너가 이렇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뭐야? 막 이렇게 좀 다그치고 이런 말보다는 그래 어떻게 하면은 네가 아침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까? 학교에 가는 게 싫어? 이런 말보다는 학교를 가면은 뭔가 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가서 재밌게 지내고 오면 좋겠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지금 마음에 계속 남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0: 아, 그런가요?
1: 그 사연 끝부분에 보면 이분도 그렇고 그 남편도 그렇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사연 끝부분에 보니까 그래서인지 딸이 한심하다고 하셨어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들 같습니다. 이분들.
0: 네, 그렇죠.
1: 미래 계획도 다 세워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누구보다 열심히 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딸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한심하게까지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 전혀 엉뚱한 겁니까?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또 그리고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을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이분들의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를 쓰고 있는 이 따님이 지금 분명히 자신의 앞가림을 해낼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러한 시선이 절대적으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 아이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때는 사실 굉장히 그 어떤 감정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예민한 이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엄마가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 태도가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1: 아이들이 알죠.
0: 그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자기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엄마를 불신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서서히 이렇게 그 엄마와 딸과의 소통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정말 그 진행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그 아무래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엄마가 좀 비록 힘드시겠지만 그 엄마가 이런 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딸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지금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신의 중학교 때 그 어릴 적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따님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1: 자, 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0: 네.
1: 악을 쓰고 얘기를 하려 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지금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엄마는 따님의 입장에서 따님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시고 감정적인 대화로 나눠주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개방적인 질문 그리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이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좀 더군다나 이렇게 조급해지다 보면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폐쇄적인 질문이라고 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질문은 그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네. 따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지금 기분이 어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이렇게 그 따님의 입장에서 따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 따님의 감정을 살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딸에게 마음을 그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지금 이분은 딸이 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지 그런 것 같은 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 열린 질문, 대화를 네. 통해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군요.
0: 네, 그렇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엄마 입장에서는 바로 이 따님이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들기 전에 무조건 다그치고 추궁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더더욱이 말을 네.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그것도 궁금해요.
0: 그렇죠.
1: 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0: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아이가 그 병원 생활을 한 2주 정도 하고 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다시 퇴원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신체적으로도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로 인한 피로감도 아직 채 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그 엄마는 학업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몰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가기를 조금은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또 짐작컨대 학교에서 어떤 그 타인 그 동료들 또래 친구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또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 이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나 어떤 따돌림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혼자만 고민하시기보다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또 학교 상담 선생님 이러한 분들 계시니까 이러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따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상담 사연에요.
0: 네.
1: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0: 그렇죠.
1: 아빠는 육아에 방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0: 지금 아마 이분이 따님에게 정신이 이렇게 빠져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양육은 절대 혼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가끔은 그 부부지간에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육은 당연히 엄마가 책임져야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은 양쪽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와 그 가족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양육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엄마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따님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해주신다던가 또 아니면 따님이 학교를 갈 때 그 이렇게 그 옆에서 돌봐주는 거를 그 아버지가 대신 해주시거나
1: 네.
0: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회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족 간 회의와 또 의사소통 이런 열린 대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것을 아빠의 주도에 의해서
1: 네.
0: 한번 같이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1: 그 부분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0: 네, 맞습니다.
1: 하게 됩니다.
0: 네네.
1: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0: 지금 이분 정말 그 출퇴근하시고 또 남편도 챙기셔야 하고 거기 따님까지 또 챙기시느라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정말 엄마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 강하신 분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분 이렇게 누구

0: 누구나 다 우리가 또 엄마로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런 경험을 또 하고 계시는 거니까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누군가에게 항상 도움 요청하고 가까이 계시는 남편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또 저희도 항상 응원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1: 네. 짐을 너무 혼자만 지려고 그렇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네요.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윤건의 노래 듣죠. 라떼처럼.

얼마 전 장애학생 지원기관에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느린 학습자란 지능이 낮아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 등록을 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닌 학생들을 말합니다. 학습 지진아나 학습 장애 아동 등으로 불리던 것을 순화해서 부르는 말이죠. 선생님의 고민은 느린 학습자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장애 학생들과 경쟁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학습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례가 있어야 규모 있는 지원이 가능한데 자녀가 장애 학생으로 인식되는 걸 꺼리는 부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부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걸림돌이라고도 하시더군요. 시각장애 학생 중에도 보행이나 웬만한 운동은 물론이고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약한 시력 탓에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에서 뒷전으로 밀리거나 본인은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학습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삶과 학습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학생들은 위로받고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바리톤 문병인의 노래로 듣습니다. 스승의 은혜.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이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까지는 몰도바 여행을 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나라, 리투아니아로 떠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발트 3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한 나라예요. 다른 두 나라는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래도 좀 익숙한 국가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 발트 3국이 영어로는 이제 발틱 스테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유럽의 동부와 북부 사이, 그러니까 이제 독일,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에 동부 발트 지역에 있는 세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이 지역에 몰려 있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국가 간의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트 3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 무대에서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변해 주는 또 이제 발트 의회라는 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이 세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 국제 관계라는 게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서로 이해 관계에 따라서 어제 저기 동체가 되기도 하고 뭐
0: 쉽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과거에 러시아 제국 또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기도 하고 독립을 하고 나서는 현재 바로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각 나라마다 엄연하게 이제 고유의 어떤 문화, 언어 이런 다른 국가입니다. 민족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성향으로 보자면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는 굉장히 친독일적입니다. 또 반면에 리투아니아는 그와 정반대되는 반독일 성향을 갖고 있고요.
0: 네.
1: 민족적으로 보면은 에스토니아는 북쪽의 핀란드와 가까운 발트 핀족 국가고요. 라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는 또 발트족 국가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우랄 어족, 발트 핀 어족에 속하는 그런 교차어이고요. 라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어는 또 인도 유럽어족. 발터파에 속하는 굴절어입니다. 뭐 교차어 네. 굴절어 이거는 뭐 제가 언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긴 그렇고 리투아니아에 대한 정보 간략하게 먼저 좀 알아볼게요. 수도는 빌뉴스라는 곳이고요. 동쪽과 남쪽은 벨라루스, 서쪽은 발트해, 남서쪽은 러시아와 폴란드, 북쪽은 또 라트비아에 다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 발트 3국의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인구나 영토가 영토도 넓고 가구적 인구가 많습니다. 18세기 말에 폴란드 분할 때 러시아 제국이 합병이 됐고요.
0: 네.
1: 제1차 세계대전 때 독립을 했는데 다시 1940년에 강제 점령을 했습니다. 1941년부터는 독일이 이제 침공을 하면서 독일의 지배하에 있다가 1944년에 소련군이 이제 독일을 물리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히틀러가 또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소련군이 점령을 하죠.
0: 지난주에 저 불가침 조행 얘기하셨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그걸 깨고 쳐들어왔죠.
1: 그렇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의 오판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 결국 패퇴하게 되면서 그게 또 이제 결국은 독일의 패퇴로 이어지게 됐죠.
0: 네.
1: 그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구소련의 이제 몰락과 함께 1991년에 9월에 독립을 인정받았고요.
0: 1991년.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럼 이제 많은 또 구소련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인구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몰도바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 한 300만 명 정도. 전체 산업 생산의 이제 어떤 비중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식품류, 담배 산업 이런 것들이 꽤 큽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렇고요. 공업이나 뭐 기타 제조업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 몰도바에 비하면 좀 발전이 돼 있는 편이에요.
0: 네.
1: 기계 장비류가 뭐 한 18% 내외 이렇고요. 현재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노래 한 곡 듣고요. 리투아니아의 감추린 역사.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저는 이런 그 주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재밌죠.
1: 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보도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죠. 오늘 여행에 어울리는 좀 밝고 경쾌한 노래 한 곡 골라봤습니다. 패신저라는 밴드인데 1인 밴드예요. 영국 출신의 포크 팝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로젠버그라는 사람. 자신의 이런 프로젝트명을 걸고 1인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ywhere라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가 노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Anywhere라도 어디라도 어느 곳이라도 난 가겠다. 그러니까 뭐 여행에 대입을 해보자면 어딜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과 함께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패신저 이 밴드는 그 뭐 레러고라는 노래로 사실 우리나라 많은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팬을 갖고 있고요. Anyway, 들어보시면 그냥 아주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노래입니다. 또 계절의 분위기와도 좀 맞을 것 같아서 이 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패신저의 노래입니다. Anyway.

0: 그렇죠. 네. 밝고 경쾌하고 예, 그렇습니다.
1: 오늘은 발트 3국 중에서 리투아니아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어가도록 하죠.
0: 네, 뭐 앞서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사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복되기도 할 텐데 리투아니아라는 이름이 처음 이제 그 통일 국가로 등장하게 된 거는 1253년입니다. 그러다가 1386년에 요가일라라는 그 군주가 폴란드 여왕 야드비가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그때 이제 동군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결성을 하는데
1: 네.
0: 이게 이제 동군 연합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이제 한자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동군 연합 그러면 동쪽에 있는 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같을 동자를 씁니다. 같은 군주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결국 이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1410년에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함께 출전을 해가지고 또 튜튼 기사단이라고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했던 튜튼 기사단을 무찌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팽창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지하는 그런데 그 당시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는 이렇게 그 동일한 운명의 길을 이렇게 쭉 걷게 되는데 그러다가 폴란드가 분할하게 되면서 1795년에 리투아니아 지역이 러시아 제국 영토로 편입이 되고요.
1: 네.
0: 그러다가 세 차례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795년, 1830년, 1863년 세 차례 대대적으로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1918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공산당 세력, 뭐 보수 세력, 뭐 농민 세력 여러 이제 세력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정이 극도로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굉장히 여러 차례 바뀌면서 불안한 시기가 계속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쯤에서 뭐 리투아니아뿐만 아니고 이 발트 3국의 지역 국가들이 민족주의자 세력들이 다 일제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공 세력,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독재 정권이 들어섰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독일과 그 소련의 밀약에 의해서 이곳이 이제 각각 분할을 하게 되죠. 독일과 소련이. 그러면서 이 세 나라들이 각각 이제 갈라지는 또 이제 독일이나 소련에 속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고요.
1: 네.
0: 뭐 그러면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독일로 넘어갔다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이 시기에 리투아니아인들이 지배 세력이 바뀌게 되면서 소련에 다시 이제 점령하에 들어가면서 나치 독일에 협력했 나치 독일 점령 시기에 부역자들 뭐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1: 청산 얘기 나오겠네요.
0: 그 독일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 리투아니아인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1: 네.
0: 뭐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를 한다든지 뭐 국외로 추방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겪게 돼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을 많이 겪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 1991년 9월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립을 하게 되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같은 해에 1991년이죠. 대한민국과 북한 동시 수교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요. 유엔에도 가입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동항이 있는데요. 클라이페다라는 이게 이제 남쪽으로는 러시아와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예전에 지배를 받았었고 러시아와 대항하기 위해서 발트연합을 구성했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도 지금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1: 상당히 네. 저 불안하기라고 하겠습니다.
0: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행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많은 마무리 곡은요. 우리가 낙원 천국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 노래 감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Another Day in Paradise라고요. Phil Collins라는 드럼 연주자이면서 보컬도 겸하는 이 아티스트 노래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1: 네, 이 곡은 잠시 후에 듣고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오늘 또 특별히 재미있게 이렇게 다가오네요.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필 콜린스의 곡 Another Day in Paradise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교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광풍원 이주와 물리적 부음학의 상실. 그의 여름, 홍수가 영월을 덮쳤다. 강물이 범람하자 청룡포의 물리적 봉쇄가 불가능해졌다. 관하는 즉시 단종을 객사인 광풍원으로 옮겼다. 자연지형이 제공하던 천연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사람의 촘촘한 감시가 채우기 시작했다. 강물은 가두는 벽인 동시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벽이었다. 그러나 고의 중심부인 광풍원은 달랐다. 담장 너머의 소음이 가까워진 만큼 내부의 기밀도 쉽게 노출되었다. 강물이 막아주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의 눈과 귀가 대신했다. 손님을 맞는 청풍원 객사는 죄인의 숙소가 되는 순간 감옥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서 있기만 해도 감시가 성립되었고 누군가 지나가는 행위 자체가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 소년에 대한 관아의 통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마을의 침묵은 깊어졌다. 엄흥도는 관아를 오가며 멀리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익성관 대신 소박한 건을 쓰고 골룡포 대신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처음 강을 건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여유여 있었다. 영월의 남성들이 노동으로 검게 마르는 동안 궁궐에서 자란 소년의 얼굴은 이질적일 만큼 희고 말이 없었다. 광풍원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엄흥도는 예전처럼 왕의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10월 24일, 도착한 왕명과 연좌의 공포. 그해 9월,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관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전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고 수령의 명령은 단호해졌으며 기록의 손길은 더 신중해졌다. 고을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0월 24일, 금부도사가 영월 관아에 도착했다. 사약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어 퍼졌다. 실록과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죽음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날 고을을 지배한 공포는 하나의 질서로 작동했다. 사건이 벌어지던 그때 영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고을을 덮었다. 단종의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은 처분의 편의를 넘어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날의 침묵은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그날 저녁, 엄흥도는 밥상을 마주하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호장인 엄흥도에게 하달된 명령은 명확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족은 단순한 형벌의 명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생존과 아내의 안위,

0: 위에 미리 마련해 둔 수의와 관이었다. 조선의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임종을 준비하는 것은 효의 첫 번째였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다. 어머니께는 새로 마련하면 된다. 지금 이 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이 울며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어흥도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답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1: 어? KBS 오디오북.
2: 뭐?
1: KBS 오디오북!
0: 금기를 깨고 왕의 시신을 수습하다. 새벽이 되자 어흥도는 아들들을 깨워 강가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남편과 아들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어흥도의 아내 또한 깨어 있었을 것이다.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 동강의 물살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밀어붙였다. 어흥도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발이 감각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물 속에서 시신을 건져 올렸다. 17의 소년이었다. 곡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던 날 마주했던 그 희고 조용한 얼굴이 지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늙은 그림자 하나가 어흥도 앞을 막아섰다. 평생 왕의 지척을 지켰던 환관, 안신이었다. 관리들이 모두 달아난 그 밤, 홀로 남은 안신은 어흥도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왕의 작은 유품들을 꺼내놓았다. 저승에서도 자취를 잃지 않게 이것들을 함께 묻어주시오. 어흥도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짧은 눈맞춤이었으나 그것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로 한 자들끼리의 무언의 연대였다. 관을 메고 겨울에 산비탈을 오르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역이자 공포였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길은 없었다. 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발은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게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기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렇게 어흥도와 아들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비탈을 올랐다. 묻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던 그때 노루 한 마리가 일행 앞에서 달아났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어흥도는 그 자리에 삽을 댔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날 밤 그 산비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흥도가 왕의 시신을 모신 곳은 관아의 눈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동을지산의 기슭이었다. 봉분도 없이 낙엽으로 덮어 위장해야 했던 그 산비탈이 어흥도가 왕에게 바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였다. 강물에서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까지가 그날 장례의 완결이었다. 어흥도가 단종을 모신 자리에 대해 기록들은 조금씩 다르게 전한다.

실록은 동을지산 기슭이라고 했고 영월 일대의 구전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비탈이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그 장례가 얼마나 은밀하고 급박하게 치러졌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훗날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고 장릉을 조성할 때 그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공식 기록 덕분이 아니었다. 240여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영월 사람들의 기억 덕분이었다. 가문의 절멸을 피해 영월을 떠나다. 시신 수습과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점부터 엄흥도는 호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노출되는 즉시 가문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후안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금기를 실행한 자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몫이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안정된 기반과 이름이었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품에 안고 계룡산 동학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은거 중이던 김시습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밤을 견뎠던 사람끼리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엄흥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행적이었다. 지금도 동학사 숙모전에는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엄흥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세월이 흐르며 기록의 방향이 바뀌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되면서 엄흥도가 파낸 언 땅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왕릉이 되었다. 당대의 대역주로 분류되던 행위가 240년 만에 국가가 공인하는 충절의 기록으로 바뀐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후안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호장 엄흥도가 장사를 지냈다. 엄흥도가 영월을 떠난 뒤 그의 가족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그을에 나뉘어 살았다는 전승이 영월 일대에 전해온다. 야반도주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평생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 침묵이 몇 대에 걸쳐 이어졌다. 그 밤에 엄흥도가 겨울에 차디찬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엄흥도는 그것을 알고서 강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숭고하다기보다 처연하다.

0: KBS 오디오 부... 어.
1: 최고의 클립.
2: 2장 매화. 왕의 부탁을 품고 왕비의 64년을 지키다. 매화 생년 미상. 정순왕후를 모신 궁녀이자 민간 전승 속 인물. 1457년 6월 단종 유백길의 동행에 청령포에서 왕의 마지막 부탁을 받음. 1457년 10월 단종 승하 후 자결 대신 정업원으로 복귀해 왕비를 보필함. 1500

죽음이라는 장식 대신 64년의 일상을 선택하다. 영화 속 매화는 비극의 정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화면 속 그녀의 죽음은 단종의 고립을 완성하는 극적 장치일 뿐 실존의 매화는 그 비장한 마침표를 거부한 인물이다. 영화적 상상력은 매화의 죽음을 의리의 끝으로 정의하나 실제 민간 전승 속 매화에게 의리는 죽은이 사라진 뒤 시작되는 지독한 일상 그 자체였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지워버렸다. 승자의 기록에 패배한 왕의 곁을 지킨 이름 없는 궁녀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지운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은 지우지 않았다. 남양주와 영월, 그리고 동대문 밖 숭인동 일대에는 매화 혹은 시녀 권씨라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600년 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순왕후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무례배들을 호통쳐 물리쳤고 모든 고된 일을 도맡았다. 매화의 그 헌신은 왕후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립된 정업원 안에서 왕비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위협을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매화라는 이름이 실명인지는 알 수 없다. 매화는 절개와 인내를 상징하는 꽃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며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영화는 그 이름에 극적인 죽음을 입혔지만 실제 전해오는 이야기 속 매화는 죽음 대신 삶을 택한 여인이다. 화면 속 비장한 마침표가 아니라 이름조차 불분명한 채로 64년을 버텨낸 것이 그녀의 진짜 서사였다. 매화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하나다. 죽음이라는 선언보다 끈질긴 삶의 의리가 무엇인지 그녀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업원 마당의 서리를 제일 먼저 밟으며 하루를 열었고 시장 바닥에서 장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왕비의 끼니를 확보했다. 찰나의 결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그것이 매화의 의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비극인 단종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신의를 보여준 11명을 엄선에 담았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수한 신의의 기록,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0: 제 1508편 승지들 부당한 어명을 거부하다. 극본 이상납,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서기로는 1652년에 해당하는 효종 3년 7월, 효종은 예전에 없던 관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섭니다. 관무제란 과거 시험 중 무과 시험과 성격을 같이 하는데요. 공식적인 무과 시험이 신분을 기초로 하여 고위 무관을 양성하는 제도라면, 관무제는 신분과 관계없이 무인들에게 무술 능력을 선보이게 한 다음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당장 무관으로 뽑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였습니다. 효종이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관무제를 이처럼 갑작스럽게 부활하여 실시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이 시기에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지방군영의 군사체계를 복구하려면 실력을 갖춘 무관들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거기에 더하여 국왕 자신의 병권 강화를 위한 보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임금인 효종과는 달리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관무제 시행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 관무제를 행하는 일이야 전하께서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긴 하오나 행사를 열기로 한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을 가시는 날이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서 관무제를 구경하시려고 그날로 정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사옵니다. 사실 관무제를 여는 것은 시료는 없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소문만 요란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1: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이렇게 말하면서 관무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때 효종은 그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헌부에서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이 효종의 분노를 촉발하게 만듭니다.
3: 주상 전하, 전하께서 관무제에 친히 참석하셔서 행사를 참관하시는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을 하시는 날에 해당하옵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은 혹시 전하께서 관무제 날짜를 앞당겨서 자전이 목욕하는 날로 정한 것은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옵니다. 자전께서 인경궁에 목욕 행차를 하셨다가 병사들의 훈련하는 모습과 무예를 겨루는 모습을 구경하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다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오니 바라옵건대 관무제를 그만두시거나 연기하시미.
1: 이런 내용의 상소문을 접한 효종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4: 사헌부의 간관이란 자들이 어찌 감히 이따위 거짓말을 날 줄 알아서 감히 왕대비에게 함부로 덮어씌우는 것인가. 참으로 놀랍도다. 이따위 거짓 문구를 날 줄 알아 지어낸 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찾아내어서 엄벌에 처할 것이니 승지들은 그 자들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명을 전하라.
1: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전인 장렬 왕후가 인경궁 쪽으로 목욕을 가는 날이 효종의 관무제를 참관하는 날과 겹쳤다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신하들은 관무제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대비인 장렬 왕후의 목욕 행차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 온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목욕이야 궐 안에서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왕대비나 국왕이 목욕을 하기 위해 궐 밖으로 나가는 행차는 왕실 차원에서 주관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0: 따뜻한 물이 용출되는 우물을 온정이라 하고 차가운 약수인 냉천수가 용출되는 우물을 초정이라 하였다. 조선 초부터 국왕이나 왕실 가족들은 피부병 치료나 휴양을 위해서 충청도 온양 등지에 있는 온천으로 행차를 하곤 했는데 온천에만 가는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우물에서 나오는 초정약수가 피부병과 눈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하여 세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충청도 청주의 초정으로 행차를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서울 지역에서는 인왕산 자락의 인경궁 쪽에 초정이 있어서 왕실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그 냉천수로 목욕을 하곤 하였다.
1: 하필 국왕이 직접 참관하는 관무제를 대비가 인경궁에 목욕 가는 날로 잡은 것은 효종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효종은 이미 인경궁의 성곽에다 관무제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도록 설치물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신하가 상소를 올리면 임금이 승정원을 통해서 그 상소 내용에 대한 답장을 내려보내는데요. 그것을 비답이라고 하죠. 효종이 승정원에 재차 내린 비답은 이러했습니다.
4: 신하로서 대비를 모함하고 깔보았으니 그런 자들은 일각도 벼슬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사헌 민흥영과 사헌부 집이 심세정을 잡아다 처벌하기 전에 우선 민흥영과 심세정 그 두 사람을 당장 제직하라. 이것이 과인이 그들이 올린 상소에 대하여 내리는 비답이니라.
1: 당시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민흥형은 나이가 75이나 된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지들은 왕이 내린 비답을 당사자에게 전하기를 거부합니다.
5: 주상 전하, 승정원의 승지들이 들어싸옵니다.
1: 이처견과 박계릉을 비롯한 승지들은 두 번째로 편전에 들어가서 버티면서 임금이 내린 비답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6: 전하! 사헌부의 관관이 어쩌다 상소문에서 망발을 하기는 하였사오나 그들은 임금께 직언을 마다해서는 아니 되는 언관이옵니다. 그리고 상소문의 문구에 나타난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면 특별히 대비마마를 욕보일 만한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7: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이처럼 엄한 분부를 내리시고 거기 더하여 그들의 직책을 재직하라고까지 명을 내리시니 후설의 자리에 있는 신들로서는 전하의 명을 받들 수가 없사옵니다. 두 신하를 재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옵소서.
8: 재직하라는 명을 거두시옵소서.
1: 앞에서 승지가 자신들을 후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0: 목구멍 후자에 혀설자에 이 후설이라는 말은 왕명 출납기관인 승정원의 승지들을 일컫는 말이다. 왕의 입과 목구멍이 되어서 왕에게 신하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심을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승지들을 후설 지직, 즉 후설의 직책이라고 불렀다.
1: 자신의 후설인 승지들이 이렇듯 반항을 하자 효종은 승지들을 몰아붙입니다.
4: 이런 너희들은 부모도 없느냐? 과인이 이 문제로 결국 불효를 저지르고 있으니 스스로 한탄할 뿐이로다. 승지 너희들은 여러 말 하지 말고 모두 나와라!
9: 전하, 임금이란 자고로 한마디 말을 할 때도 한 가지 일을 언급할 때도 늘 조용조용 말하도록 힘써야 하는 법이옵니다. 혹 화를 못 이겨서 분노에 좌우된다면 얼떨결에 실수를 하게 되옵니다. 대사원 등을 처벌하겠다는 전하의 분부는 군주의 덕망에 흠이 될 듯하기에 신들은 감히 이렇게 다시 아뢰는 것이옵니다.
4: 너희들은 어째 감히 이처럼 무리한가? 더 듣기 싫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봐라. 평등한 사이에서도 남의 부모를 욕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는 법이다. 더구나 나는 임금이고 사헌부 간관들은 신하가 아닌가? 대사헌 민흥영과 사헌부 집이 심세정이 버젓이 대비를 모함하고 깔보고 있는데 그 죄를 어찌 차마 그냥 놔두겠는가? 그 이금부를 시켜 잡아다 신문한 뒤에 처리할 것이다. 아니, 관무제군 무엇이고 싹 다 그만 정지하라고 이르라!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당장 나가거라!
1: 조선의 왕명 출납기관인 승정원을 흔히들 요즘의 대통령 비서실에 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승지들이 국왕의 명령에 그저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절대 지존인 국왕을 상대로 어명의 전달을 거부하기도 하고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장면들이 실록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대사헌 민흥형을 비롯한 신료들은 효종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관무제를 왜 그처럼 떨떠름하게 여겼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10: 산 위에 올라가서 자전히 이제 목욕하는 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궁 밖으로 나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결국 교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관무제는 말 그대로 묵과시험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기마장이라던가 활쏘기 하는 그런 이제 장소들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서울 위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은 보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노정 중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때마침 목욕하러 나가는 날에 이런 이벤트를 연다는 것이 원래라면은 관무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예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인데 마치 이벤트처럼 이거를 갑자기 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투의 반대 혹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1: 본래 관무제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할 인재를 긴급하게 선발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행사죠. 게다가 국가의 지존인 임금도 직접 참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국가적인 엄중한 행사가 목욕하러 인경궁에 올라간 대비에 한갓 구경거리가 된다면 좋아할 신하들이 없겠죠. 그런데 효종은 관무제와 대비의 목욕 행차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도 불경스럽게 사헌부의 간관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으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0: 앞에서 임금인 효종이 대비를 모함하는 불경스러운 상소를 올렸다는 죄목으로 대사원 민응영 등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고요. 거기 맞서서 승지들은 아무리 어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당한 명령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맞서는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이런 갈등이 빚어진 때가 효종 3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승지들은 그날 두 차례나 편전에 들어서 사헌부의 간관을 처벌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는데요. 실록에는
1: 승지들이 밤 늦은 시각에 세 번째로 편전에 들어가서 아뢰었다.
0: 이렇게 기술돼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자정이 넘어서까지 편전을 들락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상전하, 승정원의 승지들이 들었사옵니다.
3: 주상전하, 신들은 민응형 등을 잡아다 신문하라는 하교를 내리시니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사옵니다. 어찌도록 엄한 분부를 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대사헌 민응형은 전하께서 자신을 총애하신다고 믿고서 해야 될 말을 기탄 없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망령된 말이란 점은 깨닫지 못한 것이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천둥 같은 위엄을 빨리 순화하시어서 잡아다 신문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옵소서.
4: 관무제를 대비의 목욕행 차와 연계해서 근거 없는 말을 조작하여 함부로 덮으시오다니 과인은 죄스러워서 그저 땅속을 뚫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잘못이 있다면 임금인 나를 꾸짖는 것이 옳을 터이다. 남의 부모를 욕하는 것은 곧 제 부모를 욕하는 것이다.

0: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할 줄은 과인이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그저 눈물이 나고 한탄스러운 뿐이다.
1: 전하, 무릇 사람의 자식이라면 어찌 남의 부모를 욕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더구나 신하가 임금을 상대로 어찌 털억만큼이라도 그런 불경한 뜻을 상소문에 담아 올리겠사옵니까? 대사원 민응영이 그동안 성심껏 국사에 임해왔다는 사실은 전하께서도 이미 통촉하시는 바이옵니다. 혹시 상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말이 빗나간 것일 터이니 전하께서 용서하실 만한 일이옵니다. 하오니 그를 잡아들이라는 명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0: 너희 승진을 하고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밤이 깊었으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라. 모두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0: 그런데요, 그 뒤로도 실록에는
1: 이척연을 비롯한 승지들이 다섯 번째로 들어와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0: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승지들도 어지간히 끈질기죠. 그런데요, 이번엔 임금인 효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효종이 지극한 효성으로 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비는 장렬 왕후인데요, 효종의 친모가 아니죠.
1: 소현세자와 효종과 임평대군 등 삼형제를 낳았던 친모 인열 왕후는 병자 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63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장렬 왕후가 15살의 어린 나이에 인조의 두 번째 왕비로 들어왔는데, 그는 효종보다도 나이가 5살이나 아래인데다가 인조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관무제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 효종 3년에는 효종은 33살이었고 대비로 받들고 있는 장렬 왕후는 28살이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종이 친모도 아닌 장렬 왕후에 대하여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효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2: 효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버지 인조가 남겨놓은 그 굉장히 어려운 유산 두 가지를 풀어야 할 사명을 띠고 왕위에 앉은 사람이에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했던 삼전도 항복이죠. 이건 조선이란 나라 왕조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효종은 어떤 식으로든 그 양반 사대부들의 불만을 무마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가 왕다운 왕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조가 남긴 두 번째 부정적인 유산이 뭐냐 하면은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무리하게 자기를 세자로 책봉하고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강빈 옥사를 일으켜서 완전히 그 소현세자 집안의 혈육을 내버린 거죠. 당시 신하들 중에 80% 이상은 종법에 따르면 소현세자의 장남 이석철에게 새 손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0: 왕위 계승 과정에 혈육 간에 피를 흘리는 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의 계비인 장렬 왕후에게만은 극진하게 효도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8편 승지들 부당한 어명을 거부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종이 울렸다. 연유는 준이를 향해 성큼 스텝을 밟으며 잽을 날렸다. 준이는 잽을 쳐내며 역으로 훅을 걸어왔다. 연유는 고개를 숙여 훅을 피했다.
1: 연유야, 완벽히 초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활동하면 되잖니.
2: 코치님, 초인 검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대회는 어떡해요? 연습만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초인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1: 하지만 다른 학생들 항의가 좀 있어서.
0: 양궁부 코치의 난감한 표정이 떠오르자 연희는 준이에게 보디블로를 날렸다.
2: 항의라니,

0: 1부 연휴 오해와 만남
1: 원투 원투 쓱 빡치고 돌아서 다시 원 원투
0: 글러브가 미트를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도장에 울렸다. 연휘는 밭은 숨을 뱉으며 큰오빠 준희의 구령에 맞춰 복싱 미트를 쳤다.
1: 어이, 펀치 좋네. 오래 쉰 거 맞아? 어? 연휘야, 양궁에서 천 안 되면 복싱으로 와.
2: 뭐라는 거야?
0: 연휘는 준희를 노려봤다. 하지만 학교 양궁부에서 활과 소지품을 모두 챙겨 나온 것이 바로 어제 일이었다. 연휘는 도장 구석에 놓여있는 제 소지품을 흘끗 보고는 다시 글러브를 고쳐 꼈다. 연희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헤드기어를 쓰며 큰오빠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양궁부에서 일어난 일과 어제의 일은 여전히 연희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다. 준희가 헤드기어를 쓰고 링 위로 올라왔다.
3: 초인인데 아닌 척하면서 대회 나가서 상 휩쓰는 거 미안하지도 않나?
4: 진짜 뻔뻔하다. 아, 자기 실력도 아닌 거잖아.
5: 일반인들이랑 같이 하기 안 쪽팔린데?
0: 연희는 준희의 가드가 내려간 틈을 타 얼굴에 연속으로 원투 훅을 날렸다.
1: 야씨, 서연이 살살 좀 해라.
0: 휘청이다 겨우 중심을 잡은 준희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연희에게 들리지 않았다. 양궁부에서 매일 가장 먼저 연습을 시작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연희였다. 그러니까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1등을 차지한 것은 연희의 노력 덕분이었지 연희가 초인이어서가 아니었다.
5: 내가 초인이 아닌 건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게 초능력 따위는 없어. 그냥 난 엄청 열심히 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잘하는 걸 어떡하라고!
0: 연희어 치고 들어오는 준희의 스트레이트를 피하며 몸을 살짝 비튼 연희는 다시 한번 준희의 옆구리에 보디블로를 먹였다. 준희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몸을 숙이자 연희는 이를 놓치지 않고 어퍼컷을 날렸다. 한번 눈에 띈 빈틈은 공격의 기회였다. 준희가 뒤늦게 가드를 올렸지만 이미 연희는 스트레이트와 훅을 연달아 날리며 무자비하게 준희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종이 울렸는데도 연희는 계속 준희에게 펀치를 날렸다.
1: 아유, 좀 쳤잖아. 그만해.
0: 준희가 연희의 두 팔을 붙들고 소리를

0: 지르고 나서야 연희는 겨우 주먹질을 멈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희는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벗어던졌다.
1: 진정 좀 해. 어? 사람 하나 잡겠다.
0: 연희는 준유의 말을 무시하고 링에서 내려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2: 애초에 돌연변이는 왜 생겨서 내가 오해를 받아야 하냐고. 아니, 애초에 지구온난화만 좀 막았어도 바이러스는 안 퍼졌겠지. 인간들이란!
0: 연희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다 지긋지긋했다.
3: 이 세계에 초인이 생겨난 원인은 2025년 계속되던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깨어난 고대 T03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T03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창궐했고 T03 바이러스를 이겨낸 일부 인간과 동식물에게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생시켰죠. 바로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초인입니다.
0: 지난주 초인 검사를 받으러 범초본에 갔을 때 본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 연유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2: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
0: 연희는 조소를 띤 채 종이컵에 물을 따라 단숨에 비웠다. 연희의 한치 오차 없이 뛰어난 양궁 실력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아니라 수많은 연습이 만들어낸 습관의 결과물이었다.
4: 이 혈액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네요. 이 속도면 반응이 뜨는데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밀린 검사도 많아서.
0: 검사를 진행하던 범초본 특수부 연구원은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초인이 아니라고 확실히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대회도 나갈 수가 없는데. 연희는 손에 쥐고 있는 종이컵을 구겨버렸다. 자신이 초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연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연희는 글러브를 다시 끼고 샌드백 앞으로 갔다. 양궁이 사라진 생활. 친구도 없는 연희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 연희는 그날 속이 풀릴 때까지 계속 샌드백을 쳤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 연희와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한 학생이 있다. 이름은 이현우, 별명은 인간 캣닙. 연희와 같은 학년인 현우는 모델처럼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로 유명했지만 사실은 늘 주변에 고양이를 두세 마리 이상 달고 다니는 고양이 초인으로 더 유명했다. 연희도 현우를 잘 알았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는 꽃미남이 중증 얼굴 밝힘증인 연희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연희는 현우에게 말을 걸어본 적도 없었다. 현우는 고양이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친구라고는 한 학년 위에 초인 선배들이 전부였으니까. 그날도 현우는 고양이 세 마리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정류장에서 몇 걸음 떨어져 선 연희는 고양이들과 함께 있는 현우를 구경했다. 그런데 문득 현우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현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한 손을 들어보였다.
2: 지금 나한테 인사한 거? 날 아나?
0: 연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사람은 없었다. 현우는 인사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머쓱한 표정으로 다시 고양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2: 아이씨, 인사할 걸 바보냐 서연이? 맨날 버스 타면서 보니까 알 수도 있는 거잖아.
0: 연희는 슬그머니 휴대폰 셀카 모드를 켜고 얼굴을 확인했다. 다행히 얼굴은 제대로 씻고 나온 날이었다. 곧 버스가 도착했다.

0: 연희는 현우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 빈 좌석을 본 연희는 냉큼 자리에 엉덩이를 들이밀었고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희 옆에 앉았다.
1: 안녕?
0: 먼저 말을 걸어온 곳은 현우였다.
1: 양궁부 서현이 맞지?
2: 어떻게 알았어?
1: 대회 나가서 상 탄 거 몇 번 봤어. 되게 잘하더라. 우리 학교 양궁부 유명하잖아. 네가 거기서 제일 잘하고.
0: 현우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연희는 어색한 분위기에 토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론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2: 이 연우가 나를 안다니!
0: 연희는 현우의 칭찬에 머쓱하게 웃어보였다.
2: 너 현우지?
1: 어, 너는 날 어떻게 알았어?
2: 고양이 초인인 거랑 얼굴 잘생긴 걸로 유명하니까!
0: 연희는 머릿속에 떠오른 대답을 말하는 대신 현우의 이름표를 손으로 가리켰다.
2: 우리 맨날 같은 버스 탔잖아.
0: 현우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 오늘도 양궁부 연습해?
2: 아니.
1: 대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2: 난 엄밀히 말하면 당분간 양궁부도 아니라서.
1: 왜?
2: 초인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출전 금지 당했어.
1: 역시 너 초인이었구나.
0: 역시라는 말에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2: 아니야, 초인 아닌 거 증명하려고 받은 거라고.
1: 왜? 그런 능력이 초인이면 좋은 거잖아. 넌 등급도 높을 것 같고 졸업하고 범초본에 갈 수도 있고 멋있는 일들도 할 수 있고.
0: 현우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진심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에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현우와 대화를 하게 되어 설렌 것도 잠시. 양궁부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어느새 두 사람이 내릴 정류장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누군가 연희의 어깨를 톡톡 쳤다. 연희가 뒤돌아보니 귀끝까지 붉어진 얼굴을 한 현우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기 휴대폰을 연희의 코앞에 불쑥 들이밀었다.
1: 저기, 네 번호 좀 연락해도 돼?
2: 그래, 얼마든지.
0: 연희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자신도 현우의 번호를 저장했다. 어느새 현우 주변에는 고양이가 두 마리 몰려와 있었다.
1: 난 어디 들렀다 갈 데가 있어서. 그럼 또 봐.
0: 현우는 손을 흔들며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고양이 두 마리도 현우의 뒤를 총총거리며 쫓았다. 연희는 현우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다 천천히 학교로 걸음을 옮겼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확 쏠려오는 반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낮췄지만 사실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3: 초인인데 아니라고 구라치고 양궁부 하다가 결국 잘렸다며?
4: T03 바이러스 걸리기 전엔 이렇게까지 잘 쏘지도 못했대.
0: 연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털썩 앉았다. 뒷말을 듣는 것은 이젠 너무 익숙해서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도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폰을 열자 메시지가 한 통 보였다. 현우였다.

0: 현우, 고양이 인간의 노력. 고양이 인간, 그리고 인간 캣닙. 모두 현우의 별명이었지만 현우는 인간 캣닙이라는 별명을 좀 더 좋아했다. 현우가 고양이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T03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앓고 난 뒤부터였다. 현우가 어디에 가든 그 지역 고양이들은 어떻게 알고는 현우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러건 현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고양이들은 현우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고 현우의 마음을 읽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사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귀여운 고양이를 실컷 보고 만지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몰려든 고양이들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원성을 사거나 욕을 먹기도 했다. 그럼 초인이 되기 전에 이현우에게는 특별한 점이랄 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딱히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 오히려 성적이 전교 순위권인데다가 농구부 주장인 형과 비교만 당했을 뿐.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하는 무언가나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격이 명랑해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겁 많고 소심해 대화해보면 깬다는 얘기나 듣곤 했다. 그런데 능력이랍시고 생긴 게 남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거라니. 고양이와 통하는 초인이라니. 현우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고백을 받고 거절할 때면
1: 별 대단하지도 않은 초인 주제, 잘난 척은
0: 과 같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어느 순간 현우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 현우에게 연유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언제나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만을 뚫는 연희의 화살을 보며 현우는 연희가 초인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살면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쥐어짜내 연희에게 말을 걸었고 초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희의 얘기에도 결과는 보나마나라고 여겼다. 현우가 보기에 연희는 아무래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대단함을 잘 모르는 게 분명했다. 굳이 일반인인 척하면서 양궁선수가 되는 것보다 범초본에 들어가 활약하는 게 더 근사한 삶일 텐데 말이다. 어쨌든 그 서연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니. 현우는 이 사실을 당장 선배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계시죠? 장편 시리즈를 한꺼번에 몰아보는 분들 요즘 많으신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편을 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요. 급한 마음에 두 배 속도로 보기도 하고 툭툭 건너뛰면서 금방 한 편을 끝내기도 합니다. 범인도 빨리 알 수 있고 주인공의 성공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쌓이는 감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제 속도로 봤다면 눈빛이며 세세한 구도까지 많은 것들이 눈에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결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든 천천히 즐기고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말의 참맛은 속도가 아니라 여유에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첫 곡 팬텀입니다. 조용필처럼
1: 작은 밤 창가에 기대어 아무도 모를 노래를 부른다

한 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편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했는데요. 그래서 온전히 한 편을 다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다음 편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지만요. 세상엔 천천히 해야 더 깊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만큼은 조금 느리게, 좀 더 여유롭게 주말의 낭만 충분히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매주 토요일에는 팝음악평론가 박현주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 만남 팝 주크박스가 찾아갑니다. 잠시 후 함께하시면서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

0: 추억과 낭만이 흐르는 시간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네. 팝 주크박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0: 네, 네 5월
1: 그래가지고,
0: 15일. 네,
1: 그래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모든 위대한 창조는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동경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플레이리스트 아티스트가 사랑한 거장들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마디로 아티스트들의 음악적 스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테마로 해서 한번 음악들을 준비해봤습니다.
0: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동경하게 돼서
1: 네.
0: 받아들인 것도 있었을 거고
1: 영향을 직접 받았을 거고
0: 직접 이렇게 이렇게 해라
1: 또 예,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0: 지적을 해준 분들도 계실 거고
1: 월해 형님도 이제 뭐 그런 음악적 댄서의 어떤 스승 같은 존재가 있으시지 않을까요?
0: 어우 저희 또래
1: 네.
0: 스승은
1: 예.
0: 마이클 잭슨
1: 마이클 잭슨
0: 예.
1: 아 왠지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실 것 같았습니다. 항상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항상 그, 많이 하셨기 때문에
0: 아, 마이클 잭슨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네.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우리 시대 또 우리 윗세대 우리 네. 아랫세대 많은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1: 네.
0: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분이 마이클 잭슨이니까 아마도 원래 가물래에게 마이클 잭슨 같은 존재를 오늘
1: 맞습니다. 예, 정말 유명 아티스트들도 그들의 음악적인 영감의 원천 또는 뭐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음악들도 더욱 빛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제가 또 스승의 날이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본 테마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아티스트는 스티비 원더입니다. 스티비 원더도 원래 음악적인 거장인데
0: 네.
1: 그런 스티비 원더가 꼽은 자신의 음악적 스승으로 꼽은 아티스트가 재즈 뮤지션 듀크 엘링턴이죠.
0: 네.
1: 너무나 유명한 곡입니다. 서 듀크 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그러면
1: 네.
0: 그 스티비 원더가 존경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노래를 만들었네요.
1: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듀크 엘링턴이 1974년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의 음악에 남긴 거대한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서 곡을 만든 게 이제 서 듀크라는 그런 음악인데
0: 네.
1: 평소 이제 스티비 원더가 강조했던 음악이 주는 기쁨을 좀 이 서 듀크라는 곡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노랫말을 보다 보면 뭐 카운트 베이시라든가 글렌 밀러, 루이 암스트롱 같은 재즈 시대를 정립한 선구자들의 이름들이 이 서 듀크 안에서 나오면서 뭔가 그들이 인종의 벽을 허물고 인류를 음악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줬다.
0: 네.
1: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뉘앙스도 풍겨집니다.
0: 그래요.
1: 네. 그러면서 사실 노래 만들고 나서 좀 제목을 뭘로 할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듀크 엘링턴의 별명인 듀크를 넣어서 그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추는 게 좋겠다 해서
0: 네.
1: 듀크 선생님 Sir Duke라고 이렇게 또 제목을 지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0: 아티스트가 사랑한 거장들.
1: 네. U2의 곡 가운데서 한 곡 준비해봤는데요.
0: 네.
1: 아일랜드의 또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죠. U2의 곡 가운데 80년대 히트곡 가운데 Angel of Harlem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네.
1: 할렘의 천사.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할렘의 천사는 빌리 헐리데이를 가리키는 그런 또 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사실 U2도요. 빌리 헐리데이를 향한 깊은 경외심을 또 이제 이 Angel of Harlem이라는 곡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데 노랫말 속에서 빌리 헐리데이를 가리켜서 레이디 데이 라는 애칭을 통해서 부르고 있고 U2가 그 뉴욕 할렘가에 처음 이제 갔을 때 느꼈던 어떤 설레임과 거리 곳곳에 스며 있는 빌리 헐리데이의 흔적들을 노래 속에서 막 교차를 시키면서
0: 네.
1: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할렘이다라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와 함께 빌리 헐리데이의 참 드라마틱하고도 또 비극적이었던 그녀의 삶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던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0: 야 그렇군요.
1: 예.
0: 자 그래요.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아티스트가 사랑한 거장들의 곡들입니다.
1: 네. 스티비 원더의 서 듀크하고요. U2의 Angel of Harlem 두 곡 먼저 준비했습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팝주크박스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티스트가 사랑한 거장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저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번엔 좀 보사노바 스타일의 음악 두 곡을 좀 묶어봤는데 네.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우스 송하고요. 바시아, 폴란드 여가수죠. 바시아의 아스트루드 이렇게 두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곡 다 이제 보사노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브라질의 전설적인 뮤지션들을 추모한다는 공통점을 또 갖고 있는데요. 네. 먼저 마이클 프랭스의 그 안토니우스 송은 말 그대로 안토니오를 향한 노래죠. 그 안토니오가 바로 보사노바의 아버지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에게 대한 헌정곡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특히 국내 그 예전에 FM 뭐 또는 음악다방 세대분들에게는 참 많이 리퀘스트했던 아주 감미로운 그런 팝음악으로도 알려져 있죠. 사실 마이클 프랭스에게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조빔의 음악이 뭐 본인의 어떤 삶에 정말 뭔가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안토니오의 리듬이, 멜로디가 나를 아마존으로 이끌었다라는 이런 노랫말, 예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안식과 구원의 힘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어떤 음악 세계를 향한 마이클 프랑스의 무한한 신뢰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또 노랫말,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0: 이런 노래를 만들 때는 그분에게 네. 뭐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1: 만들면 되죠. 예. 스티비 원더도 뭐 소 듀크 만들 때 듀크 엘링턴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선생님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보다 이거 아니니까.
0: 그러니까 오늘 첫 곡으로 예. 나간 팬텀의 조용필처럼 같은
1: 예,
0: 경우도
1: 그런 거죠. 한마디로 오히려 이제 팬텀의 조용필처럼 같은 곡도 아마 조용필 선생님이 들으면은 기분은 좋지 않으실까요?
0: 아...
1: 네. 어쨌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음악을 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참 또 아티스트들에게는 또 우리 또 원래 형님도 한창 클론 활동하실 때 네. 많은 후배 댄서들에게 또 영감을 주셨을 거고
0: 그런 거야 그런 거지만 그래도 예. 이렇게 살아있을 때 만약에 그분과 관련된 명칭이라든가 예. 이름을 쓸 때는 좀 약간의
1: 이름 사용권 이런 거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이 안토니오 송 같은 경우는 팬들에게 어떤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1: 굉장히 지적인 어떤 휴식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알려져 있고 편안하게 듣기 좋은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라운지 음악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요.
0: 네.
1: 사실 그 마이클 프랭스 그 인터넷 그 음악 사이트예요. 미국의 음악 사이트인 그 송팩츠 같은 데 찾아보면은 마이클 프랭스는 이 안토니오

0: 칼로스 조빔의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음악적인 고향을 찾은 기분이다. 마이클 프랭스가 원래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그런 또 보사노바 스타일의 연주와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새로운 안식처 힐링의 느낌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장의 철학이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어떻게 이식되어서 생명력을 떠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또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바시아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0: 바시아 뭐 굉장히 폴란드의 미녀 가수로 한때 참 뭐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CF에도 여러 음악들이 사용됐는데 바로 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트루드라는 그런 음악입니다. 네. 노래 제목은 잘 모르실 수 있어도 노래가 시작될 때 인트로만 들어도 아, 이 노래구나 하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아스트루는 바시아에게 어떤 창법, 보사노바 창법 스타일 뭐 이런 것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보사노바의 여신 중에 한 명이죠. 아스트루드 질베르트를 향해 만든 헌사의 의미가 담긴 그런 곡인데 그 보사노바의 고전이죠. 이 곡도 역시 이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만들었는데요. The Girl from Ipanema를 불렀던 가수가 바로 아스트루드 질베르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 아스트루드 질베르트의 그 특유의 아주 느긋하면서도 나른한 그 목소리 그런 것들을 이 바시아가 아스트루드라는 곡을 통해서 또 헌사를 했고 본인 역시 그런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아스트루드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아스트루드 질베르트를 향한 어떤 고백과 경외심 같은 것들을 좀 표현했던 것이었죠.
1: 그런 어떨까요? 그런 컨셉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0: 네.
1: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경하는 음악을 만들 때 그
0: 네.
1: 가수의 노래 일부분을 약간 좀 차용을 해서 써도
0: 그런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하죠.
1: 네. 네,
0: 뭐 샘플링이라든가 어떤 멜로디를 차용해서 명곡에 대한 헌사를 하는 경우도 지금 최근 팝음악계 보면은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있기는요. 예.
1: 이름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0: 예.
1: 그래요. 자, 오늘은 아티스트가 사랑한 거장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우스 송, 바시아의 아스트루드 두 곡 굉장히 친숙한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0: 토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에 만난 팝 주크박스 팝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티스트가 사랑한 거장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번에는 80년대 뉴웨이브 듀오죠. Tears for Fears의 음악을 골라봤는데 Sowing the Seeds of Love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참 드라마틱하고 멋진 음악인데 비틀즈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비틀즈와 관련이 있는 곡을 좀 찾다 보니까 이 곡이 딱 생각이 나서 골라봤습니다. 바로 이 Tears for Fears의 Sowing the Seeds of Love는 비틀즈에 대한 특히 존 레넌에 대한 어떤 오마주를 하고 그에 대한 헌서를 담아냈던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0: 티어스 포 퓨어스 그러면 예. 우리가 알기로는
1: 뭐 샤우트 같은 곡이
0: 약간
1: 유명하죠.
0: 일렉트리고 뉴웨이브적인 예. 강한 음악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존경했던 분이 이제 비틀즈다. 비틀즈 음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1: 다른 히트곡들은 뭐 80년대 뉴웨이브 전형적인 뉴웨이브인데 네. 근데 비틀즈의 그 명반이죠. 서전 페퍼스 로니아츠 클럽 밴드 같은 그런 참 드라마틱하면서도 오케스트레이션이 정말 정교하게 레이어리 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어서 Sowing the Seeds of Love를 좀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 노래도 60년대 후반에 비틀즈가 세상에 또 이제 뭐 All You Need Is Love 같은 곡들도 부르고 해서 사랑이라는 것들 뭐 존 레논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이매진 같은 곡들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노래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과 평화의 철학 같은 것들을 좀 Sowing the Seeds of Love라는 곡을 통해서 좀 담아내고 싶었고 그러면 비틀즈 스타일의 음악들을 좀 편곡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탄생한 노래가 바로 이 Sowing the Seeds of Love인데 그래가지고 정말 비틀즈 스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비틀즈스러운 사운드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평단으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0: 존 레논의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네요.
1: 예, 그 롤랜드 오자발이 약간 존 레논 같이 또 이제 느낌도 좀 내기 위해서 좀 많이 좀 고심도 하기도 했었고 네. 어떻게 하면 존 레논의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그의 가사 스타일이라든가 목소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최대한 오마주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뭐 선배들의 천재성을 빌려와서 Tears for Fears 예전에 나왔던 뭐 그런 유에이브한 네. 또 다른 드라마틱한 웅장한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Sowing the Seeds of Love가 한몫을 했었죠.
0: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팝송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비틀즈의 존 레논 스타일이 따로 있고 폴 매카트니 스타일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1: 폴 매카트니는 굉장히 좀 모차르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정말 히트곡들을 막 찍어내는 정말 멜로디컬하고 네. 근데 존 레논의 음악들을 듣다 보면 약간 좀 사이키델릭하고 시니컬한 면이 있고

0: 그리고 조지 해리슨의 곡 같은 곡을 들어보면 약간 또 존과 폴과 또 다른 이국적인, 왜냐면 인도 명상 음악으로부터 또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도의 전통 악기인 시타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비틀즈 음악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다르죠. 셋이 만든 음악적인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롤랜드 오자발도 뭐 폴 맥카트니도 물론 좋지만 존 레넌이 얘기했던 전했던 메시지, 그런 것들을 좀 이 소잉 더 시즈 오브 러브를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1: 그만큼 천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툼도 심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
0: 얼마 전에 그
1: 내 스타일대로 가자. 아니야, 이건 내 그렇죠, 스타일이더나 이런.
0: 이 비틀즈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후대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개봉한 그 영화 헤일메리 프로젝트. 예. 거기에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구로 이제 그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을 보낼 때 네 개의 통에 담아서 보내거든요. 태양을 고치는 뭐 그런 물질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통에 붙인 이름이 존 폴 조지 링고예요.
1: 비틀즈 이름이네요. 네,
0: 비틀즈 이름을 담아가지고 지구로 쏘아 보내는데, 그만큼 참 많은 뭐 인종과 어떤 나라 지역을 떠나서 그만큼 보편적인 이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예, 비틀즈로부터 또 강하게 영향을 받은 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곡 가운데서 Cast No Shadow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오아시스도 물론 비틀즈를 정말 너무나 좋아하고 또 조지 해리슨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히트곡인 원더월드도 조지 해리슨에게 대한 어떤 약간의 오마주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곡 말고 조금 Cast No Shadow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은 자신의 또 음악 동료예요. 버브라는 그 90년대 영국에서 활동했던, 지금도 활동하고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밴드입니다. 또 버브의 보컬리스트인 리처드 애시크로프트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를 좀 담아낸 그런 곡이에요. 왜냐면은 오아시스 그 노엘 갤러거가 봤을 때, 야, 저 버브의 저 노래하는 저 친구 리처드 애시크로프트 참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재능 있는 친구인데 더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로서 어떤 또 우정의 의미도 담아서 리스펙트를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아냈거든요. 그런 뜨거운 우정과 그런 것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Cast No Shadow라는 곡은요, V-POP 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90년대 오아시스와 더 버브라는 두 거장의 팀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또 우정의 의미까지 담아서 한번 이 곡도 골라봤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또 그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관심을
0: 알게 되는 거죠. 예, 같이 알게 되고 같이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 듣게 되거든요. 아니 도대체 우리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또 다른 오빠를 또 좋아한다고? 그 이웃 바꿔도 들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1: 그렇군요.
0: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1: 자, 아티스트가 사랑한 거장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예, Tears for Fears의 Sowing the Seeds of Love 하고요. 오아시스의 Cast No Shadow라는 곡입니다.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박현준의 팝 주크박스. 오늘은 아티스트가 사랑한 거장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번에 먼저 들어볼 곡은요, 마룬5하고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함께한 곡이죠. Moves Like Jagger 준비를 했는데, 예. 일단 노래 제목에서부터 제거가 나오지
0: 않습니까? 믹제거네?
1: 믹제거입니다.
0: 아, 예, 바로 롤링 스톤즈의 믹제거.
1: 예, 그 믹제거에 대한 어떤 또 헌사를 담은 그런 음악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예. 노랫말을 보게 되면요, 믹제거 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무대 분위기 장악력
0: 그래요.
1: 막 그 춤이라고는 할 수 없죠.
0: 아유, 그는 춤이 아니라 깡이에요, 깡.
1: 어쨌든 그 믹제거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움직임.
0: 그 예. 움직임 자체가 네. 일단은 박자도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 속을 좀 후련하게 해주는 움직임이라고 할까?
1: 원초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그 자유로운 어떤 그런 믹제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소재로 해서 이제 만든 곡이 바로 Moves Like Jagger. 아. 그러니까 믹제거처럼 한번 좀
0: 나도 저렇게 움직이고
1: 예.
0: 싶어.
1: 한번 해봐. 아. 뭐 이런 건데
0: 더 뛰어줘.
1: 예. 그 마룬 5의 보컬 애덤 레빈은요, 믹제거를 어떤 스타일과 자신감의 화신으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Moves Like Jagger라는 곡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전설이 가진 매력, 롤링스톤즈의 믹제거에 대한 어떤 매력을 다시 한번 또 전달하기도 했었고, 네. 굉장히 노래 자체가 또 신나요. 펑키하고 아주 굉장히 또 휘슬 넘치는 그런 모습.
0: 맞아요. 예. 맞아요.
1: 아주 흥겨운 그런 음악입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요즘 뭐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뭐 최고의 여가수죠. 지금 모든 전 세계 여가수들을 다 발밑에 두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그녀의 데뷔곡입니다. 팀 맥그로우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0: 그래요.
1: 팀 맥그로우가 바로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적인 남자 가수. 지금도 뭐 전설로 추앙받고 있는데 그 팀 맥그로우를 헌사하면서 만든 곡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늘날을 잊게 해준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 이 노래를 만들 때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 여고생이니까 좀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0: 네.
1: 그때 이제 남자친구 만나고 막 이러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리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얼마나 또 이제 막 좀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우리가 헤어진 뒤에도 우리가 같이 듣던 팀 맥그로우의 노래를 들을 때면은 날 기억해 주지 않을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팀 맥그로우인데 어쨌든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지금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에게 그 어린 시절에 팀 맥그로우라는

0: 가수가 끼쳤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런 팀 맥그로우의 음악을 들으면서 테일러 스위프트도 가수로서의 꿈을 꿨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수업 시간 하던 도중에 팀 맥그로우라는 곡을 수학 시간인데 재미가 없으니까 가사를 15분 만에 썼대요. 수업 시간 중에.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해가지고 게다가 팀 맥그로우도 나중에 이 노래를 듣고서 참 재밌어 해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면서 칭찬을 해줬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이 또 제목인 것을 보고 팀 맥그로우도 아니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1: 그래요.
0: 사실 팀 맥그로우도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컨트리 음악계의 뭐 스타로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참 뭐 팀 맥그로우도 이런 여고생이 자신을 소재로 해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에 참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약간은 기획적으로 그런 곡을 하나 만들어도 네. 좀 약간 뭔가 숟가락을 얹어간다라는 느낌.
0: 오늘
1: 아주 유명인의 예. 이름을 제목으로 한다면.
0: 예.
1: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0: 오늘 팬텀의 노래 조용필처럼이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1: 예. 그 뭔가 좀 호기심을 예. 갖게 되고 예. 또 예. 홍보도 잘 될 것 같고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0: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는 뭐 팀 맥그로우가 야 이렇게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한한 영광일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요.
1: 그렇군요.
0: 진짜 예.
1: 자 오늘은 박현준 씨와 함께 아티스트가 사랑한 거장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0: 예, 마룬 파이브하고요, 크리스틴 아길레라가 함께한 Moves Like Jagger하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데뷔곡입니다. 팀 맥그로우 준비해봤습니다.
1: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박현준 씨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꾹 다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복지부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AI 응용 제품을 돌봄 현장에 적용해서 현장 검증을 거쳐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안전과 정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공모 기간을 거쳐 각각의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고요. 해당 컨소시엄은 제가 돌봄 대상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돌봄 종사자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여기에는 양방향 소통이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이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개인이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기관리 어려움이 컸지만 정부가 나서서 전체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고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디바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왜 불러?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디바의 웨블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5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의 내용과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만 알고 있었는데 국가가 오히려 현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2: 네,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좀 팍팍한 근로자나 사업가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1: 네.
2: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아주 고마운 정책일 수 있습니다.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딱 한 달

0: 동안 진행됩니다.
1: 아.
0: 이 기간에 신청을 마쳐야만 오는 8월에 기분 좋은 지원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오늘 방송은 끝까지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 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일단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더 큰 혜택을 보겠는데요.
0: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데요.
1: 네.
0: 근로 장려금 신청하면 자녀 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자동 간주되어 아주
1: 네.
0: 편리합니다.
1: 진짜 좋네요. 네.
0: 예,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예.
0: 최소 금액도 5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요건을 확인하셔서 자녀 장려금 혜택까지 꼭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0: 일하는 부모들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보너스가 없겠죠.
1: 그렇습니다. 예.
0: 네.
1: 신청하고 싶어도 근데 조건이 혹시 까다롭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0: 이게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모두를 충족해야
1: 합니다. 네 가지나요? 예.
0: 예. 첫째는 가구원 요건, 둘째는 소득 요건, 셋째는 재산 요건, 마지막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가구 유형이에요.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혹벌이 가구인지 아니면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맞벌이 가구인지를 먼저 명확히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들도 다 다를 텐데 구체적인
0: 네.
1: 기준 금액과 또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얼마까지인지도 알려주시죠.
0: 예, 가구 구성에 따라 문턱이 좀 다른데요.
1: 예.
0: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1: 아.
0: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모두 3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1: 예.
0: 특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찍고 다시 줄어드는 구조라 본인의 총 급여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그 소득은 적은데 뭐 집이나 차가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요건도 상당히 중요해 보여서요.
0: 네. 재산 요건이 아주 결정적인 변수인데
1: 네.
0: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수요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 사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거죠.
1: 네.
0: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는 물론 전세금이나 예금까지 포함이 되니까 가구원 모두의 자산을 꼼꼼히 합산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이 5월에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거든요.
0: 예.
1: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 아주 예리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기민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1: 네네네.
0: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심사 자체가 보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예.
0: 따라서 본인이 3.3%를 떼는 프리랜서이거나 개인 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모두 맞춰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주부들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0: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주가 급여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했다면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사업주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홈택스의 지금 명세서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조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진짜 그렇네요.
0: 예.
1: 신청 방법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뭐
0: 네.
1: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0: 세상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이나
1: 예.
0: 국세청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만약에 받았다. 톡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1: 예예예.
0: 그 안내문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1분

0: 순식간에 신청이 끝납니다.
1: 그렇게 간다네요. 네.
0: 안내문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히 1544-9944번 ARS 전화를 이용하시면 예. 음성 안내에 따라 더 직관적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려금 상담센터가 열려 있는데요. 1566-3636입니다. 1566-3636에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요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안내해 드려야 되겠네요. 1544-9944 ARS 전화 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네. 신청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0: 기회가 남아는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6월 1일까지인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가는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된 95%만 지급되기 때문이죠. 5%라도 소중한 우리 돈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예.
0: 가급적 6월 1일 정기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100% 온전한 혜택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아까 알려드린 전화번호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네.
1: 요즘 문자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유도하는 사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0: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국세청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보안카드번호 요구하지 않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라며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문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특히 URL을 눌러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일단 100%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네네.
0: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네. 직접 우리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또한 국세청 공식 상담번호는 1566-3636.
1: 아까
0: 신청 ARS는 1544-9944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화해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월요일날
1: 하시면 전화번호 적어두셨다가.
0: 장려금은 국민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금융사기까지 함께 들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보안이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산 잃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1: 맞아요. 진짜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보안카드번호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행동요령이 있다면 끝으로 짚어주시죠.
0: 안내문 받지 못했다.
1: 네.
0: 그러더라도 무조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안내 대상자인지 한번 조회해 보시겠습니다.
1: 네.
0: 네. 국세를 만약에 체납 중이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액 중 이제 충당에 사용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기 신청은 6월 1일까지인데 지금은 8월 말이라는 일정을 단역에 표시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1: 네.
0: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주는 이 소중한 혜택 놓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잘 챙겨도 보너스 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0: 맞습니다. 네.
1: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였습니다. 언타이틀의 노래 이어드리죠. 날개.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헬렌 켈러의 스승에 해당하는 분이죠?
1: 네. 헬렌 켈러만큼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네, 뭐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이분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헬렌 켈러가 평생 이분을 존경했다고 하고요.
0: 예.
1: 네. 전화기를 발명한 바로
0: 사실은
1: 그분이세요.
0: 사실 우리에게는 더 잘 알려져
1: 그렇죠.
0: 있죠.
1: 그렇죠. 저는 전화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연결 짓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0: 맞아요. 예.
1: 이분이 전화기를 발명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와 아내가 청각장애인이셨대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예. 사실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0: 네네.
1: 그 전화기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유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비청각장애인들에게
0: 그러니까요.
1: 널리 쓰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정말 역설적인
0: 예,
1: 현상인데요.
0: 아니에요,
1: 네, 네. 왜 그 헬렌 켈러의 스승인 설리번 선생이 있잖아요.
0: 네네.
1: 설리번 선생을 헬렌에게 추천한 사람도 바로 벨이에요.
0: 벨, 예.
1: 예, 그 헬렌 켈러의 어머니가 우연히 어떤 글을 봤는데 청각장애인들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뭐 수소문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이 학교를 소개해달라. 이래서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그레이엄 벨인데요.
0: 예.
1: 평생 동안 뭐 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 흔적들이 헬렌 켈러의 삶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예, 대표님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을 추천해 준 사람이 벨이었다.
1: 네.
0: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 스승인 설리번 선생도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전맹은 아니었는데요. 시각장애가 있었고 몇 번의 뭐 수술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 미국 보스턴의 퍼킨스 맹학교에서
0: 예, 예.
1: 교육을 먼저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 헬렌 켈러의 어머니가 가정 교사를 구하던 중에 이제 이 학교를 연결을 하게 돼서
0: 예.
1: 결국은 애니 설리번이 이제 헬렌 켈러의 가정 교사로 예,
0: 예.
1: 가게 되는 거죠.
0: 그
1: 헬렌의 어머니 케이트 켈러라는 분이 찰스 디킨스라고 또 유명하잖아요.
0: 아, 예, 예.
1: 네, 이분이 미국 기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퍼킨스 맹아학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0: 예.
1: 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소개를 해서 애니 설리번과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된 거죠.
0: 아, 그래서 헬렌 켈러가 자신의 자서전을 이제 벨에게 헌정을 했던 거군요.
1: 맞아요. 헬렌 켈러는 그 레드클리프 여자대학에서 우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0: 네.
1: 대학 학위를 받은 최초의 시청각장애인이 바로 헬렌일 거예요.
0: 네.
1: 당시에 이제 레드클리프 여자대학은 하버드대의 자매학교였어요. 하버드대에 가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여성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기
0: 그 당시에는
1: 때문에
0: 하버드대 여성이 못 갔어요.
1: 그래서 레드클리프 여자대학에 가게 된 거죠.
0: 그랬구나.
1: 예. 그리고 대학 졸업을 앞둔 1년 전에 헬렌이 첫 책인 내 삶의 이야기를 냈는데요. 내 삶의 이야기는 아마 읽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0: 네.
1: 그리고 특히 그 이야기 안에 애니 설리번과 어떻게 이제 말을 배우게 됐고 글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0: 아하.
1: 되어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헬렌 켈러에 대한 영화가 나오고
0: 아.
1: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예. 헬렌 켈러를 부각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내 삶의 이야기라는 책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 헌정한 거죠. 네, 헌정사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청각장애인이 말을 배워 대서양에서 로키 산맥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전하게 해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 라고
0: 예.
1: 되어 있어요.
0: 어.
1: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목소리를 전하게 해준 위대한 스승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책은 전 세계 50개 언어로
0: 어이구,
1: 번역됐고요. 우리나라에도
0: 네.
1: 보면
0: 네.
1: 한 출판사가 아니에요. 여러 출판사에서
0: 네네.
1: 번역돼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0: 근데 이 벨은 그 청각 장애인이 구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면서요?
1: 네, 당시에는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구화를 사용해야 그 말하자면 아메리카인답다.
0: 아.
1: 미국인은 위대하다.
0: 아.
1: 그리고 미국인답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배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0: 약간
1: 거예요.
0: 약간 우생학적으로.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대한 미국인이라면 좀 더 뛰어나야 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생학적인 어쩜 신념을 배경으로 해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끼리 결혼을 하지 말도록 했어요.
0: 예.
1: 그걸 앞장선 사람이 벨인데요.
0: 아.
1: 말하자면 청각장애인들끼리 결혼을 해서 또 청각장애인이 나올 수 있고 또 뭐 사실 그 유전 확률은 높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나온들 그 삶이 뭐 부정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데 결함 있는 인종을 낳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이제 수어 사용을 반대하고 왜냐하면은 수어 사용하면서 서로 친해지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아니라 청인끼리 농인끼리 지내지 말고 청인들과 섞여서 지내야 한다. 어찌 보면 이제 통합적인 사고인 것 같지만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를 말하자면 부정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함 있는 인종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0: 그렇죠. 네.
1: 청각장애인 부부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할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0: 맞아요.
1: 않아요.
0: 네.
1: 그리고 구화의 경우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읽고 입으로 말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들리지 않는 사람이 구화를 연습하려면 굉장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억압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청각장애인인데 청인처럼 흉내 내기 위해서 나를 억압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1: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청각장애인에겐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벨은 우생학을 신봉하긴 했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생학자는 아니었어요. 다만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도록 장애 여성 특히 이제

0: 청각장애 여성을 말하는 거죠. 예. 강제 불임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했대요.
1: 아, 조금 열려 있었네요.
0: 그렇죠. 예. 약간 소극적인 우생학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유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출산을 장려하자. 아. 이 정도의 어떤 그 발상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그 시청각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헬렌 켈러도 구화를 사용했죠.
0: 네.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시절에 헬렌 켈러는 청각 장애인 언어 학습법 개선을 위한 집회에 벨과 함께 나갔대요.
1: 네.
0: 벨이 이제 구화법 장려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헬렌 켈러가 그 운동에 사실은 잘 활용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1: 아,
0: 기본적으로.
1: 시청각이니까.
0: 그래서, 그래서 뭐 구화법 장려 운동에 굳이 그 활용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을 배우기 이전에 헬렌 켈러는 이미 지문자 또 읽혔고 점자도 읽혔고요. 10대에는 손가락으로 화자의 얼굴과 후도를 문질러서 말을 알아듣는 법을 이미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모스부호 아시잖아요. 네. 왜 우리 그 하는 거.
1: 예.
0: 네. 그거를 선생님이 방 저편에서 모스부호처럼 이렇게 발을 구르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그 진동을 감지해서
1: 마룻바닥이니까.
0: 네,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을 배운 적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은 헬렌 켈러가 굉장히 이제 의사소통 욕구가 강한 것도 있지만
1: 그렇죠.
0: 사실은 그런 시사점이 있어요. 그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조건이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의사소통 방식은 자기밖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예.
0: 네, 그래서 그걸 장려하는 게 청각장애인에게 인권적인 방식인 거죠. 특히 헬렌 켈러는 청인과 소통하고 싶을 때 헬렌이 손바닥에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애니 설리번 선생 같은 제3자가 이렇게 전해주는 방식 이것도 사용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애니 설리번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또 다른 비서가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고요.
1: 네네.
0: 그런 방식으로 사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화도 사용하고 뭐 지화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했던 것인데요.
1: 예.
0: 특히 이제 헬렌 켈러의 경우 말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해서 벨의 구화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긴 해요.
1: 네네.
0: 그리고 벨의 구화법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것은 사실인데 네, 그 벨보다 어쩌면 한 발자국 더 앞서서 그 여러 가지 길을 연 사람이
1: 그렇죠.
0: 헬렌 켈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한테 수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너무 억압적이고.
0: 네, 과거에 의료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한 접근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장애인을 억압했던
1: 그러니까요.
0: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1: 네.
0: 예. 그 오늘날 청각장애인에게 구화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구화를 사용을 해도요. 그 입술 모양을 보고 누군가의 말을 알아듣게 될 경우에 아무리 많이 알아들어도 80% 이상을 넘기가 힘이 들어요.
1: 네.
0: 그러면 20%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언어가 더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데 그 구화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너무나 혹독한 연습 과정을 거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어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모국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국어를 존중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공무원인 양주혜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용필이 부르는 큐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는 쉬는 날만 되면 어디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말이면 약속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요즘은 집에서 조용히 죽이랑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답니다. 왜냐고요? 얼마 전에 사랑니를 발치했거든요. 아니, 사실 사랑니 발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교정할 때 위쪽 사랑니 두 개를 먼저 뽑았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모양도 비교적 반듯했고, 윗니라서 그런지 회복도 빨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에이, 사랑니? 별거 아니네. 이런 자신감이 약간 있었는데요.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뽑은 건 아래쪽에 심지어 누워있는 사랑니였는데, 진짜 편하게도 누워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뽑으면서 꽤나 애를 먹으셨고, 저도 그 이후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뽑고 나서 며칠 동안은 턱도 너무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입도 막잘안 벌어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하던데, 발치한 사랑니 바로 옆 어금니랑 사랑니가 너무 바로 붙어 있어서, 잇몸 속에 있어야 될 어금니 뿌리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시큰하다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만 닿아도 너무 시리고, 밥 먹을 때도 욱신거리고, 바람만 스쳐도 아픈 느낌이라서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식도 제가 마음껏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요. 이렇게 강제로 내향인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몸이 아프면 사람이 참 약해지는구나. 사실 이번에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새삼 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여러분은 병원 자주 가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번에 사랑니 발치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새삼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겪게 되는 조금은 묘한 순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각장애인 친구들하고도 종종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혼자 병원을 가면 높은 확률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보호자 같이 안 오셨어요? 물론 걱정돼서 물어봐 주시는 걸 수도 있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혼자 병원에 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 이번 사랑니 발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랑 둘이 같이 치과에 갔거든요. 친구도 사랑니를 뽑고 저도 뽑아야 돼서요. 그런데 제 발치 관련 설명을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보호자님도 같이 들으세요 하면서 제 친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보다는 친구를 보면서 설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사랑니 발치하러 온 친구예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이렇게 보호자도 같이 듣는 거라며 친구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친구가 진료를 볼 때는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상황 자체가 불편했다기보다는

약간 기분의 문제겠죠? 우리는 어딜 가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인식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장애인은 온전한 환자도 온전한 보호자도 될 수 없는 걸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 선택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챙기러 병원에 함께 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먼저 지워버리는 시선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시각 친구들이랑 나누다 보면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다 같이 웃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악뮤의 Give Love. Why, baby? 뭐가

오늘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병원 이야기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새삼 깨달았거든요.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밥 먹고 웃고 돌아다니는 그 일상이 사실은 꽤 건강해야 가능하다는 걸요. 우리 다들 건강하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끝곡 들려드리면서 장애청년 DJ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만화. 지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들려주고 싶은 DJ 주혜였습니다. 안녕!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 벌써 이렇게 더우면은 한여름에 어떻게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요. 무척 예전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지자체에서 에어컨도 놔드리고 전기요금도 보조해주는 시대지만은 1990년대 중반이 돼서야 에어컨이 사치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필수 가전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선풍기도 1980년대가 돼서야 필수 가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방마다 한 대씩 두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 시절에는 집에 선풍기가 딱 한 대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선풍기 앞에 앉으려고 아웅다웅하기도 했고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엄마는 아빠가 선풍기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비켜 비켜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막내를 무릎에 앉히고 같이 선풍기 바람을 쐈죠. 요즘은 웬만한 가전은 각자 쓸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과 정은 좀 퇴색된 감이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 방식은 변해도 가족 간의 사랑은 늘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석이에요. 여름날의 추억.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입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소백산, 그리고 중령옛길을 찾아갑니다.
1: 네.
2: 이 소백산은 5월 하순마다 능선 곳곳에서 예쁜 철쭉꽃들을 볼 수 있는 명소고요.
1: 네, 네.
2: 중령옛길은 소백산과 연계해서 걸을 수 있는 멋진

0: 있습니다.
1: 네.
0: 아, 이 비로봉은 해발 1300m가 넘는 국망봉, 연화봉, 도솔봉 등과 함께 백두대간의 마루금, 즉 큰 능선을 이루고 있는데요.
1: 네.
0: 이처럼 백두대간의 중요한 지점에 위치한 소백산은 지난 1987년에 우리나라의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 네. 근데 그 소백산 철쭉꽃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요?
0: 네. 저는 20대 시절부터 꾸준히 영주 소백산 철쭉제를 찾아다녔는데요.
1: 네. 네.
0: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철쭉꽃 가운데서도 이 소백산 철쭉꽃은 유난히 연분홍색을 띠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1: 아.
0: 그리고 철쭉은 한자로 척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척척을 이제 풀이하면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1: 아.
0: 그런데 실제로 소백산 철쭉꽃을 보면은 산행 중에도 자주 멈추게 되는데요.
1: 네.
0: 그때마다 저는 소백산 철쭉꽃이야말로 척척이라는 한자 이름과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소백산 철쭉에 대해서는 퇴계 이황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 단양군수와 풍기군수를 지냈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 소백산 철쭉꽃을 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1: 네, 네.
0: 풍기군수로 있을 때 소백산 철쭉꽃을 보고는 울긋불긋한 것이 마치 비단 장막 속을 거니는 것 같고 호사스러운 잔치에 왕림한 기분이다라는 소회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정말 소백산 높은 곳에서 소백산을 네. 뒤덮은 철쭉꽃을 보면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요즘 철쭉 군락지로 가는 탐방로가 잘 조성이 돼 있죠?
0: 예, 맞습니다. 영주에서 소백산으로 올라가는 추천 탐방로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1: 네.
0: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일곱 개가 있는데 나머지 또 부분은 단양에서도 올라오거든요.
1: 아, 네.
0: 근데 영주에서 이제 올라가는 추천 코스 이제 세 개를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1: 네.
0: 첫 번째 탐방로는요, 희방 탐방 지원센터를 출발해서 희방사와 연화봉을 거쳐 증령 휴게소로 내려오는 희방사 코스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코스의 길이는 10.7km, 약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두 번째 탐방로는 풍기읍 삼가리를 출발해서 비로봉, 연화봉, 희방사 등을 거쳐서 옛 중령 검문소로 내려오는 삼가동 코스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코스의 길이는 14.3km,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탐방로는 순흥면 초암사를 출발해서 국망봉과 비로봉을 거쳐 풍기읍 삼가리로 내려오는 초암사 코스인데요.
1: 네.
0: 이 탐방로의 길이도 13.6km로 꽤 길고요.
1: 네.
0: 5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1: 네.
0: 이 세 개 탐방로 가운데 삼가동 코스와 초암사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풍기읍 삼가리는 소백산 비로봉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1: 네.
0: 우리나라 10승지지 가운데 하나인 금계촌에 속해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세 개 탐방로 가운데 딱 한 군데만 추천한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0: 네, 소백산 철쭉을 보러 가는 산행이라면은 비교적 산행 거리가 짧은 희방사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비록 경사도가 높긴 해도 희방사 코스가 소백산 연화봉으로 오르는 가장 빠른 탐방로이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0: 실제로 희방사 코스는 이 소백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탐방로이기도 합니다.
1: 그러면은 이 소백산 희방사 코스를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세요.
0: 네,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에 있는 희방 탐방 지원센터를 출발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명소는 시원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희방 폭포입니다.
1: 네.
0: 이 희방 폭포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서거정이 천해 몽유처라고 감탄했던 폭포인데요. 천해 몽유처는 마치 꿈속을 거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아.
0: 네, 해발 700m 지점에 있는 희방 폭포에서 200m만 더 올라가면은 소백산을 대표하는 고찰인 희방사가 나타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희방사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소백산 탐방로가 시작되는데요. 가파른 돌길과 나무 계단길 등이 번갈아 나타나지만 뭐 그리 험한 탐방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희방사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이제 깔딱 고개를 지나서 50분만 더 걸으면은 마침내 해발 1383

0: 10m 지점이 있는 연화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1: 네, 네.
0: 바로 이 연화봉 주변에서 멋진 철쭉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소백산 천문대 그리고 제2연화봉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1: 네.
0: 그리고 연화봉에서 철쭉꽃을 감상한 후에 하산을 할 때는 제2연화봉을 거쳐 중령 휴게소로 내려오면 되는데요. 탐방로 중간에 있는 제2연화봉과 소백산 천문대 주변에서도 연분홍색 철쭉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중령 휴게소에서 중령 옛길로 넘어가게 되나요?
0: 예, 맞습니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고요.
1: 네.
0: 그냥 자동차 도로 하나만 건너게 되면은 곧바로 중령 옛길이 시작되는데요.
1: 네.
0: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령 옛길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문경세제, 추풍령 등과 함께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중요한 이동로였던 곳입니다.
1: 네.
0: 한편 중령 옛길을 포함한 소백산 자락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1년에는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하기도 한 그런 어떤 명성이 높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중령 옛길이 단순히 고개를 넘어 다니는 통행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탐방로라고 들었어요.
0: 예, 맞습니다. 중령 옛길은 158년에 처음 길이 열렸습니다.
1: 네.
0: 아주 오래됐죠.
1: 네.
0: 삼국사기에 있는 신라 아달라왕 5년, 이때가 158년이거든요.
1: 네.
0: 이때 비로소 중령길이 열리다라는 기록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중령일 때는 삼국시대 때 신라 고구려 백제가 팽팽하게 대립하던 곳이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영양왕 원년, 이때 온달 장군이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 아, 네, 네.
0: 그만큼 중령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1: 네.
0: 고구려 장수왕 때는 고구려 영토였다가 또 신라 신우왕 때는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역사가 오래된 만큼 중령 옛길은 역사 속 인물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겠어요.
0: 네, 실제로 태조 왕건을 비롯해서 포은 정몽주, 삼봉 정도전, 또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 등이 중령 옛길을 걸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퇴계 이황은 풍기 군수를 하던 시절에 중령 입구에서 충청 감사를 하던 형님을 맞이하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1: 네.
0: 당시 퇴계 이황은 형님과 헤어지던 골짜기에다 안영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뭐 아쉽게도 안영협 예터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소백산과 중령 옛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혜림의 노래 이어집니다. 이젠 떠나가 볼까.

0: 계절의 여왕인 5월에 꽃들의 여왕인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설마 이 좋은 때를 무수리처럼 보내고 계신가요? 추억의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모두 왕과 여왕이 되어보시죠.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요술 지팡이 같은 좋은 추억의 음악 들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왕마마. 다 왕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작가가 저도 여왕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작가가 이제 중랑천변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요즘 곳곳에 장미가 활짝 펴가지고 그 중랑천이 완전 장미 천지가 됐대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가지고 중랑 서울 장미 축제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장미를 배경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고 계신대네요.
1: 아, 제가 오늘 장미 노래를 갖다가 사실 선곡을 하려 그랬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아직 장미는 저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0: 아, 네.
1: 원래 저는요 우리 아내한테 가장 크게 배운 게 뭐냐면 장미는 5말 6초야. 그 얘기했는데 5월 말 6월 초인데 그 말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0: 아, 네네.
1: 장미는 제가 볼 때 아주 절정이 5월 말 같아요.
0: 그런데 올해는 모두가 빨라졌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요.
1: 아이, 참.
0: 5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무튼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장미꽃 들고 오겠습니다. 노래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그 70년대 5월에 그 사랑받은 곡들 했잖아요. 그 방송하면서 아, 80년대도 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80년대 5월에 히트한 곡들 모아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1: 첫 곡. 정말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5월에 명곡이 많다. 왜냐하면 봄에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5월쯤에 이제 바짝 그 어떤 곡을 갖다 홍보 마케팅에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곡들이 좋은 게 많은 거죠. 마이클 잭슨 명곡도 여기 있어요. 비릿이 바로 5월의 곡, 히트곡이에요. 그러니까 뭐 5월

0: 명곡이 명곡의 계절이라는 걸 이 하나 이 한 곡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저는 해는 해수는 기억해요.
0: 네.
1: 1983년.
0: 그렇습니다.
1: 왜냐하면 이산 가지고 찾습니다가 그 해였고.
0: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어? 30년도
1: 네네.
0: 83년 맞네요.
1: 네네. 어, 그렇죠? 맞습니다.
0: 네네. 네네. 자, 마이클 잭슨
1: 네.
0: 1983년 5월 히트곡입니다.
1: 네.
0: Beat It.

0: 1980년대 오래 히트한 노래 첫 곡은 비디시였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도 역시 마이클 잭슨처럼 명곡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가수 라이언 리치입니다.
0: 네.
1: 라이언 리치 하면 헬로우죠.
0: 네.
1: 이 헬로우가요. 완전 인생 바꾼 사람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박효신이에요.
0: 네.
1: 박효신이 굉장히 연습생 시절에 곧 자기 어떤 스타일을 못 잡아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곡을 부르면서 드디어 자기의 색깔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0: 네.
1: 아주 중요한 곡인 거죠.
0: 네네.
1: 라이언 리치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곡입니다. 하나 더 들을까요?
0: 네네.
1: 선생님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0: 네.
1: 킴 크란스의 Bette Davis' Eyes. 네, Bette Davis 유명한 배우죠.
0: 네네.
1: Bette Davis 눈이 그만큼 뭔가 참 매력적이다 하는 걸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0: 네.
1: 아우, Bette Davis는 영광이죠 이거.
0: 근데 본인도 이 곡을 무척 좋아하고.
1: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상 네. 받았을 때 그래미상 받았을 때 네. 아주 큰 화환을 보냈다니까요.
0: 네네.
1: 예. 왜냐면 자기가 다시 살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네. 아버지 할리우드 영화 팬이잖아요.
0: 네네.
1: 배트 데이비스가 그렇게 눈이 아름다웠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난. 난 자네들이 눈이 이쁜데.
0: 오 이뻐요. 네. 자네들이.
1: 자네들이 눈이 이쁜데 네. 난 킴칸스는 한 번 아니 킴칸스가 아니죠. 이 배트 데이비스는 한 번도 이쁘다는 생각 안 했는데.
0: 네.
1: 그런데. 이렇게 킴칸스가 노래로 살려줬으니
0: 네네.
1: 얼마나 영광이에요.
0: 그러니까 자필로 작곡한 사람하고 킴칸스에게 편지를 보냈대잖아요.
1: 그래요. 작곡자가
0: 고맙다고.
1: 바로 제키드 셰넌인데요. 그 사람이 먼저 발표했어요.
0: 아.
1: 근데 안 됐어요.
0: 네네.
1: 그런데 킴칸스에 가서 이 곡이 생명력을 얻은 거예요.
0: 아, 네네. 네네.
1: 사실은 리메이크 곡인 거죠.
0: 아 그러네요. 네네.
1: 킴칸스의 1980년 5월 히트곡입니다. Bette Davis' Eyes. 이건 명곡이죠.
0: 네.
1: 그 전에 라이언 리치의 또 명작 헬로우입니다.
0: 네.

0: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 김 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들어봤습니다.
1: 네. 5월의 그 노래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좀 한 해를 갖다 이렇게 돌이켜 볼 때 5월 그 봄과 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좀 더워지는 그런 6월 이전의 곡이기 네네. 때문에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좋았던 계절
0: 네.
1: 봄.
0: 네. 네.
1: 특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5월의 곡들이 많이 기억되는 걸 보면
0: 네.
1: 그건 계절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0: 네, 네.
1: 자, 이번에도 역시 1980년 5월 히트곡인데요.
0: 네.
1: 아마 연주곡으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지금도 스포츠 경기에 아직도 이 그 사운드 트랙이 깔려요.
0: 네네.
1: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그랬을까요?
0: 네네.
1: 반겔리스.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반젤리스라고 했는데
0: 네.
1: 본인이 우리 내 안에서 발음이 네. 반겔리스라고 시정을 했어요.
0: 아.
1: 네, 반겔리스의 네. 체리어스 오브 파이어.
0: 네.
1: 불의 전차인데 이게 원래 그 파리 올림픽의 그 육상 선수 우승한 네. 육상 선수를 다룬 건데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때 당시 우리한테 이게 개봉되지는 않았어요.
0: 아.
1: 그래서 영화 잘 몰라요. 체리어스 오브 파이어. 하지만 이 음악은 누구나 다 알죠. 반겔리스의.
0: 그때 뭐 아카데미 작품상, 아카데미 네네. 음악상 뭐 하여튼 네 개인가 수상했던
1: 맞습니다.
0: 영화였잖아요.
1: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왜 영화가 그 당시 개봉이 안 됐나 모르겠어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곡 더 들으면요.
0: 네네.
1: 1987년 5월에 역시 정상에 올랐던 곡입니다. 빌보드 차트 커팅 크루라고 하는 영국 그룹의
0: 네.
1: 노래인데요. 아, I just died in your arms. 참 나 어렸을 때 이거 들으면서요. 학창 시절에. 야, 전문학적이다. 당신 팔에 죽는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 당신 팔에 안겨 죽어요. 아, 나
0: 참. 근데 이게 정말 네네. 전 세계 라디오를 강타했다면서.
1: 그러면서요.
0: 네네.
1: 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요.
0: 네.
1: 노래 시작부터, 아, 하자. 이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0: 센스나게.
1: 네.
0: 네네.
1: 그런데 거기다 가사가 또 뭐예요? 나 당신 팔에서 죽었대요.
0: 네네.
1: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엄청 사랑받았는데요.
0: 네네.
1: 정확한 제목은 I just died in your arms입니다.
0: 네.
1: 커튼 클루의 87년 곡인데
0: 네.
1: 요거 듣고요. 먼저 네. 정말 최고의 사운드 트랙. 스포츠 사운드 트랙에선 이 곡이 최강이고 권투는 Eye of the Tiger.
0: 네.
1: 그죠? 선생님 아시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또 이 Rocky.
0: 네.
1: Rocky의 그 주제곡. 이런 것들은 이제 권투 쪽에 쓰이는데 이거는 뭐 스포츠 전반 육상이고 뭐 다 쓰이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1: Chariots of Fire. 불의 네. 전차. 반겔리스.

0: 1980년대 5월에 히트한 노래들 듣고 있는데 지금 40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도 하나도 정말 지금 들어도 네. 훌륭해요.
1: 그 젊은 친구들한테요. 네. 가끔 제가 이거 몇 년도에 나왔는지 맞춰볼래? 그렇게 해서 가끔 핑크 플로이드나 네. 뭐 지금 이런 노래를 들려주면 대부분 이래요. 글쎄요. 한 작년?
0: 네.
1: 뭐 한 아무리 그 길게 잡았다 5년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래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멋지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네. 지금 감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본인들의 선택인데 네. 실제로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70, 80, 90에 쏠려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네.
1: 그 친구들이 아마 기억을 가지고 네. 이렇게 노래를 갖다 대물림 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1: 자, 이번에는 우리 노래 듣겠는데 1988년 5월에 네. 가요 톱10. 가요 톱10은 1981년부터 방영이 됐어요.
0: 네.
1: 그러니까 70년대는 따지기 어렵지만 80년대는 어떤 노래가 5월에 환영받았는지 찾을 수 있죠.
0: 네, 네.
1: 88년 여운이라고 하는 3인조 기억나실 거예요.
0: 네, 네.
1: 강변가요제에 출전했는데 저는 이 곡이 대상 받을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근데 대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곡 너무 좋은데 왜 대상 안 주지? 근데 결국 가요 톱10에서 1위 올랐어요. 이게.
0: 네.
1: 대상 1위에 못 올랐는데요.
0: 네, 네. 네.
1: 88년 5월에 1위를 치러 바로 여운이라고 하는 트리오의 홀로 된 사랑. 여러분 네, 너무 네. 잘하실 거예요.
0: 네, 네.
1: 이 노래 진짜 좋아요.
0: 네, 네. 네, 네.
1: 이때 또 홀로서기 홀로 된다 그래서 홀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그 신문에서 네. 이제 어떤 가정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자기 자아를 갖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네. 개념들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홀로가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한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1: 여운의 88년 히트곡 홀로 된 사람 들을까요?
0: 네.

0: 이 노래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38년 됐는데 네네. 바로 엊그제 들었던 느낌이
1: 그렇습니다.
0: 들어요.
1: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네. 80년대 노래들이 2010년대까지 계속 애청돼서 그래요.
0: 네.
1: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네네. 특히 뭐 카페 가시거나 또는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더라도 OST로 계속 그때 노래가 나오니까 네네. 근처에 있는 곳 같죠.
0: 네네.
1: 그러니까 시제가 사실 헷갈리는 게 네.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40년 전 노래가 지금 젊은이가 좋아한다. 그러면 이 좋아하는 노래를 갖다가 공유하게 되면 그 나이가 40년 차인데 그 40년 차이가 사라져요.
0: 맞아요.
1: 그 노래 때문에 네. 그냥 동갑이 돼버려요.
0: 네, 네.
1: 그래서 왜 그 좋은 노래는 시제를 없앤다.
0: 네. 네.
1: 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욱더 젊은 노래에 약간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0: 네, 네.
1: 너무 막 옛날 것만 자꾸 찾지 마시고요.
0: 네.
1: 요즘 케이팝이 조금 가슴에 덜 오더라도 네. 좀 자꾸 들으면 이게 또 익숙해지면 네. 모든 게 다 좋게 들려요.
0: 전 아무튼 요즘 전 세계에서 아리랑을 부르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 덕분에.
1: BTS 덕분에.
0: 네.
1: 자, 5월의 히트곡인데 오늘 마지막 곡은요.
0: 네.
1: 아, 이거 아마 이거 나가면 역시 5월이 강자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0: 네.
1: 웨이팅 유스턴의 수도 없는 명곡 중에 딱 두 곡이 제가 볼 때 제일 사랑받아요.
0: 네, 네.
1: I will always love you.
0: 네.
1: 또 하나가 뭐냐. Greatest love of all.
0: 네.
1: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아 진짜 그때 저는 85년 6년 이때 휘트니 휴스턴을 잊을 수가 없는 게
0: 네네.
1: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지? 처음 딱 듣고요. 와 이거 여신이 내려왔네.
0: 네.
1: 왜냐하면 이런 식의 아름다운 발라드를 아주 시원하게
0: 네네.
1: 특히 고음에서 했잖아요. 고음에서 올라가면서 아주 정말 너무 사람을 그냥 청량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잖아요.
0: 올라가는 것도 어렵게 올라가지 않고 사뿐히 올라가요.
1: 그런데 그게 네네. 기교상 많은 에너지가 요하는 거래요.
0: 네.
1: 그래서 젊었을 때 목청이 상했을 거라는 분석을 보컬학자들이 합니다.
0: 아.
1: 그만큼 우리는 듣기 좋았지만 네네. 부르는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소모했던 거죠.
0: 네네. 제가 얼마 전에 파발로티 그 전기 영화를 네. 보는데 리허설 할 때는 고음을 그냥 낮은 음으로 리허설 네. 하더라고요. 고음을 다 내지 않더라고요. 아끼느라고.
1: 그렇죠.
0: 네. 아마 휘트니도 그렇지 않았을까. 리허설
1: 그렇습니다.
0: 때는 낮은 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리허설 때도 다 불렀을까.
1: 리허설 때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이때는 뭐 젊었으니까 막 더 뽐내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0: 네.
1: 거예요.
0: 그런데
1: 야, 저는 아직도 못 잊는 게 You Give Good Love서부터 Saving All My Love For You How Will I Know 그다음에 바로 오늘 들으실 이 곡 Greatest Love 내일이 일을 차지하는데 들으면서 그랬어요. 일이 차지할 수밖에 없네. 너무 좋은 곡이에요.
0: 네네.
1: 올해 명곡입니다.
0: 네.
1: Whitney Houston Greatest Love of All.
0: 네. 끝곡으로 듣고요. 임진모 씨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느린 춤이라고 해서 뜨개질이 인기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 작은 공방의 주인장은 뜨개질을 하면서 여러 인생의 이치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틀린 걸 알았으면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한 코 한 코 뜨다 보면은 틀린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데 틀린 줄 뻔히 알면서 뜬 게 아까워 계속 뜨다 보면 결국은 전체 모양이 삐뚤어져서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똑같지요. 첫 단추 잘못 깨면 어떤 일도 잘 될 리가 없듯이 잘못된 길로 접어든 걸 깨달았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엉킨 실타래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김만준의 노래 모모 오늘 첫 곡입니다.

0: 네,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도연아 씨도 네. 뜨개질 잘하시죠?
1: 뜨개질 하죠.
0: 예. 네. 뜨개질 취미 가신 분들 보면은 정말 못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옷은 네. 다 만드시고 네. 가방에 뭐 모자에 핸드폰 케이스에 뭐 목도리도 뭐 쉽겠죠. 어렵진 않겠죠.
1: 네, 목도리가 제일 쉬운 것 같긴
0: 그렇죠?
1: 해요. 네.
0: 그래 보여요.
1: 네. 네. 핸드폰 케이스는 이렇게 주문도 해요. 뭐 친구들이나 동생도 요거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면 다른 거 좀 넣고 다니게 제가 하나 해줬더니 네. 그래갖고 알았어 하고 요즘에 또 그거 하고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만들어주면 잘 주는 대로 쓰다가
1: 네.
0: 이제 또 요청이 들어오는군요.
1: 네, 요청이 들어와요.
0: 옵션을 넣어달라. 카드를 넣을 공간을 넣어달라.
1: 네네네. 된다. 막 그래요.
0: 예.
1: 네.
0: 아, 저도 하나 네. 주문을 하나 해야겠군요.
1: 아, 그러세요. 네.
0: 요즘 뭐 바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뜨개질의 매력이 뭐예요, 근데?
1: 저는 뜨개질 하면은 그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러더라고. 아유, 시간이 너무 잘 가.
0: 맞아요.
1: 하루가 금방 가. 이랬는데 예. 제가 좀 마음이 복잡할 때 사실 뜨개질 해요. 집중이 잘 안 될 때.
0: 아, 집중하기 위해서.
1: 예, 예, 집중하면서
0: 번잡한 생각 떠치기 위해서.
1: 그렇고 집중하기엔 되게 좋거든요.
0: 네, 네.
1: 그렇고 그 집중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성취감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제 오프닝에서 이렇게 한번 잘못 떴을 때 예. 빨리 풀어야지. 한참 뜨다 보면 정말 아, 왜 코가 이렇게 됐지? 하는 데가 있었어요.
0: 예.
1: 예. 에이, 그러면 줄을 하나 그냥 슬쩍 이 코에서 빼서 할 수도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네네네네. 귀찮으니까 뭐 이만큼 떠서 알았으니까.
0: 아까우니까.
1: 예. 근데 나중에 보면 딱 해놓고 보니까 아 너무.

0: 좀 작아지니까 예. 풀어서 다시 또 그걸로 뜨셨어요.
1: 맞아요.
0: 요즘은 실들도 너무 좋아요. 어. 저는 실이 네. 저희 어머님이 뜨개질을 많이 하셨는데 어. 여기 왜 목 이렇게 오는 거. 예전에 실이 안 늘어나요.
1: 옛날에 그 일본어지만 독구리라고 그랬어요.
0: 네. 근데 들어갈 때는 어쨌든 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 여기서 걸려서 안 나와가지고.
1: 목이.
0: 어.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마가 뜨개질 못하는데 어. 자꾸 떠서 입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1: 아유,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은 것 같네요.
0: 네, 그렇죠.
1: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0: 경기도 김포시에서 신경수님이 보내주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뭘 해도 굶어 죽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아유, 예.
0: 네,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재봉틀에 인형 눈알 붙이기, 봉투 붙이기, 아. 반찬 가게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1: 야.
0: 요즘은 심심풀이로 뜨개질하고 있어요.
1: 예, 손재주가 네. 좋으시니까 뭐.
0: 네.
1: 예. 아, 근데 정말. 옛날에 그 인형 눈알 붙이기 그 부업으로 많이들 했어요.
0: 집에 막 이만큼씩 갖고
1: 노는이 뭐해 네.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막 그 일감 그 주선하는 분이 쭉 갖고 오면은 그것도 열심히 한 땀 한 땀 붙이시고
0: 네.
1: 저도 어렸을 때 그 해봤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0: 그 봉투 붙이는 것도 있어요. 누런 봉투 그죠. 예, 예. 막 갖고 아. 오면은 막 이렇게 부업으로 하신다고 예. 하는 것도 있었죠.
1: 예, 참 그런 추억거리들도 있네요. 진짜.
0: 맞네요.
1: 자,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이현숙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남편은요, 젊을 때부터 유독 공짜를 좋아했습니다. 무슨 네. 사은품 행사만 한다 하면 그냥 못 지나치고
0: 아, 네.
1: 마트에서 증정품 준다 하면 필요 없는 물건을 괜히 하나 더 사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네. 뭐 증정품부터 네.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그 버릇은 여전합니다. 얼마 전엔 동네 건강식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선착순으로 달걀 한 판 준다는 말에 아침도 안 먹고 줄부터 섰더라고요.
0: 네.
1: 문제는 그날 건강식품 설명을 듣느라 괜히 필요도 없는 영양제까지 한 상자 사왔다는
0: 아.
1: 겁니다. 달걀 한 판 받겠다고 몇만 원을 더 쓰고 온 셈이지요.
0: 그렇죠.
1: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럴 거면 그냥 달걀을 사오지 그랬어요 했더니 남편은 사람 좋게 웃으면서 그래도 공짜로 하나 파더니 기분은 좋잖아 하더라고요.
0: 네.
1: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어서 저도 화를 내다가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러다가 머리 벗겨져요 하면서 대머리 네. 총각을 청하셨네요.
0: 아,
1: 김상희의 노래.
0: 네.
1: 그래도 아직까지 남편분 머리가 성하신가 봅니다.
0: 그런가 봐요. 네. 예. 근데 정말 이 증정품 있다고 필요 없는데 사는 분들 있어요.
1: 그거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
0: 네,
1: 꼭 사야 될 것
0: 그러니까,
1: 같아.
0: 네.
1: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0: 근데 저는 먹는 거는 증정품 앞에 이렇게 뭐 하나 더 붙어있고 그러면
1: 예.
0: 사요. 만두 뭐 이런 거.
1: 그런
0: 거는 두고두고 먹을
1: 그렇지.
0: 수 있으니까.
1: 냉동실 넣어놓고 네. 먹으면 되니까.
0: 근데 뭐 다른 거는 크게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이 남자분들이 더 많이 그런 거에 좀 혹하시는 것 같아요.
1: 잘 그 현혹당하죠.
0: 네.
1: 그러니까 잘 좀 남의 말에 좀 설득당하고 속기도 하고.
0: 네.
1: 네.
0: 예.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무슨 백과사전 막 이렇게 길게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1: 세계 문학전집이라든가
0: 네.
1: 뭐 이런 거.
0: 그런 거 막 사갖고 활부로 막 도와서 막 하고
1: 아니,
0: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1: 그건 저 대학 시절에 가끔 그렇게 샀었죠.
0: 네. 네.
1: 그 대학 캠퍼스 안에 그 하이브책 파시는 분 돌아다니시거든요.
0: 네. 네,
1: 그분한테 좀 많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래서 네. 엄마가 저 어릴 때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뭐 볼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샀냐 하면서 막 그런 적 있어요.
1: 예, 덕분에 책은 많이 읽었어요.
0: 네.
1: 어렸을 때부터.
0: 네.
1: 자,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0: 네, 충남 천안시에서 박창수 님이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하동 여행을 다녀왔어요.
1: 아유, 좋으셨겠네요.
0: 네, 물론 조영남의 화개장터도 크게 틀어서 따라 불렀죠.
1: 그 노래 빼놓을 수 없죠.
0: 네,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이거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 헤이. 그렇죠.
1: 그렇지. 예.
0: 이렇게 취임새까지 넣어서 부르니까 신나더라고요.
1: 예, 화개장터 청하셨네요.
0: 맞아요. 노래 신나죠.
1: 하동 참 아름다운 곳이죠. 자연이. 그 지리산자락에.
0: 네.
1: 아우, 정말 멋집니다.
0: 네.
1: 멋지고 볼거리도 많고
0: 네.
1: 또 사람도 장터에 가면 또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0: 아.
1: 예. 가보셨죠, 화개장터?
0: 한 번도 안 가봤어요.
1: 아, 정말요?
0: 네.
1: 아, 정말요?
0: 어떻게 공연으로도 안 가봤네요?
1: 아, 기회 되면 꼭 가보세요.
0: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0: 네.
1: 저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0: 네.
1: 자, 신청곡 두 곡입니다.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 조영남의 화개장.

0: 조영남의 화개장터 들으셨습니다. 박창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이연숙님이 청하신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경기도 안산에서 왔어요.
1: 네.
0: 박경수님. 요즘 낮에 너무 졸립니다.
1: 아우, 졸려요.
0: 충곤증.
1: 네.
0: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밥만 먹으면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잠깐 눈 붙이려고 누웠다가 한 시간씩 자고 일어나네요. 그러고 나면 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결국 TV를 보다가 네. 또 늦게 자고 이게 다 봄이라 그런 건지 나이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1: 둘 다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상 네. 둘 다일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봄이 오니까 이제 밥 먹고 나면 좀 나른하고 졸려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예. 네.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 밤에 잠깐 자고 이렇게 일찍 깨요.
0: 일찍
1: 또.
0: 깨죠.
1: 예. 네.
0: 깨고 잠이 안 와가지고 서성이다가.
1: 예. 그래서 뭔가를 막 여기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아닌데 더 자야 되는데.
0: 더 자야 되는데. 네. 안 자면 아침에 너무 피곤해.
1: 그러니까요. 예. 맞아. 다 똑같군요.
0: 비슷하죠.
1: 네. 예.
0: 박경수님 다음에 사연 말고 신청곡도 좀 넣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오정혜 님이 보내주셨네요.
0: 예.
1: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0: 아,
1: 그러셨어요? 네. 도연아 씨가 운영한다는 가게에도 가보고 싶었는데 어디인지 못 찾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예. 다음번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순박하대요.
0: 순박한
1: 네.
0: 도연아 씨.
1: 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0: 아, 저는 이게 언뜻 신박한 이렇게 보여가지고
1: 순박한.
0: 신박한은 또 다른 느낌이죠.
1: 네네.
0: 아, 순박하게 느끼셨나 봐요.
1: 네.
0: 그, 아, 말씀하실 때 그 너터로 숨도 그렇고
1: 네.
0: 아주 그 말씀하시는 게 순박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1: 네네. 예,
0: 노래할 땐 또 완전은 다르죠.
1: 네. 뭐
0: 도연아의 외톨이 청하셨어.
1: 아유, 그니까요.
0: 아,
1: 감사하네요.
0: 예, 도연아 씨 신청곡이 네. 매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아, 제주도 오셨는데 못 찾으셨구나.
0: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가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1: 네.
0: 힌트는 드렸죠. 도연아 씨의 히트곡 제목
1: 그쵸,
0: 중에 하나다.
1: 노래 중에 있는
0: 대표곡 건데. 중에 하나다.
1: 네. 네. 근데 아. 이영애님은 남편분과 찾아오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전에 그 전주에 이렇게
0: 사연 주셨던.
1: 사연 주셨던. 네.
0: 예.
1: 오시고 다른 분들 여수에서도
0: 박명근
1: 오시고.
0: 선생님도 찾아오셨고
1: 네, 예. 그분도 오시고
0: 아, 이렇게 소문 퍼져가지고 아주 네. 가게가 번창할 것 같습니다.
1: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자, 다음은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장태수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아내가 잠귀가 예민한 편입니다. 자다가 잠깐 물 마시러 일어나도 깨고요. 조금만 뒤척여도 깹니다. 그래서 각방을 쓴 지 꽤 오래됐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을 것을. 너무 편합니다 하시면서 윤희성의 카스바의 여인 청하셨네요.
1: 아, 이렇게 예민하면 어느 정도 되면 각방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서로를 위해서 그죠.
0: 저도 오래전부터 네. 이렇게 따로 예,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나는 자다가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화장실을 꼭 가는 습관이
0: 다르죠.
1: 있는데 옆에서는
0: 예.
1: 막 자다 깨고 이러면은
0: 예.
1: 서로 힘들 것 같아요.
0: 살짝 뒤척이기만 해도 또 예민한 분은 깰 것이고
1: 네.
0: 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코 드르렁거리면은 뭐 못 자잖아요.
1: 그렇죠.
0: 아내분들은 또.
1: 그 외에 부부 싸움에도 부부는 같이 자야 된다 이게 다 옛말이고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것 같아요.
0: 옛날에
1: 그렇다고 애정이 뭐 식는 건 아니잖아요.
0: 옛날에 집이 좁았어.
1: 그래서 계속 같이 자.
0: 시절이 많았어.
1: 아, 맞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0: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
1: 그러네요.
0: 네. 아유 참. 아, 신청곡 두 곡 들어봐야죠. 도현아의 네. 외톨이 먼저 들으시고요.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 띄워드리겠습니다.

0: 카스바의 여인, 네. 윤희상의 노래였습니다. 네. 장태수님 잘 들으셨나요? 앞에 들으신 곡은 뭐 도연아의 네. 외톨이. 하, 명곡이었습니다. 네. 네. 오정현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1: 네.
0: 아이 좋은 곡들 참 많아요. 아유, 도연아 씨. 예.
1: 저 생각해도 제 노래 좋은 곡은 꽤 있어요.
0: 그죠? 네. 아, 참 순박해 네. 보이십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아까 네. 오정현이 누가 네. 그랬죠? 아까 순박하게 들린다고.
1: 네. 오정현님이.
0: 예.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 모아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왔습니다. 시흥시 서영자님.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다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1: 네.
0: 남편의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급도 조금 주면서 얼마나 째짜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믹스커피도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면 눈치를 주고
1: 아, 정말.
0: 조금이라도 놀고 있으면 하루에 일당 없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1: 네.
0: 아, 공과사가 확실한 분이군요. 네. 공과사 구분이 남편께서.
1: 근데 커피는 뭐 하루에 두 잔 이상 안 마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0: 건강을 생각해서
1: 그쵸?
0: 그런 거겠죠.
1: 네.
0: 건강을 생각해서.
1: 그런 것 같아요. 네. 월급은. 일단. 월급은 그럼 생활비는 따로 주고 또 월급을 주는 걸까요?
0: 그럼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서영자님의 개인 몫이죠. 일당 받는 거. 그래야죠.
1: 그러면 남편분이 좀 찌찌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생활비도 돼야지. 또
1: 그러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0: 어차피 사람 쓰면 나갈 돈이니까 부인께서 하시는데 뭘 당연히 아까워하지 말아주세요.
1: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예. 이제 조금 막 이렇게
0: 찌찌하게.
1: 네, 그런가 봐요.
0: 예, 서영자님의 사연 네. 짧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이수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쇼핑몰에서 택배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0: 네네.
1: 단순 노동인데도 힘들어요.
0: 아.
1: 신청곡으로 힘 좀 주세요 예, 하셨어요.
0: 세샘 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청하셨네요. 네. 예, 아르바이트 돈 모아서 어디 캘리포니아 가시려나 LA에. 이 택배 포장하는 게 네. 쉽지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 무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네네. 것들은. 그게 쉽지가 않고 뭐 배달도 그렇지만 네. 포장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1: 단순 노동인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표현을 해주신 거 보니까요.
0: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겨울철마다 네.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 세트 포장과
1: 포장하는
0: 배달.
1: 거 이런 거요.
0: 예,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1: 네네.
0: 설 시즌에 선물 네. 세트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생활용품들.
1: 네.
0: 네. 그러면 꼭 겨울에 이제 백화점 아르바이트 가서 포장도 하고 또
1: 배달도 하고.
0: 예. 제가 한때 그 명동 바닥을
1: 네.
0: 그
1: 손수레
0: 끌고 막 누볐던
1: 아, 정말요?
0: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 때.
1: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는 전혀 그런 시절이 없었을 것 같아요.
0: 지금은 나태해 보이지만 그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1: 아니 뭐 그때도 이제 정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셨구나.
0: 아, 다 하죠.
1: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귀하게 그냥 공부만 하셨을 것 같아요.
0: 저는 주로 몸 쓰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누구 가르치는 건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다음 사연입니다.
1: 네.
0: 대구 달서구의 김명사님. 남편한테 우리 영화관 가자. 극장 가서 영화 본 게 언젠지도 모르겠다 했더니만 우리 남편 뭐라 했는지 아세요?
1: 뭐라 했어요?
0: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영화관에 가. 이러네요. 이런 남편과 부귀 영화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1: 네.
0: 내게도 사랑이 함중아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영화관 가는 게 무슨 부귀 영화 누리는 건 뭔 상관이에요.
1: 아니 근데 그 제가 아는 그 동생 남편도 그렇게 영화관 가는 걸 싫어한대요.
0: 그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죠.

0: 앉아 있는 게 가만히
1: 그러니까
0: 영화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건가요?
0: 예. 지루하죠. 꼼짝 못하고 앉아 있는데.
1: 그래서 그 동생은 보고 싶은 영화는 집에서 보는 것보다 영화를 좋아하니까 가고 싶은데 네. 그 이제 아이들을 꼬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근데 아이들도 공부하고 뭐 바쁘고 하니까 아 엄마 그냥 엄마 친구하고 가.
0: 친구하고 가면 되죠.
1: 그러는데 또 친구하고도 이렇게 잘 안 맞나 봐요.
0: 아 그러면 혼자 보면 돼요.
1: 그러니까요. 혼자 저는 혼자 예전에 봤었거든요.
0: 저도 혼자 많이 다니고.
1: 아침 일찍 조조 할인해가지고 예. 혼자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혼자
0: 어쨌든
1: 못 가는 사람.
0: 김명자님은 남편하고 뭐 같이 네. 해보고 싶으신
1: 맞아요.
0: 건데
1: 네.
0: 남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힘 빠지죠. 아이 참.
1: 한번 가세요. 네.
0: 그래도 뭐 다른 쪽으로 네. 행복도 누리시고 부귀 영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곡 듣겠습니다. 새샘 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0: 네, 이수키님과 김명자님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새샘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그리고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이번 사연은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서울 양천구에서 윤정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5월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여행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0: 여행철이죠.
1: 네, 어디 다녀왔다 뭐 사진도 보내보고요. 또 저도 가고 싶긴 한데 막상 계획을 세우려니 귀찮습니다.
0: 그냥 무계획으로 네. 떠나시면 되죠.
1: 네, 그래서 그냥 동네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어요. 멀리 안 가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멀리보다 편한 게 더 좋습니다.
0: 아유, 맞아요. 편한 게 최고예요.
1: 네.
0: 예, 아유, 괜히 멀리 가서 아무리 좋은 데 가도.
1: 네.
0: 결국은 이제 아이고 힘들어다.
1: 네, 갔다 오면 이제
0: 집에 가고 싶다.
1: 아이고. 예. 아이고 집 떠나면 힘들어. 이래가지고.
0: 가끔은 멀리도 가야겠지만
1: 네.
0: 주변에서 또 소소한 작은 여행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의 김미정님. 일이 잘 마무리돼서 오늘 회식하기로 했어요. 저녁 먹고 다 같이 영화 관람할 거랍니다. 아, 저녁을 먹고
1: 네.
0: 야간 영화를 보시는군요.
1: 네.
0: 저희 회사에는 여자들이 많아서 술 대신 영화를 자주 봅니다 하시면서
1: 좋은데요.
0: 김수희의 네. 서울 여자 청하셨어요. 좋은 문화
1: 그쵸?
0: 같습니다.
1: 네, 술 대신 영화보러 식사하시고
0: 네.
1: 좋죠.
0: 아주 좋은 그 직장 문화네요.
1: 네. 네. 저는 그 어디 영화관을 가는데 제주도에서 옆에 볼링장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0: 아, 영화관 안에?
1: 안에 이렇게.
0: 아니, 그 안에 몰같이 쇼핑몰처럼.
1: 네. 그 안에서 저는 뭐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0: 예.
1: 막 조명도 좀 있고 이래서요. 갔더니 여기 볼링장이더라고요.
0: 볼링장이 아주 조명을 화려하게 해놓고 치더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시간이 보고 싶은 게 시간이 좀 길면
0: 예.
1: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0: 아,
1: 볼링도 치고
0: 또 때우고
1: 예, 또 뭐 커피도 마시고 하나 한쪽에는 커피 마시는 카페가 있고
0: 네.
1: 또 이렇게 볼링을 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0: 볼링도 참 한때 인기 많았는데.
1: 많았죠.
0: 한때 많이 없어졌다가 요즘 또 조금
1: 네.
0: 많이 치더라고요.
1: 네. 제 예전에 예. S본부에서 연예인 볼링대회도 나가봤어요.
0: 에버리지 몇 나왔는데 그때 에버리지.
1: 아니 그때 그냥 제 거였고 그래도 저 괜찮았어요.
0: 그래요.
1: 잘 하는 편이었는데
0: 예.
1: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못하는데 그때는 그냥 꾸역꾸역 제가 개인 강습 받아가면서 막 해갖고 나왔어요.
0: 운동 소질도 있으셔 보면은.
1: 제가
0: 예.
1: 아니
0: 운동 많이 했잖아요. 복싱도 하고.
1: 복싱은 했죠.
0: 이야,
1: 네.
0: 무용에 뭐 운동에 진짜 예체능으로 타고난 분이십니다.
1: 아 우리 아버지가 마라톤 선수였잖아요.
0: 아, 그러셨어요.
1: 경북고등학교.
0: 아, 몰랐어요. 그것도.
1: 예.
0: 아니 한 주에 하나씩 새롭게 또 알게 되네.
1: 아니 예, 경북고등학교 나오셨는데.
0: 경북고.
1: 경북고등학교.
0: 경상북도에.
1: 네. 경상북도에.
0: 아, 거기도 명문학교.
1: 대구.
0: 예, 예. 예. 아, 마라톤 보였어요.
1: 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운동하는 게
0: 네.
1: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았어요.
0: 체육인 가정이니까.
1: 네.
0: 예. 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0: 네.
1: 광주에서 왔네요.
0: 네.
1: 박성철님.
0: 날씨 좋다고 아내가 산책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1: 네.
0: 아우, 처음엔 좋았는데 걷다 보니 끝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자를 다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1: 아, 부인께서 계속. 네. 아, 조금만 더 가자.
0: 아, 예. 결국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네.
1: 아니,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좀 안 하셨나 보네요. 아유, 참.
0: 이제 많이 안 하시면 걷는 게 좀 힘들죠. 처음부터 많이 이제 걸으면.
1: 네. 정말 그 운동 뭐 체격이나 네. 뭐 근육량 상관없이 여성들의 지구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0: 네.
1: 때로는.
0: 네.
1: 뭐 수영할 때도 그러고
0: 네.
1: 걸을 때도 그러고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한참 뭐 지치지 않고 잘 걸으시고 산도 잘 오르시고
0: 네.
1: 그런 모습을 보게 네. 됩니다. 예.
0: 근데 이 조금만 더 가자 이게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1: 그렇죠. 힘들
0: 네.
1: 때
0: 네.
1: 조금만 더 가자.
0: 네. 조금만 더 가자.
1: 아,
0: 조금만 더 가자. 이게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1: 부인께서 이 박성철님 운동시키려고
0: 네.
1: 마음 먹으셨군요.
0: 네.
1: 예. 조금씩 괜찮아지실 겁니다.
0: 네.
1: 김신우의 귀걸이사 청하셨는데요. 먼저 김수희의 서울여자 다음에 귀걸이사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전하고 있습니다. 김수희의 서울여자, 김신우의 귀걸이사, 김미정님과 박성철님의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사연들인데
1: 네.
0: 경기도 고양에서 고양시죠. 성현웅님. 얼마 전에 걷기 운동도 할 겸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1: 네.
0: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백화점에서 걷는 건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네. 백화점에서 그렇죠. 한없이 네. 걸으세요.
1: 한없이 걷죠.
0: 옷가게에 들어가서 이 옷 저 보고 손녀들 생각하면서 아동복 코너에도 둘러보고 식품관에도 둘렀다가 집에 왔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왔어요.
1: 아.
0: 제 지갑은 너무 얇아서 함부로 열면 큰일 나거든요.
1: 아.
0: 하면서
1: 네.
0: 왔다가 그냥 갑니다. 윤중식의 노래. 딱 네. 어울리는 노래 청하셨어요.
1: 근데 여성분들은 많이 그래요. 백화점 가서 네. 그냥 아이 쇼핑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저거 네. 있고 그냥 다니다 오는 거죠, 뭐.
0: 네.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있는데요. 네. 대전 대덕구에서 이경자님 사연이네요. 네.
1: 젊었을 때는 역 앞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0: 예.
1: 종업원이 주던 커피와 작은 유리컵의 물. 그땐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0: 네.
1: 괜히 그 시절 다방 냄새가 그리워집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던 때였지요.
0: 네.
1: 아, 맞아요.
0: 역앞 다방에서 만남의 장소였죠.
1: 맞아요. 네.
0: 안정혜의 대전브루스 청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신청곡으로
1: 네.
0: 윤중식의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안정혜의 대전브루스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연아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사눈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적당하고 알맞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특히 실감합니다. 손발이 차갑다 못해 시리고 저리고 때로 화끈거리고 감각이 없는 듯한 느낌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수종 냉증으로 설명되지만 손과 발의 증상뿐 아니라 아랫배, 옆구리, 다리 쪽으로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종 냉증의 원인 또 수종 냉증으로 인한 불편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냉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계절 내내 손 난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얼음장 같은 손과 발이 스트레스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힘들어하던데요.
1: 아, 그렇죠. 이게 네. 수족냉증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만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단순 계절성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초에 혈액순환이 장애라든지 또는 자율신경증의 과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라든지 수족냉증 환자들 보면은 연중으로 계속 이제 계절이나 여름에도 심지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겨울에는 물론 밖에서 오히려 온도는 낮지만 실내에는 따뜻한 난방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여름에 굉장히 밖은 더운데 실내에는 에어컨이 너무 세니까 오히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그런 추위를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수족냉증처럼 더 심하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꾸로 오히려 여름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수족냉증은 단순하게 뭐 어떤 추운 겨울에만 더 있는 게 아니라 사계절 다 나타나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불편한 장부의 기혈 불균형이라든지 다른 질환으로 인한 그런 수족냉증이 더 심한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뭐 증상에 대해서도 차다는 표현뿐 아니라 시리다, 동상 걸린 것 같다는 말도 하던데요.

0: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1: 네, 손발이 뭐 뼛속까지 차갑다, 뭐 정말 시리고 저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잘 때 뭐 핫팩을 꼭 이제 손에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임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꼭 남편 배 위에다가 이제 손을 좀 따뜻하게 대고 자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심하게 이제 그런 수족냉증으로 오셨던 분은 이제 산후풍 때문에 같이 이제 오셨던 분인데, 한여름에 진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남편분만 들어오셨던 거죠.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실내 병원 실내 그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피부에 통증까지 느껴져서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킨 차 안에만 그냥 있고 거기서 이제 바로 못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를 표현할 정도로 정말 심하게 수족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 그럼 수족냉증의 원인이 다양한가요?
1: 그렇죠. 이제 수족냉증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 그냥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원인이 되는 뭐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말초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자율신경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땀이 나거나 또는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계통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렇게 신경을 좀 자극시켜주는 그런 그 관절 질환에서도 수족냉증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출산, 폐경, 좀 전에 말씀드린 산후풍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내분비 질환들, 뭐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쪽으로도 해서도 그런 거에 어떤 증상으로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상 질환들 원인들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나는 너무나 뭐 몸에 양기가 떨어져 또는 체력이 떨어져 또는 비위에 그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없지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떨어져서 오히려 수족냉증이 좀 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족냉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에는 어떻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질환들도 좀 검사를 해보고 또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뭐 남녀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수족냉증이 더 많은 거를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지만 40대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남성도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뭐 여러 가지 노화가 오거나 또는 혈액순환이 오거나 또는 뭐 고혈압, 당뇨처럼 내분비 질환들이 있으면서 수족냉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남성들은 뭐 한여름에도 굉장히 뭐 옷을 뭐 겨울에도 뭐 얇게 입던 분들도 나이가 그랬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한여름에도 얇은 뭐 긴팔을 꼭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추위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뭐 수족냉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가 오는 생리적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남녀나 나이로 보는 것보다는 연구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체질보다는 체력이나 또는 이게 기력 차이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근육량이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이 수족냉증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좀 소화도 좀 약하고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 기운이 좀 없어 보이라고 하는 분들 좀 무기력하고 좀 얼굴도 좀 하얗고 좀 창백하고 이러는 분들이 좀 수족냉증이 좀 많이 나타나는 양어 증상으로 본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근육량 때문일까요? 여성들이 좀 더 많다고 하셨는데 더 흔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근육량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여성들은 생리적으로 호르몬 변화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임신 출산 또는 매월하는 그런 또 월경 변화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르몬들이 변화되는데 그 호르몬들도 어떻게 보면은 말초 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거 확장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많이 그런 수족냉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혈관 확장성과 수축성 이런 변화들의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체혈이 좀 피부 피를 좀 더 많이 좀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는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뭐 스트레스나 또는 이런 거에 좀 취약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잠자는 패턴들도 뭐 생리 주기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반응을 해서 주변의 변화들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더 많이 있어서 오히려 수족냉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이렇게 추울 때 손발이 찬 건 당연한 일인데요.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외부 자극뿐 아니라 몸의 변화로도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라 그러면 손발이 차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체온을 쟀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온도가 뭐 정말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차다고 느껴서 수족냉증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거나 또는 주변 사람보다 과하게 좀 손발이 차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수족냉증이라고도 해서 물론 이게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뭐 한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적외선 체열 진단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손발이나 이런 온도들을 봤는데 이럴 때 차이는 우리 중심부 몸 안쪽에 있는 위치 자리와 그 손끝 또는 발쪽 끝 에 있는 차이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경우들은 이제 수족냉증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단순히 이제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그런 차가운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뭐 어깨가 주로 뻐근하다든지 뭐 통증이 있다든지 소화가 좀 예민하다든지 여성들은 이제 뭐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냉대야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타나는 것들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나는데 한의학에서도 우리 보통 신양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따뜻한 기운을 좀 조절하는 기운이 약해지면은 요술산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허리도 시리고 한 무릎 머리 허리도 시리고 좀 약해지는 것처럼 힘이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력들에서 뭔가 혈이 잘 안 돌고 수축도 잘 안 되고 하면서 뭔가 시리고 아픈 쪽으로 힘이 들어 빠지는 그런 것들을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신적인 그런 증상들도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0: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부분도 영향을 줄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특히 여성이 어떤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 호르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깜짝 놀라는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너무 놀라면은 식은땀도 나고 손발이 갑자기 확 차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하면 말초혈관을 확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긴장이 예를 들면 내가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긴장을 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자율신경계통이 불균형이 되면서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만성적으로 자꾸 손발이 차지면서 말초까지 피를 잘 안 보내지게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울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기가 이제 울체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울체가 심해지면은 이제 화병처럼 돼서 뭐 위로는 열이 막 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손발은 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열한이라 그래서 위로는 뭐 얼굴도 안면 홍조가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편두통도 잘 오는데 손발은 잘 차고 아랫배가 잘 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심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기혈순환, 피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게 되면서 수족냉증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0: 뭐 어깨가 뻐근하기도 하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등 전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손발이 차고 시리지만 어떤 분은 허리, 옆구리, 아랫배가 너무 차서 스스로도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수족냉증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증상에 따라서는 좀 특징적으로 본인이 뭔가 더 차다고 우리가 흔히 또 이제 아랫배가 많이 여성들은 아랫배가 많이 차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생리 직전이나 이럴 때에는 더 느껴지는 분들도 이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어떤 물론 질환에 따라서 어떤 부위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좀 크게 보면은 혈액순환의 관점이나 또는 기혈 불통, 기혈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들 또는 기울이라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아서 뭔가 기운이 울체됐을 때는 우리가 옆구리가 좀 뻐근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몸은 결국은 이제 횡격막도 좀 많이 긴장되면은 더 굳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허리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우리가 신장 기능의 어떤 신양어라고 하는 신장 기능의 그 뜨거운 따뜻한 기운을 잘 보존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뭐가 막혀서 빠지거나 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오히려 요술산연이라고 한 것처럼 허리도 시리고 힘도 안 들어가는 것들을 좀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제 오장의 육부 변증이라고 해서 장부들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조금 더 뭐 좀 뭔가 불편하거나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0: 네. 뭐 앞서 말초혈관 질환이나 자율신경계통의 문제, 뭐 관절 질환들을 지적을 하셨지만 앓고 있는 질환으로 냉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화끈거린다는 말도 하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이제 가장 수족냉증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다른 질환들은 수족냉증 진단 말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수족냉증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0: 네.
1: 또는 말초혈관이 잘 순환되지 않는 그런 질환들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뭐 고지혈증이 심해서 이건 당연히 이제 말초에 혈액순환을 좀 막히는 그런 쪽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통증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어떤 약물을 관련된 약물치 혈관 관련되는 그런 약물 부작용이나 이런 경우 있을 때도 손발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은 충분히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얘기하셨는데 갑상선 기능도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열을 조절하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 대사율도 조절을 하고 열 생산도 조절을 하고 또 말초까지 혈액순환하는 것들도 당연히 몸이 따뜻해야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열을 생산하는 능력이 좀 감소를 하고 또 말초 혈관들도 더 수축을 해서 말초까지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양태 또는 굉장히 또 기운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양태들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이제 수족냉증처럼 무기력해지고 손발이 찬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또 더불어서 손발의 색이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도요. 시림과 저림 증상을 보이잖아요. 이런 레이노 증후군은 증상부터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우리가 수족냉증이 큰 범주라면은 그중에서 좀 더 작게 얘기해서 딱 지부라 그러면 바로 레이노이드 증후군, 레이노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병이냐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온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은 말초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손발도 굉장히 차지고 색도 이제 뭐 심하게는 뭐 파랗게 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저리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레이노병은 손발에 말초혈관이 공급이 안 되는 정말 이제 수축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색깔이 좀 변하는 그런 양세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임상에서 이제 한의학에서 수족냉증 환자들을 많이 볼 때는 오히려 색깔 변화까지는 오지 않는 경우고 환자분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시리거나 아픈 거를 좀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족냉증의 큰 범주 안에서 들어가는 한 가지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레이노이드병을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수족냉증은 이제 색깔 변화는 좀 없어서 증상별로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을 어떤 상태로 보나요?
1: 네,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을 손발이 차다 또는 어떤 온도가 좀 떨어져 있다 또는 적외선 체열로 해서 온도 차이가 중심부와 말초 쪽에 차이가 났을 때 수족냉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변증이라고 해서 그럼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양기가 부족하다. 우리 몸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이 기운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피가 부족한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기운도 부족하고 또는 피가 뭔가 어혈이라 그래서 피가 잘 돌지 못하게 하는 뭐가 막힌 혈관들이 좀 있거나 구조적으로 막혔다기보다는 뭔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어혈, 멍도 잘 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혈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변증들을 통해서 한의학은 수족냉증을 치료하고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몸을 단순하게 뜨겁게 해주는 약, 보양시켜주는 약을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담음이라 그래서 노폐물들이 잘 쌓이고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고지혈증 개념이 아니라 정말 수분 그 우리 몸에서 그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을 잘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장부들의 그런 변증을 통해서 뭔가 약해져 있는 거는 보충을 해주고 또 피가 부족하면 피를 생기게 도와주고 또는 따뜻한 양기가 부족하면 양기를 넣어주거나 또는 순환이 안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수족냉증의 치료의 기본 방법입니다.
0: 예. 혈액순환의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수면 양말이라든지 조격도 그렇고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게 좋은 방법인지도 궁금해요.
1: 네,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신 분들이 뭐 조격도 하고 또는 따뜻한 온수 목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조격을 하거나 또는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탕에 있거나 하는 거는 네. 혈류주는 순환도 좀 증가시켜주고 좀 우리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단순하게 이렇게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억지로 피를 돌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지는 않고 내가 스스로 피를 돌릴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근육량이나 근육이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단순히 사우나나 찜질을 통해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피도 좀 돌아오고 근육도 좀 하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조욕을 하거나 뭐 반신욕을 하시는데 땀을 너무 억지로 많이 빼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피가 부족하거나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수족냉증이 오는 분들의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조욕한다고 땀을 억지로 너무 뺐더니 할 때는 좋았는데 빼고 나서는 오히려 너무 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어지럽거나 또는 너무 손발이 오히려 더 차지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적절하게 조격이나 반신욕을 하면은 꼭 운동도 하고 또는 수분 섭취나 다른 그런 우리 몸에서 있는 그런 영양도 좀 보충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어지럽다고 하면은 시간으로 맞춰서 조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머리에서 땀도 나고 좀 뭔가 좀 따뜻한 온기가 한번 좀 돌면서 좀 개운해졌다 그러면은 시간에 상관없이 멈추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0: 자, 그럼 수족냉증에 대한 한방에서의 치료는 어떨까요?
1: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아까 어떤 원인들을 변증을 해서 찾고 뭐 침도 뜨고 뜸이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약을 쓰고 한약 치료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어깨나 이런 데가 많이 뭉치면 이제 부항 치료를 해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침뜸 부항은 보통 기본적인 기혈 순환을 촉진을 하고 또는 뭐 자율신경계통에 좀 긴장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뜸은 아랫배 이제 뭐 관원혈이나 기해혈이나 이렇게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이제 온기가 돌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는 한약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처방들을 통해서 뭐 보혈을 시켜주거나 또는 양기를 보충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약들 처방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침 치료를 비롯해서 한약, 부항, 뜸 이런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혈 순환을 통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건가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침의 효과는 우리가 뭐 통증, 진통 효과만 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율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좀 잘하게 하는 쪽에 그런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침 치료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가짜 침이랑 비교를 했더니 오른쪽 손가락까지도 이제 혈류순환이 좀 잘 되는 말초 혈류 개선에 침의 치료 효과가 좀 그런 확인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말초나 이런 데 침을 어떤 자극을 주면은 좀 손발이 좀 뭔가 따뜻해지면서 좀 이렇게 피도 좀 도는 느낌도 있고 또는 통증이 있어서 뭉쳐서 막 긴장이 됐을 때도 침을 놓으면은 뭔가 이완도 되면서 좀 뭔가 부드러워지는 느낌들도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효과에 이제 뜸은 이제 그 쑥 자체가 에어비라 그래서 굉장히 성질도 따뜻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특히 이제 뭐 여성 질환들 뭐 생리통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쑥뜸을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을 같이 해주는 것이 기혈 순환도 완화시키고 또는 뭐 몸을 따뜻하게 양기를 좀 보충해주는 것이 침뜸 한약의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운동이나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도 중요할까요?
1: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또 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이런 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무기력하거나 근력이 좀 부족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특히 요즘에는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 감소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0: 네.
1: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뭐 자주 넘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또 기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감기도 잘 걸리고 하는 분들이
0: 네.
1: 그 근 감소에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오히려 운동들을 뭐 어떤 특정히 근력 운동만 좋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복합 운동이라 그래서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또는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 우리 심폐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짧게 짧게 힘들지 않은 수준에서 좀 매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냉증의 진단과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 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가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들고 오신 책은 건강 습관에 대한 얘기일까요? 제목이 습관은 나의 힘이네요. 무슨 내용인가요?
1: 예, 요즘 뭐 심리학, 네. 뇌신경과학, 행동과학. 최근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들 참 사람 마음이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탐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바꾸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고 있는 건데요. 하버드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이런 명문대학 그리고 유수의 심리학 연구 기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습관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 그야말로 습관에 대한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유명 대학들 세계적인 연구소들이 밝혀낸 112가지 행동 변화의 기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그 패턴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쓴 분은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부의 호타 슈고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뇌과학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니 역시 습관은 과학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습관 설계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업무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있어서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멘탈 관리에 있어서 생활 습관에 있어서 이렇게 여섯 분야의 습관을 몸에 익히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뇌의 사고 패턴을 이해하는 겁니다.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설계하는 기술을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0: 몸의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네요. 사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따로 생각할 순 없긴 하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도 신호가 오고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습관 그러면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의지력이 부족한가 봐. 사실 잘 자주 쓰는 핑계인데요. 저자는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거나 아니면 무심코 스마트폰을 손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매일 의지를 불태우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저자는 습관을 길들이는 세 가지 원리를 소개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습관이 우리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양치질하는 것처럼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습관을 위한 원리가요. 일단 움직여라 몸 먼저 머리 나중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의욕을 일으키는 뇌의 부위, 이게 측좌핵인데 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책은 우리의 의욕이라고 하는 게 켜면 바로 작동하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게 아니다. 이 의욕은 엔진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깨달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엔진이 그렇잖아요. 시동을 걸고 좀 시간이 지나야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일단 시작하면 의욕의 엔진에 힘이 붙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습관화를 위한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이미 습관화된 게 있다면 거기에 덧붙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하는 습관이 이미 자리가 잡았다면 거기에서 하나를 더하는 거죠. 양치질하면서 영어 단어 다섯 개를 외운다라고 기존 습관 하나를 덧붙여보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쉽게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0: 그렇겠네요.
1: 그래요. 세 번째 습관화를 위한 방법은 환경을 이용하라라는 건데요.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바꿔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습관화의 세 가지 원리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습관,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하죠. 네, 나쁜 그렇죠. 습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저자는 습관이 인생을 한 번에 바꿔주는 마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조용하게 확실하게 인생을 움직이는 분명한 힘을 갖고 있어요.
0: 그렇네요.
1: 의지보다는 시스템이고요. 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 몸에 익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뇌는 게을러서 어떤 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사실 우리 몸에 배기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저자는 이런 한계를 인식해라. 그리고 부담을 조금씩 내려놓고 시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이를테면 책에 보면 일을 할 때 일부러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 두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집중이 끊겼을 때 멍때리기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무리 없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그동안 수없이 결심했지만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음악 활용법. 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이마 태핑 방법,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네일 케어, 감정 컨트롤을 돕는 손 씻기,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미러링, 그리고 따뜻한 음료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습관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0: 네. 일을 좀 일부러 미완성으로 남겨서 자이가르닉 효과를 활용해 다시 시작하기 쉽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1: 네.
0: 자이가르닉 효과가 뭔가요?
1: 책의 네 번째 습관의 기술로 소개가 된 건데요.
0: 네.
1: 일을 잠깐 멈출 땐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하라. 이걸 가장 잘 실천하는 분이 바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라고 그럽니다.
0: 네, 그랬군요.
1: 완성된 일보다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이 바로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제시한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이름을 따왔죠.
0: 네.
1: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미완성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0: 네.
1: 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죠.
0: 그렇죠.
1: 실수했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0: 그렇죠.
1: 갚지 못한 은혜, 복수 이거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0: 네.
1: 이게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미완성 상태로 남으면 이게 더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남는다라는 건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하루에 집필 시간을 5시간이라고 정하면 딱 5시간만 글을 씁니다. 보통 작가들은 정해놓고 계속 머릿속에 뭔가 연상이 되면 아마 더 쓰려고 할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하루키는 5시간이 넘어가면 머릿속에 잔상이 있어도 끝낸다고 그럽니다. 다음 날로 돌려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고 사고가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끝내기 좋지 않은 애매한 지점에서 멈추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자이가닉 효과라는 건데요. 네. 이 밖에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루틴을 만드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일을 하다가 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양치질을 하십시오.
0: 아.
1: 양치질만으로도 네. 우리 뇌가 리프레시 된다고 그럽니다.
0: 아.
1: 그리고 머리를 막 쓴 뒤에 네. 양치질을 하면 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아.
1: 뿐만 아니라 집중이 잘 안 돼요.
0: 네.
1: 그럴 때는 고양이 사진을 보라고 그럽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귀여운 아기 모습이나 네. 동물 사진을 보면 우리 뇌가 또 활성화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뇌를 연구한 분들의 실제 그 결과들인데요.
0: 네.
1: 뿐만 아니라 누군가 좀 모델이 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0: 네.
1: 그 사람의 목표를 복붙하라. 라는 것도 소개가 됩니다.
0: 네.
1: 롤 모델을 설정하면 목표를 훨씬 더 달성하기 쉽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0: 네. 다양한 방법들 알려주셨는데요. 주변에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롤 모델을 설정하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 책에 모두 112가지 습관 설계의 기술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짧게 짧게 책에 소개된 방법들을 그냥 쉽게 어디든 펼쳐서 우리가 익힐 수 있는데요.
0: 네.
1: 모두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습관들입니다. 책에는 건강 습관들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목차만 읽어도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네. 폭식 때문에 고민한다면 이마를 툭툭 쳐라. 이게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마 태핑이라는 부분인데요.
0: 네.
1: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정체되거나 억압된 감정이 그 욕구가 해소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게 이제 감정 자유 기법이라는 건데
0: 네.
1: 반복적인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마를 톡톡톡 치는 이런 행동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실제로 미국 뉴욕의 세인트루크 국제병원 연구진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0: 네.
1: 손가락으로 30초간 이마를 톡톡톡톡 두드리는 행동만으로도 식욕을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요.
0: 아.
1: 이 방법만으로도
0: 예.
1: 우울증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그럽니다.
0: 네.
1: 그냥 이마를 톡톡톡톡 30분 동안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0: 네.
1: 감정이 이완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0: 아.
1: 과학적 원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감정과 욕구를 억제하는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1: 판단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는 작은 접시를 써라.
0: 아.
1: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0: 네.
1: 작은 식기를 사용하면
0: 네.
1: 칼로리 섭취량이 줄 수 있습니다.
0: 머릿속으로
1: 식사를 상상해라.
0: 네.
1: 먹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먹는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마라.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로
0: 네.
1: 태어났다. 분노는 건강의 적이다.
0: 네.
1: 한번 화를 내면 면역력이 6시간 동안 급격히 떨어진다. 라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0: 네. 어렵지 않은 행동들이어서 바로 해보면 좋겠는데요. 또 역시 먹는 얘기가 빠지지 않네요. 식습관도 빠질 수 없죠?
1: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0: 네.
1: 장수한 사람들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 좋은 습관을 많이 하기보다
0: 네.
1: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하는 습관 가운데 가장 나쁜 습관 정크푸드 먹는 거죠.
0: 그렇죠.
1: 이거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0: 네. 끊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본능적으로 네. 고칼로리 음식을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뇌가 피곤할 때 그 욕구는 더 강해진다고 그럽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 우리 뇌가 지금 되게 피곤하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네. 있구나. 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뇌를 좀 리프레시를 해주면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뇌를 리프레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동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0: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멘탈 관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 요즘에 오버씽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계속 이 감정 속에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결국 그렇죠. 그 생각이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지고 네. 삶 전체를 파괴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만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에는 좋은 습관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리어프레이즐, 재평가라는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1: 네.
0: 우리의 뇌는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두개골 속에 갇혀 있거든요.
1: 그렇죠.
0: 바깥 세계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네. 뇌가.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아, 이런 거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1: 아, 그렇겠네요.
0: 뇌는요. 네. 우리 몸에서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 심박 수, 네. 근육의 긴장, 네. 호흡의 속도에 의지해서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몸에 지령을 내리는 게 우리의 뇌라는 거죠. 리어프레이즐은 이런 뇌의 특성을 이용한 기술인데요. 뇌가 두개골 속에 갇혀 있고 우리 몸의 신호를 통해서 나를 인식한다. 세상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뇌가 몸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1: 네. 그럼 뇌가 몸 상태를 해석하는 방법, 의도적으로 바꾸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0: 뇌를 속이는 건데요. 네. 사람들 앞에 나가기 전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손이 떨립니다.
1: 네.
0: 이럴 때 이런 몸 상태를 뇌는 아, 얘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되면 네. 우리 몸은 더 움츠러들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1: 네.
0: 그럴 때 실제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럴 때 다른 해석을 주는 겁니다. 뇌한테. 나 지금 되게 설렌다.
1: 아하.
0: 다른 신호를 주는 거죠.
1: 네.
0: 이러면 뇌는 흥분해서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로 인식을 해서 몸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뇌는 두개골 속에 갇혀 있어요.
1: 네.
0: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내 뇌에게 다른 신호를 보내면 뇌가 우리 몸을 다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 이 책은 작심삼일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는 원래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구조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습관 잘 안 된다면 정신력이나 의지력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1: 네.
0: 게으른 뇌에 맞는 네. 습관 설계를 해보자. 이 책의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습관은 나의 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카니발의 거위의 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연휴가 이어지는 5월,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여행을 꿈꾸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대한 상상과 동경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일이죠. 아직 가보기 전이라 설렐 수도 있겠고요. 오늘 책 이야기, 봄날에 떠나고 싶어지는 여행지를 다룬 두 권의 책, 돌, 빛, 숲, 그리고 코트다지르와 발길 닿는 대로 도쿄 카페를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김동률의 여행.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이야기 오늘은 막연하게 가보고 싶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두 권의 책 돌, 빛, 숲 그리고 코트다지로와 발길 닿는 대로 도쿄 카페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먼 곳으로의 여행을 부르는 신간을 골라오셨는데 어느 곳을 먼저 가볼까요?
2: 네,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프랑스인데요.
1: 네.
2: 프랑스 여행 간다고 하면 단연 첫 번째로 꼽히는 도시가 파리일 겁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어떤 풍경을 보러 간다 이러면 90년대부터 많은 여행자들의 로망으로 꼽힌 프로방스 지역이 있는데요.
1: 네.
2: 이 프로방스가 널리 알려진 데에는 작가 피터 메일의 에세이 프로방스에서 1년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책이 영미권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로망이 되었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이 에세이를 읽고 프랑스 여행을 꿈꿨던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오늘날 신간이 더 반가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프랑스의 낭만과 풍경 그리고 공간을 담은 책이고요. 제목은 돌, 빛, 숲 그리고 코트다쥐르입니다.
1: 네. 코트다쥐르라고 하면 남프랑스인데 지중해 연안이 바로 떠오르네요.
2: 맞습니다. 프랑스 남동부에 지중해 해안을 일컫는 지명인데요. 코트다쥐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매해 영화제가 열리는 깐입니다.
1: 네.
2: 이번에 나온 이 책은 남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을 비롯한 건축물, 또 인상파 화가들의 삶과 예술,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 담겨 있듯이 돌, 빛, 숲, 요런 매력들을 안내하는 책인데요.
1: 네.
2: 건축학 연구자들이 여러 명이 팀을 짜서 빛의 건축을 탐구하는 여정을 다녀온 기록이고요. 아흘에 동안 걸으면서 만난 그 빛의 바다를 담고 있는데 책 표지에 그 마티스의 그림이 담겨 있거든요. 요걸 딱 보면 그 남프랑스의 정취가 바로 느껴집니다.
1: 요즘 슬슬 한낮에는 시원한 바닷가도 생각나는 날씨인데 그 표지 그림만 봐도 좀 시원한 해변과 바다가 생각날 것 같아요.
2: 네. 그 표지의 그림의 주인공인 이 마티스가 책의 첫 번째 공간으로 등장하거든요.
1: 그렇군요.
2: 마티스 박물관이라는 건축물입니다.
1: 네.
2: 이 마티스 박물관에 처음 딱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작품이 벽면을 가득 채운 색종이 작품인데 이 색이 워낙 화려해서 이 작가들도 박물관에 오면서도 아, 니스 지역의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 햇살 너무 좋아 이랬는데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앞에 봤던 색감들이 잊힐 정도로 네. 강렬하다고 하고요.
1: 그렇군요.
2: 마티스가 말년에 이제 건강 문제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종이를 잘라서 만드는 작품 활동에 주력을 했는데
1: 네.
2: 이 안에서도 리듬감이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색감뿐만 아니라 종이의 두께도 다 다르게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 입구에 있는 큰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이 조각들이 파도처럼 리듬을 타고 움직이는 느낌이 든대요. 이제 이런 화려한 색감의 작품을 보고 나서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1: 네.
2: 전체적으로 백색 벽면 위에 딱 작품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진 구조래요. 그래서 남프랑스가 아무래도 해외 관광객들이 덜 가는 곳이긴 하거든요.
1: 네.
2: 직항도 없고 한국에서도 그렇지. 아마 한 번에 가는 직항이 없을 거예요.
1: 저 마르세유까지 또 타고 가야 되죠.
2: 그렇죠. 그래서 가보면 현지인들이 많은데 관람객들이 누구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대요. 사진을 찍지 않고 정말 작품에만 집중하게 하는
1: 그렇군요.
2: 그런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프랑스에는 워낙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은데 또 마티스와 함께 이 지역에 살펴볼 인물들이 또 있겠죠?
2: 그 마티스보다 한 20여 년 뒤에 활동했던 마르크 샤갈이 있습니다. 샤갈은 뭐 전쟁, 망명 이런 시간을 거쳐서 남프랑스의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자리를 잡고 나서 완성했던 역작이 성서 연작입니다. 성서의 여러 장면들을 그림으로 남겼고 그리고 나서 생전에 이 니스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건 미술관을 남긴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평생 그 전쟁과 망명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남프랑스가 워낙 기후가 온화하고 좋잖아요.
1: 그렇죠.
2: 여기서 좀 그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불안감들을 좀 치유받을 수 있었고

0: 감각하기는 어렵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1: 아, 정말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곳에 내리쬐는 그 쨍한 햇볕과 자연과 있는 그대로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마 그래서 숱한 예술가들이 여기에 터를 잡고 작품 활동도 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남겼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명 더 만나볼 인물은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입니다. 저자들은 르 꼬르비지에가 늘 집이라는 것은 살기 위한 기계다.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 필요성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랬던 사람이 바다와 햇살을 따라서 여기 머물렀던 게 좀 의아하다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1: 아파트를 만든 분이잖아요.
0: 그렇죠. 예. 막 더 많은 주거,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그러니까. 때로는 막 신도시 개발 같은 걸 되게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당대의 큰 비판에도 직면했는데 이랬던 사람이 네. 이 남프랑스에서 자연에서 게다가 이 마지막에 또 드라마틱해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1: 아.
0: 그리고 자신은 자기가 제일 아꼈던 그 4평짜리 작은 오두막 근처에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건축가로서의 활동과 이 사람의 삶이 좀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걸 찾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1: 예전에 한국에서 르 꼬르비지에 전시회를 했었는데
0: 네.
1: 그 마지막에 이 4평짜리 오두막을 그대로 만들어놨었거든요.
0: 아,
1: 네, 들어갈 수 있게 관객들이. 근데 정말 작은데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 건축가가 대가는 대가구나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왠지 그 르 꼬르비지에는 비석도 뭔가 좀 남다르게 설계됐을 것 같아요.
0: 비석도 오두막에 맞춰서 아주 크게 만들진 않았어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비율 자체는 우리가 황금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간의 신체 비율에 맞춰서 그 무덤 크기랑 대치에 반영을 했다고 하고요.
1: 그렇군요.
0: 그런 와중에 본인의 특색을 무덤 한쪽에 남겨뒀는데 무덤 한쪽에 이런 돌 같은 작은 비석에 노랑, 파랑, 빨강의 원색이 칠해져 있어요.
1: 네.
0: 이 세 가지 색상이 그가 평생 사랑했던 색깔들이고 또 죽음을 조금은 경쾌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지금도 이곳은 전 세계 건축학자들이 성지순례처럼 찾는 묘지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 르 꼬르비지에가 평생 어떤 규칙, 효율 이런 걸 계속 강조했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영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의사가 수영을 되게 금했다라는 거예요. 건강 문제로. 그러면 이 사람의 평소에 주장했던 어떤 규칙, 효율을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1: 그러게요.
0: 혹자는 마지막에 수영할 때 사실 알몸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걸
1: 정말
0: 확인된
1: 자유로움을
0: 건,
1: 느끼고 싶어서
0: 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설득력이 있는 얘기긴 한 거죠.
1: 네. 네. 마티스와 샤갈에서부터 르 꼬르비지에까지 남프랑스를 수놓은 예술가와 또 그들이 남긴 공간까지 만나봤는데 이 또 프랑스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원이죠.
0: 그렇죠. 이 남프랑스에 가면 세 자매라고 불리는 유명한 수도원 세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들이 차례로 다 여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척박한 곳에 자리한 셰낭크 수도원이란 곳이 있대요. 이 저자들의 묘사에 따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햇볕조차도 고요한 느낌이 드는 침묵의 숲에 자리한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1: 네.
0: 초여름에 가면 라벤더가 만개한대요. 그런데 이 저자들은 그때 가진 않아서
1: 네.
0: 이건 상상만으로 느꼈다고 하는데
1: 왠지 라벤더 크림 팔 것 같아요.
0: 이 수도원이
1: 네.
0: 12세기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도 수도사들이 기도와 노동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주변에 다 골짜기라서 습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건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도 정말 작게 조금만 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늘로 고개를 올려서 신을 경배하게 되고 어두운 곳에 가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생활에 정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된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1: 와, 이렇게 설명만 쭉 들으니까 더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곳을 좀 그려볼 수 있는 사진들도 책에 담겨 있겠죠?
0: 네, 이 책이 한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책을 펼쳐보면 이 저자들의 은유가 과언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여정은 그 코트다주리의 마지막 마을이라고 할 멍통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가 프랑스의 끝자락이자 이탈리아 국경과 맞닿은 도시인데
1: 네.
0: 이 도시의 특산품이자 상징물이 레몬이래요. 그래서 어딜 가도 다 레몬이 네. 혹은 레몬 색깔이 뭐 카페 메뉴 가면 다 레몬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0: 이 저자들은 이 멍통이라는 곳이 그 코트다지르에서도 가장 느린 리듬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 네.
0: 그런 느린 리듬 속에서 레몬이 되게 강렬한 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칫 지치지 않게 루즈해지지 않게 여행자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마지막 여행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정말 저자들처럼 프랑스의 강렬한 햇살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어지는 마음인데 첫 번째 책 돌빗숲 그리고 코트다지르 만나봤고요.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0: 네. 프랑스 너무 멋지지만 거리는 조금 부담이 있잖아요.
1: 요즘에 또 유류세 때문에 아, 예, 마음을 담아야
0: 맞아요.
1: 되죠.
0: 그래서 가까운 나라 일본 그중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가는 도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뭐 사실 도쿄는 너무 대도시라 없는 게 없고
1: 그렇죠.
0: 그 반대로 얘기하면 특색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중에서도 카페에 주목한 책입니다.
1: 네.
0: 일본 이제 커피 맛집 찾으러 많이 가시잖아요.
1: 맞아요.
0: 이 작가가 한국에서 서점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행자와 정주자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고 하는 손정승 작가의 에세이고요.
1: 네.
0: 제목이 발길 닿는 대로 도쿄 카페입니다.
1: 그렇군요. 뭐 한국에도 워낙 카페가 많지만 도쿄의 커피 문화는 워낙도 꽤 예전부터 유명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전해준다고 하니까 궁금해지긴 하네요.
0: 이 작가가 도쿄 카페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아, 커피에 엄청난 조예가 있고 도쿄의 어떤 핫플레이스 이런 것들 다 꿰고 있을 거란 기대를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서문에서부터 송구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 발길 닿는 대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저자는 오히려 그런 막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카페 이런 것들은 자기도 거기서 보고 저장해놨다가 결국 까먹고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발 닿는 대로 가다가 지칠 때쯤에 그냥 검색해본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카페가 어디가 있을까? 그중에서 어떤 곳을 고르냐면 영업일이 짧은 가게. 그런데 그중에서도 마침 그날 연가게.
1: 네.
0: 이런 곳이라면 아 우리 내가 정말 좋구나.
1: 약간 운명적인 만남이기도 하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영업일이 짧은 가게는 왠지 사장님이 막 장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옛날 말로 곤조라고 하죠.
1: 네.
0: 이런 걸 지키는 사장님 같은 그런 풍모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거길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1: 왠지 장인처럼 커피를 내리고 또 오랫동안 그곳을 지켜온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그 카페 분위기와 맛이 되기도 하니까 그 카페를 찾는 방법이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0: 그렇죠. 그런데 가서는 왠지 재촉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시간을 더 여유롭게 보내게 될 것 같잖아요.
1: 왠지 내 마음도 여유로워질 것 같고.
0: 그러니까요. 좋은 선택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1: 네.
0: 이 작가는 도쿄에 가면 아침을 꼭 카페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모닝구세토라고 네. 하는 조식이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료값에 100엔이나 200엔 정도를 추가하면 고소하게 구워낸 두꺼운 식빵 한 조각과 잼, 뭐 삶은 계란 이런 게 나오는데 뻔해 보이지만 다른 감각을 주는 게 일단 흰색 껍질 계란. 한국에서는 좀 거의 다 갈색이
1: 그렇죠.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좀 재미가 있대요. 그리고 식빵이 한국에서는 주로 두께가 1cm고 두꺼워도 1.5cm인데 이 도쿄의 아침 카페에서 만나는 모닝구세토에는 대부분 2cm 두께가 있다.
1: 그렇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긴 해요.
0: 그래서 도쿄에 가서 아침을 그 호텔 조식보다는 이런 동네 카페를 가서 이거 맛보라고 제안하더라고요.
1: 뭐 대도시의 아침과 카페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차이를 설명해 주니까 재밌네요.
0: 네. 그리고 동네 카페라는 정감과 어울리는 일본 카페의 문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하더라고요.
1: 네.
0: 첫째는 커피든 음식이든 다 먹은 그릇이 남아있으면 직원이 바로 치워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가가 처음에 이게 좀 불편했대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빈잔이라도 이렇게 놔줘야
1: 네.
0: 아, 여기 이제 돈 내고 내가 먹었고 지금 나 그거 값 치르고 앉아있는 거야. 좀 이런
1: 치우면 나가라는 것처럼
0: 그쵸?
1: 느껴지잖아요.
0: 그런 의미를 네. 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자기도 의심했대요. 나 외국인이라 그런가? 나가라는 건가?
1: 네.
0: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변을 잘 보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치우고 다 먹은 것만 제깍제깍 치워준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좀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계산할 때 일본은 지금도 현금 많이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돈을 손에서 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산대 옆에 보면 캐셔 트레이라고 하는 작은 쟁반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살포시 돈을 올려두면 그 사람도 가져간 다음에 잔돈을 다시 거기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동네 카페 분위기에 어울리는
1: 왠지 일본인들의 습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0: 그렇죠.
1: 하고요. 한두 번 가봐서는 이런

0: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할 텐데 현지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카페를 다녀본 경험이란 생각이 드네요.
1: 이렇게 여러 카페를 다니다가 이 저자도 어떤 편안하고 가벼운 정착지를 찾는데 카페가 아니라 편의점 커피입니다.
0: 네. 네.
1: 여행 끝날 무렵에 좀 잔돈도 남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쓰려고 이제 아침에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돈으로 한 1,400원 정도인데 맛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커피뿐 아니라 무가당 라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0: 네.
1: 이런 거랑 작은 간식을 사서 그 공원 벤치 같은 데 와서 그 얇은 비닐에서 이런 것들 꺼내서 먹는 분위기가 또 남다르다고 했는데
0: 네.
1: 결국 도쿄 카페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호텔 카페에서 마시는 근사한 커피부터 이 편의점 커피까지 모든 것에서 만족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게 충만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이미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책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어느새 도쿄의 카페가 아니라 이 책의 작가가 즐기는 카페와 커피도 좀 궁금해지네요.
1: 아, 이 작가는 카페를 하루에 세 번씩 간다고
0: 와,
1: 하더라고요.
0: 정말 달인이네요. 카페 달인.
1: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의 카페가 다 느낌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설명해요.
0: 그렇겠죠.
1: 첫째는 아침 카페는 아까 모닝고세토 말씀드렸다시피 식사 해결하면서 하루 계획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여기 가면 너무 뿌듯하대요.
0: 네.
1: 왜냐하면 아, 내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게으름과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꿈꿨던 방식으로 내 아침을 시작했구나. 이런 데서 만족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주말 아침에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안 나가면 민기적거리면서 금방 점심이 되는데
0: 맞아요.
1: 아침에 동네 브런치 카페 같은 데 나가서 일단 먹고 나면 산책하면서 하루를 뿌듯하고 일찍 시작하게 되잖아요.
0: 굉장히 길어요. 그럴 때 하루가.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오후에 가는 카페는 특히 여행자에게는 휴식이잖아요. 좀 네. 다리도 지치고 이러니까.
0: 맞아요.
1: 근데 그때 가면 아침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온 현지인들도 여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친구들끼리의 모임, 가족끼리의 모임, 자녀와 함께 온 부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왁자지껄한 분위기라서 좀 분주한 아침과는 다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다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저녁의 카페는 이런 거죠. 여행자가 이제 하루 종일 지내고 와서 특히 일본 같은 것도 문을 일찍 닫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숙소 근처에 있는 문을 연 동네 카페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바깥에서의 보내는 시간을 연장하면서도 여행자로서의 두근거림을 유지할 수 있고 카페인 먹어서 잠이 안 올까 싶긴 하지만 종일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녁에 한 잔 마셔도 숙소 들어가면 금방 잠에 빠진다.
0: 아.
1: 그러니까 여행자에게 저녁 카페까지 한 번 더 즐겨보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0: 도쿄에 가서 카페에 들르게 된다면 왠지 이 책을 한 권쯤 들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 좋으면은 뭐 하루 세 번 카페 가는 분이니까 작가 만날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러면 왠지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이 작가가 네. 후반부에는 카페를 떠나서 도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고 있거든요.
0: 네.
1: 그중에 도쿄의 계절을 잠깐 소개해드려볼게요. 여행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봄의 도쿄는 흐드러지게 핀 꽃 때문에 아름다운 분홍빛 도시로 가득 찬다. 그리고 어느 음식점을 가든 다 기간 한정으로 출시되는 사쿠라 맛 음식이 있기 때문에
0: 그렇더라고요.
1: 이거 맛보는 즐거움이 너무 좋다. 그리고 여름의 도쿄의 장점은 일단 비행기표가 싸다. 왜 싸냐? 너무 더워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0: 요즘에 한국이 더워져서 네. 일본이 더 안 덥다는 소문이 있어요.
1: 네. 작가가 그래서 여름에 네. 어쨌든 도쿄를 가려면 네. 땀을 쏟다가 탈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답변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0: 그렇군요.
1: 가을의 도쿄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계절이래요.
0: 네.
1: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 11월에 도쿄를 가면 이미 온갖 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 찬대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도쿄를 간다면 본인은 이때 가서 늦가을의 정취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0: 그렇군요.
1: 마지막으로 겨울의 도쿄는 여름과는 달리 장점이 많은데 일단 덜 추우니까 패딩 없이 코트면 충분하다.
0: 그렇죠.
1: 그리고 이때가 되면 집집마다 현관에 달아둔 시메카자리 장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복주머니랑 비슷한 건데 요게 집집마다 되게 분위기가 다르고 장식도 다양해서
0: 네.
1: 요거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커피와 함께 도쿄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드는데 손정승 작가의 발길 닿는 대로 도쿄 카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남프랑스와 도쿄 두 곳을 다녀왔는데 아 새삼 올해 여행 계획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위즈덤하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장범준의 사랑에 빠졌죠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한국 법원이 낸 좀 충격적인 판결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바로 법원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OTT 업체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우리나라 세무당국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762억 원 중에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1: 네.
2: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지난 4월 28일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종로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건데요.
1: 네.
2: 참고로 이제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가 넷플릭스 한국지사의 정식 명칭인데요. 네, 편의상 넷플릭스 코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1: 네. 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2: 네, 앞서 2020년 이 국세청은 넷플릭스 코리아의 조사 요원들을 투입

0: 그래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해 넷플릭스 코리아가 4,154억 5,005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21억 8천만 원만 납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1: 네.
0: 4천억을 벌었는데 20억을 세금으로 냈다. 이게 좀 문제가 된 건데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이제 총액으로 부과를 다시 하게 됩니다. 당시 넷플릭스 코리아는 반발하면서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넷플릭스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했고 세금 규모가 일부 좀 줄어들기도 했었는데 이에 불복해서 2023년 11월에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거고 762억 원 중에 687억 원 대부분의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내지 않게 됐습니다.
1: 왜 한국 정부가 패소하게 된 건가요?
0: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당한 이익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건데요. 일단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굉장히 독특하게 넷플릭스 인터내셔널 BV라는 이 네덜란드 법인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0: 네덜란드에 있는 넷플릭스의 다른 법인에게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계속 지불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쟁점이었는데
1: 네.
0: 왜냐하면 저작권 사용료를 우리가 계속 그런 돈을 냈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접근을 했었는데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이 넷플릭스 그룹 전체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 법인이 있고 아시아 지사가 있고 뭐 미국 본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좀 뜬금없이 네덜란드 법인에서 이제 뭔가 한국 법인과 서비스나 유통 배포 계약을 맺고 여기에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고 본 거죠.
1: 네.
0: 왜 하필 네덜란드였던 것일까? 그래서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아마도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네덜란드 법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해서 네덜란드 법인의 이제 부당한 이익이 갔다고 보고
1: 네.
0: 그만큼의 수수료 이익을 우리나라 법인이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일부 중계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 넷플릭스 코리아 측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인 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네덜란드 법인이 넷플릭스 코리아를 중간 매개자로 두고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 회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네덜란드 법인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운영을 했던 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1: 네.
0: 이제 두 번째는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위상인데 한국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그에 대한 뭐 세금을 내고 이익을 내는 그런 법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그 나라에 있는 작은 지사일 뿐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1: 이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사실 뭐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법인이 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넷플릭스 편을 들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법원 판결이 형식적인 면에서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글로벌 그룹의 운영에 좀 나쁜 점인데 법인 자체가 한국이 몸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 네.
0: 한국 법인이 가진 역할에 국한해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한국 법인은 지금 부수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좀 인용될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춰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봤을 때 과연 이런 판결이 맞느냐를 또 봐야 하는데 사실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콘텐츠 중에 한국 콘텐츠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는 지적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지금 초일류 로펌을 선정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진 영향력, 한국에서 번 돈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는 건 맞는데 이걸 회피할 수 있게 이미 시스템을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조세 당국이나 법원에서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이슈. 그래서 한국 법인은 굉장히 형식만 갖춰놓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고 결국 수익은 다 이제 미국 본사로 이제 거쳐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얻어지는 수많은 K-콘텐츠의 과실이 과연 한국에 오는가? 적어도 법인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조세 당국에서 좀 그 적극적으로 세금을 때려봤지만 다 엎어져 버리는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만나볼까요?
0: 네, 넷플릭스 얘기를 한 김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이자 넷플릭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한국 학원 공포물을 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넷플릭스 작품들이 많지 않아서 드라마 치고는 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은데 바로 기리고라는 이름의 시리즈입니다. 이 기리고라는 이 시리즈 드라마는 2026년 4월 24일에 8부작으로 공개가 됐고요. 감독이 박윤서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름이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의 공동 연출을 맡았던
1: 그렇군요.
0: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출시 4일 만에 이 기리고 콘텐츠가 글로벌 비영어권 TV쇼 차트 3위까지 올랐고요.
1: 네.
0: 37개국 이상에서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학원물로 시작해서 오컬트 호러로 확장되며 인물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겪는 두려움을 통해서 강렬한 공포를 선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K-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주목받는데 K-호러도 어쩌면 좀 명함을 내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호들갑을 좀 살짝 떨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리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0: 이 극에 등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기리고입니다.
1: 네.
0: 기리고라는 거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앱이라는 설정인데요. 이 앱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또 한 줄의 바람을 본인의 소원을 쓰게 되면은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동시에 24시간 제한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다른 소원을 빌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은 카운트다운 끝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카운트다운의 비밀을 처음에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 소원을 빈 사람들이 의문의 타이머를 계속 보고 초조해하고 이걸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이야기해 주된 내용이고요.
1: 네.
0: 이 앱을 지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극중의 주인공들도 타이머를 멈추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지워도 앱은 다시 깔리고 또 타이머는 절대 멈추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넷플에선 처음인지 몰라도 학원물이면서 공포물인 게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장르죠.
0: 그쵸, 오랜만에 추억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1: 네.
0: 여름마다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극장으로 향하게 했던 여고괴담 시리즈와 좀 시작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일본의 공포물도 대체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1: 그래서 그렇죠.
0: 이게 학생들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또 귀신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앱을 통해서 귀신한테 소원을 빈다는 설정이 이 여고괴담에서 주인공들이 이 밤늦게 이제 분신 사발을 하는 네. 장면이 있잖아요. 귀신을 불러내는 주문을 맞아요. 막 외우는 건데 이제 그런 것과 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외신에서 테크 호러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저처럼 여고괴담 세대의 한 네티즌이 유튜브 콘텐츠에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는 귀신도 IT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네라고 하면서 이제 귀신도 이제 앱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야 되는 이제 그런 변화를 좀 굉장히 좀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학원물이면서 공포물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보면은 두 가지 흐름이 함께 좀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가끔 공포물을 보다 보면 단순히 공포를 위한 공포물이 있어요. 이게 어떤 유튜버는 그 유령의 집으로 표현을 하던데 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놀래켜주는 장치가 더 중요한 영화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단순히 공포를 위한 공포물이라면은 이제 학원물을 택할 필요는 딱히 없었겠죠. 최근에 극장가에서 되게 주목을 받았던 영화 중에 살목지라고 있었잖아요. 이 영화는 전형적으로 감독도 인정했는데 놀래기 위한 공포물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요. 뭐 서사의 의미를 따라가기보다는 공포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데 반면에 기리고 같은 작품은 정반대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서사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학원물의 특성상 왜 우리는 학원물을 이제 보게 되냐고 하면 10대들의 뭔가 불안하면서도 나의 옛날 시절에 떠오르는 이야기들, 그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의 특성, 또 그 공간 안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인간군상의 이야기가 겹쳐 보이는 서사가 학원물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와 공포를 좀 잘 접목시키기 위해서 학원물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1: 이 작품에 어떤 서사가 담겨 있나요?
0: 굉장히 좀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는 이제 약간 오타쿠 같은 그런 캐릭터인 최형욱이라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는데 갑자기 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1등을 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의아했겠죠.
1: 네.
0: 이 친구들은 좀 더 나빴어요. 이제 거의 청문회를 열어요. 왜 너 1등 했냐,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막

0: 의심을 하면서 막 추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막 주저하다가 끝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들어주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안 믿는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이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자신의 일로 계속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강민아 배우가 연기한 임나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형욱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좀 빌어요. 약간 그 친구를 혐오하는 그런 이제 여성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소원을 빌고 나서 실제로 형욱이가 죽음을 맞게 되면서 이 학생들이 이 앱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 네, 학원물과 공포물이 조합이 잘 됐나 봐요.
0: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앞부분은 1, 2화 정도는 학원 로맨스물, 자연적인 학원물 혹은 또 학생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인공인 전소영 배우가 연기한 육상선수 세아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멋지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고 또 질투하는 동성 친구도 있고 뭔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근데 왜인지 모르게 굉장히 IT 지식이 해박한 친구도 있고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펼쳐져서 이게 전형적인 학원물인가 싶다가 이 앱을 통한 공포가 계속 조여오면서 장르가 바뀌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포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좀 보다 보면 저는 한국식 공포의 최근의 트렌드가 곡성과 파묘에서 나왔던 이제 오컬트적 요소.
1: 네.
0: 또 이 오컬트라는 게 해외의 그런 오컬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무속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이 작품에서도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바깥 액자에는 기리고 앱을 학생들이 접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 안쪽에 알맹이가 되는 이야기는 이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성이 또 있습니다.
1: 네.
0: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뭐 다 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무당의 딸이자 그 정체를 숨기고 살고 싶었던 권시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최주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원령을 앱에 담아서 퍼뜨리면서 이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접목시키고 또 학원물의 뼈대 속에서 전개한다는 점에서 공포물이면서도 오컬트적 요소가 강한 뭐 그런 학원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많이 무서운가요?
0: 이게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포물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게 무서운 걸 잘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막 잘 보는 편은 아닌데
1: 네.
0: 이 작품은 공포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여고괴담이나 링 같은 영화보다는 훨씬 덜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등장하는 그 상황 자체의 공포보다는 스릴러적인 요소가 더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대신에 이게 잔인한 걸 잘 못 보는 분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흔히 뭐 이제 고어물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사람이 죽을 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잔인한 면이 있고 특히 초반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잔인한 거에 대해서 좀 내성이 없는 분들은 조금 가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무서운 거 자체가 싫다고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덜 무섭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OTT는 그 자율심의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15세로 매겨도 되는데도 19세 이용가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선정 그게 야한 장면이 없는데 19세라는 거는 그만큼 좀 잔인한 장면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미국에 나오는 그런 고어물들 같은 거 좀 잘 보시는 분들 정도면은 좀 거부감이 없겠지만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은 조금 비추천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출연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주인공 세아 역의 전소영 배우라는 분이 주연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데
1: 네.
0: 저는 사실 이분을 인지한 게 이번이 처음이 거든요. 근데 이분의 필모를 보니까 완전 신인은 또 아니더라고요. 올해에만 ENA 채널의 아너 그들의 법정, 또 티빙에서 하는 유미의 세포들 3에 출연했었고요.
1: 네.
0: 작년에는 KBS ETV의 키키키키이란 작품으로 데뷔를 처음으로 했었고 넷플릭스의 멜로무비, MBC의 바니와 오빠들, JTBC의 마이뉴스 등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뭔가 조연으로 연기력을 검증을 해가면서 우리 눈에 많이 익지 않은 그런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가 신인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무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좀 영리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생소한 배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 학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 배우 나이를 아는 뭐 이게 특히 가끔 요즘 아이유 배우가 제 그분의 네. 나이를 아는데 네. 이제 학생으로 등장하면 물론 드라마는 엄청 재밌더라도
1: 그렇죠.
0: 가끔 몰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20, 30대 배우들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몰입을 깨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는 신인들을 이제 학생으로 굉장히 많이 좀 출연을 시키면서 뭔가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이 안 생기는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OTT 콘텐츠 가운데 학원물이면서 개성 강한 작품들 또 있을까요?
0: 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우학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학원물에 좀비물을 좀 접목했던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네. 좀비들이 나오는 그런 스케일 자체가 되게 컸던 편이고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좀비들이 쫓기는 이야기 또 그 안에서 또 학생들의 갈등, 우정, 뭐 사랑 이야기가 엉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화가 잘 돼서 학원물에 굉장히 요소가 잘 갖춰진 좀비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티빙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도 학원물들이 좀 있는데요. 방과 후 전쟁활동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웹툰의 원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외계 생명체가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뿌려지면서 근데 이 생명체가 공격은 또 하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을 일종의 학도병으로 소집을 해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군사 훈련도 받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학이 좀비라면 방과 후 전쟁 활동은 외계인이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차이인데 그 웹툰 원작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소재 자체가 드라마로 만드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1: 네.
0: 약간 유치해 보이는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1: 네.
0: 이 작품은 학생들이 투표를 하는 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투표를 해서 계급을 나누고 계급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 간의 권한의 차등을 두고 최고 아래 계급은 마음대로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저기 중에 학교 폭력 소재를 이제 스마트폰 앱과 좀 접목시켜서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1: 네.
0: 이 작품은 상당히 좀 몰입도가 높았던 작품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한 영웅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1: 네.
0: 드라마는 왕과 사는 남자로 인기를 끌었던 박지훈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작품으로 박지훈을 발굴했던 작품으로 좀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모범생인 연시은이라는 학생이 뭔가 심리전, 뭐 지형침을 두뇌를 활용해서 학교 폭력에 맞서는 학원 액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독특하게 시즌 1은 웨이브에서 제작을 했는데 시즌 2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판권을 사가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 시즌 2까지 나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런 학원물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어요?
0: 그렇죠. 그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 학교라는 작품이 예전에 드라마에 있었잖아요.
1: 등용문이었죠.
0: 맞아요.
1: 예.
0: 장혁 배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인기를 끌고 대부분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 배우들이 많이 캐스팅을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옛날에는 그런 등용문의 계기가 됐었고 이 작품도 지금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배우들이 상당히 다 이름이 낯설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이번 작품을 통해서 각자 한 명씩 다 빙의가 되는데 연기도 잘하지만 귀신 들린 연기도 다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작품을 계기로 또 하나 이제 OTT를 통해 탄생하는 스타들이 또 이어지고 또 이분들이 또 미래에 OTT 공무원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1: 네.
0: 좀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배우들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은 OTT로 공개된 한국 학원 공포물 시리즈 기리고까지 만나봤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YB의 흰수염 고래 이어드릴게요.

그대 별이 되어 허영자. 사랑은 눈 멀고 귀 먹고 그래서 멍멍이 괴어 있는 물이 되는 것이다. 물이 되어 그대 그릇에 정갈이 담기는 일이다. 사랑은 눈 뜨이고 귀 열리고 그래서 총총이 빛나는 별이 되는 일이다. 별이 되어 그대 밤하늘을 잠 안 자고 지키는 일이다. 사랑은 꿈이다가 생시이다가 그 전부이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일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그대의 한 부름을 고즈넉이 기다리는 것이다. 콩깍지가 씌어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남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 때문에 또 그렇게 아파하죠.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브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누이, 형제를 잇따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를 빚었습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듯 고통이 그의 영혼을 빚어 시인으로, 화가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발표된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알 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12해를 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녀에 대해, 일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무스타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예언자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브란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산산히 부수어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몸을 맡기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브란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반짝이는 날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오지 않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연세가 지긋한 분들 중에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대하소속 10권은 넉 건이 나올 거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책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써야 책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시각장애인 김성은 씨는 맹학교 교사입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러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점자 문예 작품 현상 공모 최우수상, 신화문예대학 수필 작가상을 거쳐 종합문예지 신인상을 수상하며 정식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인생을 담은 책, 안내견 강산이와의 추억을 담은 책 등을 출간해서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알리고 있죠.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 무엇이든 써보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도 좋지만 공모전에 참여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마침 제36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소설, 수필, 동화 부문에 참여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6351-5902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가슴 깊이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장훈의 노래 듣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중학생인 딸이 요즘 들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나라 리투아니아로 떠나봅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 한 나라죠. 낯선 국가일 수도 있지만 여행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인기가 있어서 이곳을 찾는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리투아니아로 떠나는 첫 시간이니까 먼저 리투아니아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역사 이야기로 음악여행 함께하겠습니다. 최혜영의 노래 먼저 듣죠. 물 같은 사랑.

0: 독자 반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1: 네.
0: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학교 선생님 말고도요. 네. 그 여러 선생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십니까?
1: 저는 학교 선생님이 기억에 남고요.
0: 네.
1: 그 뭐 인생에 있어서 스승이라고 하면은 제 아들이 스승이죠.
0: 오.
1: 애물단지라서요.
0: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요. 보니까 지난주에도 아드님과 같이 점심 식사 약속하시던데 네, 워낙 아들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1: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의 어떻게 못난 점이 자꾸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아, 다 저게 내 모습이려니 이러면서 네. 스승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0: 마음에 있는 스승님들 다 계시죠. 네, 늦었다고 생각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차 놓치신 감사의 마음 그 전할 일들 좀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정수현 송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50대 초반입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약시인 시각장애인인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0: 저희에겐 중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딸이 부쩍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날이 많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딸과 실랑이를 벌이며 저도 함께 악을 쓰다 보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답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챙기고 저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딸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아침부터 지치고 너무 괴롭습니다. 딸을 혼내도 보고 달래도 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이유를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질 않습니다. 지난 겨울 딸이 많이 아파서 2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 다니느라 딸이 어릴 적부터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보니 막무가내로 때를 쓸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중학생이면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나이인데 딸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한심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중학생인 딸이 요즘 들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고 또 막무가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이라고까지 하셨어요.
2: 아침 시간이 정말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분 보니까 또 따님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도 더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마 더 따님하고 소통을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1: 네.
2: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부모가 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2: 그럼요.
1: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뭐 앞서서도 아까 제가 잠깐 저희 아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상담 심리 공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 된 거고요. 그 이전에 저도 아마 이분 사연 못지않게 그 아이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아침에 정말 이런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분도 그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더군다나 이 따님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따님의 감정을 조금 더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1: 네.
2: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따님의 입장에서 따님의 그 감정을 좀 잘 만져주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1: 네.
2: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첫 발을 내딛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이분에게 어떤 감정적인 지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2: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도 상당히 많이 지쳐 계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정신 하나도 없이 남편 챙기랴 또 아이 그렇게 막 떼쓰고 이러는 걸 보면서 본인도 출근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전쟁터 같은 데에서 이분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정서적으로 지금 상당히 피로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정서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을 갖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누구보다도 지금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갈등을 좀 줄여야 될 텐데.
2: 그렇죠.
1: 이거 어떤 소통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금 따님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엄마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따님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추궁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아니면 다그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따님을 몰아세우는 어떤 그런 방법을 자꾸 쓰시려고 하거든요.
1: 네.
2: 근데 그러기보다는

0: 조금 그렇게 한숨 이렇게 좀 돌리시고 지금 따님의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에게 이렇게 힘들지만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이러기보다는 지금 너가 이렇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뭐야? 막 이렇게 좀 다그치고 이런 말보다는 그래 어떻게 하면은 네가 아침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까? 학교에 가는 게 싫어? 이런 말보다는 학교를 가면은 뭔가 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가서 재밌게 지내고 오면 좋겠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지금 마음에 계속 남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0: 아, 그런가요?
1: 그 사연 끝부분에 보면 이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사연 끝부분에 보니까 그래서인지 딸이 한심하다고 하셨어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들 같습니다. 이분들.
0: 네, 그렇죠.
1: 미래 계획도 다 세워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누구보다 열심히 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딸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한심하게까지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 전혀 엉뚱한 겁니까?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또 그리고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을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이분들의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를 쓰고 있는 이 따님이 지금 분명히 자신의 앞가림을 해낼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러한 시선이 절대적으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 아이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때는 사실 굉장히 그 어떤 감정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예민한 이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엄마가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 태도가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1: 아이들이 알죠.
0: 그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자기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엄마를 불신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서서히 이렇게 그 엄마와 딸과의 소통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정말 그 진행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그 아무래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엄마가 좀 비록 힘드시겠지만 그 엄마가 이런 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딸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지금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신의 중학교 때 그 어릴 적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따님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1: 자, 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0: 네.
1: 악을 쓰고 얘기를 하려 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뭐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지금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엄마는 따님의 입장에서 따님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시고 감정적인 대화로 나눠주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개방적인 질문 그리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이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좀 더군다나 이렇게 조급해지다 보면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폐쇄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질문은 그럼 너는 어떻게 쓰면 좋겠어? 이렇게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1: 네.
0: 따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지금 기분이 어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이렇게 그 따님의 입장에서 따님이 선

0: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 따님의 감정을 살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딸에게 마음을 그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지금 이분은 딸이 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지 그런 것 같은 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 열린 질문, 대화를 네. 통해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군요.
0: 네, 그렇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엄마 입장에서는 바로 이 따님이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들기 전에 무조건 다그치고 추궁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더더욱이 말을 네.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저는 지금 그것도 궁금해요.
0: 그렇죠.
1: 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0: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아이가 그 병원 생활을 한 2주 정도 하고 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다시 퇴원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신체적으로도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로 인한 피로감도 아직 채 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그 엄마는 학업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몰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가기를 조금은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또 짐작컨대 학교에서 어떤 그 타인 그 동료들 또래 친구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또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 이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나 어떤 따돌림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혼자만 고민하시기보다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또 학교 상담 선생님 이러한 분들 계시니까 이러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따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상담 사연에요.
0: 네.
1: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0: 그렇죠.
1: 아빠는 육아에 방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0: 지금 아마 이분이 따님에게 정신이 이렇게 빠져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양육은 절대 혼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가끔은 그 부부지간에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육은 당연히 엄마가 책임져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은 양쪽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와 그 가족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양육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엄마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따님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해주신다던가 또 아니면 따님이 학교를 갈 때 이렇게 그 옆에서 돌봐주는 거를 그 아버지가 대신 해주시거나
1: 네.
0: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회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족 간 회의와 또 의사소통 이런 열린 대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것을 아빠의 주도에 의해서
1: 네.
0: 한번 같이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1: 그 부분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0: 네, 맞습니다.
1: 하게 됩니다.
0: 네네.
1: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0: 지금 이분 정말 그 출퇴근하시고 또 남편도 챙기셔야 하고 거기 따님까지 또 챙기시느라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정말 엄마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 강하신 분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분 이렇게 누구나 다 우리가 또 엄마로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런 경험을 또 하고 계시는 거니까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누군가에게 항상 도움 요청하고 가까이 계시는 남편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또 저희도 항상 응원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1: 네. 짐을 너무 혼자만 지려고 그렇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네요.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윤건의 노래 듣죠. 라떼처럼.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장애 학생 지원 기관에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느린 학습자란 지능이 낮아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 등록을 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닌 학생들을 말합니다. 학습 지진아나 학습 장애 아동 등으로 불리던 것을 순화해서 부르는 말이죠. 선생님의 고민은 느린 학습자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장애 학생들과 경쟁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학습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례가 있어야 규모 있는 지원이 가능한데 자녀가 장애 학생으로 인식되는 걸 꺼리는 부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부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걸림돌이라고도 하시더군요. 시각장애 학생 중에도 보행이나 웬만한 운동은 물론이고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약한 시력 탓에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에서 뒷전으로 밀리거나 본인은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학습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삶과 학습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학생들은 위로받고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바리톤 문병인의 노래로 듣습니다. 스승의 은혜.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이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까지는 몰도바 여행을 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나라, 리투아니아로 떠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발트 3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한 나라예요. 다른 두 나라는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래도 좀 익숙한 국가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 발트 3국이 영어로는 이제 발틱 스테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유럽의 동부와 북부 사이, 그러니까 이제 독일,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에 동부 발트 지역에 있는 세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이 지역에 몰려 있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국가 간의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트 3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 무대에서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변해 주는 또 이제 발트 의회라는 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이 세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 국제 관계라는 게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서로 이해 관계에 따라서 어제 저기 동지가 되기도 하고 뭐
0: 쉽지 이렇게 않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과거에 러시아 제국 또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기도 하고 독립을 하고 나서는 현재 바로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각 나라마다 엄연하게 이제 고유의 어떤 문화, 언어 이런 다른 국가입니다. 민족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성향으로 보자면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는 굉장히 친독일적입니다. 또 반면에 리투아니아는 그와 정반대되는 반독일 성향을 갖고 있고요.
0: 네.
1: 민족적으로 보면은 에스토니아는 북쪽의 핀란드와 가까운 발트 핀족 국가고요. 라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는 또 발트족 국가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우랄 어족, 발트 핀 어족에 속하는 그런 교차어이고요. 라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어는 또 인도 유럽어족. 발터파에 속하는 굴절어입니다. 뭐 교차어 네. 굴절어 이거는 뭐 제가 언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긴 그렇고 리투아니아에 대한 정보 간략하게 먼저 좀 알아볼게요. 수도는 빌뉴스라는 곳이고요. 동쪽과 남쪽은 벨라루스, 서쪽은 발트해, 남서쪽은 러시아와 폴란드, 북쪽은 또 라트비아에 다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 발트 3국의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인구나 영토가 영토도 넓고 가구적 인구가 많습니다. 18세기 말에 폴란드 분할 때 러시아 제국이 합병이 됐고요.
0: 네.
1: 제1차 세계대전 때 독립을 했는데 다시 1940년에 강제 점령을 했습니다. 1941년부터는 독일이 이제 침공을 하면서 독일의 지배하에 있다가 1944년에 소련군이 이제 독일을 물리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히틀러가 또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소련군이 점령을 하죠.
0: 지난주에 저 불가침 저행 얘기하셨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그걸 깨고 쳐들어왔죠.
1: 그렇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의 오판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 결국 패퇴하게 되면서 그게 또 이제 결국은 독일의 패퇴로 이어지게 됐죠.
0: 네.
1: 그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구소련의 이제 몰락과 함께 1991년에 9월에 독립을 인정받았고요.
0: 1991년.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럼 이제 많은 또 구소련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인구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몰도바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 한 300만 명 정도. 전체 산업 생산의 이제 어떤 비중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식품류, 담배 산업 이런 것들이 꽤 큽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렇고요. 공업이나 뭐 기타 제조업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 몰도바에 비하면 좀 발전이 돼 있는 편이에요. 네. 기계 장비류가 뭐 한 18% 내외 이렇고요. 현재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는 형태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노래 한 곡 듣고요. 리투아니아의 감추린 역사.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저는 이런 그 주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재밌죠.
1: 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보도 몰랐던 것들을 네.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죠. 오늘 여행에 어울리는 좀 밝고 경쾌한 노래 한 곡 골라봤습니다. 패신저라는 밴드인데 1인 밴드예요. 영국 출신의 포크 팝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로젠버그라는 사람. 자신의 이런 프로젝트명을 걸고 1인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ywhere라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가 노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Anywhere라도 어디라도 어느 곳이라도 난 가겠다. 그러니까 뭐 여행에 대입을 해보자면 어딜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과 누구와? 함께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패신저 이 밴드는 그 뭐 레러고라는 노래로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팬을 갖고 있고요. Anywhere 들어보시면 그냥 아주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노래입니다. 또 계절의 분위기와도 좀 맞을 것 같아서 이 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패신저의 노래입니다. Anywhere.

0: 패신저의 애니웨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1: 네.
0: 곡이에요.
1: 그렇죠. 네. 예, 밝고 경쾌하고 예, 그렇습니다.
0: 오늘은 발트 3국 중에서 리투아니아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어가도록 하죠.
1: 네. 뭐 앞서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사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복되기도 할 텐데 리투아니아라는 이름이 처음 이제 그 통일 국가로 등장하게 된 거는 1253년입니다. 그러다가 1386년에 요가일라라는 그 군주가 폴란드 여왕 야드비가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그때 이제 동군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결성을 하는데
0: 네.
1: 이게 이제 동군 연합이라는 우리식으로 이제 한자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동군 연합 그러면 동쪽에 있는 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같을 동자를 씁니다. 같은 군주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결국 이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1410년에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함께 출전을 해가지고 또 튜튼 기사단이라고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했던 튜튼 기사단을 무찌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팽창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걸 일시 저지하는 그런데 그 당시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는 이렇게 그 동일한 운명의 길을 이렇게 쭉 걷게 되는데 그러다가 폴란드가 분할하게 되면서 1795년에 리투아니아 지역이 러시아 제국 영토로 편입이 되고요.
0: 네.
1: 그러다가 세 차례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795년, 1830년, 1863년 세 차례 대대적으로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1918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공산당 세력, 뭐 보수 세력, 뭐 농민 세력 여러 이제 세력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정이 극도로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굉장히 여러 차례 바뀌면서 불안한 시기가 계속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쯤에서 뭐 리투아니아뿐만 아니고 이 발트 3국의 지역 국가들이 민족주의자 세력들이 다 일제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공 세력,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독재 정권이 들어섰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독일과 그 소련의 밀약에 의해서 이곳이 이제 각각 분할을 하게 되죠. 독일과 소련이.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이 각각 이제 갈라지는 또 이제 독일이나 소련에 속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고요.
0: 네.
1: 뭐 그러면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독일로 넘어갔다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이 시기에 리투아니아인들이 지배 세력이 바뀌게 되면서 소련에 다시 이제 점령하에 들어가면서 나치 독일에 나치 독일 점령 시기에 부역자들 뭐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0: 청산 얘기 나오겠네요. 네.
1: 그 독일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 리투아니아인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0: 네.
1: 뭐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를 한다든지 뭐 국외로 추방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겪게 돼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을 많이 겪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 1991년 9월에 앞서 말씀드렸지 독립을 하게 되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같은 해에 1991년이죠. 대한민국과 북한 동시 수교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요. 유엔에도 가입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동항이 있는데요. 클라이페다라는 이게 이제 남쪽으로는 러시아와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예전에 지배를 받았었고 러시아와 대항하기 위해서 발트연합을 구성했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도 지금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0: 상당히 네. 저 불안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1: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행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많은 마무리 곡은요. 우리가 낙원 천국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 노래 감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Another Day in Paradise라고요. Phil Collins라는 드럼 연주자이면서 보컬도 겸하는 이 아티스트 노래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0: 네, 이 곡은 잠시 후에 듣고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오늘 또 특별히 재미있게 이렇게 다가오네요.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필 콜린스의 곡 Another Day in Paradise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복지부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AI 응용 제품을 돌봄 현장에 적용해서 현장 검증을 거쳐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안전과 정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공모기간을 거쳐 각각의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고요. 해당 컨소시엄은 제가 돌봄 대상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돌봄 종사자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여기에는 양방향 소통이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이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개인이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기 관리 어려움이 컸지만 정부가 나서서 전체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고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디바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왜 불러?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디바의 웨블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5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의 내용과 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장애 공감에서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인 양주혜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버즈가 부릅니다. 남자를 몰라.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만 알고 있었는데 국가가 오히려 현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2: 네,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좀 팍팍한 근로자나 사업가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1: 네.
2: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아주 고마운 정책일 수 있습니다.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마쳐야만 오는 8월에 기분 좋은 지원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오늘 방송은 끝까지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 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일단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더 큰 혜택을 보겠는데요.
2: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데요.
1: 네.
2: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자동 간주되어 아주 편리합니다.
1: 진짜 좋네요. 네.
2: 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예.
2: 최소 금액도 5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요건을 확인하셔서 자녀장려금 혜택까지 꼭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2: 일하는 부모들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보너스가 없겠죠.
1: 그렇습니다. 예.
2: 네.
1: 신청하고 싶어도 근데 조건이 혹시 까다롭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2: 네.
1: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2: 이게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네 가지나요? 예.
2: 예. 첫째는 가구원 요건, 둘째는 소득 요건, 셋째는 재산 요건, 마지막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가구 유형이에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홋벌이 가구인지 아니면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맞벌이 가구인지를 먼저 명확히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들도 다 다를 텐데 구체적인
2: 네.
1: 기준 금액과 또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얼마까지인지도 알려주시죠.
2: 예, 가구 구성에 따라 문턱이 좀 다른데요.
1: 예.
2: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홋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모두 3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1: 예.
2: 특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찍고 다시 줄어드는 구조라 본인의 총 급여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소득은 적은데 뭐 집이나 차가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요건도 상당히 중요해 보여서요.
2: 네. 재산 요건이 아주 결정적인 변수인데
1: 네.
2: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수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 사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거죠.
1: 네.
2: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는 물론 전세금이나 예금까지 포함이 되니까 가구원 모두의 자산을 꼼꼼히 합산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이 5월에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 많거든요.
2: 예.
1: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 이게 아주 예리한 부분이고 우리가 기민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1: 네네네.
2: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심사 자체가 보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예.
2: 따라서 본인이 3.3%를 떼는 프리랜서이거나 개인 사업자라면 5월에

0: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모두 마쳐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주부들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0: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주가 급여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세청에 제대로 신고했다면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홈택스의 지금 명세서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1: 예.
0: 조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진짜 그렇네요. 신청 방법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뭐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0: 세상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이나 국세청 들어가시면 되는데 국세청에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만약에 받았다. 톡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안내문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1분 안에 신청이
1: 와,
0: 끝납니다.
1: 그렇게 간다네요.
0: 안내문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히 1544에 9944, 1544에 9944번 ARS 전화를 이용하시면 음성 안내에 따라 더 직관적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려금 상담센터가 열려 있는데요. 1566-3636입니다. 1566-3636에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요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안내해 드려야 되겠네요. 1544-9944 ARS 전화, 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0: 기회가 남아는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6월 1일까지인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가는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된 95%만 지급되기 때문이죠. 5%라도 소중한 우리 돈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가급적 6월 1일 정기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100% 온전한 혜택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까 알려드린 전화번호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네.
1: 요즘 문자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유도하는 사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0: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국세청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1: 아, 맞아요.
0: 보안카드 번호 요구하지 않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라며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문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URL을 눌러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일단 100% 의심부터 하시는 게
1: 그러게요.
0: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직접 우리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또한 국세청 공식 상담번호는 1566-3636,
1: 아까
0: 신청 ARS는 1544-9944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화해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그,
0: 아니면 월요일날
1: 월요일
0: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전화번호 적어두셨다가.
0: 장려금은 국민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금융사기까지 함께 들고
1: 그게요.
0: 있기 때문에
1: 참.
0: 신청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보안이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산 잃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1: 맞아요. 진짜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보안 카드번호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행동요령이 있다면 끝으로 짚어주시죠.
0: 안내문 받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무조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안내 대상자인지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게
1: 조회부터.
0: 중요하겠습니다. 국세를 만약에 체납 중이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액 중 이제 충당에 사용을 먼저 할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은 6월 1일까지인데 지금은 8월 말이라는 일정을 단역에 표시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주는 이 소중한 혜택 놓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잘 챙겨도 보너스 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0: 맞습니다.
1: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였습니다. 언타이틀의 노래 이어드리죠. 날개.

0: 네, 이젠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헬렌 켈러의 스승에 해당하는 분이죠?
1: 네. 헬렌 켈러만큼 유명한 사람인데요. 예. 네. 네, 뭐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이분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헬렌 켈러가 평생 이분을 존경했다고 하고요.
0: 예. 네.
1: 전화기를 발명한 바로
0: 사실은
1: 그분이세요.
0: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잘 알려져
1: 그렇죠.
0: 있죠.
1: 벨 선생님한테는 저는 전화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연결 짓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0: 맞아요. 예.
1: 이분이 전화기를 발명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와 아내가 청각장애인이셨대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예. 사실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0: 네네.
1: 그 전화기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비청각장애인들에게
0: 그러니까요.
1: 널리 쓰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정말 역설적인
0: 예,
1: 현상인데요.
0: 아이러니하네요,
1: 네네. 왜 그 헬렌 켈러의 스승인 설리번 선생이 있잖아요.
0: 네네.
1: 설리번 선생을 헬렌에게 추천한 사람도 바로 벨이에요.
0: 예.
1: 예, 그 헬렌 켈러의 어머니가 우연히 어떤 글을 봤는데 청각장애인들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뭐 수소문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이 학교를 소개해달라. 이래서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그레이엄 벨인데요.
0: 네.
1: 평생 동안 뭐 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 흔적들이 헬렌 켈러의 삶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예, 대표님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을 추천해 준 사람이 벨이었다.
1: 네.
0: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 스승인 설리번 선생도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전맹은 아니었는데요. 시각장애가 있었고 몇 번의 뭐 수술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 미국 보스턴의 퍼킨스 맹아학교에서
0: 예, 예.
1: 교육을 먼저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 헬렌 켈러의 어머니가 가정교사를 구하던 중에 이제 이 학교를 연결을 하게 돼서
0: 예.
1: 결국은 애니 설리번이 이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0: 예,
1: 가게 되는 거죠.
0: 그
1: 헬렌의 어머니 케이트 켈러라는 분이 찰스 디킨스라고 또 유명하잖아요.
0: 아, 예, 예.
1: 네, 이분이 미국 기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퍼킨스 맹아 학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소개를 해서 애니 설리번과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된 거죠.
0: 아, 그래서 헬렌 켈러가 자신의 자서전을 이제 벨에게 헌정을 했던 거군요.
1: 맞아요. 헬렌 켈러는 그 레드클리프 여자대학에서 우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0: 네.
1: 대학 학위를 받은 최초의 시청각 장애인이 바로 헬렌일 거예요.
0: 네.
1: 당시에 이제 레드클리프 여자대학은 하버드대의 자매 학교였어요. 하버드대에 가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여성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기
0: 그 당시에는
1: 때문에
0: 하버드대 여성이 못 갔어요.
1: 그래서 레드클리프 여자대학에 가게 된 거죠.
0: 아, 그랬구나.
1: 예. 그리고 대학 졸업을 앞둔 1년 전에 헬렌이 첫 책인 내 삶의 이야기를 냈는데요. 내 삶의 이야기는 아마 읽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0: 네.
1: 그리고 특히 그 이야기 안에 애니 설리번과 어떻게 이제 말을 배우게 됐고 글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헬렌 켈러에 대한 영화가 나오고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0: 예.
1: 헬렌 켈러를 부각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내 삶의 이야기라는 책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 헌정한 거죠. 네, 헌정사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청각장애인이 말을 배워 대서양에서 로키 산맥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전하게 해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
0: 예.
1: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목소리를 전하게 해준 위대한 스승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책은 전 세계 50개 언어로
0: 어이구,
1: 번역됐고요. 우리나라에도
0: 네.
1: 보면
0: 네.
1: 한 출판사가 아니에요. 여러 출판사에서
0: 네네.
1: 번역돼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0: 근데 이 벨은 그 청각 장애인이 구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면서요?
1: 네, 당시에는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구화를 사용해야 그 말하자면 아메리카인답다.
0: 아.
1: 미국인은 위대하다.
0: 아.
1: 그리고 미국인답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배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0: 약간
1: 거예요.
0: 약간 우생학적으로.
1: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위대한 미국인이라면 좀 더 뛰어나야 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0: 예, 예.
1: 그 우생학적인 좀 신념을 배경으로 해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끼리 결혼을 하지 말도록 했어요.
0: 예.
1: 그걸 앞장선 사람이 벨인데요.
0: 아.
1: 말하자면 청각장애인들끼리 결혼을 해서 또 청각장애인이 나올 수 있고 또 뭐 사실 그 유전 확률은 높지 않거든요.
0: 맞아요. 예. 예.
1: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나온들 그 삶이 뭐 부정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런데 결함 있는 인종을 낳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이제 수어 사용을 반대하고 왜냐하면은 수어 사용하면서 서로 친해지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아니라 청인끼리 농인끼리 지내지 말고 청인들과 섞여서 지내야 한다. 어찌 보면 이제 통합적인 사고인 것 같지만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를 말하자면 부정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함 있는 인종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0: 그렇죠. 예.
1: 청각장애인 부부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할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0: 맞아요.
1: 않아요. 예. 그리고 구화의 경우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읽고
0: 예.
1: 입으로 말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런데 들리지 않는 사람이 구화를 연습하려면 굉장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억압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청각장애인인데 청인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나를 억압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1: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청각장애인에겐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벨은 우생학을 신봉하긴 했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생학자는 아니었어요. 다만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도록 장애 여성, 특히 이제 청각장애 여성을 말하는 거죠.
0: 예.
1: 강제 불임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했대요.
0: 아, 조금 열려 있었네요.
1: 그렇죠. 예. 약간 소극적인 우생학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유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출산을 장려하자. 요 정도의 어떤 그 발상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그 시청각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헬렌 켈러도 구화를 사용했죠.
1: 네.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시절에 헬렌 켈러는 청각 장애인 언어 학습법 개선을 위한 집회에 벨과 함께 나갔대요.
0: 네.
1: 벨이 이제 구화법 장려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헬렌 켈러가 그 운동에 사실은 잘 활용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0: 그치, 네. 네. 시청각이니까.
1: 네. 네. 그래서 뭐 구화법 장려 운동에 굳이 그 활용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을 배우기 이전에 헬렌 켈러는 이미 지문자 또 읽혔고 점자도 읽혔고요. 10대에는 손가락으로 화자의 얼굴과 후도를 문질러서 말을 알아듣는 법을 이미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모스부호 아시잖아요.
0: 네.
1: 왜 우리 그 하는 거.
0: 예.
1: 네. 그거를 선생님이 방 저편에서 모스부호처럼 이렇게 발을 구르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그 진동을 감지해서
0: 마룻바닥이니까.
1: 네, 예.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을 배운 적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은 헬렌 켈러가 굉장히 이제 의사소통 욕구가 강한 것도 있지만
0: 그렇죠. 예.
1: 사실은 그런 시사점이 있어요. 그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조건이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의사소통 방식은 자기밖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0: 그렇죠. 예.
1: 네, 그래서 그걸 장려하는 게 청각장애인에게 인권적인 방식인 거죠. 특히 헬렌 켈러는 청인과 소통하고 싶을 때 헬렌이 앞바닥에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니 설리번 선생 같은 제3자가 이렇게 전해주는 방식 이것도 사용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애니 설리번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또 다른 비서가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사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화도 사용하고 지화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했던 것인데요. 네. 특히 이제 헬렌 켈러의 경우 말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해서 벨의 구화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긴 해요. 네네. 그리고 벨의 구화법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것은 사실인데 네. 그 벨보다 어쩌면 한 발자국 더 앞서서 그 여러 가지 길을 연 사람이 그렇죠. 헬렌 켈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한테 수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좀 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억압적이고.
1: 네, 과거에 의료 관점에서 그 접근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한 접근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장애인을 억압했던 그러니까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네. 네. 그 오늘날 청각장애인에게 구화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구화를 사용을 해도요. 그 입술 모양을 보고 누군가의 말을 알아듣게 될 경우에 아무리 많이 알아들어도 80% 이상을 넘기가 힘이 들어요. 네. 그러면 20%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청각장애가

0: 다른 사람들의 언어가 더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데 그 구화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너무나 혹독한 연습 과정을 거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수어가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모국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국어를 존중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 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 대표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공무원인 양주혜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용필이 부르는 큐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는 쉬는 날만 되면 어디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말이면 약속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요즘은 집에서 조용히 죽이랑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답니다. 왜냐고요? 얼마 전에 사랑니를 발치했거든요. 아니, 사실 사랑니 발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교정할 때 위쪽 사랑니 두 개를 먼저 뽑았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모양도 비교적 반듯했고, 윗니라서 그런지 회복도 빨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에이, 사랑니? 별거 아니네. 이런 자신감이 약간 있었는데요.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뽑은 건 아래쪽에 심지어 누워있는 사랑니였는데,

진짜 편하게도 누워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뽑으면서 꽤나 애를 먹으셨고 저도 그 이후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뽑고 나서 며칠 동안은 턱도 너무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입도 막 잘 안 벌어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하던데 발치한 사랑니 바로 옆 어금니랑 사랑니가 너무 바로 붙어 있어서 잇몸 속에 있어야 될 어금니 뿌리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시큰하다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만 닿아도 너무 시리고 밥 먹을 때도 욱신거리고 바람만 스쳐도 아픈 느낌이라서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식도 제가 마음껏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요. 이렇게 강제로 내향인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몸이 아프면 사람이 참 약해지는구나. 사실 이번에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새삼 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0: 여러분은 병원 자주 가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번에 사랑니 발치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새삼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겪게 되는 조금은 묘한 순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각장애인 친구들하고도 종종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혼자 병원을 가면 높은 확률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보호자 같이 안 오셨어요? 물론 걱정돼서 물어봐 주시는 걸 수도 있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혼자 병원에 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 이번 사랑니 발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랑 둘이 같이 치과에 갔거든요. 친구도 사랑니를 뽑고 저도 뽑아야 돼서요. 그런데 제 발치 관련 설명을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보호자님도 같이 들으세요 하면서 제 친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보다는 친구를 보면서 설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사랑니 발치하러 온 친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이렇게 보호자도 같이 듣는 거라며 친구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친구가 진료를 볼 때는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상황 자체가 불편했다기보다는 약간 기분의 문제겠죠? 우리는 어딜 가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인식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장애인은 온전한 환자도 온전한 보호자도 될 수 없는 걸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 선택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챙기러 병원에 함께 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먼저 지워버리는 시선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시각 친구들이랑 나누다 보면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다 같이 웃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악뮤의 Give Love.
1: Why baby? 뭐가

오늘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병원 이야기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새삼 깨달았거든요.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밥 먹고 웃고 돌아다니는 그 일상이 사실은 꽤 건강해야 가능하다는 걸요. 우리 다들 건강하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끝곡 들려드리면서 장애청년 DJ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만화. 지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들려주고 싶은 DJ 주혜였습니다. 안녕!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그해 여름 홍수가 영월을 덮쳤다. 강물이 범람하자 청룡포의 물리적 봉쇄가 불가능해졌다. 관하는 즉시 단종을 객사인 광풍원으로 옮겼다. 자연지형이 제공하던 천연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사람의 촘촘한 감시가 채우기 시작했다. 강물은 가두는 벽인 동시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벽이었다. 그러나 고의 중심부인 광풍원은 달랐다. 담장 너머의 소음이 가까워진 만큼 내부의 기밀도 쉽게 노출되었다. 강물이 막아주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의 눈과 귀가 대신했다. 손님을 맞는 청풍원 객사는 죄인의 숙소가 되는 순간 감옥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서 있기만 해도 감시가 성립되었고 누군가 지나가는 행위 자체가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 소년에 대한 관아의 통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마을의 침묵은 깊어졌다. 엄응도는 관아를 오가며 멀리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익선관 대신 소박한 건을 쓰고 골룡포 대신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처음 강을 건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여유여 있었다. 영월의 남성들이 노동으로 검게 마르는 동안 궁궐에서 자란 소년의 얼굴은 이질적일 만큼 희고 말이 없었다. 광풍원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엄응도는 예전처럼 왕의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10월 24일 도착한 왕명과 연좌의 공포. 그해 9월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관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전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고 수령의 명령은 단호해졌으며 기록의 손길은 더 신중해졌다. 고을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0월 24일 금부도사가 영월 관아에 도착했다. 사약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어 퍼졌다. 실록과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죽음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날 고을을 지배한 공포는 하나의 질서로 작동했다. 사건이 벌어지던 그때 영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고을을 덮었다. 단종의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은 처분의 편의를 넘어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날의 침묵은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그날 저녁, 엄응도는 밥상을 마주하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호장인 엄응도에게 하달된 명령은 명확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족은 단순한 형벌의 명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생존과 아내의 안위, 집안의 절멸을 뜻했다. 조사와 연좌, 재산 몰수로 이어지는 그 절차를 엄응도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그 서류를 작성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만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갔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따리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수의와 관이었다. 조선의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임종을 준비하는 것은 효의 첫 번째였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다.

0: 어머니께는 새로 마련하면 된다. 지금 이 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이 울며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어묵도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답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1: 오디오북!
0: 금기를 깨고 왕의 시신을 수습하다. 새벽이 되자 어묵도는 아들들을 깨워 강가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남편과 아들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어묵도의 아내 또한 깨어 있었을 것이다.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 동강의 물살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밀어붙였다. 어묵도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발이 감각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물 속에서 시신을 건져 올렸다. 17의 소년이었다. 곡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던 날 마주했던 그 희고 조용한 얼굴이 지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늙은 그림자 하나가 어묵도 앞을 막아섰다. 평생 왕의 지척을 지켰던 환관, 안신이었다. 관리들이 모두 달아난 그 밤, 홀로 남은 안신은 어묵도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왕의 작은 유품들을 꺼내놓았다. 저승에서도 자취를 잃지 않게 이것들을 함께 묻어주시오. 어묵도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짧은 눈맞춤이었으나 그것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로 한 자들끼리의 무언의 연대였다. 관을 메고 겨울에 산비탈을 오르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역이자 공포였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길은 없었다. 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발은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게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기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렇게 어묵도와 아들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비탈을 올랐다. 묻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던 그때 노루 한 마리가 일행 앞에서 달아났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어묵도는 그 자리에 삽을 댔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날 밤 그 산비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묵도가 왕의 시신을 모신 곳은 관아의 눈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동을지산의 기슭이었다. 봉군도 없이 낙엽으로 덮어 위장해야 했던 그 산비탈이 어묵도가 왕에게 바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였다. 강물에서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까지가 그날 장례의 완결이었다. 어묵도가 단종을 모신 자리에 대해 기록들은 조금씩 다르게 전한다. 실록은 동을지산 기슭이라고 했고 영월 일대의 구전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비탈이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그 장례가 얼마나 은밀하고 급박하게 치러졌는지를 역설적으로

0: 시신 수습과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점부터 엄흥도는 호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노출되는 즉시 가문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후안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금기를 실행한 자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몫이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안정된 기반과 이름이었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품에 안고 계룡산 동학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은거 중이던 김시습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밤을 견뎠던 사람끼리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엄흥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행적이었다. 지금도 동학사 숙모전에는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엄흥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세월이 흐르며 기록의 방향이 바뀌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되면서 엄흥도가 파낸 언 땅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왕릉이 되었다. 당대의 대역주로 분류되던 행위가 240년 만에 국가가 공인하는 충절의 기록으로 바뀐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후안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호장 엄흥도가 장사를 지냈다. 엄흥도가 영월을 떠난 뒤 그의 가족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그을에 나뉘어 살았다는 전승이 영월 일대에 전해온다. 야반도주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평생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 침묵이 몇 대에 걸쳐 이어졌다. 그 밤에 엄흥도가 겨울에 차디찬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엄흥도는 그것을 알고서 강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순고하다기보다 처연하다.
1: 오디오 포... 어.
2: 최고의 클립.
0: 2장 매화. 왕의 부탁을 품고 왕비의 64년을 지키다. 매화 생년 미상. 정순왕후를 모신 궁녀이자 민간 전승 속 인물. 1457년 6월 단종 유백길의 동행에 청령포에서 왕의 마지막 부탁을 받음. 1457년 10월 단종 승하 후 자결 대신 정업원으로 복귀해 왕비를 보필함. 1521년 이후 추정. 정순왕후의 임종을 지킨 후 82세 전후에 생을 마감함. 죽음이라는 장식 대신 64년의 일상을 선택하다. 영화 속 매화는 비극의 정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화면 속 그녀의 죽음은 단종의 고립을 완성하는 극적 장치일 뿐 실존의 매화는 그 비장한 마침표를 거부한 인물이다. 영화적 상상력은

은 매화의 죽음을 의리의 끝으로 정의하나 실제 민간 전승 속 매화에게 의리는 주군이 사라진 뒤 시작되는 지독한 일상 그 자체였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지워버렸다. 승자의 기록에 패배한 왕의 곁을 지킨 이름 없는 궁녀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지운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은 지우지 않았다. 남양주와 영월, 그리고 동대문 밖 숭인동 일대에는 매화 혹은 시녀 권씨라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600년 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순왕후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무례배들을 호통쳐 물리쳤고 모든 고된 일을 도맡았다. 매화의 그 헌신은 왕후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립된 정업원 안에서 왕비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위협을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매화라는 이름이 실명인지는 알 수 없다. 매화는 절개와 인내를 상징하는 꽃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며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영화는 그 이름에 극적인 죽음을 입혔지만 실제 전해오는 이야기 속 매화는 죽음 대신 삶을 택한 여인이다. 화면 속 비장한 마침표가 아니라 이름조차 불분명한 채로 64년을 버텨낸 것이 그녀의 진짜 서사였다. 매화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하나다. 죽음이라는 선언보다 끈질긴 삶의 의리가 무엇인지 그녀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업원 마당의 서리를 제일 먼저 밟으며 하루를 열었고 시장 바닥에서 장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왕비의 끼니를 확보했다. 찰나의 결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그것이 매화의 의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비극인 단종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신의를 보여준 11명을 엄선에 담았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수한 신의의 기록,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종이 울렸다. 연희는 준이를 향해 성큼 스텝을 밟으며 잽을 날렸다. 준이는 잽을 쳐내며 역으로 훅을 걸어왔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훅을 피했다.

0: 연희야, 완벽히 초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활동하면 되잖니.
1: 코치님, 초인 검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대회는 어떡해요? 연습만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초인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0: 하지만 다른 학생들 항의가 좀 있어서.
2: 양궁부 코치의 난감한 표정이 떠오르자 연희는 준이에게 보디블로를 날렸다.
1: 항의라니,

0: 1부 연휴 오해와 만남
1: 원투 원투 쓱 빡치고 돌아서 다시 원 원투
0: 글러브가 미트를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도장에 울렸다. 연휘는 밭은 숨을 뱉으며 큰오빠 준희의 구령에 맞춰 복싱 미트를 쳤다.
1: 어이, 펀치 좋네. 오래 쉰 거 맞아? 어? 연희야, 양궁에서 전화 안 되면 복싱으로 와.
2: 뭐라는 거야?
0: 연희는 준희를 노려봤다. 하지만 학교 양궁부에서 활과 소지품을 모두 챙겨 나온 것이 바로 어제 일이었다. 연희는 도장 구석에 놓여있는 제 소지품을 흘끗 보고는 다시 글러브를 고쳐 꼈다. 연희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헤드기어를 쓰며 큰오빠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양궁부에서 일어난 일과 어제의 일은 여전히 연희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다. 준희가 헤드기어를 쓰고 링 위로 올라왔다.
3: 초인인데 아닌 척하면서 대회 나가서 상 휩쓰는 거 미안하지도 않나?
4: 진짜 뻔뻔하다. 아, 자기 실력도 아닌 거잖아.
5: 일반인들이랑 같이 하기 안 쪽팔린데?
0: 연희는 준희의 가드가 내려간 틈을 타 얼굴에 연속으로 원투 훅을 날렸다.
1: 야씨, 서연이 살살 좀 해라.
0: 휘청이다 겨우 중심을 잡은 준희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연희에게 들리지 않았다. 양궁부에서 매일 가장 먼저 연습을 시작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연희였다. 그러니까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1등을 차지한 것은 연희의 노력 덕분이었지 연희가 초인이어서가 아니었다.
5: 내가 초인이 아닌 건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게 초능력 따위는 없어. 그냥 난 엄청 열심히 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잘하는 걸 어떡하라고.
0: 연희어 치고 들어오는 준희의 스트레이트를 피하며 몸을 살짝 비튼 연희는 다시 한번 준희의 옆구리에 보디블로를 먹였다. 준희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몸을 숙이자 연희는 이를 놓치지 않고 어퍼컷을 날렸다. 한번 눈에 띈 빈틈은 공격의 기회였다. 준희가 뒤늦게 가드를 올렸지만 이미 연희는 스트레이트와 훅을 연달아 날리며 무자비하게 준희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종이 울렸는데도 연희는 계속 준희에게 펀치를 날렸다.
1: 아유, 좀 쳤잖아. 그만해.
0: 준희가 연희의 두 팔을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연희는 겨우 주먹질을 멈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희는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벗어던졌다.
1: 진정 좀 해. 어? 사람 하나 잡겠다.
0: 연희는 준희의 말을 무시하고 링에서 내려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5: 애초에 돌연변이는 왜 생겨서 내가 오해를 받아야 하냐고. 아니, 애초에 지구온난화만 좀 막았어도 바이러스는 안 퍼졌겠지. 인간들이란!
0: 연희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다 지긋지긋했다.
6: 이 세계에 초인이 생겨난 원인은 2025년 계속되던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깨어난 고대 T03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T03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창궐했고 T03 바이러스를 이겨낸 일부 인간과 동식물에게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생시켰죠. 바로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초인입니다.
0: 지난주 초인 검사를 받으러 범초본에 갔을 때 본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 연휴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5: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
0: 연휴는 조소를 띤 채 종이컵에 물을 따라 단숨에 비웠다. 연휴의 한치 오차 없이 뛰어난 양궁 실력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아니라 수많은 연습이 만들어낸 습관의 결과물이었다.
7: 이 혈액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네요. 이 속도면 반응이 뜨는데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밀린 검사도 많아서.
0: 검사를 진행하던 범초본 특수부 연구원은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초인이 아니라고 확실히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대회도 나갈 수가 없는데. 연희는 손에 쥐고 있는 종이컵을 구겨버렸다. 자신이 초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연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연희는 글러브를 다시 끼고 샌드백 앞으로 갔다. 양궁이 사라진 생활. 친구도 없는 연희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 연희는 그날 속이 풀릴 때까지 계속 샌드백을 쳤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 연희와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한 학생이 있다. 이름은 이현우. 별명은 인간 캣닙. 연희와 같은 학년인 현우는 모델처럼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로 유명했지만 사실은 늘 주변에 고양이를 두세 마리 이상 달고 다니는 고양이 초인으로 더 유명했다. 연희도 현우를 잘 알았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는 꽃미남이 중증 얼굴 밝힘증인 연희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연희는 현우에게 말을 걸어본 적도 없었다. 현우는 고양이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친구라고는 한 학년 위에 초인 선배들이 전부였으니까. 그날도 현우는 고양이 세 마리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정류장에서 몇 걸음 떨어져 선 연희는 고양이들과 함께 있는 현우를 구경했다. 그런데 문득 현우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현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한 손을 들어보였다.
5: 지금 나한테 인사한 거? 날 아나?
0: 연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사람은 없었다. 현우는 인사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머쓱한 표정으로 다시 고양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5: 아이씨, 인사할 걸 바보냐 서연이? 맨날 버스 타면서 보니까 알 수도 있는 거잖아.
0: 연희는 슬그머니 휴대폰 셀카 모드를 켜고 얼굴을 확인했다. 다행히 얼굴은 제대로 씻고 나온 날이었다. 곧 버스가 도착했다. 연희는 현우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 빈 좌석을 본 연희는 냉큼 자리에 엉덩이를 들이밀었고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희 옆에 앉았다.
2: 안녕?
0: 먼저 말을 걸어온 곳은 현우였다.
2: 양궁부 서현이 맞지?
5: 어떻게 알았어?
2: 대회 나가서 상 탄 거 몇 번 봤어. 되게 잘하더라. 우리 학교 양궁부 유명하잖아. 네가 거기서 제일 잘하고.
0: 현우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연희는 어색한 분위기에 토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론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5: 이 연우가 나를 안다니!
0: 연희는 현우의 칭찬에 머쓱하게 웃어보였다.
5: 너 현우지?
2: 어, 너는 날 어떻게 알았어?
5: 고양이 초인인 거랑 얼굴 잘생긴 걸로 유명하니까!
0: 연희는 머릿속에 떠오른 대답을 말하는 대신 현우의 이름표를 손으로 가리켰다.
5: 우리 맨날 같은 버스 탔잖아.
0: 현우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2: 오늘도 양궁부 연습해?
5: 아니.
2: 대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5: 난 엄밀히 말하면 당분간 양궁부도 아니라서.
2: 왜?
5: 초인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출전 금지당했어.
2: 역시 너 초인이었구나.
0: 역시라는 말에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5: 아니야. 초인 아닌 거 증명하려고 받은 거라고.
2: 왜? 그런 능력이 초인이면 좋은 거잖아. 넌 등급도 높을 것 같고 졸업하고 범초본에 갈 수도 있고 멋있는 일들도 할 수 있고.
0: 현우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진심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에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현우와 대화를 하게 되어 설렌 것도 잠시. 양궁부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어느새 두 사람이 내릴 정류장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누군가 연희의 어깨를 톡톡 쳤다. 연희가 뒤돌아보니 귀끝까지 붉어진 얼굴을 한 현우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기 휴대폰을 연희의 코앞에 불쑥 들이밀었다.
2: 저기... 네 번호 좀 연락해도 돼?
5: 어? 그래, 얼마든지.
0: 연희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자신도 현우의 번호를 저장했다. 어느새 현우 주변에는 고양이가 두 마리 몰려와 있었다.
2: 난 어디 들렀다 갈 데가 있어서. 그럼 또 봐.
0: 현우는 손을 흔들며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고양이 두 마리도 현우의 뒤를 총총거리며 쫓았다. 연희는 현우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다 천천히 학교로 걸음을 옮겼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확 쏠려오는 반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낮췄지만 사실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8: 초인인데 아니라고 구라치고 양궁부하다가 결국 잘렸다며?
9: T03 바이러스 걸리기 전엔 이렇게까지 잘 쏘지도 못했대.
0: 연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털썩 앉았다. 뒷말을 듣는 것은 이젠 너무 익숙해서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도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폰을 열자 메시지가 한 통 보였다. 현우였다.

0: 현우, 고양이 인간의 노력. 고양이 인간, 그리고 인간 캣닙. 모두 현우의 별명이었지만 현우는 인간 캣닙이라는 별명을 좀 더 좋아했다. 현우가 고양이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T03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앓고 난 뒤부터였다. 현우가 어디에 가든 그 지역 고양이들은 어떻게 알고는 현우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러건 현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고양이들은 현우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고 현우의 마음을 읽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사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귀여운 고양이를 실컷 보고 만지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몰려든 고양이들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원성을 사거나 욕을 먹기도 했다. 그럼 초인이 되기 전에 이현우에게는 특별한 점이랄 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딱히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 오히려 성적이 전교 순위권인데다가 농구부 주장인 형과 비교만 당했을 뿐.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하는 무언가나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격이 명랑해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겁 많고 소심해 대화해보면 깬다는 얘기나 듣곤 했다. 그런데 능력이랍시고 생긴 게 남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거라니. 고양이와 통하는 초인이라니. 현우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고백을 받고 거절할 때면
1: 별 대단하지도 않은 초인 주제에 잘난 척은
0: 과 같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어느 순간 현우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 현우에게 연유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언제나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만을 뚫는 연유의 화살을 보며 현우는 연유가 초인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살면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쥐어짜내 연유에게 말을 걸었고 초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유의 얘기에도 결과는 보나마나라고 여겼다. 현우가 보기에 연희는 아무래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대단함을 잘 모르는 게 분명했다. 굳이 일반인인 척하면서 양궁선수가 되는 것보다 범초본에 들어가 활약하는 게 더 근사한 삶일 텐데 말이다. 어쨌든 그 서연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니. 현우는 이 사실을 당장 선배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내가 어찌 저런 하찮은 자와 작당을 하겠나? 난
1: 니네 진짜 짜장면만 먹었어?
2: 난 해피엔딩이 좋아. 동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는 더욱.
0: 사명감에 불타는 사관이 어찌 나 하나겠느냐?
3: 난 친구를 배신한 배신자예요. 배신자.
2: 다 정리하고 내 고향으로 갑시다. 아름다운 내 모습에 왕관까지 씌운 그림이 어째서 영원한 거야!

0: 이건 조롱입니다, 누님. 자, 여기 그림 한쪽 구석에 그려져 있는 이 모기장.
1: 뭐야, 슬포기지도. 그게 모기장이야?
0: 아유, 정말 수렴청정을 하시는 누님을 조롱하는 벽보입니다.
1: 내가 발을 치고 수렴청정을 했지 언제 모기장을 쳤어?
0: 그러니까 조롱이라는 거예요. 수렴청정을 하는 누님은 물론 이쪽 이쪽 구석에 그려져 있는 이 핫바지.
1: 핫바지?
0: 누구의 바지겠습니까?
1: 설마 주상?
0: 아이고, 그거는 바로 맞히시네. 맞아요, 주상 전하를 상징하는 핫바지예요.
1: 이런 나쁜 놈들 당장 잡아들여. 특히 모기장하고 핫바지 귤인놈.

0: 양재역 벽서 사건의 범인 검거가 어려워지자.
1: 아유, 전직 안내원 대신 일입니다, 전하. 아유, 이번 일은 신들의 불찰입니다, 전하.
2: 아, 엄마! 얘네가 자기네 잘못이래.
1: 아유.
0: 여전히 어머니 문정왕후의 통지를 받는 명정.
3: 아유, 우리 할아버지 바빠서 대신 왔어요. 대신이에요. 할아버지 말씀 전할게요.
2: 그래.
4: 지난번 대윤을 처벌하면서 적폐 세력을 싹쓸이하지 못해 양재역 벽서 사건과 같은 해괴망측한 사건이 발생한 줄로 압니다.
2: 와, 성대모사 진짜 잘한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네가?
0: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무리는 벽서 사건의 범인으로 의도적으로 을사사화와 관련된 인물의 주변 인물을 주목한다.
1: 아휴, 더 늦기 전에 내리실 문은 이해 전 버릇이. 현 정부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모든 불순 분자들을 색출하셔. 그래야 합니다, 준아.
5: 오케이.
1: 아이고.
2: 우리 엄마가 오케이래, 오케이.
1: 아유, 충분히 만극하옵니다, 준아.
2: 쟤네가 만극하대, 엄마.
5: 오케이, 주상.

0: 이미 막이 내린 듯 보였던 대윤 윤임을 향한 소윤 윤원영의 복수는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인해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고.
1: 나는 벽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0: 윤임의 사돈인 이약빙에게로 그 불똥이 튀어간다.
2: 증거를 대, 증거. 네가 죄가 없다는 증거. 어? 있으면 가져와.
0: 결국.
1: 난 라떼가 좋아. 아이스 라떼.
0: 누명을 쓰고 죽는 이약빙. 윤원영은 양지역 벽서 사건을 빌미로 눈에 가시었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반정부 세력을 대대적으로 소탕한다. 한편 충주에 머물며 우리는.

0: 방황에 빠져있던 이지함이 절친 안명수를 잃은 슬픔에서 차츰 벗어날 즈음.
1: 아니, 이 뽁뽁이 터지는 소리는?
2: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1: 여보, 이사라는 거는 기분 내키는 대로

0: 아니
1: 서두르지 않으면 후회를 할 수도 있어.
0: 여보,
1: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잡아.
0: 아, 어디로 이사 가게요?
1: 보령.
0: 응?
1: 일단은 보령으로. 자, 어서.
2: 뽁뽁이를 터뜨리다 보령으로 이사를 가자고 주장하는 이지함.

0: 여보세요.
1: 큰형님, 저 막내 지암입니다.
0: 어? 지암이? 아유, 야 지암아, 지암아, 그래. 어, 잘 지내지 지암아.
1: 저 큰형님.
0: 어.
1: 저 당장 이사를 하셔야겠습니다.
0: 어? 이사? 아니 갑자기?
1: 처가에 기란 기운이 없으니 장차 화가 미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암아. 아,
1: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촉이 그래요. 저 작은 형님도 큰 형님도 거처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니 당장 거처를 어디로 지암아. 아,
1: 저 일단 보령에서 다 같이 보는 걸로 하죠.
0: 보령? 그래 알았어 지암아. 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네 촉은 내가 믿는다 지암아.
1: 그녀님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0: 어?
2: 이지암의 연락을 받은 이지번은
3: 예 형님.
0: 어 지무야, 너 당장 짐 싸야겠다 지무야.
3: 갑자기요? 아 무슨 짐을 싸요 지금?

0: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윤원영은
1: 들어와.
2: 찾았습니다, 대감.
1: 어? 야, 내 밑으로는 너밖에 없냐? 하여튼 찾았다 이거지?
2: 예, 대감.
0: 잠시 후.
1: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양가집 차제분께서 얼굴에 버짐이 다 피셨어.
3: 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말 아버님이 그런 나쁜 짓 하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0: 말죽거리 양지역 벽서 사건으로 아메리카노가 아닌 사약을 받고 죽은 이약빙의 장남 이홍남 되시겠다.
1: 영모자의 아들로 그동안 도망다니면서 산 심정은 어떠냐?
0: 아버지가 체포되자 일단 피고받던 이홍남은 도주 중에 검거됐고.
3: 아, 대감,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요. 저 살고 싶어요, 대감.
1: 아이고, 그렇게도 살고 싶었대요?
3: 어? 대감, 살고 싶어요.
1: 내가 듣기로는 동생 이홍윤과는 사이가 뭐 무지하게 안 좋더만.
3: 네, 어? 네, 저희 정말 사이 안 좋아요. 대화를 해도요 오로지 그 다 자음으로 한 글자로만 얘기하고요. 1년에 많아봤자 서너 번.
1: 알아.
3: 기면 여섯.
1: 그리고 네 동생 이홍윤이 유님의 사위라고 하더만.
3: 네, 그놈이 홍윤이 그놈이요. 유님 사위 맞습니다. 맞아요.
1: 알아. 근데 어디 있냐, 네 동생 이홍윤?
3: 그건 몰라요. 서로 안부 묻고 궁금해하는 사이도 아닌걸요.
1: 그럼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준다면 뭐든 하겠느냐?
3: 예, 그럼요. 당연히 뭐든 합니다.

0: 윤원영과 이홍남이 만난 다음 날
1: 고발합니다!
0: 이홍남은 제발로 의금부를 찾아가
1: 한양을 밀어버리겠다고 충주에서 군사와 탱크를 사재기 하고 있는 제 동생 이홍윤을 고발합니다!
0: 친형이 친동생을 영모죄로 고발하는 어? 야, 그것도
2: 네 동생이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직접 고발만 해. 어? 그럼 너는 그 길로 돈벼락을 맞는 거야.
0: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죽인 윤원영과 딜을 이런 쉬레기. 동생을 고발하는 패륜적인 고발 사건이 발생한다.

0: 이홍윤이 누구길래 감히 한양을 쓸어버리겠다고 군사와 탱크를 모집해?
1: 그놈의 아비가 벽서 사건의 주범인 이약빙이고 그놈의 장인이 바로 대윤 유님입니다.
0: 아비와 장인이 모두 우리 손에 가다니.
1: 그놈의 형이 의금부를 찾아가서 직접 신고를 한 걸로 봐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0: 철천지 한이 맺혔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당장 모든 군사력을 충주로 이동한다.
1: 그럴 줄 알고 이미 그리 했습니다, 누님.
0: 이젠 네가 제법 일을 할 줄 아는구나.
1: 아이가, 아이 조정 대신들은 모두 남자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연약하신 누님하고 에? 아주 어리신 우리 주상을 제가 아니면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에?
0: 이번 충주 사태가 마무리되면 보너스를 주겠다.
1: 보너스? 보너스? 아이고, 누님.

0: 와이파이 한국인을 고발합니다. 허연.
1: 보너스 너무 좋아요 누님. 에, 윤원영 박영재.
2: 벽서 좀 따로 챙겨줘. 맘에 들어. 이자요.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수타사 산속길 2코스를 찾아갑니다. 강원도의 명품 탐방로인 수타사 산속길은 모두 4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걷는 코스인 2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수타사 산속길 2코스는 5월의 싱그러운 실록 속에서 청정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수타사 산속길 2코스의 들머리는 공작산 생태숲 교육관 앞에 있는 수타사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수타사 입구가 나타나고요. 곧바로 울창한 숲길이 수타사까지 이어집니다. 수타사 산속길 2코스는 천년 고찰인 수타사를 중심으로 조성된 탐방로입니다. 본래 수타사 계곡 깊숙한 곳에 있는 신봉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산길이었는데요. 울퉁불퉁한 산길을 정비한 후에 지금과 같은 명품 탐방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수타사 산속길 2코스의 주인공인 수타사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타사가 있는 곳은 공작산 자락인데요. 공작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형태가 마치 공작이 날개를 편 형상과 같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수타사는 신라 성도광 때인 708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정각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요. 이후 40여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조선 인조 때인 1636년에 복원했습니다. 수타사의 큰 법당은 대적광전인데요. 대적광전 안에는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법당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람은 서러울 정도로 멋진 정멸보궁이 있고요. 천장에는 예전에 간단한 곡을 연주했었다는 여러 개의 종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타사 바로 앞에는 수타사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숲이 있는 자리는 본래 수타사 소유의 논이 있던 곳인데요. 여기에다 인공 연못을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자생식물들을 심은 후에 지금과 같은 멋진 생태숲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는 수타사 생태숲에서 하얀색의 불도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많은 수타사 생태숲은 수타사 산속길 2코스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타사 산속길 2코스는 일부 구간을 빼고는 거의 오르막이 없는 평탄한 탐방로라서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탐방로를 걷다 보면 수타사 계곡 아래로 희한하게 생긴 작은 쏘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수타사 계곡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귀쏘입니다. 귀쏘의 귀은 가축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을 가리키는 강원도 지역어입니다. 그러니까 쏘의 형태가 마치 여물통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귀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귀쏘를 지나 조금만 더 가면 20여 명 정도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가 나타나고요. 이 정자 옆에는 45m 길이의 근사한 출렁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출렁다리 건너편에는 수타사를 거쳐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수타사 산속길 2코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급거 귀국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향해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와 국민 전체를 향해서도 고개를 숙인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 소식 먼저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삼성전자 총파업을 불과 닷새 앞둔 상황.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고객과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우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2: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1: 이재용 회장이 파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화의 문이 닫힌 노조를 향해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이라고 콕 집어 지칭하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2: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1: 매서운 비바람은 자신이 맞겠다. 모두 자신의 탓이라면서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노사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은 채 총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직접 수습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회장은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0: 이렇게 총수가 전면에 등장한 직후 멈춰섰던 대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섭 대표를 바꿔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였고 노사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모레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교섭을 재개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3: 이재용 회장의 사과 직후 노사는 곧바로 경기 평택 캠퍼스 노조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노조가 이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측도 노조 요구대로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하면서 협상 재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측 새 교섭위원은 깨진 노사 신뢰에 사과하며 성실한 교섭을 약속했고 노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사흘간 꽉 막혔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린 겁니다. 마라톤 회의 끝에 결렬됐던 사후 조정회의도 모레 다시 열립니다.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인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틀째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노조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노사의 간극은 여전히 넓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고정지급과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4: 경직된 제도화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5: 최승호
4: 퍼센트로 받기 때문에
5: 삼성전자
4: 성과가
5: 위원장입니다.
4: 안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고요.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3: 양측 모두 다시 대화에 나선다지만 아직 안건을 들고 마주하지 못한 상황.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후보 등록은 끝났고 본격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뜨겁게 맞붙은 평택을 재선거 현장입니다. 범여권의 범보수까지 오자 대결로 치러지는 이곳. 선거 최대 변수인 단일화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예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1박 2일 울릉과 제주 민심을 공략한 민주당이 그 다음 향한 곳은 격전지 평택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 5파전 구도인 이곳에서 민주당 적통 후보라며 김용남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7: 분명한 것은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라는 사실입니다.
6: 범 여권 후보 3명은 같은 날 잇따라 선거사무소를 열며 사실상 후보 단일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7: 국민이 지켜보기에
8: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7: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8: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9: 누구로도
8: 김재현 진보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6: 보수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채 각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5: 목소리를 한 대에 모으는 것이 저한테는 더
8: 유희동 국민의힘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9: 그리고 이제 함께하면
8: 한기와
9: 반드시 이깁니다.
8: 자유와혁신 경기평택을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험지 전북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민주당이 지역을 방치했다며 호남의 분노를 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 선거 때만 되면 다 해준다고 했던
8: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지금 30년째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 이번 선거엔 7,829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무투표 당선된 기초단체장 3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0: 이번은 서울시입니다. 웃으며 악수했지만 돌아서선 달랐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수도 서울의 민심을 관통하는 키워드 부동산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후보 등록 뒤 첫 일정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찾은 곳, 대학생 원룸촌이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의 공약인 7만 4천 호 규모 서울형 새싹 원룸을 대안으로 꺼냈습니다.
12: 정부의 잘못된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김정철 후보도 동행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연결고리로 대여 협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엔 선을 그었습니다.
13: 후보 단일화나 아니면은 선거 연대까지는 검토하지 않지만
11: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누구나 집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는 15분 스포츠 생활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성수동처럼 각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서울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갈 거란 구상도 내놨습니다.
14: 20개의 성수동 만들고 서울의
8: 서울시장
14: 경제 활력 이런 것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11: 두 후보는 같은 행사에 참석해 환담도 나눴는데 이후 SNS상에선 다시 세게 맞붙었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의 전과 논란에 불을 지피는 오 후보를 향해 보수의 품격을 배우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가장 저급하다며 한 차례 법정 토론 외에 다른 토론을 거부하는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오랜 뇌관인 대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외교 원칙을 깨고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상세히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발언의 의미와 파장 먼저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15: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과 관련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시 주석이 미국을 파병할 것인지 물었습니까? 저에게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5: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82년 레이건 정부 당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논의하지 않기로 했던 원칙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8: 제 생각에 1982년은 먼 옛날입니다. 멀리 떨어진 과거입니다.
15: 미국 내 대만관계법도 대만이 방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무기를 판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인터뷰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 중이라며 결과는 중국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는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고 전했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8: 저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국가를 존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존중하길 바랍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기 판매를 논의했다고 직접 공개하면서 지난 44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의 대만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들으신 대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대만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17: 미국산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로 실사격 훈련에 나선 대만군.
3: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이 하이마스를 포함해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8: 군사력을 갖추는데 속도를 내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만 국방부 전략기획실장입니다.
3: 140억 달러 규모의 2차 무기 판매안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기 판매 승인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대만 외교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무기 판매는 법에 명시된 약속이라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위협을 함께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국무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여러 차례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기 수입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만 외교부 차관입니다.
3: 반면 중국은 대만 문제 불개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못하면 미중 관계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대형 빌딩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창문마다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밤중 폭발음과 공습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1: 이스라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실종자도 많습니다. 건물에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 대변인입니다.
0: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주민 수백 명이 거주하는 건물을 미사일 세 발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휴전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전쟁을 멈춰주세요.
0: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 정예부대 알카삼 여단의 최고 지휘관 알 하다드를 겨냥한 표적 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번 공습으로 알 하다드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알 하다드가 2023년 10월 7일 감행된 기습 공격을 주도했다며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1: 지금 우리는 얼마나 통제하고 있습니까? 현재 6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켜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0: 지난해 10월 휴전 이후 산발적인 공습과 교전으로 지금까지 8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 서울 도심이 화려한 오색 연등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등 행렬의 가장 큰 반전은 첨단 기술 로봇 스님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많은 분들이 등불의 기운을 받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연등을 든 불교 신자 5만여 명이 이곳 서울 종로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비의 등불이 서울 도심을 수놓고 있는데요.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연등도 화려합니다만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로봇 스님이었습니다. 선두에서 등불을 이끌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저희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이름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가비를 비롯해 석가, 모희, 리사 등 총 4대 또는 4명이라고도 부를 만한 로봇 스님들이 행렬대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연등 행렬엔 자율주행 로봇 2대를 포함해 모두 로봇 7대가 참여했습니다. 로봇 스님들은 불자가 되는 정식 수계식까지 치렀는데요. 로봇 스님들은 서울 흥인지문,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오후 7시에 출발해서 조계사까지 약 2.9km 정도를 40분 동안 씩씩하게 행진했습니다. 로봇 스님을 본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2: 네, AI 시대가 종교에까지 스며든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못 보신 분들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3: 그렇습니다. 내일도 종로 일대에서 연등 행사와 공연이 이어집니다. 연등회는 국가무형유산이면서 6년 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불교 행사입니다. 이번에도 10만여 개의 등불이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통통제도 이어집니다. 오늘 낮부터 이어진 교통통제가 새벽 3시까지 종로 일대 양방향 등을 중심으로 통제가 되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는 안국사거리에서 종각사거리까지가 전면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연등회 현장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2: 봄꽃의 화사함이 어제 같은데 벌써 5월의 중터, 날씨는 이미 여름입니다. 짧았던 봄, 아쉬운 마음을 달래준 주말 풍경들 곽우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4: 뜨거운 초여름 볕속, 여의도 한강공원이 작은 인도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머리보다 큰 터번을 두른 채 신이 났습니다.
5: 이걸 쓴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써봐서 기분 좋았습니다.
4: 전통 의상을 입고 인도식 헤나까지 새겨보니 명예 인도 시민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6: 좋아하지만 뭐 매주 갈 순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뭐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서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4: 형형색색 활짝 핀 장미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7: 사진 찍을 그 스팟도 되게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또 공연 같은 볼거리도 많아가지고 되게 좋은 추억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
8: 장미가 예뻤어요.
4: 성큼 다가온 초여름 날씨. 가벼운 반소매 차림은 물론 햇빛을 가릴 양산도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장미향 가득한 산책길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0: 너무 멋진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봐서 너무 기분 좋고 이런 파크도 서비스를 주네요.
1: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활짝 핀 꽃처럼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2: 때이른 더위 속에 온열 질환과 관련된 올해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열 질환과 관련한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질병청은 무더운 날씨 속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영장 물 위에 승용차가 뒤집힌 채 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스포츠센터 유리를 뚫고 지하 수영장으로 추락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3: 한적한 주말 오전, 밀양의 스포츠센터 수영장입니다. 갑자기 벽면 대형 유리창이 폭발하듯 산산조각 나더니 승용차 한 대가 뒤집어진 채 거꾸로 떨어지며 물속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놀란 이용객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안전요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밀양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한 뒤 그대로 수영장으로 추락했습니다.
4: 주말에는 수업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근무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길래 밖을 쳐다보니까 차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3: CCTV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던 중 진입하던 또 다른 승용차와 1차 충돌했고 이후 수영장 건물 방향으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운전자가 차와 함께 물에 빠졌지만 안전요원 등이 신속하게 운전자를 구조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추락한 인근에서 수영하던 50대 여성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후진하면서 몸보고 우측 뒷문 쪽을 충격하고 그때 사고 인식을 하고 전진 기어를 넣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대로 빠져본 겁니다.
3: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특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2: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출전할 축구국가 대표 최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총 26명인데요.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이재성, 이강인, 김민재 등을 필두로 황인범, 황희찬, 설영우, 이태석, 조규성 등의 해외파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국내파로는 측면 수비수 김문환과 골키퍼 조현우, 송범근 등이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깜짝 카드는 강원FC의 수비수 이기혁인데요. 왼발 수비수의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요. 카스트로프는 혼혈 선수라는 체험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1차 본진은 오는 월요일 사전 캠프 장소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하면서 본격적인 월드컵 행보를 시작합니다. 토요일 스포츠포트 먼저 축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했죠.
1: 네, 홍명보 감독이 오늘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그 최종 명단을 발표를 했고요. 저도 발표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 한국 축구 3대장이라 불리는 그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같은 기존 주축 멤버들이 그 대거 포함된 최정예 멤버입니다.
0: 네, 손흥민 선수는 네 번째 월드컵 출전이죠.
1: 네, 맞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러시아, 카타르를 거쳐서 이번에 북중미까지 손흥민 선수는 그 홍명보, 황선호, 이훈재에 이어서 네 차례 월드컵에 나서는 역대 네 번째 선수가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1992년생이라서 다음 월드컵 때는 그 38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 그 라스트 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최종 명단 포지션별로 살펴보죠. 공격진에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오현규, 조규성 선수가 포함됐죠.
1: 네, 오영규 선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그 예비 선수로 대표팀과 동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튀르키예 무대에서 골폭풍을 몰아치면서 당당히 등번호를 달고 월드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두 골을 터뜨렸던 조규성 선수는 그 2년 전에 무릎 수술 후에 그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요. 예. 복귀 후에 건재함을 알리면서 또 2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0: 네, 부상 재활 중인 황인범 선수가 중원을 책임지게 됐네요.
1: 네, 황인범 선수는 지난 3월에 그 발목을 다쳐서 재활 중인데요. 최근에 뭐 체력 테스트에서 심폐 기능도 문제가 없을 만큼 회복세가 좀 빠른 상황이고요. 중원의 핵심인 그 선수인데 이번에 백승호, 김진규와 함께 대표팀 허리를 또 책임지게 됐습니다.
0: 네. 자, 그 카스트로프 선수,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는 처음 태극마크를 달은 선수인데요. 국내 출신의 혼혈 선수는 있었나 봐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 카스트로프 선수는 우선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네. 그 외국에서 태어난 선수로 이번에 그 최종 월드컵 최종 명단에는 처음 뽑혔고요. 네. 그 장대일이라고 영국인 아버지를 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선수가 98년에 간 적은 있지만
0: 아, 기억이 납니다.
1: 네. 아, 네, 해외 출생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1: 사실 그 지난해 독일 축구협회가 설득을 했는데 이걸 뒤로하고 9월달에 태극마크를 달았고요. 사실 독일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정말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좀 공격적인 윙백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또 발탁을 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깜짝 발탁된 2000년생 이기혁 선수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1: 네, 홍명보 감독이 사실 그 마지막까지 그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특히 수비수 김주성 선수가 또 지난달 평가전에서 무릎을 다쳐서 낙마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자리를 2000년생 이기혁 선수로 채웠습니다. 올해 K리그 강원 돌풍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선수고요. 중앙 수비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 멀티 자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실 A매치는 2년 전에 한 경기를 뛴 거에 불과한데 그런데도 최근 굉장히 폼이 좋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그걸 믿고 이번에 그 깜짝 발탁을 했습니다.
0: 네, 조커로 기대를 모았던 이승우 선수는 탈락했군요.
1: 네, 아무래도 이성훈 선수 자리가 좀 가장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젊은 피 배준호, 그 엄지성 그리고 이동경 선수까지 막판에 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성훈 선수가 뭐 K리그에서는 좀 조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대표팀 26명에 들어갈 자리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0: 네. 자, 홍명보 감독은 이번 출국을 앞두고 어떤 출사표를 밝혔습니까?
1: 네, 이번에 홍명보 감독은 그 역대 월드컵 중에 변수가 그 많은 대회인데 그 위기가 아닌 이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밝혔거든요. 네. 사실 이번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그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참가국도 48개로 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후반 22분부터 각각 3분 동안 수분 보충 시간도 주어지고 굉장히 변화가 많은 대회거든요.
0: 네.
1: 그런 변수에 잘 대응을 해서 좀 이변을 일으키겠다. 또 이렇게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목표도 얘기했죠?
1: 네, 1차 목표는 32강에 가는 네. 거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 네.
1: 만약에 조별리그를 좋은 위치로 마친다면 그 32강을 넘어서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0: 네, 대표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국내파를 포함해서 대표팀 일진이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을 합니다. 월드컵을 또 치러야 할 그 멕시코 가달라라 고지대를 대비해서 사전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고요. 일단 현지에서 31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다음 달 4일에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르고요.
0: 네.
1: 다음 날 가달라라 베이스 캠프에 입성을 해서 6월 12일에 체코와 대망의 본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0: 네. 프로축구 K리그1에서는 서울이 선두를 수성했네요.
1: 네, 월드컵 휴식기 전에 그 마지막 K리그 1 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서울이 대전을 2대1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 1대1로 맞선 후반 43분에 그 정승원의 크로스를 그 이승모 선수가 헤딩 결승골로 연결을 했고요.
0: 네.
1: 서울이 그 부진을 딛고 최근 다시 2연승을 달리면서 2위 울산과의 승점을 6점 차로 벌린 반면에 대전은 3연패에 빠지면서 9위에 그쳤습니다.
0: 네, 인천과 광주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인천이 홈에서 광주를 4대0으로 대파하면서 5위로 올라섰고요. 인천의 이청용 선수가 페리어의 골을 또 도왔고요. 또 페널티킥으로 세기골까지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반면에 최하위 광주는 최근 1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굉장히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0: 네, K리그2 경기 결과도 종합해 주시죠.
1: 네, 서울 이랜드가 용인과 2대2로 비겼고요. 전남과 충북 청주 역시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안과 파주도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프로야구 5경기 중에 낮에 열린 수원 경기부터 살펴보죠. 선발 화이트의 쾌투에 힘입어서 한화가 KT에 완승을 거뒀죠.
2: 네, 한화가 부상을 털고 돌아온 오웬 화이트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 KT를 10대5로 꺾었습니다. 3연승을 내달린 한화는 일찌감치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는데요.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한 달 반 만에 돌아온 화이트 선수 85개의 공으로 6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3피 안타 4타의 3진 1볼넷 2실점 1자책 우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네. 강백호가 한화의 승리를 이끌었죠?
2: 네, 지난해까지 KT 소속으로 뛰었던 강백호 선수 FA를 통해 올 시즌을 앞두고 한화로 이적했죠.
0: 네네.
2: 역시 수원 구장이 아직까지는 편한 모습입니다. 강백호 선수는 1회 초부터 불을 뿜었는데요. 1사 1, 2루 찬스에서 5월 3점 홈런을 때리며 팀의 3대0 리드를 먼저 안겼습니다.
0: 네네.
2: 이후 3회 초에도 1타점 적시타로 타점을 올린 강백호 선수는 6회 초에도 다시 3런포를 날리며 이날 3점 홈런만 2개를 터뜨렸습니다.
0: 네네.
2: 강백호 선수의 최종 기록은 4타수 3안타 2홈런 7타점, 혼자서 7타점을 수확했는데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인 경기였습니다.
0: 네. KT 이강철 감독, 안현민 선수의 부재가 많이 아쉽겠어요?
2: 네, 지난달 중순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에서 이탈한 안현민 선수, 당초 복귀 시점은 5월 중순으로 예상됐는데요. 손상 부위가 넓어 2주 뒤 다시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0: 네.
2: 이강철 KT 감독은 선발 라인업을 보며 한 자리가 빈다라는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페이스라면 안현민 선수는 6월 이후에나 1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이번엔 대구로 가보죠. 박재현이 홈런으로 따라잡은 경기를 이재현이 홈런으로 따돌리면서 삼성이 기아에 어제 패배를 서력했네요.
2: 네, 삼성이 기아를 상대로 5대2로 승리하며 전날 석패를 만회했습니다. 오늘 경기 말씀해주신 대로 재현 더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0: 네.
2: 일단 어제 결정적인 홈런을 때렸던 기아 박재현 선수 오늘도 홈런을 쳤습니다. 박재현 선수는 팀이 0대2로 뒤진 6회 초 무사 1루 상황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동점 트럼프를 터뜨렸는데요. 순식간에 2대2 추격을 허용한 삼성, 이재현 선수가 6회 말 트럼프로 다시 4대2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0: 네네.
2: 이재현 선수는 8회 말, 6회 말 2사 2루 찬스에서 좌월 트럼프를 터뜨렸는데요. 8회 말 2사 만루 찬스에서 류지혁 선수의 몸에 맞는 볼로 한 점을 더 얻은 삼성이 기아를 최종 3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0: 네. 삼성 구자욱은 오늘 개인통산 1000득점을 달성했죠?
2: 네, 삼성을 이끌고 있는 주장 구자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개인통산 1000득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구자욱 선수는 1회 말 1타 주자 없는 상황에서 기아 선발 이유리 선수를 상대로 5월 솔로 홈런을 때렸는데요. 이 홈런으로 1득점을 추가하며 KBO 역대 28번째 1000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0: 네네. 자, 이번엔 문학으로 가보죠. 9회 말 역전 끝내기로 SSG가 LG를 상대로 시즌 첫 승리를 거뒀죠?
2: 네, SSG가 LG를 상대로 9회 말 4대3 끝내기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LG전 첫 승을 올렸습니다. SSG는 2회 초 1사 1루 상황에서 LG 이영빈에게 중월 2점 홈런을 맞으며 0대2로 끌려갔는데요. 2회 말과 4회 말 추격 점수를 올려 어렵게 2대2 동점을 만들었지만 7회 초 1사 3루 상황에서 문정빈에게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허용해 다시 2대3의 리드를 내줬습니다.
0: 네.
2: 그러나 9회 말 공격에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무사 1, 3루 찬스에서 우선 최정의 좌익수 방향 히딩플라이로 3대3 동점을 만들었고요. 이후 2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현우 선수가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 끝내기 2루타를 때려 최종 4대3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0: 네네. LG가 경기 전에는 공동 1위였는데 오늘 패배로 3위로 내려왔죠?
2: 네, 오늘 낮 경기를 치른 기존 선두 KT가 한화에 패하면서 잠깐이나마 공동 1위에 올랐던 LG죠. 하지만 SSG의 일격을 허용하면서 순식간에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0: 네.
2: 기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삼성이 KT와 함께 24승 1무 16패를 기록해 공동 1위에 올랐고요. LG는 24승 17패로 3위, 4위 자리엔 22승 1무 18패를 마크한 SSG가 올라있습니다.
0: 네, 네.
2: 하나와 기아가 공동 5위에 자리했고요. 이후 두산, NC, 롯데, 키움이 순서대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0: 네. 잠실에서는 14경기 연속 홈경기 매진 속에서 두산과 롯데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죠.
2: 네, 4시간이 넘는 혈투를 벌인 두 팀. 홈팀 두산이 연장 11회 말 10대9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팀 두산은 1회 말 공격에서 롯데 선발 박세용 선수 공략에 성공하며 4대0으로 먼저 앞서갔는데요. 이후 3회 초 두산 선발 잭로그 공략에 성공한 롯데가 한동희 선수의 동점 트럼프 등을 앞세워 4대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0: 네네.
2: 양 팀은 9회까지 계속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승패는 11회 말에 연장에 가서야 갈렸습니다.
0: 네네.
2: 1사 만루 찬스에서 두산 강승호 선수가 중견수 방향으로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두산의 10대9 끝내기 승리가 완성됐습니다.
0: 네. 끝으로 창원구장으로 가보죠. NC가 키움에 완승을 거두면서 전날 패배를 서력했네요.
2: 네. 홈팀 NC가 키움을 9대2로 따돌리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6회까지 2대1로 근소하게 앞서 있던 NC는 7회 말 2사 만루 찬스에서 도태훈 선수가 2타점 적시 좌전 안타를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8회 말 권희동, 박민우, 도태훈이 차례대로 적시타를 날리며 단숨에 5점을 쓸어담아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0: 네, NC는 구창모 덕분에 행복해 N구 행이 실현됐는데 NC 선발 구창모 호투였죠?
2: 네, 오늘 NC 선발 투수였던 구창모 선수 107개의 공으로 7이닝을 막았습니다. 6타 3진 1실점 5투로 에이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이며 어느덧 시즌 4승째를 수확했는데요. NC 팬들에겐 늘 최고의 행복감을 주는 구창모 선수 건강하게 다시 1군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활약으로 계속 맹활약을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어제 생애 첫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했죠. 정말 짜릿했는데 오늘을 또 안타를 쳐냈네요.
2: 네, 어제 프로 데뷔 후 첫 그라운드 홈런을 때린 이정우 선수 오늘도 안타를 생산했습니다.
0: 네.
2: 이정우 선수는 애틀레틱스와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5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두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습니다.
0: 네.
2: 이정우 선수는 5회 초 1타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우완 에런 시베이를 상대로 우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0: 네.
2: 이후 팀 동료 아라레즈의 좌전 안타로 2루까지 진루했으나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득점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0: 네. 네.
2: 샌프란시스코는 5회 초까지 2대1로 앞섰으나 5회 말에만 4점을 내주며 최종 2대5로 졌습니다.
0: 네. 어제 그라운드 홈런 장면 참 짜릿했는데 공이 펜스를 맞고 극악으로 꺾일 수가 있군요. 자, LA 다저스의 김혜성, 샌디에고의 송성문도 안타를 신고했죠?
2: 네,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는 오늘 LA 에인절스와 원정 경기에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2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제카 코카노위치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때렸는데요. 김혜성 선수는 이후 타석에서 모두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다저스는 4회 3점을 날린 앤디 파이스의 활약을 앞세워 에인저스를 6-0으로 꺾었습니다. 샌디에고 송성문
0: 예, 전해주시죠.
2: 네, 샌디에고 송성문 선수는 시애틀과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안타는 5회 초 공격에서 나왔는데요. 에머슨 행콕의 높은 공을 때려 유격수 방향 내안타를 만들었습니다. 7회 1사 1-3루 찬스에서 내야 땅볼로 타점을 올린 송성문 선수는 팀의 2-0 승리에 힘을 보태며 제 몫을 해냈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토요일 스포츠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남자 프로농구 챔프전 KCC 우승으로 끝나자마자 7월 농구 월드컵 훈련 대상자가 발표됐죠.
1: 네, 남자 프로농구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폭넓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KCC 우승의 주역 허훈, 최준용, 송규창, 장재석이 숨쉴 틈 없는 일정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정규 시즌 MVP 이정현, 일본 프로농구 최고의 슈터로 활약 중인 이현중, 시애틀 대학에서 뛰고 있는 여준석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네.
1: 지난 3월 만 19세의 나이로 최종 명단에 포함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에디 다니엘은 이번에도 대표팀 막내로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0: 네네. 농구 대표팀의 아시아 예선 윈도우 3는 벼랑 끝 승부죠?
1: 그렇습니다. 대표팀은 적지에서 열린 예선 윈도우 2에서 한 수 아래로 꼽혔던 대만, 숙명의 라이벌 일본에 모두 패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예선 1라운드는 16개국이 4조에서 풀리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표팀은 1승만 더해도 B조 3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본선 티켓은 1라운드와 2라운드 전적을 합산한 성적을 토대로 주어집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최대한 많은 승을 따내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팀은 오는 7월 3일 대만, 7월 6일 일본을 상대로 고향에서 홈경기를 치릅니다.
0: 네. 최종 엔트리는 언제 결정되나요?
1: 네. 16명의 선수는 6월 1일 소집된 후 약 한 달 동안 강화 훈련을 진행합니다. 대표팀은 두 경기 모두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심사숙고해서 최종 엔트리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훈련 성과와 코칭 스태프 미팅을 통해 각 경기 하루 전 최종 엔트리 12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자, 프로농구 DB는 새 감독을 선임했네요.
1: 네. 김주성 감독과의 계약이 만료된 DB가 새롭게 판을 짰습니다. 수석 코치로 KCC의 우승에 공헌했던 이규섭 감독과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규섭 감독은 신인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던 스타 출신입니다.
0: 네.
1: 은퇴 후에는 삼성과 KCC에서 코치 경력을 쌓았고 해설위원으로 견문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DB는 이규섭 감독이 쌓은 다양한 경험에 기대를 걸고 지휘봉을 맡겼는데요. 이규섭 감독은 DB 이응섭 단장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0: 네.
1: 1997년 출범한 남자 프로농구에서 형제가 단장과 감독으로 한솥밥을 먹는 건 이응섭, 이규섭 형제가 최초의 사례입니다.
0: 네네. 자, 여자 프로농구는 선수 이동이 대략 결정이 됐죠?
1: 그렇습니다. FA 2차 협상이 15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최대어로 꼽혔던 박지수가 KB에 잔류한 가운데 김진영, 이혜미도 원소속팀인 신한은행과 재계약했습니다. 윤예빈은 정들었던 삼성 3명을 떠나 KB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남은 대상은 김예진 한 명입니다.
0: 네.
1: 2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김예진은 18일 오후 5시까지 우리은행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약을 맺지 못하면 19일부터 31일까지 모든 팀을 대상으로 마지막 협상을 갖게 됩니다.
0: 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6차전에서 디트로이트가 동부 1위의 저력을 보여줬네요. 클리블랜드를 잡고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죠.
1: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가 115대 94로 승리하면서 벼랑 끝에서 탈출했습니다. 2연승 후 3연패에 빠지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던 디트로이트는 시리즈를 7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0: 네.
1: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의 7차전은 오는 18일 디트로이트의 홈에서 열립니다.
0: 네. 자, 시속 게임을 벌이다가 3쿼터에 승부가 갈렸죠?
1: 네. 2쿼터까지는 역전을 주고받는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1쿼터 한때 6점 차까지 뒤쳐졌던 디트로이트는 압박 수비에 이은 속공 전개를 토대로 전세를 뒤집었는데요. 54대 51로 전반을 마친 디트로이트는 3쿼터 스코어에서 30대 19로 앞서면서 한 번의 격차를 두 자리로 벌렸습니다.
0: 네.
1: 디트로이트는 이후 리바운드 우위를 토대로 총 16개의 3점슛을 터뜨리면서 클리블랜드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0: 네네.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6차전에서는 샌안토니오가 미네소타의 추격을 막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군요.
1: 그렇습니다. 샌안토니오가 미네소타에 139대 109, 30점 차 완승을 따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시리즈 전적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0: 네.
1: 반면 3년 연속 컨퍼런스 파이널을 노렸던 미네소타는 2승 2패로 맞선 상황에서 2연패에 빠지면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0: 네네. 샌안토니오가 1쿼터부터 경기를 주도했죠?
1: 네. 샌안토니오는 경기 시작 45초 만에 첫 득점을 올린 후 종료 부저가 울릴 때까지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60대 29, 무려 2배 이상의 우위를 점한 샌안토니오는 3점 슛도 18개 터뜨리면서 야투율 38%에 그친 미네소타를 무너뜨렸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미국 프로풋볼이 해외 경기를 확대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NFL, 미국 프로풋볼 리그 사무국이 14일 오전 이 다가오는 시즌 국제경기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호주 멜버른을 시작으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독일 뮌헨, 또 멕시코 시티 등에서 총 9경기가 열립니다.
0: 네.
2: NFL의 정규 시즌 경기가 호주에서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LA 램스가 오는 9월 11일 호주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대결합니다. 런던은 2007년 이후 40경기 이상을 개최하면서 NFL의 해외에서 정규 시즌 경기를 한창시킨 대표 사례로 남았고요.
0: 네.
2: 뮌헨 경기 역시 매신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NFL은 미국 내 최고 인기 스포츠 리그인데 이제 다른 나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정규 시즌을 늘려서 새 팬을 만들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의 경기를 보여주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0: 네, 미국 프로 풋볼 경기 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나요?
2: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0: 네.
2: 로저 구델 NFL 커미셔너가 얼마 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선 다른 국가를 연구해둔 팀과 경기도 언젠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다음 목표가 아시아에서 NFL 경기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2: 다만 이 잦은 해외 경기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는데요. 특히 현지 팬들 사이에선 홈 경기를 해외에 내준다는 불만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선수 피로 문제도 변수인데 특히 서부 지역 팀들은 이동거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2: 그럼에도 이 구델 커미셔너는 NFL 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해외 시장들이 있다면서 미국 외 경기 개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국제복싱단체 월드복싱이 벨라루스 선수단의 징계를 전면 해제했군요.
2: 네, 지난 14일 올림픽 전문 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스 보도에 따르면 월드복싱 집행위원회가 벨라루스 선수단에 적용되던 이 개인 중립 선수 규정을 폐지하고요. 또 자국 국기와 국가, 유니폼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벨라루스 복싱 선수들은 앞으로 월드복싱이 주관하는 모든 국제대회에서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 됐고요.
0: 네.
2: 이는 최근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한 것이죠. 지난 7일 IOC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제재를 받던 벨라루스에 대해 징계를 해제하고 또 자국 상징물을 달고 국제대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바 있는데요.
0: 네.
2: 다만 이 우크라이나 침공 당사국이죠. 이 러시아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와 국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사전 평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0: 네. 마라톤 2시간 벽을 깬 사회 선수가 9월 베를린 마라톤에 출전한다고요?
2: 네, 베를린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지난 13일 이 세바스찬 사회가 9월 27일 열리는 대회에 출전해 세계 기록 경신에 또 한 번 도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는 지난해에도 베를린 마라톤 우승자이기도 한데요. 런던 마라톤, 지난달 열린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벽을 깬 뒤에도 자신은 열심히 준비했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최대한 빠르게 달리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0: 네네.
2: 사회는 지난달 26일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세계 신기록을 우승하면서 사상 최초로 2시간 벽을 깼었죠. 베를린 마라톤은 사실 코스가 평탄하고 코너가 적어서 세계 기록이 자주 나오는 대회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대회 때는 무더위 때문에 예년보다 기록이 좋지 않았는데요. 사회 선수가 당시 2시간 2분 16초의 기록으로 우승한 바 있습니다.
0: 네. 일본 올림픽위원회 부회장이 한국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으로 사임했다고요?
2: 네, 일본 올림픽위원회 부회장이자 일본 봅슬레이 루지 스켈턴 연맹 회장을 맡아온 기타노 다카유로가 지난 13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계를 제출해 위원회가 이를 수리했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요. 봅슬레이 연맹도 그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타노는 연맹을 통해 부적절한 반응으로 관계자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타노가 올 2월 열린 연맹 회의 당시 한 이사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과 한국인 비하 표현을 했다면서 이 관련 녹취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0: 네네.
2: 기타노 회장은 애초 자신의 발언에 사과하면서도 대수의 직무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이 논란이 가라지 않자 결국 모두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 네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프로야구를 이끌어가는 최고참 선수들 얘기네요.
2: 네, 보통 현역 선수들은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들을 보면 나이가 무색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 대표적인 선수가 83년생 현역 최고령 선수인 최형우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네.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선수 보면 에이징 컵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2: 네. 올해 2026 KBO 리그 개막 이후만 봐도 지난 7일에는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고요. 지난 10일에는 KBO 리그 최초 4,500루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 활약상을 모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0: 삼성이 키움에 1대0으로 뒤지던 1회 투아웃 상황. 최용우는 배동인의 실투성 변화구를 힘껏 걷어올렸습니다. 타구는 우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비거리 134m의 대형 홈런. 타구 속도도 시속 176.9km로 아주 빨랐습니다. 세 경기 연속 홈런이자 시즌 7호 홈런을 친 최용우는 홈런 재킷을 입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최용우는 4회인 우전 안타로 한 경기 멀티 안타도 기록하며 무르른 타격감을 발휘했습니다.
1: 43세 나이가 무색하게 삼성 타선의 중심인 최영우. 바깥쪽 빠지는 공을 노련하게 받아쳐 첫 타석부터 안타로 출루합니다. 그리고 2회 두 번째 타석, 이번엔 포크볼을 놓치지 않고 때려 1루를 밟았는데요. 최영우가 KBO 리그 최초로 4,500루타 고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2: 네.
3: 대단합니다.
2: 그리고 네, 지난 9일에는 KBO 리그 최초 2루타 550개를 달성했고요. 또 두산 손아섭이 2군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최영우가 통산 최다 안타 1위가 됐습니다.
3: 네.
2: 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그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기록 제조기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3: 네. 어떻게 네. 이 나이에 이런 활약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 네. 뭐 배트 스피드나 힘은 여전히 좋고요. 이 본래 비율을 높은 것도 선구안이 좋고 타석에서 인내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네네.
2: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이 최영우의 야구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데요. 2004년 삼성에서 방출당했고 그 이후에 예, 일용직을 전전하며 야구를 포기할 뻔했었습니다.
3: 아, 네. 20여 년 전이네요.
2: 맞아요. 하지만 경찰 야구단에 입단해서 야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요. 포수에서 외야수로 전향한 다음에는 타격 능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3: 예,
2: 전역하고 나서는 2008년에 삼성에 재입단하는 흔치 않은 사례를 만들었죠.
3: 여기서부터 네. 야구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죠.
2: 네. 신인왕도 하고 삼성의 통합 우승도 이끌고 2017년에는 KBO 리그 최초로 몸값 총액 100억 원 시대를 열면서 기아로 이적하게 됐고요.
3: 네.
2: 지난해 다시 FA 자격을 얻으면서 지금은 삼성에서 뛰고 있습니다.
3: 네. 네. 고참 선수의 큰 역할은 제 팀에서 맏형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2: 네. 그래서 이 코리안 몬스터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 마흔을 앞두고 있는 고참이 됐는데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직접 실천을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요새 뭐 네. 투구에서도 날공을 보여주고 있어요.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류현진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4: 제가 140km를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던진다. 너네 그 좋은 공으로 충분히 그냥 가운데 던져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다. 타자들이 더 힘들어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5: 불펜진 후배들을 위한 특별한 제안 또한 제구력 교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4: 제구가 좀 들쭉날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 선수들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말고 그냥 마운드에서 하면서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던지면서
2: 네. 이런 모습으로 최근에 좋은 기록도 만들어냈는데요.
3: 네.
2: 지난달 7일에는 KBO 역대 최고령 최소 경기
3: 네.
2: 1500 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3: 네.
2: 그리고 지난 1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시즌 4승과 더불어 한미통산 199번째 승리를 챙긴 거예요.
3: 송곳제구가 돋보였죠.
2: 네. 네. 류현진은 2006년에 KBO 리그에 데뷔하고 7년 동안 98승,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78승, 그리고 다시 KBO에 와서 23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1승만 더하면 한미통산 200승을 하게 됩니다.
3: 네네.
2: 네, 내일 KT와의 경기에 류현진이 등판을 하는데요. 과연 200승 기록을 달성할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많이 오시겠네요. 네.
2: 네.
3: 선수로 오래 뛰어도 이런 기록 세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2: 맞습니다. 한편 불펜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불혹의 구원 투수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한 선수가 바로 만으로 42살인 SSG 랜더스의 노경은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노경은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2023 시즌부터 3 시즌 연속 30홀드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2024 시즌에는 40대 최초 홀드왕 그리고
3: 네.
2: 2025 시즌에는 역대 최고령 홀드왕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3: 얼마 전 네. WBC에서도 노경은 선수가 활약했었죠.
2: 맞습니다. 대표팀의 불펜의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안정적인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고 위기를 탈출하는 등 대표팀 마운드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3: 네.
2: 정말 이렇게 KBO의 베테랑들은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노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네. 네. 스포츠 톡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주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조금 전 9시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팀과 아시아 배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우선은 1세트 0-1로 지고 있고요. 23-25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지고 있습니다.
0: 네네.
1: 2세트도 경기 중인데 지금 지고 있는 상황.
0: 1세트 내줬다는 얘기인가요?
1: 네, 네. 1세트를 내준 상황이고 이제 네. 2세트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이번 상대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 비앙카라라는 이 팀 라인업이 V리그 올스타전 수준입니다.
0: 네.
1: 이번 대회를 겨냥해서 단기 임대로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OK 저축은행에서 뛰었던 시몬 그리고 KB 손해보험 시절 MVP 출신인 케이타가 버티고 있어요.
0: 네.
1: 이 두 팀 중에 승리한 팀이 내일 결승을 치르게 되는데요. 진팀은 3-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1: 한편 이번 대회 우승팀은 상금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과 그리고 세계 클럽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팀으로 지금 현대캐피탈이 뛰고 있는데 현대캐피탈로서는 V리그 준우승의 아쉬움을 국제무대 성과로 씻어낼 기회이기도 합니다.
0: 네. 여자배구 프로배구 여자부는 다음 시즌도 7 구단 체제네요.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을 인수할 구단이 나타났다고요.
1: 네, 그동안 모기업 재정 문제로 지난 시즌 끝나고 매각길에 올랐던 페퍼저축은행 이 선수들이 훈련도 못 하고 또 트라이아웃도 못 나가서 안타까웠는데요. 이 구단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숲 인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0: 네.
1: 이 숲은 이 e스포츠 중계나 컨텐츠 제작에 경험이 있는 기업인데요. 스포츠 구단 운영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0: 네.
1: 한국배구연맹도 다음 주에 구단 단장들이 모이는 임시이사회를 열고요. 가입 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자배구는 중단 없이 7개 구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고지도 광주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광주 배구 팬분들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학폭 논란으로 V리그에서 퇴출된 여자배구 이재영 선수 일본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됐네요.
1: 네. 이재영의 일본 여자배구 SV리그 도전이 한 시즌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소속팀이었던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이 계약 종료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재영은 올 시즌 24경기에 나와서 108득점을 올리면서 수비와 리시브에서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즌 후반에 당한 부상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부상을 털고 다시 코트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배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네. 올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단장이 결정이 됐죠?
1: 네, 대한체육회가 드디어 올가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이끌 대한민국 선수 단장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상현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인데요. 이상현 단장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파리올림픽 때도 선수단의 부단장을 맡아서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0: 네.
1: 이번에는 단장으로 선수단을 도울 예정이에요. 이상현 단장은 외조부가 고 구태회 전 대한역도연맹 회장이었고요. 아버지가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인데 이번 선임으로 한국체육계 최초로 3대째 올림픽 종목 단체장을 맡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0: 네네.
1: 이상현 단장은 일본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런 각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든든한 지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자, 육상 간판 우상혁 선수 아시안게임 출전권 따냈죠?
1: 네, 우상혁이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80회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2m27을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우승과 함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가 우상혁의 올 시즌 첫 실외 대회였거든요. 원래 이달 초에 도하 다이아몬드 리그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란 전쟁 여파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0: 네.
1: 이번 국내 대회가 실외의 감각을 점검하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우상혁은 이번 대회에서 2m15, 2m21을 다 1차 시기에 가뿐하게 패스하더니 2m27까지 시원하게 성공하면서
0: 네.
1: 특유의 환한 미소를 보여줬는데요. 그 외에도 트랙 위에 이런 열기가 또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해머 던지기의 전설 이윤철이 6

0: 68m 66으로 우승하면서 무려 7회 연속 아시안게임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 네. 전국 사격대회에서 8년 만에 대기록이 나왔네요.
0: 네, 우리나라 여자 권총의 간판 오예진이 지난 목요일에 제8회 IBK 기업은행 장배 전국 사격 대회 여자부 25m 권총 본선에서 무려 595점을 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2008년에 최금란이 세운 종전 기록을 18년 만에 깨버린 것도 모자라서 세계 기록 2023년 인도 선수가 세운 595점과 타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국내 대회여서 비공인 세계 타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1: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부쩍 덥겠고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져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은 26도에서 33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의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2도, 현재 습도는 41%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보호를 담당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 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공모의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공공기관이거나 장애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전북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이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권익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북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푸른 영상 류미래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를 하셨나요?
1: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린 살면서 고마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요. 학생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1: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텐데요. 오늘은 장애 어린이와 참 스승과의 교감을 그린 영화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고요.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감독의 천국의 속삭임입니다.
0: 쉽게 만나기 힘든 이탈리아 영화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 자상한 부모님, 뛰어난 외모와 총명한 두뇌,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소년 미르코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연한 사고로 시력을 잃고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모든 희망을 뺏긴 미르코가 마음을 닫고 스스로의 어둠 속에 갇히지만 새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0: 우연한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는 건가요?
1: 총기 사고예요. 워낙 미르코가 축구를 좋아하는 활발한 소년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서랍장 위에 있는 총기를 만지려다가 그 총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오발 사고로 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총기 사용이 금지됐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0: 다행이죠. 자, 그래서 미르코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군요. 어린 시절일수록 친구가 중요한데 새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1: 이탈리아는 법으로 맹인은 꼭 맹인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미르코는 법에 따라서 원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고 그래서 제노바에 있는 맹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은 다 맹인 친구들인 거네요. 보통 전학생한테 하는 그런 평범한 질문들이 아니겠는데요.
1: 그렇죠. 어디서 왔어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워낙 그 학교에는 선천적 시각장애 학생이 많은 탓에 친구들

0: 들은 미르코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미르코, 하늘을 본 적이 있니? 미르코, 태양을 본 적이 있니? 눈은 어떤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세상을 봐본 적 없는 예. 그 사람들이라서 이런 말들인데 정말 그 평생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하지만 그래서인지 천사처럼 아름다운 그런 영혼을 가진 소년들이 바로 미르코의 친구들이에요.
1: 그런데 미르코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실명을 하게 됐는데요. 중도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보다 훨씬 더 힘이 들죠.
0: 그렇죠. 일반적으로 중도의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은 처음에는 충격 속에서 부인을 하다가 분노와 좌절의 단계를 거친 후에 비로소 마지막에 수용의 단계가 온다고 해요. 영화 속 미르코가 딱 그렇습니다. 맹인 학교인 카소니 학교로 전학을 오는 미르코는 처음에 친구가 얼굴을 이렇게 만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펠리첸데 친구 이름이. 그리고 점자를 배워야 하는데 점자판을 던져버리는 식으로 계속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1: 나이든 어른들도 힘겨워하는 상황인데요. 어린 미르코에게는 더 상황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영화의 부제를 나름대로 붙여본다면 소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부정하던 미르코는 일단 학교장과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고 그 덕분에 이제 방에 갇히게 되는데 더듬더듬 벽장을 뒤지다가 노음기를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미르코는 소리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1: 많은 영화에서 시각장애인이 청각이 매우 예민한 인물로 그려지거나 때로는 초능력처럼 과장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0: 그렇죠. 사실 그 장애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신체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결핍이 되면 다른 기능이 자연스럽게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맹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맹학교에서는 청음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시각장애인이 청각이 발달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 끝에
1: 훈련을
0: 얻어지는 것이라고
1: 예.
0: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1: 미르코는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됐는데요. 다행히 자기 재능을 그래도 빨리 발견한 편이네요.
0: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영화의 주인공 미르코는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음향 감독으로 꼽히는 미르코 맨카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실제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은 성공한 장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미르코가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데에는 줄리오 신부님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시각을 잃은 대신에 청각에 관심이 많은 미르코를 위해서 녹음기를 빌려주고 꿈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정말 참승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 예.
0: 첫 만남에서 미르코는 거부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줄리오 선생님의 모든 가르침을 거부해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려주시는 게 참 좋은 얘기였어요.
1: 어떤 이야기인가요?
0: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악을 연주할 때 왜 눈을 감는지 아니? 더 깊게 느끼기 위해서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 눈을 감는 음악가들은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신체적 결핍이 없는 음악가들도 청각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통해서 미르코가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니다.
1: 천국이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 영화는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니죠?
0: 거의 정말 이렇게 묻혀있던 영화예요. 이 영화는 2009년 12월에 개봉했습니다. 그때 아바타가 같이 개봉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빛을 못 보고 조용히 개봉했다 사라졌는데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다행히 다음에 2010년에 부산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게 되어서 나중에 발굴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1: 부산 장애인 미디어 축제라는 행사가 있군요.
0: 네, 2006년부터 시작돼서 2009년부터는 이름을 이제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원래는 부산 장애인 영화제였는데 장애인 미디어 축제, 그러니까 줄여서 장미 축제 이름도 예쁘죠.
1: 예.
0: 보통 5월 말에 하는데요. 줄여서 이렇게 부산 장미 축제 가 워낙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긴다는 그 취지를 특별히 부각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향상이라든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체험, 장애인들의 신미디어 체험 이런 식으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사입니다.
1: 예, 어떤 행사들이 펼쳐지는 건가요?
0: 일단 그 최신 개봉 영화의 베리어프리 버전을 상영하는 장미극장, 어둠 속의 영화관, 또 마음으로 읽는 타로같이 장애 공감 체험이나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미마당, 그리고 전문가 특강 장미 톡쇼 같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진행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둠 속의 영화관 체험이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암실에서 시각장애인 가이드와 함께 영화를 감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데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감각할 수 있도록

0: 역사상으로 보다 보면은 비장애인들이 사실은 그 모든 감각이 발달해 있으니까 오히려 놓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극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처럼 그 신부님 말씀처럼 어느 한 감각을 닫았을 때 새로운 감각을 더 많이 발휘하면서 몰랐던 거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화는 특정 감각을 접어두었을 때 새로이 열리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
1: 예. 저희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장애는 그저 다른 것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만난 영화 천국의 속삭임은 달라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소통 방식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애 어린이와 참스승과의 만남을 그린 천국의 속삭임 만나봤습니다. 푸른 영상 유미래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오늘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담아낸 분 모셨습니다. 윤덕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두 아이를 키우는 윤덕주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그저 학교랑 학원밖에 모르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친구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학생활에 향한 막연한 동경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고 예. 결국 용기를 내서 친구들보다 4년이나 늦게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각디자인과 출신인데 학교 축제에서 치어리더 활동과 마라톤으로 장학금을 타고요.
1: 예.
2: 역동적인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서 방과후 지도사, 보육교사, 연극놀이 지도사, 동아구연 지도사 등 여러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코로나 시국에 20여 년 만에 다시 사이버대학에 진학해서 예술경영학사와 사회복지학사, 복수 전공으로 학위까지 땄습니다.
1: 아, 에너지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군요.
2: 최근에는 홍익대 미술교육원에서 아크릴화를 배우며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1: 예.
2: 전시 참여 기회가 많아져서 바쁘지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 취득, 자격 취득도 준비 중인데요.
1: 예.
2: 그거 외에도 어반드로잉, 시니어 모델 등 여전히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열정 아줌마로 살고 있습니다.
1: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가족 자조 모임 이야기부터 부모로서의 삶 그리고 그림책에 담긴 마음까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가족 자조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2: 네, 저희 모임 이름은 가족 힐링 지원이고요. 동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힐링 모임이에요. 특히 밝은 미소로 저희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김미린 예쁜 사회복지사님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통해서 예. 일상의 쉼표를 찍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해서 2년 차에 접어든 이 모임인데요. 현재 5명의 어머니가 참여 중이시고 보호자 모두 발달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러 감정들을 공유하면서 끈끈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1: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기고 계신데요. 주로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2: 네, 저희 자조 모임은 엄마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직접 제안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다수결 투표로 활동을 정하다 보니 기대감도 크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베이커리 카페인 코땡리 베이글에서 예. 맛있는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 떨기도 하고 최근 활동인 지난달 모임에는 건대 근처 가죽 공방에서 예쁜 카드 지갑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제 딸에게 선물하려고 아이의 그 이니셜을 넣어서 세계 와서 선물을 해왔는데요. 완성된 작품에 다들 얼마나 뿌듯해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볼링을 추천해서 다 같이 볼링장에 다녀왔는데 다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힘들어하셨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요. 다가오는 이번 달 모임에는 제 전시 기간에 맞춰 작품 감상하고 홍대 거리를 투어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 즐겁게 살고 계시는군요. 자, 베이킹, 볼링, 공방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건가요?
2: 네, 함께 해왔던 활동들 모두 즐거웠었는데요. 베이킹으로는 작년에는 휘낭시에를 만들고 올해는 벚꽃 시즌에 벚꽃 마카롱을 만들었어요. 이건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뚝딱뚝딱 어설퍼 보이기도 했지만

0: 작업 과정에서 내내 실컷 웃으면서 만들었고 다들 예쁜 결과물을 얻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운 체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몇 개 빼놓고 몇몇의 지인들에게 한 개씩 선물로 드렸는데요.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선물인데다가 맛있다고 칭찬받았어요.
1: 같은 경험을 가진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0: 네, 모든 사람들의 생김새나 성향이 모두 제각각이잖아요. 저희가 키우는 아이들도 장애의 정도나 성격이 참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의 힘든 점만 보며 나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요. 아이들마다 가진 각자의 그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 장점을 발견해서 활동을 지원해주고 저마다의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요. 나름의 방식대로 다들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큰 위안을 받았고 서로의 다름을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배움이자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녀 양육이나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한때는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자조 모임 및 여러 활동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소가 되어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 딸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름이 예린이가 맞죠?
0: 네.
1: 예린이는 어떤 아이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저희 예린이는 3살 터울에 오빠가 있고 오빠가 하는 행동마다 다 따라하고 인형보다는 오빠 장난감인 자석블록과 총도 좋아했고요. 6살 즈음부터 조금씩 인지가 뒤처지더니 10살 즈음부터 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언어도 보행도 점차 퇴행 중이라서 자주 다치기도 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저한테 사랑해요 라고 표현해주는 예쁜 딸이랍니다. 예.
1: 진단명을 알기까지 쉽지 않으셨죠?
0: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전과 전문의 교수님이 진단 병명도 원인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국가 바이오 사업으로 유전자 검사 후에 UBTF 신경변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질병관리청에 접수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파킨슨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재심사 후에 국내 최초 사례 극희귀 질환이 인정되어서 질병관리청에 등재가 되었고 해외에서도 한 10여 명 안팎의 사례만 있는 희귀 질환이라 아직 정확한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지만 질환명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1: 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재활치료를 이어가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죠.
0: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2019년부터 매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마포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 납병동 치료를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로봇치료도 추가되어 더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게 되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왼발 보행이 20보인데 오른발 보행은 30보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던 것이 로봇 보행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맞춰졌거든요. 하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자주는 못하고 틈틈이 빈자리 날 때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재활을 해서 불안정 하나마 보행이 가능한 건데 자립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가 경증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주 장애인 지적장애는 중증이지만 작년에는 장애 유효기간 갱신 과정에서 예고 없이 콜택시가 중단되는 아찔한 상황도 겪었고요. 집에서 거리도 먼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말 운 좋게 특수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셔틀버스 등교로 이른 아침에 집에서 나서고 조퇴후에는 학교인 성북동에서 상암동으로 이동하고 치료 종료 후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배차 신청 후에 장애인 콜택시가 한 두어 시간씩은 기다려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1: 예. 자, 이어서 그림책 이야기 해보죠. 그림책을 출간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가요?
0: 네. 제 책 펭귄이 되어버린 공주는 성동 장애인복지관 장애의의 그림책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24년 12월 31일자로 출간된 그림책이고요. 예.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각자의 스토리로 각각 책을 출간했고요. 정상분만으로 잘 자라던 친구가 점차 보행과 인지가 퇴행하게 되면서 현재는 중복장애인인 제 딸 예린이의 장애 과정을 담았는데 그리야 제 아이와의 에피소드를 펼치다 보니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0: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녹음한 것도 들으실 수 있답니다. 예. 또한 25년도 11월에 출간된 천사가 아닌 친구로서는 동대문 장애인복지관 글쓰기 프로젝트 펜떼의 네 번째 시리즈로 장애인 당사자, 부모, 지역주민 등 6명의 작가들이 장애인 이웃이나 친구와의 직접 겪은 스토리를 에세이로 풀어낸 책인데요. 각자가 바라보는 장애에 관한 선입견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1: 네. 앞으로 딸 예린이와 함께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으실까요?
0: 네. 작가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어색하기도 한데요. 딸 예린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도 얻고 작가님이랑 호칭을 얻게 되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미 엄마만큼 커버려서 점점 케어하기가 버겁지만 늘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딸 사랑합니다. 아울러 대학생이 된 아들 도현이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1: 네. 토요일 초대석 오늘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자조 모임 이야기와 아이를 향한 마음을 담은 그림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덕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수만의 행복.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최근 상담실을 찾는 분들 중에는 유독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특정 집단이나 가치관에 대한 강한 분노와 혐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종조차 하기 싫다는 식의 극단적인 단절을 이야기해요. 정치적 갈등으로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 않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가 오프라인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들의 심리적 기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알고리즘이 만든 확증 편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사람들의 분노를 끌어올리는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알고리즘과 인지적 편향, 즉 확증 편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예, 먼저 알고리즘은 어떤 원리인가요?
1: 쉽게 말해 알고리즘은 디지털 취향 추적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끝까지 봤는지,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심지어 특정 화면에서 몇 초간 멈춰 있

0: 썼는지까지 모두 기록하죠. 플랫폼의 목표는 단 하나, 사용자를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래서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콘텐츠를 다음 순서로 배치하지요. 내가 한번 클릭한 관심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인공지능이 설계한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1: 알고리즘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0: 문제는 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우리 마음의 취약한 부분인 확증 편향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데요.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는 바와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인지적 오류를 말해요. 과거에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나와 다른 의견도 최소한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의 알고리즘은 철저히 나의 과거 기록에 최적화된 정보만 공급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뇌는 확증 편향이라는 달콤한 함정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이를 인터넷 활동가 엘리 프레이저는 필터 버블이라고 불렀는데요. 알고리즘이 만든 거품 속에 갇혀 거품 밖의 정보는 차단된 채 살아가는 현상이에요. 이 거품 안에서는 내 생각과 비슷한 정보만 반복되다 보니 내 생각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거품 밖의 사람들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거나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의 감옥이 형성되는 것이죠.
1: 알고리즘은 우리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0: 알고리즘은 우리 정신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듯 뇌도 건강하려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접하며 유연성을 유지해야 해요. 하지만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인지적 편식은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켜요.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와 반대되는 정보를 접할 때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데 알고리즘은 이 회로를 쓸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결국 뇌는 점차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보다 단순한 흑백 논리에만 열광하는 경직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정서적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하버드대학교 다이애나 타미르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를 접하거나 의견을 나눌 때 우리 뇌는 음식이나 돈을 얻었을 때와 같은 쾌락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맞춤형 정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뇌를 도파민 중독 상태로 몰아넣고 이로 인해 반대 의견을 접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게 되어요. 알고리즘이 주는 안락함 속에 숨어 배설적인 분노를 쏟아내느라 정작 현실에서는 타인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이 퇴화하는 것이죠. 결국 알고리즘이 연결해준 거대한 네트워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외롭고 단절된 정서적 섬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되고 있어요.
1: 예, 우리가 알고리즘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이 견고한 알고리즘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마주하는 인지적 디톡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는 익숙한 정보만 접할 때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 모드가 되고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뉴스나 낯선 관점의 영상을 시청하며 인지적 보조화를 경험하는 순간 뇌는 비로소 비상등을 켜고 깨어나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의 원리로 설명하는데요. 뇌는 새로운 자극과 충돌할 때 기존에 고착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며 유연성을 회복해요. 하버드대학교의 카스 선스타인 교수는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우연한 발견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알고리즘이 짜준 식단에서 벗어나 내가 평소 보지 않던 매체의 기사를 읽거나 반대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뇌에 주입하는 훈련이에요. 특히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증거를 처리할 때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태도를 조절하는 핵심 센터인 뇌의 후 내측 전두엽이 활성화되었어요. 즉, 인지적 디톡스를 통해 이 부위를 계속 자극해 주어야만 우리 마음의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심리적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국 인지적 디톡스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 알고리즘에 저장 잡힌 나의 사고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치열한 과정인 셈이에요.
1: 예. 그렇다면 부모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 디지털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에게는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해요. 이 영상 뒤에는 너를 계속 붙잡아두려는 기술적인 계산이 깔려있어 라고 알려주며 아이가 스스로 정보의 편향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 사고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만이 알고리즘이 설계한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1: 예,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꼭 필요할까요?
0: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매끄러운 소통을 약속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사실 거칠고 불편한 소통에 있어요.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견뎌내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내지요. 오늘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익숙한 영상 대신 조금은 낯설고 불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열쇠일 거예요.
1: 네. 행복충전소 오늘은 알고리즘과 인지적 편향,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사랑인가 봐.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2: 네, 매년 이맘때 진행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장애로 인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나 특수 소프트웨어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 명칭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급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단순히 제품을 나눠주는 데만 있지 않고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고 또 공부하고 일하고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그리고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수급자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자체는 소득으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개인 부담금에서 추가 경감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등록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용 기기를 바로 신청하시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좀 있긴 한데요.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청각 언어 유형의 대화용 장치나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지체 뇌병변 유형의 호출기나 또 청각 언어 유형의 대화용 장치,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신호장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이 좀 다르더라도 정말 필요성이 뚜렷하다면 전문가 소견서를 첨부하시는 걸 조건으로 해서 다른 유형의 기기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예, 올해는 어떤 품목들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2: 네, 올해 보급 품목은 총 128종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시각장애인용 제품이 61종, 그리고 지체뇌병변장애인용이 19종, 청각언어장애인용이 48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편이죠. 시각장애인용에는 OCR이라고 해서 이제 글씨를 읽어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확대 시스템,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같은 품목들이 들어있습니다. 지체뇌병변장애인용에는 터치 모니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호출기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청각 언어 장애인용은 대화용 장치, 의사소통 시스템, 소리 증폭기, 신호 장치, 언어 훈련 소프트웨어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예,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네, 기본 원칙은 정부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면 나머지 20%는 지원받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개인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경감받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청자하고 조금 다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계산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복잡하게 돼 있기는 한데요. 150만 원 이하인 제품인 경우는 10% 수준, 그다음에 150만 원이 초과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서 조금 더 낮게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고가 장비를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완전히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가 장비일수록 신청자가 많으면 보급 수량도 제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기기를 고르시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꼭 맞는 기기를 찾아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로 하면 될까요?
2: 네, 신청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6월 23일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신청받고요. 우편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된 게 인정이 됩니다. 신청은 우편 방문 홈페이지 AT 숫자로 4 U, 그러니까 84U가 되는 거예요. 80 숫자 4 알파벳 U.OR.KR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반드시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접수와 문의처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전국 공통번호인 상담전화 1588-2670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이신 분들은요. 통신중개서비스센터인 손마리음센터 107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신청서류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2: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한부가 필요하고요. 이 안에 있는 신청서와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이용약관 요거 모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첨부서류로 장애인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신청서나 차상위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을 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청서에 사회활동을 표시하셨다면 여기 맞는 증빙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시면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구직자라면 구직활동 확인서, 또 훈련생이면 훈련 확인서, 또 취업자라면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도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빠지게 되면은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류들 미리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신청을 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2: 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요. 행정심사하고 자격확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고가 제품인 경우에는 심층상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층상담 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같은 별도의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 서류들 또 신청 관련된 이 상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보급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정평가와 보급심사를 통해서 보급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요. 선정된 분들께 정해진 기간 안에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라는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은 지원받을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안내서에서는 신청서하고 활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진단을 해봤는데 결과가 부적합이면 보급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품목을 이미 내구 연한 안에 지원받으셨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1: 네,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2: 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말 그대로 디지털 생활의 접근권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기 덕분에 공부를 가능하게 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을 하거나 사회참여를 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뭐 브랜드나 이름 혹은 이왕이면은 지원받는 거니까 비싼 제품이 좋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혹은 업체 측의 설명만 듣고 고르시게 되면은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 아닌 그런 제품들을 받아서 집에 자리만 차지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금 어떤 점이 이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때 제일 불편한지 또 실제로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신청서에 잘 작성해 주면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체험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5월 14일부터

0: 6월 16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순회 체험 전시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설 체험은 국립재활원의 중앙보조기기센터하고 그다음에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ICT생활체험관에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이 순회 체험의 경우에는 전시 마지막 날은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보조기기가 특성상 설명만 듣고 선택하시기보다는 직접 만져보고 써보고 그것도 직접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시장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연세가 지긋한 분들 중에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대하소속 10권은 너끈이 나올 거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책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써야 책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시각장애인 김성은 씨는 맹학교 교사입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러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점자 문예 작품 현상 공모 최우수상, 신화문예대학 수필 작가상을 거쳐 종합문예지 신인상을 수상하며 정식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인생을 담은 책, 안내견 강산이와의 추억을 담은 책 등을 출간해서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알리고 있죠.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 무엇이든 써보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도 좋지만 공모전에 참여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마침 제36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소설, 수필, 동화 부문에 참여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6351-5902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가슴 깊이 쌓아

놓았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장훈의 노래 듣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중학생인 딸이 요즘 들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나라 리투아니아로 떠나봅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 한 나라죠. 낯선 국가일 수도 있지만 여행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인기가 있어서 이곳을 찾는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리투아니아로 떠나는 첫 시간이니까 먼저 리투아니아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역사 이야기로 음악여행 함께하겠습니다. 최혜영의 노래 먼저 듣죠. 물 같은 사랑.

0: 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1: 네.
0: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학교 선생님 말고도요. 네. 여러 선생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십니까?
1: 저는 학교 선생님이 기억에 남고요.
0: 네.
1: 그 뭐 인생에 있어서 스승이라고 하면은 제 아들이 스승이죠.
0: 오.
1: 애물단지라서요. 아.
0: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요. 보니까 지난주에도 아드님과 같이 점심 식사 약속하시던데. 네. 워낙 아들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1: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의 어떻게 못난 점이 자꾸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아, 다 저게 내 모습이려니 이러면서 네. 스승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0: 마음에 있는 스승님들 다 계시죠. 네, 늦었다고 생각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차 놓치신 감사의 마음 그 전할 일들 좀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정수현 송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저는 50대 초반입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약시인 시각장애인인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중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딸이 부쩍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날이 많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딸과 실랑이를 벌이며 저도 함께 악을 쓰다 보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답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챙기고 저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딸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아침부터 지치고 너무 괴롭습니다. 딸을 혼내도 보고 달래도 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이유를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질 않습니다. 지난 겨울 딸이 많이 아파서 2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 다니느라 딸이 어릴 적부터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보니 막무가내로 때를 쓸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중학생이면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나이인데 딸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한심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중학생인 딸이 요즘 들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고 또 막무가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이라고까지 하셨어요.
2: 아침 시간이 정말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분 보니까 또 따님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도 더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마 더 따님하고 소통을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1: 네.
2: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부모가 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2: 그럼요.
1: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뭐 앞서서도 아까 제가 잠깐 저희 아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상담 심리 공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 된 거고요. 그 이전에 저도 아마 이분 사연 못지않게 그 아이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0: 그래서 아침에 정말 이런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분도 그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더군다나 이 따님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따님의 감정을 조금 더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따님의 입장에서 따님의 그 감정을 좀 잘 만져주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1: 네.
0: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첫 발을 내딛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이분에게 어떤 감정적인 지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도 상당히 많이 지쳐 계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정신 하나도 없이 남편 챙기랴 또 아이 그렇게 막 떼쓰고 이러는 걸 보면서 본인도 출근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전쟁 더 같은 데에서 이분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정서적으로 지금 상당히 피로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정서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을 갖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누구보다도 지금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갈등을 좀 줄여야 될 텐데.
0: 그렇죠.
1: 이거 어떤 소통 방법이 있을까요?
0: 지금 따님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엄마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따님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추궁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아니면 다그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따님을 몰아세우는 어떤 그런 방법을 자꾸 쓰시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한숨 이렇게 좀 돌리시고 지금 따님의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에게 이렇게 힘들지만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이러기보다는 지금 너가 이렇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뭐야? 막 이렇게 좀 다그치고 이런 말보다는 그래 어떻게 하면은 네가 아침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까? 학교에 가는 게 싫어? 이런 말보다는 학교를 가면은 뭔가 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가서 재밌게 지내고 오면 좋겠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지금 마음에 계속 남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0: 아, 그런가요?
1: 그 사연 끝부분에 보면 이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사연 끝부분에 보니까 그래서인지 딸이 한심하다고 하셨어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들 같습니다. 이분들.
0: 네, 그렇죠.
1: 미래 계획도 다 세워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누구보다 열심히 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딸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한심하게까지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 전혀 엉뚱한 겁니까?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또 그리고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을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이분들의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를 쓰고 있는 이 따님이 지금 분명히 자신의 앞가림을 해낼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러한 시선이 절대적으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 아이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때는 사실 굉장히 그 어떤 감정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예민한 이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엄마가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 태도가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1: 아이들이 알죠.
0: 그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자기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엄마를 불신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서서히 이렇게 그 엄마와 딸과의 소통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정말 그 진행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0: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그 아무래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엄마가 좀 비록 힘드시겠지만 그 엄마가 이런 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딸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지금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신의 중학교 때 그 어릴 적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따님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1: 자, 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0: 네.
1: 악을 쓰고 얘기를 하려 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뭐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지금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엄마는 따님의 입장에서 따님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시고 감정적인 대화로 나눠주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개방적인 질문 그리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이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좀 더군다나 이렇게 조급해지다 보면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폐쇄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질문은 그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1: 네.
0: 따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지금 기분이 어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이렇게 그 따님의 입장에서 따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 따님의 감정을 살펴주시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딸에게 마음을 그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지금 이분은 딸이 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지 그런 것 같은 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 열린 질문, 대화를 네. 통해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군요.
0: 네, 그렇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엄마 입장에서는 바로 이 따님이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들기 전에 무조건 다그치고 추궁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더더욱이 말을 네.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저는 지금 그것도 궁금해요.
0: 그렇죠.
1: 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0: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아이가 그 병원 생활을 한 2주 정도 하고 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다시 퇴원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신체적으로도 또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로 인한 피로감도 아직 채 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그 엄마는 학업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몰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가기를 조금은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또 짐작컨대 학교에서 어떤 그 타인 그 동료들 또래 친구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또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 이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나 어떤 따돌림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혼자만 고민하시기보다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또 학교 상담 선생님 이러한 분들 계시니까 이러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따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상담 사연에요.
0: 네.
1: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0: 그렇죠.
1: 아빠는 육아에 방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0: 지금 아마 이분이 따님에게 정신이 이렇게 빠져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양육은 절대 혼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가끔은 그 부부지간에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육은 당연히 엄마가 책임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은 양쪽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와 그 가족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양육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엄마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따님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해주신다던가 또 아니면 따님이 학교를 갈 때 그 이렇게 그 옆에서 돌봐주는 거를 그 아버지가 대신 해주시거나
1: 네.
0: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회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족 간 회의와 또 의사소통 이런 열린 대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것을 아빠의 주도에 의해서
1: 네.
0: 한번 같이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1: 그 부분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0: 네, 맞습니다.
1: 하게 됩니다.
0: 네네.
1: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0: 지금 이분 정말 그 출퇴근하시고 또 남편도 챙기셔야 하고 거기에 따님까지 또 챙기시느라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정말 엄마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 강하신 분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분 이렇게 누구나 다 우리가 또 엄마로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런 경험을 또 하고 계시는 거니까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누군가에게 항상 도움 요청하고 가까이 계시는 남편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또 저희도 항상 응원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1: 네, 짐을 너무 혼자만 지려고
0: 그렇죠.
1: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네요.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윤건의 노래 듣죠. 라떼처럼.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장애 학생 지원 기관에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느린 학습자란 지능이 낮아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 등록을 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닌 학생들을 말합니다. 학습 지진아나 학습 장애 아동 등으로 불리던 것을 순화해서 부르는 말이죠. 선생님의 고민은 느린 학습자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장애 학생들과 경쟁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학습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례가 있어야 규모 있는 지원이 가능한데 자녀가 장애 학생으로 인식되는 걸 꺼리는 부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부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걸림돌이라고도 하시더군요. 시각장애 학생 중에도 보행이나 웬만한 운동은 물론이고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약한 시력 탓에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에서 뒷전으로 밀리거나 본인은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학습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삶과 학습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학생들은 위로받고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바리톤 문병인의 노래로 듣습니다. 스승의 은혜.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이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까지는 몰도바 여행을 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나라, 리투아니아로 떠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발트 3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한 나라예요. 다른 두 나라는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래도 좀 익숙한 국가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 발트 3국이 영어로는 이제 발틱 스테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유럽의 동부와 북부 사이, 그러니까 이제 독일,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에 동부 발트 지역에 있는 세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이 지역에 몰려 있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국가 간의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트 3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 무대에서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변해 주는 또 이제 발트 의회라는 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이 세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 국제 관계라는 게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서로 이해 관계에 따라서 어제 저기 동체가 되기도 하고 뭐
0: 쉽지 이렇게 않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과거에 러시아 제국 또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기도 하고 독립을 하고 나서는 현재 바로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각 나라마다 엄연하게 이제 고유의 어떤 문화, 언어 이런 다른 국가입니다. 민족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성향으로 보자면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는 굉장히 친독일적입니다. 또 반면에 리투아니아는 그와 정반대되는 반독일 성향을 갖고 있고요.
0: 네.
1: 민족적으로 보면은 에스토니아는 북쪽의 핀란드와 가까운 발트 핀족 국가고요. 라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는 또 발트족 국가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우랄 어족, 발트 핀 어족에 속하는 그런 교차어이고요. 라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어는 또 인도 유럽어족. 발터파에 속하는 굴절어입니다. 뭐 교차어 네. 굴절어 이거는 뭐 제가 언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긴 그렇고 리투아니아에 대한 정보 간략하게 먼저 좀 알아볼게요. 수도는 빌뉴스라는 곳이고요.

0: 동쪽과 남쪽은 벨라루스, 서쪽은 발트해, 남서쪽은 러시아와 폴란드, 북쪽은 또 라트비아에 다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 발트 3국의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인구나 영토가, 영토도 넓고 가구적 인구가 많습니다. 18세기 말에 폴란드 분할 때 러시아 제국이 합병이 됐고요.
1: 네.
0: 제1차 세계대전 때 독립을 했는데 다시 1940년에 강제 점령을 했습니다. 1941년부터는 독일이 이제 침공을 하면서 독일의 지배하에 있다가 1944년에 소련군이 이제 독일을 물리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히틀러가 또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소련군이 점령을 하죠.
1: 지난주에 저 불가침 조약 얘기하셨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그걸 깨고 쳐들어왔죠.
0: 그렇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의 오판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 결국 패퇴하게 되면서 그게 또 이제 결국은 독일의 패퇴로 이어지게 됐죠.
1: 네.
0: 그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구소련의 이제 몰락과 함께 1991년에 9월에 독립을 인정받았고요.
1: 1991년.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럼 이제 많은 또 구소련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인구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몰도바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 한 300만 명 정도. 전체 산업 생산의 이제 어떤 비중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식품류, 담배 산업 이런 것들이 꽤 큽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렇고요. 공업이나 뭐 기타 제조업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 몰도바에 비하면 좀 발전이 돼 있는 편이에요.
1: 네.
0: 기계 장비류가 뭐 한 18% 내외 이렇고요. 현재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노래 한 곡 듣고요. 리투아니아의 간추린 역사.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저는 이런 그 주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재밌죠.
0: 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보도 몰랐던 것들을 네.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죠. 오늘 여행에 어울리는 좀 밝고 경쾌한 노래 한 곡 골라봤습니다. 패신저라는 밴드인데 1인 밴드예요. 영국 출신의 포크 팝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로젠버그라는 사람. 자신의 이런 프로젝트명을 걸고 1인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ywhere라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가 노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Anywhere라도 어디라도 어느 곳이라도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뭐 여행에 대입을 해보자면 어딜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과
1: 누구와?
0: 함께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패신저 이 밴드는 그 뭐 레러고라는 노래로 사실 우리나라 많은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팬을 갖고 있고요. Anywhere 들어보시면 그냥 아주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노래입니다. 또 계절의 분위기와도 좀 맞을 것 같아서 이 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패신저의 노래입니다. Anywhere.

0: 패신자의 애니웨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1: 네.
0: 곡이에요.
1: 그렇죠. 네. 네. 밝고 경쾌하고 네, 그렇습니다.
0: 오늘은 발트 3국 중에서 리투아니아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어가도록 하죠.
1: 네. 뭐 앞서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사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복되기도 할 텐데 리투아니아라는 이름이 처음 이제 그 통일 국가로 등장하게 된 거는 1253년입니다. 그러다가 1386년에 요가일라라는 그 군주가 폴란드 여왕 야드비가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그때 이제 동군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결성을 하는데
0: 네.
1: 이게 이제 동군 연합이라는 우리식으로 이제 한자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동군 연합 그러면 동쪽에 있는 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같을 동자를 씁니다. 같은 군주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결국 이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1410년에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함께 출전을 해가지고 또 튜튼 기사단이라고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했던 튜튼 기사단을 무찌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팽창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지하는 그런데 그 당시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는 이렇게 그 동일한 운명의 길을 이렇게 쭉 걷게 되는데 그러다가 폴란드가 분할하게 되면서 1795년에 리투아니아 지역이 러시아 제국 영토로 편입이 되고요.
0: 네.
1: 그러다가 세 차례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795년, 1830년, 1863년 세 차례 대대적으로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1918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공산당 세력, 뭐 보수 세력, 뭐 농민 세력 여러 이제 세력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정이 극도로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굉장히 여러 차례 바뀌면서 불안한 시기가 계속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쯤에서 뭐 리투아니아뿐만 아니고 이 발트 3국의 지역 국가들이 민족주의자 세력들이 다 일제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공 세력,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독재 정권이 들어섰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독일과 그 소련의 밀약에 의해서 이곳이 이제 각각 분할을 하게 되죠. 독일과 소련이. 그러면서 이 세 나라들이 각각 이제 갈라지는 또 이제 독일이나 소련에 속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고요.
0: 네.
1: 뭐 그러면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독일로 넘어갔다가

0: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이 시기에 리투아니아인들이 지배 세력이 바뀌게 되면서 소련에 다시 이제 점령하에 들어가면서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나치 독일 점령 시기에 부역자들 뭐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1: 청산 얘기 나오겠네요. 네.
0: 그 독일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 리투아니아인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1: 네.
0: 뭐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를 한다든지 뭐 국외로 추방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겪게 돼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을 많이 겪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 1991년 9월에 앞서 말씀드렸지 독립을 하게 되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같은 해에 1991년이죠. 대한민국과 북한 동시 수교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요. 유엔에도 가입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동항이 있는데요. 클라이페다라는 이게 이제 남쪽으로는 러시아와 칼리닌그라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예전에 지배를 받았었고 러시아와 대항하기 위해서 발트연합을 구성했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도 지금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1: 상당히 네. 저 불안하기라고 하겠습니다.
0: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행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많은 마무리곡은요. 우리가 낙원 천국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 노래 감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Another Day in Paradise라고요. Phil Collins라는 드럼 연주자이면서 보컬도 겸하는 이 아티스트 노래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1: 네. 이 곡은 잠시 후에 듣고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오늘 또 특별히 재미있게 이렇게 다가오네요.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필 콜린스의 곡 Another Day in Paradise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평일 방과 후 아이들을 보면요, 이 발걸음에도 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쾌한 모습으로 통통 걸어가면 같이 놀기로 약속한 친구들이 앞에 서 있고요, 시무룩하고 좀 느린 걸음이면 어김없이 학원차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일터로 가는 발걸음은 빨라도 우울하고 집으로 갈 땐 느리지만 경쾌합니다. 표정과 달리 걸음걸이는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인 오늘 여러분의 모든 표정은 어떤가요? 경쾌하신가요? 아니면 느리지만 아이 좋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불독맨션의 좋아요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표정만큼이나 사람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건 발걸음이죠. 착착착 경쾌하게 걷는다면은 일단은 우울하거나 나쁘지 않은 거고요. 찍찍 좀 끄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계획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 그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발걸음,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남들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착착 경쾌하게 걷는 하루면 좋겠는데 말이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토요일.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로 기분 좋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시아의 미친 사랑의 노래. 이어서 조성모입니다. 너의 곁으로

목표가 확실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잘 몰랐지만 해보니까 좋아할 수 있는 거고, 해보다가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대사

0: 목표를 세우는 게 목표다. 마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이다 듣는 네. 말 같은데요.
1: 아니,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네. 어렸을 때 세웠던 목표들의 성공과 혹은 해낸 것도 있고 못 해낸 것도 있고 이게 좀 네. 뚜렷이 나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을 좀 설계해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0: 야, 문득 궁금해지는데 평론가로서 네. 최고의 영예는 뭘까요?
1: 아, 글쎄요.
0: 남들이 잘 많이 쓰는 거? 남들이 잘 모르는 가수를 발굴해내는 거.
1: 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네.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영광이죠.
0: 아직까지는 없어요.
1: 저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0: 아, 나와야 되는데.
1: 네, 그래도 많은 아티스트들을 소개했다고 자부합니다만, 네. 그리고 그렇다고 그들이 딱히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0: 일단 좋은 글 많이 쓰는 거.
1: 네. 아, 그리고 뭐 좋은 책 많이 남기고 잘 기록하고. 네,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0: 일단 어느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대 변호사 책 잘 읽었습니다. 칼럼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사실.
1: 그렇죠. 네. 가끔씩 그런 DM들이 오긴 합니다. 어. 아니면 요즘은 이제 태그를 달아서 본인들의 스토리에 올리거나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죠.
0: 그렇죠.
1: 행복하고.
0: 예. 네. 네. 훌륭한 가수도 곧 네. 발굴해 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꼭 그래야겠습니다.
0: 자,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작품 만나볼까요?
1: 네, 2005년 드라마입니다. 쾌걸춘향인데요.
0: 쾌걸춘향이요?
1: 네. 이몽룡과 성춘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냥 현대의 고등학생들이 재밌게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배경도 남원입니다.
0: 배경이 남원이었어요.
1: 네, 남원이었어요. 그래서
0: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1: 춘향전을 이제 현대화한. 하지만 설정은 완전히 다르고요.
0: 이 드라마 꽤 히트작이거든요.
1: 꽤 히트했죠. 예.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주인공 이몽룡은 제희 씨가 연기를 했는데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사고뭉치입니다.
0: 예.
1: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남원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0: 아, 그랬군요.
1: 근데 전학을 가서도 도무지 이 싸움을 멈출 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0: 예.
1: 심지어 등교 첫날 학교에 오토바이 타고 등교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주인공인 성춘향은 한채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0: 그렇죠.
1: 전교 1등을 하는 모범생입니다.
0: 예.
1: 그런데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고요. 아주 발랄하고 당찹니다.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고요. 두 사람이 같은 학교에서 만나서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서로에게 전혀 호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흔히 혐관이라고 하죠. 혐오하는 관계. 네. 처음엔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 왜냐하면 네. 이몽룡이 핸드폰으로 자기를 몰래 찍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춘향이 뺏어서 부숴버렸습니다.
0: 저런.
1: 그런데 춘향이 동네 양아치들 만나서 위기에 빠졌는데 이걸 예. 이몽룡이 또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가까워지게 되고요.
0: 예.
1: 이몽룡이 워낙 싸움을 잘하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동네 불량 그 나이 많은 불량배들도 단숨에 때려 눕혔거든요.
0: 예.
1: 근데 본격적인 설정은 그 즈음에 시작되는데 춘향이 감기에 걸려서 아프게 됐어요. 몽룡이 명문안을 가게 됐는데 집에 있는 술을 음료수인 줄 알고 벌컥벌컥 먹었다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0: 예.
1: 그것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춘향하고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0: 예.
1: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제 없었는데 이 사건이 우연히 학교에 소문이 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퇴 위기에까지 빠지게 됐는데 그때 몽룡과 춘향의 부모님들이 서로 합의하에 내놓은 대책이 차라리 결혼시킵시다. 참 드라마답죠.
0: 요즘 같으면 글쎄 이거 좀 많이 질타받았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만약에 드라마가 흘러갔다면
1: 네.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리고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0: 네.
1: 뭐 기획사 사장 이름이 변학도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춘향전의 스토리가 조금씩 가져오게 되는
0: 좌충우돌하는 아주 발랄하고 재미있는 드라마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1: 네.
0: 어떤 OST가 있었죠?
1: 여기에 임형주 씨가 부른 행복하길 바래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의 응급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0: 예.
1: 이제는 드라마보다 음악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0: 그렇죠.
1: 일단 임형주 씨 이야기해보면 파페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0: 그 임형주 씨인 거죠?
1: 네, 그분입니다. 예. 파페라나 아니면 이게 전통음악 하시는 분들이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보통 이제 대중적인 창법을 가진 현대적인 장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이게 네.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인기가 많아지면서 임영주 씨의 대표곡으로 행복하길 바래가

0: 자리를 했고요. 이따가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창법이 상당히 예스럽죠. 어, 네. 예. 고전적인 창법이라 그게 좀 독특할 거고요. 예. 어, 이지의 응급실은 뭐
1: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0: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1: 예, 맞아요.
0: 노래방 차트에서 엄청나게 롱런하면서 국민가요 중에 하나가 됐는데 어, 당시에 이 드라마가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후속이었습니다.
2: 아, 그랬나요?
0: 네. 그 드라마,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눈의 꽃 덕분에 음반이 10만 장 이상 팔렸어요.
1: 전작이 그렇게 강했는데도 후속작도 히트를 했단 말이죠.
0: 네.
1: 아,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네, 물론. 어.
0: 그래서 사운드 와, 트랙까지 예. 이제 이지의 응급실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오, 그냥 굵직한.
1: 연타석 홈런 정도인데.
0: 그렇죠. OST로만 보면 연타석 홈런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드라마 쾌걸춘향에서 그러면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임영주의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이지가 부릅니다. 응급실.

0: 이명주의 행복하길 바래, 이제 응급실, 이렇게 두 곡 드라마 쾌걸춘향에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완벽한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1: 개인의 취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0: 제목은 기억나는데
1: 이민호 씨랑 손예진 씨 나왔던.
0: 개인의 취향.
1: 네, 둘의 동거 이야기를 다뤘던 재밌는 드라마인데, 이게 윤하 씨의 말도 안 돼, 2AM의 바보처럼 이런 곡들이 음원 사이트에 꽤 오랫동안 상위권에 있었어요.
0: 그랬군요.
1: 네, 주인공은 이제 손예진 씨, 이름이 박개인입니다.
0: 그래서 네. 개인의 취향인가요?
1: 그렇죠. 가구 디자이너고요. 예. 다른 주인공인 이민호 씨가 이제 극중 이름이 전진호. 예.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박개인, 그러니까 손예진 씨가 이민호 씨를 게이라고 오해하게 되는데요.
0: 동성애자로 오해하는 거군요.
1: 그렇죠. 덕분에 둘이 한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이후를 그리는 드라마인데,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로코 드라마가 흔히 그렇듯이 처음에는 둘의 사이를 있는 대로 갈라놓습니다.
0: 로맨틱 코미디의 기본 작법이죠.
1: 그렇죠. 네. 둘이 한 버스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타게 됐는데, 게이는 진호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오해했습니다. 예. 둘의 말싸움이 점점 커지다가 경찰서 얘기까지 나오고요. 결국은 개인 역시 진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싸움이 종료가 됐는데.
0: 어떻게 이렇게 종료가 되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최악의 인상만 남기고 첫 만남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는데, 예. 어떤 사연이냐면, 이 손예진 씨, 극중 개인의 아버지가 건축가인데요. 아버지가 아주 아름다운 한옥집을 지어서 물려주셨어요. 이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사채 때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돈이 급해진 거죠. 네. 그런데 건축가인 진호는 그 집을 참고해서 어떤 건물을 짓고 공모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옥집을 좀 살펴보려고 세입자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0: 그러면 개인의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그런데 끝까지 걸리는 건 아무리 동이 중요해도 그렇지 남녀가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라고 예. 게이는 생각을 했던 예. 거죠. 그래서 제안을 계속 거절하는데 진호가 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동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는 그렇죠.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유나의 노래와 2AM의 노래가 쓰였다고요.
0: 네. 유나의 말도 안 돼라는 곡은 이제 드라마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엔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이 서서히 마음을 열다가 네. 좋아하게 되는 스토리가 그대로 담겼는데 뭐 가사를 보면 말도 안 돼. 제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널 좋아하게 되다니.
1: 말도 안 돼.
0: 말도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또 2AM의 발라드도 큰 사랑 받았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바보처럼이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가슴이 반응해 왔는데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신호였다는 걸 바보처럼 몰랐다.
1: 그래서 바보였다는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드라마 내용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가사. 네. 이렇게 만들었던 OST들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유나의 말도 안 돼 그리고 2AM입니다. 바보처럼.

0: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 유나의 말도 안 돼, 그리고 2AM의 바보처럼까지 들었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작품인가요?
1: 이번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0: 영화네요.
1: 네, 정말 예전 1999년 영화인데요.
0: 참 저희가 지난주에 그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내 마음의 풍. 저희가 이 완벽한 토요일 하다 보면은 참 이병헌 씨 작품
1: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0: 진짜 부지런한 배우입니다.
1: 아, 저도 하면서 매번 느끼는데 이렇게 다작하고 히트작이 맞아요. 많은 배우일 줄이야.
0: 대배우예요.
1: 네, 정말 대단합니다.
0: 내 마음의 풍금 참 동화 같은 내용의 영화였죠.
1: 네, 배경은 강원도 산골의 마을 산리인데요. 예. 이병헌 씨가 수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제 막 사범학교를 졸업한 21살의 총각 선생님입니다.
0: 네.
1: 예. 산리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으니까 교사로 부임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17살 소녀 홍연이 있습니다.
0: 국민학교인데 나이가 많죠.
1: 그렇죠. 아주 독특한 설정인데 이 홍연을 전도연 씨가 예.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홍연이 이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한눈에 반하게 되죠.
0: 선생님한테 반했어요.
1: 네. 그런데 선생님은 홍연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연인데 홍다나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고 또 그래서 괜히 심술나고 화내고 뭐 예.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홍연이 선생님한테 완전히 빠져서요. 수업 시간에 공부도 못하고 계속 선생님만 쳐다보는데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시작이 돼요. 어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일기장에다가 자기의 일과를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다 씁니다. 초등학생이니까.
0: 순수한 마음에.
1: 그렇죠. 선생님이 그거를 검사하고 보는데도 그거를 다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홍연의 감정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홍연이 선생님에게 약간 편지를 쓰는 형식의 이제 그런 게 되어버립니다. 네. 근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학생이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는 일기에 이렇게 코멘트도 좀 써주고 그러는데 홍연한테는 해주지 않거나 좀 무뚝뚝하게 하거나
0: 예.
1: 이러거든요.
0: 그리고 홍연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1: 그렇죠. 예. 근데 홍연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일기장에 적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외면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홍연의 경쟁 상대까지 등장하는데 같은 학교에 부임해서 일하고 있는 동료 교사 극중 이름이 양은희 선생님인데 이미연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0: 네,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군요.
1: 그렇죠. 홍연은 양은희 선생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써요 일기장에.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왜 나이 어린 남자와 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쭉 써요.
0: 괜히 트집 잡고 험담을 하는.
1: 그렇죠. 그래서 또 수하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그걸 보고 깔깔 웃으면서 또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홍연의 짝사랑이 애틋하게 계속 그려지고, 네, 결국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런 모습이 풋풋하게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0: 예. 그러니까 홍연의 짝사랑이 애틋하게 그렇죠. 그려지는 영화인데, OST는 영화 제목과 같은 제목이네요.
1: 한동준 씨와 장필순 씨가 같이 부른 내 마음의 풍금인데요. 제 생각에는 1999년 영화였습니다만, 그 한동준과 장필순이라는 아티스트를 섭외해서 네. 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할 만한 조금은 예스럽고 어른스러운 노래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약간 동요 같은 느낌도 있고 정말 산골 그 학교에 이렇게 울려 퍼질 만한 그런 예쁜 음악을 만들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대 가장 인기 있는 막 힙한 트렌디한 느낌보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노린 OST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영화의 여운을 좀 잘 살려주는 그런 멋진 그 노래인데 잘 들어보시면 그 모던한 편곡보다는 좀 예스런 느낌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노래를 부른 가수가 한동준과 장필순이라면 뭐 끝난 거죠.
1: 네.
0: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서 한동준과 장필순이 같이 부른 내 마음의 풍금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동준과 장필순이 함께 부른 내 마음의 풍금. 오늘 완벽한 토요일에서 소개해드린 같은 제목의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대한민국 인기가요에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 OST에서 두 곡 듣죠.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어서 윤신입니다. 나는 19살이에요.

영화 별들의 고향 OST에서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윤신의 나는 19살이에요에 이어서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수민의 아껴줄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느린 취미라고 해서 뜨개질이 인기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 작은 공방의 주인장은 뜨개질을 하면서 여러 인생의 이치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틀린 걸 알았으면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한 코 한 코 뜨다 보면은 틀린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데 틀린 줄 뻔히 알면서 뜬 게 아까워 계속 뜨다 보면 결국은 전체 모양이 삐뚤어져서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똑같지요. 첫 단추 잘못 깨면 어떤 일도 잘 될 리가 없듯이 잘못된 길로 접어든 걸 깨달았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엉킨 실타래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김만준의 노래 모모 오늘 첫 곡입니다.

0: 네,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윤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도윤아 씨도 네. 뜨개질 잘하시죠?
1: 뜨개질 하죠.
0: 예. 네. 뜨개질 취미 가진 분들 보면은 정말 못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옷은 네. 다 만드시고 네. 가방에 뭐 모자에 핸드폰 케이스에 뭐 목도리도 뭐 쉽겠죠. 어렵진 않겠죠.
1: 네, 목도리가 제일 쉬운 것 같긴
0: 그렇죠?
1: 해요. 네.
0: 그래 보여요. 네. 네.
1: 핸드폰 케이스는 이렇게 주문도 해요.
0: 아.
1: 뭐 친구들이나 동생도 요거를 조금만 더 크게 해줘. 뭐 다른 거 좀 넣고 다니게 제가 하나 해줬더니
0: 네.
1: 그래갖고 응, 알았어 하고 요즘에 또 그거 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만들어주면 잘 주는 대로 쓰다가
1: 네.
0: 이제 또 요청이 들어오는군요.
1: 네, 요청이 들어와요.
0: 옵션을 넣어달라. 카드를 넣을 공간을 넣어달라.
1: 네, 네, 막 그래요. 네.
0: 예. 아, 저도 하나 네. 주문을 하나 해야겠다.
1: 아, 그러세요. 네.
0: 요즘 뭐 바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뜨개질의 매력이 뭐예요, 근데?
1: 저는 뜨개질 하면은 그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러더라고. 아우, 시간이 너무 잘 가.
0: 맞아요.
1: 하루가 금방 가. 이랬는데
0: 예.
1: 제가 좀 마음이 복잡할 때 사실 뜨개질 해요. 집중이 잘 안 될 때.
0: 아, 집중하기 위해서.
1: 예, 예, 집중하면서
0: 번잡한 생각 빠지기 위해서.
1: 그렇고 집중하기엔 되게 좋거든요.
0: 네, 네.
1: 그렇고 그 집중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성취감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제 오프닝에서 이렇게 한번 잘못 떴을 때
0: 예.
1: 빨리 풀어야지. 한참 뜨다 보면 정말 아, 왜 코가 이렇게 됐지? 하는
0: 그
1: 데가 있었어요.
0: 예.
1: 예. 에이, 그러면 줄을 하나 그냥 슬쩍 이 코에서 빼서 할 수도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귀찮으니까. 뭐 이만큼 떠서 알았으니까.
0: 아까우니까.
1: 예. 근데 나중에 보면 딱 해놓고 보니까 아, 너무 이거는
0: 아닌 거야.
1: 아니에요.
0: 아.
1: 그럼 그때 다 해놓고 다시 푸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프닝 들으면서 아. 맞아. 이게 잘못됐을 때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떠온 게 아깝다고 못 푸는 거예요.
0: 저는 뭐 요즘 뭐 남자들도 뜨개질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1: 네.
0: 때는 남자들은 안 했으니까
1: 네.
0: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그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1: 네.
0: 그 옷 스웨터 같은 거 많이 떠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옷을 또 풀어서 다시 뜨잖아요.
1: 네네.
0: 재활용하시잖아.
1: 네네.
0: 그 실 풀 때가 재밌었어요. 손 벌리고 딱 있으면
1: 아, 맞아. 실. 맞죠. 예전에 실 다 풀어가지고 좀 작아지니까
0: 예.
1: 풀어서 다시 또 그걸로 뜨셨어요.
0: 맞아요.
1: 요즘은 실들도 너무 좋아요. 저는 실이
0: 네.
1: 저희 어머님이 뜨개질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왜 목 이렇게 오는 거.
0: 예전에
1: 실이 안 늘어나요.
0: 옛날에 그 일본 오지만 독구리라고 그랬어요.
1: 네. 근데 들어갈 때는 어쨌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여기서 걸려서 안 나와 가지고
0: 목이,
1: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마가 뜨개질 못하는데 자꾸 떠서 입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0: 아유,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은 것 같네요.
1: 네. 그렇죠.
0: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
1: 네.
0: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경기도 김포시에서 신경수 님이 보내주셨네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뭘 해도 굶어 죽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아유, 예.
1: 네,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재봉틀에 인형 눈알 붙이기, 봉투 붙이기, 반찬 가게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심심풀이로 뜨개질하고 있어요.
0: 예, 손재주가 네. 좋으시니까 뭐.
1: 네.
0: 예. 아, 근데 정말. 옛날에 그 인형 눈알 붙이기 그 부업으로 많이들 했어요.
1: 집에 막 이만큼씩 갖고
0: 노는이 뭐해
1: 네.
0: 하면서
1: 네.
0: 그러면 이제 막 그 일감 그 주선하는 분이 쭉 갖고 오면은 그것도 열심히 한땀한땀 붙이시고
1: 네.
0: 저도 어렸을 때 그 해봤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1: 그 봉투 붙이는
0: 같은
1: 것도 있어요.
0: 많이
1: 누런 봉투 그죠.
0: 예, 예.
1: 막 갖고 오면은 막 이렇게 부업으로 하신다고
0: 예.
1: 하는 것도 있었죠.
0: 예, 참 그런 추억거리들도 있네요. 진짜.
1: 맞네요.
0: 자,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이현숙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남편은요 젊을 때부터 유독 공짜를 좋아했습니다. 무슨
1: 네.
0: 사은품 행사만 한다 하면 그냥 못 지나치고
1: 아, 네.
0: 마트에서 증정품 준다 하면은
1: 있죠.
0: 필요 없는 물건을 괜히 하나 더 사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뭐
1: 네,
0: 증정품부터
1: 네, 네, 네.
0: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그 버릇은 여전합니다. 얼마 전엔 동네 건강식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선착순으로 달걀 한 판 준다는 말에 아침도 안 먹고 줄부터 섰더라고요.
1: 네.
0: 문제는 그날 건강식품 설명을 듣느라 괜히 필요도 없는 영양제까지 한 상자 사왔다는 겁니다. 달걀 한 판 받겠다고 몇만 원을 더 쓰고 온 셈이지요.
1: 그렇죠.
0: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럴 거면 그냥 달걀을 사오지 그랬어요 했더니 남편은 사람 좋게 웃으면서 그래도 공짜로 하나 받으니 기분은 좋잖아 하더라고요.
1: 네.
0: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어서 저도 화를 내다가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러다가 머리 벗겨져요 하면서 대머리 네. 총각을 청하셨네요. 아, 김상희의 노래.
1: 네.
0: 그래도 아직까지 남편분 머리가 성하신가 봅니다.
1: 그런가 봐요. 네. 예. 근데 정말 이 증정품 있다고 필요 없는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0: 그거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
1: 네,
0: 꼭 사야 될 것
1: 그러니까,
0: 같아.
1: 네.
0: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1: 예. 근데 저는 먹는 거는 증정품 앞에 이렇게 뭐 하나 더 붙어있고 그러면
0: 예.
1: 사요. 만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두고두고 먹을
0: 그렇지.
1: 수 있으니까.
0: 냉동실 넣어놓고 예. 먹으면 되니까.
1: 근데 뭐 다른 거는 크게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이 남자분들이 더 많이 그런 거에 좀 혹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잘 그 현혹당하죠.
1: 네.
0: 그러니까 잘 좀 남의 말에 좀 설득당하고 속기도 하고.
1: 네.
0: 네.
1: 예.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무슨 백과사전 막 이렇게 길게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0: 세계 문학전집이라든가
1: 네.
0: 뭐 이런 거.
1: 그런 거 막 사갖고 활부로 막 도망 막 하고 아니,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0: 그건 저 대학 시절에 가끔 그렇게 샀었죠.
1: 네. 네.
0: 그 대학 캠퍼스 안에 그 하이브책 파시는 분 돌아다니시거든요.
1: 네. 네,
0: 그분한테 좀 많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래서 네. 엄마가 저 어릴 때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뭐 볼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샀냐 하면서 막 그런 적 있어요.
0: 예, 덕분에 책은 많이 읽었어요.
1: 네.
0: 어렸을 때부터.
1: 네.
0: 자,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충남 천안시에서 박창수 님이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하동 여행을 다녀왔어요.
0: 아유, 좋으셨겠네요.
1: 네, 물론 조영남의 화개장터도 크게 틀어서 따라 불렀죠.
0: 그 노래 빼놓을 수 없죠.
1: 네,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이거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 헤이. 그렇죠.
0: 그렇지. 예.
1: 이렇게 취임새까지 넣어서 부르니까 신나더라고요.
0: 예, 화개장터 청하셨네요.
1: 맞아요. 노래 신나죠.
0: 하동 참 아름다운 곳이죠. 자연이. 그 지리산자락에
1: 네.
0: 아우 정말 멋집니다. 네. 멋지고 볼거리도 많고
1: 네.
0: 또 사람도 장터에 가면 또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1: 아.
0: 예. 가보셨죠 화개장터?
1: 한 번도 안 가봤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아 정말요?
1: 어떻게 공연으로도 안 가봤네요.
0: 아 기회 되면 꼭 가보세요.
1: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1: 네.
0: 저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1: 네.
0: 자 신청곡 두 곡입니다.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 조영남의 화개장터.

0: 조용남의 화개장터 들으셨습니다. 박창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이연숙님이 청하신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경기도 안산에서 왔어요.
1: 네.
0: 박경수님. 요즘 낮에 너무 졸립니다.
1: 아우, 졸려요.
0: 충곤증.
1: 네.
0: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밥만 먹으면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잠깐 눈 붙이려고 누웠다가

0: 1시간씩 자고 일어나네요. 그러고 나면 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결국 TV를 보다가 네. 또 늦게 자고 이게 다 봄이라 그런 건지 나이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1: 둘 다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상 네. 둘 다일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봄이 오니까 이제 밥 먹고 나면 좀 나른하고 졸려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 밤에 잠깐 자고 이렇게 일찍 깨요.
0: 일찍
1: 또.
0: 깨죠. 네. 깨고 잠이 안 와가지고 서성이다가.
1: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아닌데 더 자야 되는데.
0: 더 자야 되는데 안 자면 아침에 너무 피곤해.
1: 그러니까요. 예. 맞아. 아, 다 똑같군요.
0: 비슷하죠. 네. 뭐. 예. 박경수님 다음에 사연 말고 신청곡도 좀 넣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오정혜 님이 보내주셨네요. 예.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도연아 씨가 운영한다는 가게에도 가보고 싶었는데 어디인지 못 찾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예. 다음번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순박하네요.
0: 순박한 네. 도연아 씨.
1: 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0: 아, 저는 이게 언뜻 신박한 이렇게 보여가지고
1: 순박한
0: 신박한은 또 다른 느낌이죠.
1: 네네.
0: 아, 순박하게 느끼셨나 봐요. 네. 그, 아, 말씀하실 때 그 너털 웃음도 그렇고 네. 아주 그 말씀하시는 게 순박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1: 네네. 예,
0: 노래할 땐 또 완전은 다르죠. 네. 뭐 도연아의 외톨이 청하셨어.
1: 아유, 그니까요. 감사하네요.
0: 예, 도연아 씨 신청곡이 네. 매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1: 아, 제주도 오셨는데 못 찾으셨구나.
0: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가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네. 힌트는 드렸죠. 도연아 씨의 히트곡 제목
1: 그쵸,
0: 중에 하나다.
1: 노래 중에 있는
0: 대표곡 건데. 중에 하나다.
1: 네. 네. 근데 이영애님은 남편분과 찾아오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전에 그 전주에 이렇게
0: 사연 주셨던.
1: 사연 주셨던. 네. 예. 오시고 다른 분들 여수에서도
0: 박명근 선생님도 찾아오셨고
1: 네. 예. 그분도 오시고
0: 아, 이렇게 소문 퍼져가지고 아주 네. 가게가 번창할 것 같습니다.
1: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자, 다음은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장태수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아내가 잠기가 예민한 편입니다. 자다가 잠깐 물 마시러 일어나도 깨고요. 조금만 뒤척여도 깹니다. 그래서 각방을 쓴 지 꽤 오래됐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을 것을. 너무 편합니다. 하시면서 윤희성의 카스바의 여인 청하셨네요.
1: 아, 이렇게 예민하면 어느 정도 되면 각방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서로를 위해서 그죠.
0: 저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따로 예,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나는 자다가 일어난 습관이 있어. 화장실을 꼭 가는 습관이
0: 다르죠.
1: 있는데 옆에서는
0: 예.
1: 막 자다 깨고 이러면은 예. 서로 힘들 것 같아요.
0: 살짝 뒤척이기만 해도 또 예민한 분은 깰 것이고 네. 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코 드르렁거리면은 뭐 못 자잖아요.
1: 그렇죠.
0: 아내분들은 또.
1: 그 외에 부부 싸움에도 부부는 같이 자야 된다 이게 다 옛말이고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것 같아요.
0: 옛날엔
1: 그렇다고 애정이 뭐 식는 건 아니잖아요.
0: 옛날에 집이 좁았어.
1: 그래서 계속 같이
0: 자. 단칸방 시절이 많았어.
1: 아, 맞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0: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
1: 그러네요.
0: 네. 아유 참. 아, 신청곡 두 곡 들어봐야죠. 도현아의 네. 외톨이 먼저 들으시고요.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 띄워드리겠습니다.

0: 카스파의 여인, 네. 윤희상의 노래였습니다. 네. 장태수님 잘 들으셨나요? 앞에 들으신 곡은 뭐 도연아의 네. 외톨이. 하, 명곡이었습니다. 네. 네. 오정현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1: 네.
0: 아이 좋은 곡들 참 많아요. 아유. 도연아 씨. 예.
1: 저 생각해도 제 노래 좋은 곡은 어. 꽤 있어요.
0: 그죠? 네. 아, 참 순박해 네. 보이십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아까 네. 오정현이 누가 네. 그랬죠? 아까 순박하게 들린다고.
1: 네. 오정현님이.
0: 네.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 모아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왔습니다. 시흥시 서영자님.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다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1: 네.
0: 남편의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급도 조금 주면서 얼마나 째짜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믹스커피도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면 눈치를 주고 조금이라도 놀고 있으면 하루 일당 없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1: 아, 네.
0: 아, 공과사가 확실한 분이군요. 네. 공과사 구분이 남편께서.
1: 근데 커피는 뭐 하루에 두 잔 이상 안 마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0: 건강을 생각해서
1: 그쵸?
0: 그런 거겠죠.
1: 네.
0: 건강을 생각해서.
1: 그런 것 같아요. 네. 월급은 일단. 월급은 그럼 생활비는 따로 주고 또 월급을 주는 걸까요?
0: 그럼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서영자님의 개인 몫이죠. 일당 받는 거. 그래야죠.
1: 그러면 남편분이 좀 찌찌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생활비도 돼야지. 또
1: 그러니까 월급도 줘야 일단. 되고 그러니까.
0: 어차피 사람 쓰면 나갈 돈이니까 부인께서 하시는데 뭘 당연히 아까워하지 말아야죠.
1: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예. 이제 조금 막 이렇게 찌찌하게. 네, 그런가 봐요.
0: 예, 서영자님의 사연 네. 짧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이수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쇼핑몰에서 택배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0: 네네.
1: 단순 노동인데도 힘들어요.
0: 아.
1: 신청곡으로 힘 좀 주세요
0: 예,
1: 하셨어요.
0: 세샘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0: 정하셨네요. 네. 예, 아르바이트 돈 모아서 어디 캘리포니아 가시려나? LA에. 이 택배 포장하는 게 네. 쉽지 않고요. 이게 왜냐면 무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네네. 것들은. 그게 쉽지가 않고 뭐 배달도 그렇지만 네. 포장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1: 단순 노동인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표현을 해주신 거 보니까요.
0: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겨울철마다 네.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 세트 포장과
1: 포장하는
0: 배달.
1: 거 이런 거요.
0: 예,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네네. 설 시즌에 선물 네. 세트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생활용품들.
1: 네.
0: 네. 그러면 꼭 겨울에 이제 백화점 아르바이트 가서 포장도 하고 또 배달도
1: 배달도 하고.
0: 예. 제가 한때 그 명동 바닥을
1: 네.
0: 그
1: 손수레
0: 끌고 막 누볐던
1: 아, 정말요?
0: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 때.
1: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는 전혀 그런 시절이 없었을 것 같아요.
0: 지금은 나태해 보이지만 그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1: 아니 뭐 그때도 이제 정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셨구나.
0: 아, 다 하죠.
1: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귀하게 그냥 공부만 하셨을 것 같아요.
0: 저는 주로 몸 쓰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누구 가르치는 건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다음 사연입니다.
1: 네.
0: 대구 달서구의 김명자님. 남편한테 우리 영화관 가자. 극장 가서 영화 본 게 언젠지도 모르겠다 했더니만 우리 남편 뭐라 했는지 아세요?
1: 뭐라 했어요?
0: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영화관에 가. 이러네요. 이런 남편과 부귀 영화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1: 네.
0: 내게도 사랑이 함중아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영화관 가는 게 무슨 부귀 영화 누리는 거 뭔 상관이에요.
1: 아니 근데 그 제가 아는 그 동생 남편도 그렇게 영화관 가는 걸 싫어한대요.
0: 그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죠. 앉아있는 게 가만히
1: 그러니까
0: 영화를
1: 뭐
0: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
1: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건가요?
0: 예. 지루하죠.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데.
1: 그래서 그 동생은 보고 싶은 영화는 집에서 보는 것보다 영화를 좋아하니까 가고 싶은데
0: 네.
1: 꼭 이제 아이들을 꼬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근데 아이들도 공부하고 뭐 바쁘고 하니까 엄마 그냥 엄마 친구하고 가.
0: 친구하고 가면 되죠.
1: 그러는데 또 친구하고도 이렇게 잘 안 맞나 봐요.
0: 아 그러면 혼자 보면 돼요.
1: 그러니까요. 혼자 저는 혼자 예전에 봤었거든요.
0: 저도 혼자 많이 다닙니다.
1: 아침 일찍 조조 할인해가지고
0: 예.
1: 혼자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혼자
0: 어쨌든
1: 못 가는 사람.
0: 김명자님은 남편하고 뭐 같이
1: 네.
0: 해보고 싶으신
1: 맞아요.
0: 건데.
1: 네.
0: 남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힘 빠지죠. 아이 참.
1: 한번 가세요.
0: 그래도 뭐 다른 쪽으로 네, 행복도 누리시고 부귀 영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네.
0: 신청곡 듣겠습니다. 새샘 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0: 네, 이수키님과 김명자님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새샘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그리고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이번 사연은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서울 양천구에서 윤정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5월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여행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0: 여행철이죠.
1: 네, 어디 다녀왔다 뭐 사진도 보내보고요. 또 저도 가고 싶긴 한데 막상 계획을 세우려니 귀찮습니다.
0: 무계획으로 네. 떠나시면 되죠.
1: 네, 그래서 그냥 동네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어요. 멀리 안 가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멀리보다 편한 게 더 좋습니다.
0: 아유, 맞아요. 편한 게 최고예요.
1: 네.
0: 예, 아유, 괜히 멀리 가서 아무리 좋은 데 가도.
1: 네.
0: 결국은 이제 아이고 힘들다.
1: 네, 갔다 오면 이제
0: 집에 가고
1: 아이고 예. 아이고 집 떠나면 힘들어 이래가죠.
0: 가끔은 멀리도 가야겠지만
1: 네. 예,
0: 주변에서 또 소소한 작은 여행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의 김미정님. 일이 잘 마무리돼서 오늘 회식하기로 했어요. 저녁 먹고 다 같이 영화 관람할 거랍니다. 아, 저녁을 먹고
1: 네.
0: 야간 영화를 보시는군요.
1: 네.
0: 저희 회사에는 여자들이 많아서 술 대신 영화를 자주 봅니다 하시면서
1: 좋은데요.
0: 김수희의 네. 서울 여자 청하셨어요. 좋은 문화
1: 그쵸?
0: 같습니다.
1: 네. 술 대신 영화 보러 식사하시고
0: 네.
1: 좋죠.
0: 아주 좋은 그 직장 문화네요.
1: 네. 네. 저는 그 어디 영화관을 가는데 제주도에서 옆에 볼링장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0: 아, 영화관 안에?
1: 안에.
0: 그러니까 안에 몰 같이 쇼핑몰처럼.
1: 네, 작게. 그 안에서 저는 뭐,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0: 예.
1: 막 조명도 좀 있고 이래서요. 갔더니, 이게 볼링장이더라고요.
0: 볼링장이 아주 조명을 화려하게 해놓고 치더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시간이 보고 싶은 게 시간이 좀 길면,
0: 예.
1: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볼링도
0: 시간
1: 치고,
0: 또 때우고.
1: 네, 또 뭐 커피도 마시고, 하나 한쪽에는 커피 마시는 카페가 있고,
0: 네.
1: 또 이렇게 볼링을 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0: 볼링도 참 한때 인기 많았는데.
1: 많았죠.
0: 한때 많이 없어졌다가 요즘 또 조금
1: 네,
0: 많이 치더라고요.
1: 네. 제 예전에 예. S본부에서 연예인 볼링대회 나가봤어요.
0: 에버리지 몇 나왔는데 그때.
1: 아니 그때 그냥 제 거였고 그래도 저 괜찮았어요.
0: 그래요.
1: 잘 하는 편이었는데
0: 예.
1: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못하는데 그때는 그냥 꾸역꾸역 제가 개인 강습 받아가면서 막 해갖고 나왔어요.
0: 운동 소질도 있으셔 보면은.
1: 제가
0: 예.
1: 아니,
0: 운동 많이 했잖아요. 복싱도 하고.
1: 복싱은 했죠.
0: 야,
1: 네.
0: 무용에 뭐 운동에 진짜 예체능으로 타고난 분이십니다.
1: 아, 우리 아버지가 마라톤 선수였잖아요.
0: 아, 그러셨어요.
1: 경북고등학교.
0: 아, 몰랐어요, 그것도. 아니, 한 주에 하나씩 새롭게 또 알게 되네.
1: 아니, 에, 경북고등학교 나오셨는데.
0: 경북고.
1: 경북 고등학교
0: 경상북도에
1: 네 경상북도에
0: 아 거기도 명문학교
1: 대구
0: 예, 예. 네. 아 마라톤 부였어요
1: 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운동하는 게
0: 네.
1: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0: 체육인 가정이니까
1: 네.
0: 예. 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1: 네
0: 광주에서 왔네요
1: 네
0: 박성철님
1: 날씨 좋다고 아내가 산책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0: 네.
1: 아우 처음엔 좋았는데 걷다 보니 끝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자를 다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0: 아 부인께서 계속
1: 네.
0: 아 조금만 더 가자.
1: 아, 예. 결국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네.
0: 아니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좀 안 하셨나 보네요. 아유 참.
1: 이제 많이 안 하시면 걷는 네. 게 좀 힘들죠. 처음부터 많이 이제 걸으면.
0: 근데 네. 정말 그 운동 뭐 체격이나
1: 네.
0: 뭐 근육량 상관없이 여성들의 지구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1: 네.
0: 때로는
1: 네.
0: 뭐 수영할 때도 그러고
1: 네.
0: 걸을 때도 그러고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한참 뭐 지치지 않고 잘 걸으시고 산도 잘 오르시고
1: 네.
0: 그런 모습을 보게
1: 네.
0: 됩니다. 예.
1: 근데 이 조금만 더 가자 이게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0: 그렇죠. 힘들
1: 네.
0: 때
1: 네.
0: 조금만 더 가자.
1: 네. 조금만 더 가자.
0: 아,
1: 조금만 더 가자. 이게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0: 부인께서 이 박성철님 운동시키려고
1: 네.
0: 마음 먹으셨군요.
1: 네.
0: 예. 조금씩 괜찮아지실 겁니다.
1: 네.
0: 김신우의 귀걸이사 청하셨는데요. 먼저 김수희의 서울여자 다음에 귀걸이사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전하고 있습니다. 김수희의 서울여자, 김신우의 귀걸이사, 김미정님과 박성철님의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사연들인데
1: 네.
0: 경기도 고양에서 고양시죠. 성현홍님. 얼마 전에 걷기 운동도 할 겸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1: 네.
0: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백화점에서 걷는 건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네. 백화점에서 한없이 걸어서
1: 한없이 걷죠.
0: 옷가게에 들어가서 이 옷 저 보고 손녀들 생각하면서 아동복 코너에도 둘러보고 식품관에도 들렀다가 집에 왔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왔어요.
1: 아.
0: 제 지갑은 너무 얇아서 함부로 열면 큰일 나거든요.
1: 아.
0: 하면서
1: 네.
0: 왔다가 그냥 갑니다. 윤중식의 노래. 딱 네. 어울리는 노래 청하셨어요.
1: 근데 여성분들은 많이 그래요. 백화점 가서 네. 그냥 아이 쇼핑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저거 네. 있고 그냥 다니다 오는 거죠, 뭐.
0: 네.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있는데 대전 네. 대덕구에서 이경자님 사연이에요. 네.
1: 젊었을 때는 역 앞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0: 예.
1: 종업원이 주던 커피와 작은 유리컵에 물. 그땐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0: 네.
1: 괜히 그 시절 다방 냄새가 그리워집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던 때였지요.
0: 네.
1: 아, 맞아요.
0: 역앞 다방에서 만남의 장소였죠.
1: 맞아요. 네.
0: 안정혜의 대전브루스 청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신청곡으로
1: 네.
0: 윤중식의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안정혜의 대전브루스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연아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누군가 건강이 밤과 낮 중에 낮과 같다고 했어요.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고 보고 싶은 것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는 거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어려운 어둠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에요. 우린 어쩌면 밤이 돼서야 낮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오래 더 환하게 빛날 우리의 낮을 위해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튼튼 노름맞이의 연주입니다.

튼튼 노른마치의 연주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지금의 하루,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소중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산 집에 모여 조용히 술잔 나누니 생각건대 선홍빛 꽃들이 한창 가지에 피었으리. 봄날이 병중에 다가기에 스스로 슬퍼하면서 뜰에 솔솔 내리는 가랑비만 마주하고 앉았다오. 조선시대 성운의 시, 병으로 모임에 가지 못하고 종산 노인에게 드리다 였습니다. 종산은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산으로 성운이 은거하던 곳입니다. 여기에 사는 노인은 누군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운처럼 속세를 떠난 사람입니다. 당시에 지은 시들을 살펴보면 성운 노인과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단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엔 병 때문에 약속한 모임에 가지 못해서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시에 담아 전했던 겁니다. 김영재가 작곡하고 장구로 연주한 곡, 해금 수상곡. 변하미의 해금연주와 함께합니다.

해금수상고, 변아미 해금과 김영재의 장구반주로 함께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산가 강효주의 노래 윤서경의 아쟁 연주입니다.

유산가 강효주의 목소리에 윤서경의 아장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데미인 Smell of the Water, 물레, 새음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말인 거죠. 또 아명이란 아담하고 운치가 있는 이름입니다. 원래 공명 외에 따로 붙인 별명인데요. 보통 무슨지곡이라고 합니다. 밑 도드리는 처음엔 그냥 도드리라고 불렀습니다. 도드리를 한 옥타브 위로 변주한 웃도드리. 송구 여지곡이 생기면서 밑 도드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악장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고 보통 속도의 6박 장단인 도드리 장단에 맞춰 독주나 현악기 위주의 줄풍류와 관현악 갑주 등으로 다양하게 연주합니다. 밑도들이 수연장지곡은 보호자 본환입, 대현환입 같은 말로도 불립니다. 한자어라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곡의 특징을 나타낸 제목입니다. 보호자 본환입은 수연장지곡이 보호자를 바탕으로 한 음악이란 걸 알려줍니다. 보호자는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음악으로 처음엔 무용 반주로 사용되다가 조선시대엔 왕세자의 거동이나 국빈을 대접하는 잔치에서 연주했습니다. 수연장지곡은 이 보호자 일부를 변주한 겁니다. 대현환입에서 대현은 검은고에서 가장 굵은 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연장지곡을 연주할 때 이 대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거죠. 그럼 밑 도드리 수연장지곡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및 도드리 수연장지곡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미영이 작곡한 자유로운 세계 검은고 백토리의 연주입니다.

자유로운 세계 검은고 팩토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건 알면서도 뒤로 미뤄둘 때가 많습니다. 단 하나를 지키지 못해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내 몸, 내 마음을 맨 앞줄에 세우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퓨전 국악 시아의 연주와 노래 준비했는데요. 대금, 해금, 가야금 연주자로 이루어진 퓨전 국악팀이죠. 시아의 태평가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고민이나 걱정이 한가득 쌓이면요, 사람은 자기가 누굴 가장 신뢰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정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담을 덜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딴 데 볼 것 없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유승범의 질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기쁠 때 떠오르는 사람, 속상할 때 떠오르는 사람, 답답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다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각각의 경우마다 다 다른 사람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일을 맡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를 질투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다고 하는데 왠지 속을 뒤집어 놓고 싶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약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곧바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그 명단에 대한민국 인기가요도 끼워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신청곡들로 채워집니다. 박보경님, 노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신청합니다 하셔서 준비해놨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함께 듣겠고요. 이어서 오영희님께서 청하신 노래도 이어드립니다. 김현철과 윤상의 사랑하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김현철과 윤상의 사랑하오, 이렇게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효남께서 청하신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준비해놨고요. 박영애님께서는 사연과 함께 곡을 신청하셨는데, 노디, 작은 애가 시험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친구랑 야구 보러 갔다 와서는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네요.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나 이번에도 중국어는 만점 맞았어, 이러는데 칭찬해 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접어서 100점 맞았다는 소리는커녕 성적표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대학 가서는 목표가 있어서인지 스스로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공부도 알바도, 라는 사연과 함께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청하셨습니다. 애청자 박영애님,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키우셨네요. 어렸을 때 놀면 커서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속설도 있지만, 이 정도로 열심히 사는 청년이라면 분명히 목표를 이룰 겁니다. 박영애님, 자녀 자랑하실 만합니다. 잠시 후에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박진경님께서는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노래 준비해뒀습니다. 또 김으리님께서는 노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어느 좋은 날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 이 노래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전해드리기 아주 좋은 날일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듣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범학입니다. 마음의 거리.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데이 바이 데이, 그리고 악뮤의 새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전해드리죠. 김병국님께서 폴킴의 비 청하셨죠?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현주님께서는 17일은 저의 예쁜 딸 지선이의 생일이에요. 3월에 얼굴 보고 지금껏 시험 준비며 과제하느라 바빠서 못 오고 생일에나 얼굴 보여준다면서 안 오네요. 중고등학교 때 안 한 공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게 맞겠죠? 크크크. 딸이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그런 날엔 꼭 들려주세요. 은근 이런 사연, 이런 글들 나중에 들려주면 좋아해요.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엄마 아빠 오빠들은 내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트까지 뿅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생일이네요. 17일이니까 오늘 지선씨 집에 왔을까요? 왔겠죠? 저도 따님 지선씨의 생일 축하드리면서 축하송으로 어머니 이현주님께서 정하신 곡 여자친구의 그런 날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효주님께선 제가 요새 아침마다 듣는 곡입니다. 자다가도 이 비트를 들으면 정신이 팍 들어요. 그리고 보컬의 락 기타 같은 찢어지면서도 높은 고음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면서 플레이브의 본 세비지 신청하셨죠. 정신이 바짝 드는 곡 저희도 한번 같이 듣죠. 먼저 폴킴의 노래부터 전해드립니다. 비

진짜 정신이 번쩍 나네요. 플레이브의 본 세비지였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폴킴 해피 그리고 여자친구의 그런 날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민희님께서 청하신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어제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인데요. 한마음 노래 중엔 친구라 하네 너무 좋더라고요. 갯밥이나 가슴앓이는 많이 들었지만 친구라 하네는 못 들어봤어요. 콩님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노디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친구라 하네도 꽤 인기를 끈 노래였죠. 우리 콩님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 같이 듣겠습니다. 김종진님께서는 듣고 싶어요 이 노래요. 김용빈의 연인 신청했는데 노디 5월에는 꼭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김종진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곡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두 곡 이어듣죠. 먼저 한마음의 친구라 하네 이어서 김용빈입니다. 연인.

한마음의 친구라 하네, 김용빈의 연인, 그리고 홍정화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까지 듣고 왔습니다. 홍정화님께서는 새벽 2시 넘어 잠들었는데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 가기로 했는데 설레어서일까요? 사위를 너무도 좋아하시는 우리 예쁜 친정엄마. 남편과 함께 서울 나들이 갑니다 하면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신청하셨는데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겠죠, 홍조아님? 노래도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교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유배 행렬의 끝에서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다. 단종이 유배길에 오르던 1457년 여름, 창덕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식적인 유배 행렬 뒤에는 왕을 보필할 인원들이 동행했으나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엄격한 감시망 사이를 뚫고 험난한 영월길을 뒤따른 매화의 발자국을 따로 증언한다. 당시 조정은 정순왕후의 동행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매화는 왕비의 눈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감시자들의 무긴 아래 매화는 행렬 끄트머리에 몸을 실었다. 유배 행렬이 한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700리 길 내내 매화는 흙먼지 속에서 왕의 뒷모습을 쫓는다. 왕비가 직접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대신 걸으며 왕의 일상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넣는다. 그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훗날 정순왕후에게 전달할 유일한 기록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주막집 차가운 툇마루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왕의 표정을 눈에 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0: 먼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정순왕후에게 상감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부르튼 발을 움직이게 했다. 행렬이 광나루를 지나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설 때까지 매화는 단 한 번도 왕의 곁을 멀리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얻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왕에게 울릴 탕약의 온도가 식지는 않았는지 아전들을 다그치며 살폈다. 청룡포에 도착해 왕이 기걸방에 먼지를 걷어낼 때까지 그녀의 손에서 수발 도구가 떠난 적이 없었다. 청룡포의 정막 속에서 맺은 왕과의 약속.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청룡포는 단종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매화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끼니를 챙기고 밤이면 강바람을 막을 숯불을 피우며 거처를 살폈다. 그곳에서 매화는 왕의 대화 상대였고 한양의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왕비의 편지를 몰래 전달하며 단절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어느 저녁, 단종은 강가를 거닐다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매화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한양에 전할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혹여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왕비의 남은 생을 지켜다오. 왕은 자신의 앞날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더 깊이 우려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아내의 고독이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으며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왕의 육신이 이 땅에 묶이더라도 그의 의지만은 왕비의 일상 속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청룡포의 노을 아래서 맺어진 이 은밀한 약속은 훗날 정업원의 차가운 방 안에서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하는 신념의 근거가 되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속 가장 안쪽 옷감의 바느질에 고정했다. 수면 중에도 강가에서 빨래할 때도 주머니의 묵직한 촉감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결코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머니 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살아서 돌아가라는 왕의 말을 되새기듯. 자결의 대열을 이탈한 매화의 발걸음. 1457년 10월, 단종이 승하하자 유배지를 지키던 시녀들은 절망적인 선택 앞에 놓였다. 주인을 잃은 슬픔과 보복에 대한 공포 속에 세 명의 시녀는 동망봉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자결을 택했다. 동망봉은 영월 청룡포 인근의 봉우리로 정순왕후가 한양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아래 강가를 삼국녀 바위라 부르며 이들의 충절을 기렸다. 그러나 매화는 자결의 대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향했다. 가슴 안쪽에는 청룡포에서 단종이 건넨 보랏빛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했으나 살아남아 왕의 부탁을 이행하는 일은 매 순간 자신을 압박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매화는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비난의 시선을 감수하며 정업원으로 향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경로는 유배길보다 험난했다. 감시를 피해 산길로 숨어 다니며 산열매로 끼니를 이었다. 매화가 정어문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행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남루했으나 품속에 바느질해 둔 보랏빛 주머니만은 온전했다. 그녀는 정순왕후 앞에 엎드려 주머니를 바쳤고 그날 이후 정어번의 문은 외부를 향해 굳게 닫혔다. 훗날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든 새 시녀를 충절의 표상으로 기렸지만 매화를 향한 시선은 달랐다. 등을 돌리고 떠난 여인, 주인의 죽음 앞에서 살기를 택한 여인이라는 비난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삼국녀 바위에 대한 기록도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명이라는 숫자도 그들의 이름도 뛰어든 장소도 기록에 따라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매화만이 등을 돌렸고 그 등 뒤에는 왕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보랏빛 염색으로 지켜낸 거친 생존. 정어번에서의 삶은 유배지 청룡포보다 가혹한 현실의 현장이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감시가 일상이 된 정순왕후의 곁에서 매화는 스스로 노비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다. 왕비가 세조의 시혜를 거부하며 남편을 죽인 자의 쌀은 먹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자 매화는 그 선언을 현실로 뒷받침해야 했다. 장터의 거친 노동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고된 노동은 매화의 일과였다. 그녀는 숭인동 산비탈 자주동샘에서 퍼올린 물에 괴불 주머니와 저고리 깃을 담가 보랏빛 물을 들였다. 시장 상인들이 역적의 집안이라며 외면할 때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옷감을 다시 주워들었다. 쌀 한 대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왕후가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중심을 잡았다면 매화는 담장 밖의 현실을 상대하며 뒤주를 채우는 보급관이자 방패였다. 64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보랏빛으로 물든 노동의 손이 쌓아올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의 보랏빛 손을 비웃어도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다. 그 손에 남은 색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약속 하나로 64년을 견뎌낸 사람의 증거였다. 세조의 회유를 차단한 정어번의 사리문. 세조는 정순왕후를 향해 지속적인 회유책을 펼쳤다. 곡식과 가옥을 제공해 그녀를 보살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횡이었다. 정어번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왕실 소속 비구니 사찰로 조선시대에는 출궁한 후궁이나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단종이 폐위되자 정순왕후는 왕비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밀려났다. 세조의 회유는 집요했다. 즉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순왕후에게 곡식과 가옥, 노비까지 제공하려 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폐위된 왕비가 자신의 시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찬탈의 정당성이 묵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와 매화는 그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세조에게 정순왕후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찬탈을 불가피한 구국으로 포장해줄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비를 굶주리게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그녀를 거두는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도덕적 지탄을 잠재우려 한 것이다. 매화는 그 치밀한 심리전에 최전방에 서 있었다. 세조가 보낸 사신들이 물자를 앞세워 들이닥칠 때마다 매화는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남겨진 의리만으로 충분하니 부정한 물건은 거두어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사신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왕비가 직접 나서서 구차한 거절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도록 매화는 스스로 정업원의 높은 문턱이 되었다. 매화는 권력의 시혜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순간 단종과의 신의와 왕후의 결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조가 보내는 쌀 한 대박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왕비의 자존감을 헐값에 매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이자 독이었다. 매화는 관가에서 보낸 이들이 주변을 기웃거리면 단호하게 쫓아냈고 왕비를 낮춰 부르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우를 갖추라며 일침을 가했다. 64년 동안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다. 정순왕후의 임종으로 64년 만에 완수한 과업. 매화의 세월은 정업원의 낡은 사리문을 여닫는 소리 속에 쌓여갔다. 남들이 한 번의 죽음으로 충절을 증명할 때 그녀는 수만 번의 새벽길을 나서며 자신의 신의를 증명했다. 왕비가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한 밤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묵묵히 곁을 지키던 매화의 그림자였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섰다. 왕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정업원의 아침은 바뀌지 않았다. 매화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정순왕후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 여인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로 하루를 버텼다. 왕후가 왕을 잊지 않으며 중심을 잡는 동안 매화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깥을 지켰다. 그것이 64년간 이어졌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청령포에서 왕과 맺었던 약속이 그제야 완수되었다. 매화는 왕비의 임종을 지키며 자신이 짊어졌던 오랜 과업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단종에게 받은 명을 정순왕후에 대한 보필로 완성한 것이다. 왕비의 장례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는 단종이 건넸던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생을 마무리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녀의 손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순왕후가 머물던 정업원터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일대로 추정된다. 건물은 사라졌으나 표지석이 남아 그 자리를 증언한다. 매화가 물을 길어 보랏빛 염색을 하던 자조동 샘터도 숭인동 일대에 흔적이 남아있다. 정순왕후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동망봉은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강윤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윤규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 30년간 줄곧 출판 기획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판 현장에서 고전 다시 읽기라는 취지로 고전들을 원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흥미롭게 재구성해왔는데요. 엮은 책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 괴테의 인생수업, 몽테뉴의 수상록, 니체의 인생수업,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에서는 감상적인 영웅 서사를 걷어내고 다큐멘터리적 필치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의리의 실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은이었습니다.

0: 제 1509편 관무제와 자전에 대한 효종의 집착.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관무제 개최와 관련하여 상소를 올린 사헌부 간관을 엄중 처벌하라는 효종과 그런 어명은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버티는 승정원 승지들 간의 대립 상황을 지난 시간에 방송했었죠. 이 대치 상황은 효종 3년 7월 24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25일 새벽까지 이었습니다. 전제 군주 국가에서 절대 지존인 국왕과 왕명 출락기관의 승지들이 이렇듯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죠.
2: 당장 물러가서 자전을 모독하고 욕보이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사헌부 대사원 민흥영 등을 잡아들이라고 명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과인의 명을 받들어 전하지 않는 것이냐?
3: 전하! 신들의 성의가 모자라서 주상 전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바로 신들의 죄이옵니다. 모름지기 후설의 벼슬이 승정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찌 전하의 이토록 무리한 명령을 묵묵히 따를 수가 있겠사옵니까? 대사헌 민흥영 등을 잡아다 엄벌에 처하라는 명은 결코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신들의 주청을 윤호하지 아니하시면 날이 밝을 때까지 감히 멈추지 않겠사옵니다.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4: 어명을

0: 승지들이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자 효종은 하는 수 없이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1: 날이 새면 다시 부를 것이니 일단 물러들 가 있으라.
0: 이렇게 해서 승지들이 일단

0: 실수를 하는데요. 실록에 이 내용을 기록했던 사관은 기사 말미에다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 이때 임금은 관무제와 관련하여 사헌부 강관들이 대비를 모욕했다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어명을 여러 번 내렸으나 승지들이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면서 밤새도록 힘껏 쟁론하였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칭찬하였다.
0: 의논하는 자들이 승지들을 칭찬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 예문관 등 이른바 청요직 관리들의 사회에서는 임금에게 주저없이 직언을 가나요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내는 경우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날 밤 승지들의 행동이 그런 본보기였다는 것이죠.

0: 전하, 의정부 삼정승이 뵙기를 정하옵니다.
1: 들라하라.
2: 날이 박자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 등이 임금에게 대면을 요청하니 임금이 응하였다. 그런데 승지 박장원, 안헌징, 이척연 등도 나서서 임금에게
3: 주상 전하, 날이 밝으면 신들도 부르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2: 이렇게 청하자 임금은 하는 수 없이
1: 알았느니라, 승지들도 들도록 하라
2: 해서 승지들도 삼정승과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
4: 자, 그럼 이제 정승들은 장렬왕후를 관무제 행사와 연계하여 불손한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간관을 처벌하라고 했던 효종의 조처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지 살펴볼까요?
5: 전하, 대사헌 민흥형이 올린 상소문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신들은 잘은 모르겠사오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하여 관무제를 멈춰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아울러서 그런 상소를 올렸다 하여 대사헌을 비롯한 간관들을 잡아다 국문하는 것 또한 너무 지나친 듯하옵니다.
1: 경들도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자전은 한나라의 어머니이다. 신하로서 국무를 모욕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야?
5: 주상전하, 민흥영 등 사헌부 간관들에 앞서서 예문관, 봉교, 이단상도 전하께 관무제에 대하여 주청을 올릴 때 자전의 목욕 일자와 겹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사옵니까? 한간에 떠도는 말을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대사원 민흥형이 전하께 아뢰는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사옵니까?
4: 대신들은 어떻게든 민흥형 등에 대한 처벌만은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효종은 다시금 자전에 대한 불효를 들먹이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1: 신하들이 과인을 유왕이나 여왕이나 거랑이나 주왕에 견준다 하더라도 차라리 참아 넘길 수가 있다. 그런데 어찌 관무제를 목욕 행차에 나서는 자전의 구경거리로 비하하여서 자전을 모욕할 수가 있는가? 자전께서는 평시에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극도로 삼가고 구경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이번에 목욕하러 가시는 것도 어쩌다 그렇게 날짜가 겹쳤을 뿐 본의가 아니었다. 자전께서 평소에 가려움증이 있는 것을 과인도 알고 있는 데다가 또 선조 대왕 때 인목왕후께서도 목욕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과인이 진작부터 요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사원 민흥형 등이 상소를 올려서는 뜻하지 않던 말을 하였기 때문에 과인은 밤새도록 온몸을 뒤척거리면서 몰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또한 자전께서 그 상소의 내용을 들으시면 마음이 불안하실 터이므로 즉시 상소문을 불사르게 했던 것이다. 결국 뜻하지 않게 불효를 저질렀으니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도다.

0: 앞에서 효종이 열거한 유왕, 여왕, 걸왕, 주왕 등은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폭군이자 망국의 군주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그런 폭군에 비유하더라도 차마 넘기겠는데 차전, 즉 대비와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민흥형 등이 상소문에서 거론한 내용이라야 관무제를 행하는 날짜가 대비가 인경궁에 목욕 가는 날과 겹침으로 시중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안 좋은 소문이 나돈다. 그러니 날짜를 연기하거나 아예 관무제를 취소하는 게 어떠냐. 이 정도였는데 효종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천하에 없는 불효를 저지른 것처럼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효종이 이처럼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효종이 관무제라는 그 행사를 군비 증강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친위군을 선발해서 왕권 강화를 꾀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1: 청나라한테 항복한 이 나라의 극단적인 위기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북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즉위했지만 전하 천세 감축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 효종은 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전원들 가운데 80%는 내가 세자가 되면 안 된다고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한 놈들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효종은 좌불안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 자기 아버지 인조가 남겨준 이 두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효종은 불철주야 뭘 하고자 했냐면은 자기 주변의 군비를 증강시키는 거예요.
2: 만약에 효종이 정말 친위군을 모집을 하려고 했다면 관무제는 한 수단이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엔 적절한 수단이긴 했죠. 무예가 좋은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 제도가 관무제니까.
0: 삼정승과 효종의 대화 이어집니다.
3: 전하께서 의금부로 하여금 대사헌 민흥형 등을 잡아들이라 명하셨다고 하는데 민흥형이 어찌 불순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였겠사옵니까? 신이 언젠가 민흥형을 만났을 때 나라가 잘 돼야 한다는 말을 꺼내면서 문득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자전을 모욕하는 말을 하겠사옵니까? 전하, 그에게 내린 벌을 거두시옵소서.
4: 그러니까 경들의 의견은 민흥형을 형리에게 내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인가? 그렇다면 부처하는 이유는 어떠한가?
0: 효종의 마음이 조금쯤 누그러진 듯 보이죠? 민흥형을 형리에게 내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부처하는 이유는 어떤가라고 묻는데요. 이 말은 잡아다 국문하라는 어명은 취소할 테니까 귀양을 보내는 정도로 처벌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정승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5: 전하, 민흥형을 용서하신다면서 먼 곳으로 부처를 하신다면 그것을 어찌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내린 죄를 감하시옵소서.
4: 그렇다면 민흥형을 삭출하라.
0: 일단 민흥형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낮춥니다. 삭출이란 죄를 지은 관리의 관직과 품계를 빼앗고 도성 밖으로 내쫓는 처벌을 일컫습니다.

0: 그런데 효종은 일찍이 홧김에 관무제고 뭐시고 취소하겠다고 선언해버렸었는데요. 정말로 할 생각이 없었을까요? 효종은 대신들이 그래도 관무제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청하자 또 버럭 화부터 냅니다.
1: 뭐? 과인은 관무제를 결코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이 많은 대사헌 민응형이야 노망이 나서 한 말이니 따질 것이 못되더라도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나 사헌부에 몸담고 있는 연소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어찌 과인이 관무제를 강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자들을 사헌부나 예문관에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는가?
0: 관무제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신료들, 특히 젊은 언관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삼정승이 나가고 승지들만 남았을 때 효종은 또 이런 명을 내립니다.
1: 자전의 목욕 행차를 처음 관무제와 결부하여 발언했던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란 자는 전하의 한 괴물이다. 실록의 관리를 이따위 인물에게 맡길 수 없다. 그 자를 예문관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0: 이단상 같은 인물에게 실록 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했는데요.
2: 예문관은 국왕의 명령서인 교서를 작성하는 핵심 관서였다. 본래는 춘추관과 함께 실록 편찬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는데 세종대에는 집현전이 예문관의 업무를 맡았다. 이후 인재 양성과 학술적 자문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사초와 같은 실록 편찬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도 관장하였다.
0: 이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단상이 그 예문관의 관리로 있는 한 관무제를 앞두고 국왕인 효종이 보인 무리한 언행 등을 실록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단상을 일컬어서 천하의 괴물이라는 등 임금이 신하에게서는 안 될 인신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효종은 승지들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1: 관무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가?
3: 전하! 처음에 전하께서 이미 시행하겠노라고 확고하게 결정을 해서 명을 내리셨는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하면 어찌 되겠사옵니까? 관무제는 예정대로 실행을 해야 하고 관무제권과 관련하여 죄를 입은 민응형 등의 언관도 완전히 용서해 줘야 하옵니다. 그리하시면 자전께서 듣게 되시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실 것이옵니다.
1: 과인에 대한 승지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윤화하지 않는다. 모두 일만 물러가도록 하라.
0: 그런데 이 기사 말미에는 이런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2: 신하들이 모두 관무제를 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에 따랐다.
0: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관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군신 간의 합의를 봤는데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나이가 75이나 되는 대사원 민응형에 대한 처벌 문제죠. 효종은 일단 민응형에게 삭출의 명을 내린 상태인데요. 삭탈 관작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는 처벌이 그것입니다. 7월 27일
4: 전하, 도승지 정유성이 폐기를 정하옵니다.
1: 들라하라.
0: 도승지는 승정원의 수장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지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민응형 얘기부터 꺼냅니다.
5: 전하, 임금을 사랑하여 충직하여 받들기로는 민응형보다 더 나은 자가 없사옵니다. 그가 무슨 일이든 진언을 할 때마다 전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와서 관무제와 차전의 목욕행차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여 갑자기 무거운 벌을 받았으니 무사람인 모두 전하의 조처를 서운하게 여기옵니다.
1: 그야 뭐 민흥영 그자가 조정 여론으로부터 충직하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감히 그처럼 거짓말을 해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에게도 어미가 있다면 차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은 중국의 요순 시대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를 근본으로 삼았단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설사 민흥형이 평소 절조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한들 과인이 그에게 삭출이라는 가벼운 벌을 주는 것까지 그만둘 수야 있겠는가? 젊은 무리는 풍문과 시류에 영합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더라도 심하게 꾸짖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노성한 원로가 이렇게 하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5: 그러면 관무제는 시행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옵니까?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무제를 정제하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모두 지금 정제하면 유능한 무관을 선발하는 이 제도가 영영 폐지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니 그 말도 일리가 있겠기에 그대로 설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날에는 자전께 목욕하는 거둥을 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려서 무사람들의 의혹을 단절할 것이다.
0: 이렇게 해서 장렬왕후의 인경궁으로의 목욕 행차는 취소되고 관무제는 애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9편 관무제와 자전에 대한 효종의 집착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피부에 광이 나잖아? 눈에 구멍도 안 뚫었어. 그런데도 영모야?
1: 그러니 조롱이라는 겁니다. 수렴 청정을 하는 누님은 물론
2: 난 벽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윤원영은 말죽거리 양지역 벽서 사건을 빌미로 눈에 가시었던
4: 보령. 일단은 보령으로 어서.
5: 중진에서 군사와 탱크를 사재기하고 있는 제 동생 이홍윤을 고발합니다.

와이파 한국 107번째 토정 이지하 13번째

0: 이홍남의 고발로 쿠데타의 주동자 이홍윤을 검거하기 위해서 한양의 군사들이 대거 충주로 향하는 동안
1: 검은 기운이 점점 등줄기를 타고 자, 날이 밝기 전에 흩어져야겠습니다.
0: 처가의 불운한 기운이 감지돼 충주에서 보령으로 내려와 있던 이지함.
2: 아, 지함아,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1: 모르겠어, 작은 형. 다만 불길한 기운이 처가에 닥치고 있으니 우리 집은 물론 형님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걱정입니다.
3: 지무야, 지함이 말대로 그냥 그대로 하자. 부채도사, 무릎팍도사, 머털도사 그들의 찐 원조는 바로 우리 지함이야. 조선의 이 스트라다무스.
2: 하긴 지난번 부모님 산소 앞바다에 제방을 쌓지 않았다면.
3: 그치.
0: 갯벌에 제방을 쌓아 부모님 산소가 침수되는 것을 미리 예방했던 이지함이다.
1: 이번 경우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 수도 있어요.
3: 그래, 잠수는 각자 알아서 타는 걸로 하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때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얘들아.
2: 형님.
3: 자, 지무야, 지암아, 어서 떠나.
1: 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게 꼭꼭 숨어야 합니다.
0: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이지함의 삼형제.

0: 서로의 안전을 기원하며 형제들과 헤어진 아귀돼지 삼형제? 죄송합니다. 이지함은
1: 지함 씨 오랜만이네요. 내비예요. 시간이 지나 저도 많이 왜? 변했어요. 우리 아니, 각자 갈 길 가야죠. 당신의 목적지를 말해주세요.
2: 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자.
1: 더 정확히 말해줘요.
3: 정확히?
1: 잘 안 들려요.
4: 내비 찍고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
1: 잘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경로 이탈.
2: 경로 이탈. 시동만 걸고 핸들은 잡지도 않았어. 내가 진짜.
4: 야 내비, 너 내가 어제 데이트까지 시켜줬잖아. 데이트! 내비의 힘을 보여줘! 내비, 넌 할 수 있어! 길을 찾아!

0: 도움도 안 되는 내비게이션을 포기한 이지함은.
1: 자자자, 어? 올라타 어서. 자.
2: 아빠.
1: 어? 아, 괜찮아, 이거 그냥 보트야. 자, 타자.
3: 괜찮아, 조심. 자자, 조심하고.
1: 자, 올라와.
0: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배를 임대 바다로 향한다. 처가에 몰려드는 불운한 기운에 서해안의 무인도로 피신하는 이지함 가족.
1: 자, 골라! 당신 마음에 드는 섬으로!

0: 한편 소윤 윤원영의 사주를 받은 이홍남이
1: 내 동생 이홍윤이 충주에서 군사와 탱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0: 반란 세력의 수교로 충주의 근거지를 둔 동생 이홍윤을 고발하자 충주는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2: 수색해!
3: 예! 내가 할 거야!
0: 아버지 이약빙이 역모자로 몰려 죽는 바람에 연좌제를 피해 충주 은신처에 숨어있던 이홍이는
2: 무기 던지고 손들어!
4: 무기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장해제입니다.
0: 그렇게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된다.

0: 현 정부의 불만을 품고 반란을 도모했다네.
1: 공작입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0: 야, 고발자가 네 형이야. 어? 아, 형이 동생을 고발하는데 설마 누명을 씌웠겠느냐?
1: 그럼요. 누명을 씌우고도 남을 놈입니다. 저 법적으로만 형제지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0: 네 아비하고 장인이 모두 영모자로 목숨을 잃었으니까 현 정권에 복수를 하고 싶었겠지.
2: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홍윤의 아버지는 양재역 벽서 사건의 주범 이약빙, 그리고 장인은 대윤 유님 되시겠다.
1: 연좌제에 걸려서 숨어 사는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군사를 모으겠습니까?
0: 아, 됐고 전말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 현 정권을 쓰러뜨리고 왕으로 누구를 추대하려고 했느냐?
1: 이 무슨 말도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0: 너 지금 이라고 했어?
1: 제가요?
0: 가만 있어봐. 이라고 하면은 그 충주의 기반을 두고 있는 로열 패밀리 이정랑.
2: 허허, 정종의 증선으로 대표적인 종친이었으며 이지함의 장인인 이정랑. 그의 이름이 윤원형의 입에서 나오자.
1: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어르신 뵌 적도 없습니다.
0: 최근 몇 년 동안 소통을 하면서 역모를 꾀했다.
1: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0: 이정랑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네 놈의 눈동자가 막 확대되고 코털이 그냥 바짝 서면서 입꼬리가 실룩실룩거리는 걸 내가 내 눈으로 아주 그냥 똑똑히 봤어.
1: 아니 대감.
0: 얘들아, 당장 이정랑을 잡아들여.
1: 대감 저기.
0: 그리고 계산은 네 형이랑 해라.

0: 로열 패밀리라고 따박따박 포미유지비를 대줬더니 그 돈으로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사?
1: 그러니까요. 이정란과 함께 로열 패밀리 몇 명을 엮어가지고 한 방에 보내야겠습니다.
0: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튼 종친들이 골치야.
2: 결국 놔라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3: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홍남의 거짓 고발이 이어지자 이지함의 장인 이정랑은
4: 이제 곧 처가의 불운이 닥쳤답니다.
3: 이지함의 예언대로 반란군의 왕으로 추대됐다는 누명을 쓰고
2: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3: 이정랑, 이홍윤은 물론 충주에 기반을 둔 세도가와 선비들 100여 명이 능지 처참당하거나 귀양을 가고 그 가족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한다. 또한
0: 영모의 아지트 역적들의 속을 충주를 지도에서 삭제해.
5: 마마 우후 삭제하면 복구 불가능. 그래도 딜리트고.
0: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삭제?
3: 충주는 유신현으로 강등되고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도명 충청도 또한
0: 홍주?
3: 지금의 홍성인 홍주의 첫 글자를 따서 하루아침에 도명이 충청도가 아닌 청홍도로 바뀐다.
6: 사서
3: 이름을 잃고 한때 유령도시로 전락했던 충주.

0: 잘썼어. 잘썼어. 앉았어.
1: 아내와 세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서해안의 무인도로 피신한 이지함은 가끔씩 육지의 상황을 염탐하기 위해
2: 사랑의 꽃이 오나.
1: 머리에 꽃을 달고. 한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바닷가와 섬을 떠돌며 5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3: 메이데이, 여기는 한양, 컴백 플리즈.
1: 영모 사건이 잠잠해지자 이지함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복귀한다.
4: 저기 있다! 지암아!
5: 지암아!
4: 지암아!
6: 큰형님! 장룡!
7: 마지막에!

0: 여러분, 우리 데이트해요. 와이파이 업데이트. 이씨 이명호.
1: AI야, 난 너를 잊지 않을게. 허예은.
2: 아, 여기 요 동네는 자영 자영으로 하자. 이자영.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신라시대의 음악가인 백결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백결 선생과 관련 있는 명소인 경주 남산을 찾아가 볼 텐데요. 경주 남산과 발음이 비슷한 남산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백결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백결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백결 선생은 신라 실성왕 때인 414년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박문양이라는 인물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백결 선생은 이름이나 호가 아닌 별명인 셈인데요. 이 같은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백결 선생이 옷 한 벌을 100번이나 기워 입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네. 그런데 백결 선생은 신라 충신 박재상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영예 박 씨의 족보에 따르면은 백결 선생, 즉 박문양은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충신 박재상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2: 네.
1: 백결 선생이 어릴 때 아버지 박재상이 신라 왕의 동생들 구출하려고 외나라에 갔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백결 선생은 누이가 궁궐로 출가를 하면서 높은 관직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백결 선생은 신라 자비왕 때인 478년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고요.
2: 네.
1: 궁궐로부터의 모든 후원을 거절한 채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 네. 백결 선생은 거문고 연주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화도 있나요?
1: 예, 있습니다. 어느 해 설날을 하루 앞둔 날 백결 선생이 살던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떡방아 찢는 소리가 요란했는데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백결 선생의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결 선생은 거문고로 떡방아 찢는 소리를 내서 아내를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그 선율이 진짜로 떡방아를 찢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2: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백결 선생의 집이 있었다는 낭산을 찾아가 볼까요?
1: 네.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낭산은 해발 100m가 조금 넘는 세 개의 봉우리와 능선으로 이루어진 나지막한 산입니다. 이 낭산은 어딘가에 백결 선생이 살았던 집터가 있을 텐데요. 백결 선생이 낭산 아래에 살았다라는 삼국사기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 아쉽게도 그 집터는 확실하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2: 네.
1: 그래도 낭산이 워낙 신령스러웠던 산인 만큼 지금도 산자락 곳곳에 많은 문화유적지들이 남아있습니다.
2: 네. 낭산이 오래전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불렸던 어떤 계기가 있나요?
1: 예, 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몰려온 커다란 구름이 낭산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요.

0: 과 형태의 구름 기둥이 오랫동안 낭산 골짜기에 머물면서 좋은 향기를 뿜어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본 신라인들은 하늘에서 신령들이 내려와 논이는 것으로 여겼고요. 신유림이라는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1: 아, 네.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백결 선생과 경주 낭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에 피가 보이고 배에서 뭔가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할 때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증상으로는 여러 질환들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신장암입니다. 하지만 신장암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다른 질환을 의심해서 검사하다가 진단되기도 합니다. 콩팥, 특히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신장세포암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 내시경 결과로 알게 되는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장암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신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10대 암에 포함되지만 신장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신장암은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신장암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에 생기는 암입니다.
0: 네.
1: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이러한 조직의 세포들에서 어떤 이유든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를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콩팥에 생기는 신장암인데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인가 궁금해지거든요.
1: 네, 비뇨의학과의 역할을 많이들 오해하셔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신장은 위치만 보면 신장내과에서 볼 것 같기도 하고 암이니까 종양내과에서 볼 것 같기도 하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 소변이 요관을 통해 내려가고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데요. 이 전체를 하나를 다 비뇨기계 이렇게 보고 비뇨의학과에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또 전립선 이런 장기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신장의 구조가 요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구조라서 비뇨기계, 그러니까 비뇨의학과에서 다룬다는 생각을 하면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장기가 다 비뇨의학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네. 근데 신장암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얘기할 때 신실질에 생긴다는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용어가 어려워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이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두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훨씬 명확해지는데요.
0: 네.
1: 신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신실질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소변이 모아지는 신우라고 부릅니다. 신우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는 콩팥 깔때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신장암은 대부분 신실질, 즉 일을 하는 조직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적인 담당을 하는 조직에서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신장암도 있지만 신우암도 있다면서요.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콩팥에 생기는 암을 모두 다 신장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신실질에 생기는 신장암과 신우, 즉 콩팥 깔때기 부분에 생기는 신우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발생하는 위치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데요. 신우암은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즉 길에서 생기는 암이면 신장암은 그 콩팥에서 역할을 하는 그 깔때기 윗부분, 즉 다시 말하면 필터링을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생기는 것이 바로 신장암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신장암과 신우암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발생 위치라든지 성격이 완전 다른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신실질에서 생기는 신장암하고 요로, 즉 소변에 흐르는 길에서 생기는 신우암은 조직학적으로도 다르고 치료하는 방침도 다릅니다.
0: 네.
1: 신우암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암과 조직학적으로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신우암은 방광암과 같은 종류의 암입니다. 이를 요로 상피세포암이라고 하거든요. 소변이 닿는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그런 암인데 좀 드물지만 요도에 생기는 암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우암, 방광암과 같은 그런 계열의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신장암이 10대 암에 포함돼 있음에도 신장암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그만큼 인식이 부족한 걸까요?
1: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암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0: 네.
1: 위암, 간암, 폐암. 그리고 비뇨의학과 쪽에서는 아마 전립선암이 요즘에 많이 환자분들이 인식하고 많이 검사도 하고 하실 거예요. 신장암은 그보다도 먼저 10대 암에 들어가 있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암처럼 속이 쓰리거나 폐암처럼 기침이 나지도 않거든요.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 환자분들은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신장암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건강검진에 어떤 검사로 신장암을 발견하는 건가요?
1: 건강검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센터 또는 뭐 어떤 병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혈액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소변검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영상검사로 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간이나 췌장 등을 보려고 주로 많이 시행을 하지만 그 복부 초음파에는 대표적으로 신장암에 대한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혈뇨가 나올 정도의 신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한 신장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기 신장암은 말씀드린 복부 초음파 또는 조금 더 정밀한 CT 등을 시행했을 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0: 복부 초음파로 살펴볼 때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의심하는 건가요?
1: 우리가 신장을 한국말로 콩팥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모양이 정말 콩이나 팥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약간의 타원형을 띠고 있는데 겉에가 매끈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마치 혹이 달린 것처럼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초음파는 정상 조직과 이런 불룩 튀어나온 조직의 그 형상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끈한 표면이 아니고 왠지 울퉁불퉁하거나 혹처럼 뭐가 달려있다 그러면 아 신장에 어떤 종류든지 종양이 생겼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0: 그런 경우에 추가로 CT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0: 수도 있나요?
1: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예.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 전에 신장암의 증상이다 하고 해서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 또는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영상검사가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뭐가 만져지거나 이런 증상을 갖고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장암은 초기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만약 신장암과 관련돼 있으면 아마도 많이 진행된 3기 이상의 신장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혈뇨도 신장암과 관련이 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신장암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신장 실질에서 소변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육안적인 혈뇨를 느끼거든요. 아쉽지만 혈뇨가 나올 때 역시도 최소한 병기가 3기에서 4기 정도 되는 진행성 신장암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신장이 양쪽 등 허리 쪽에 위치를 하잖아요. 종양이 생겨도 만져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1: 네, 거의 만져지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숙련된 비뇨기과 의사가 정밀한 신체 검사를 하면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조차도 신장의 깊숙한 곳을 정말 촉진만으로 다 감별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만져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만져진다 그러면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많이 진행된 신장암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0: 네. 그런 만큼 신장암도 조기 발견이 중요할 텐데요. 초기에 알게 되면 생존율이 아주 높다면서요?
1: 네.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0: 네.
1: 신장암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아마도 지금은 거의 95% 이상 신장암의 재발 없이 치료가 가능한 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전이가 되면 그 어떠한 항암제도 잘 듣지 않는 물론 최근에는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되긴 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또 신장암이거든요. 따라서 신장암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초기 상태에서는 수술로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1: 네,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신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아마도 기대여명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초기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흔히 말하는 1기인 거죠?
1: 네, 신장암은 크기라든지 그 침범의 정도 또는 주변 조직의 전이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기라 함은 크기가 작아서 제거하기 용이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완치가 가능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크기라든지 뭐 전이 정도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은 증상이 없어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어요?
1: 증상만으로 초기에 발견된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다른 질환 때문에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콩팥에서 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수록 아무 증상 없는 조기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도 높은 거죠.
0: 네. 그러면 수술의 종양 제거 범위는 크기뿐 아니라 위치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1: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 중에 이건데요.
0: 네.
1: 과연 신장암이 발견되면 어느 정도를 절제를 하느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말 그대로 1기라든지 2기 초기와 같은 신장암의 크기가 작을 때는 다른 신장의 정상적인 부분은 놔두고 종양 부분만 제거하는 부분 신장 절제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크기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신장의 주요 혈관 주변에 있으면 그 부분만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전 절제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신장은 두 개잖아요. 수술 후에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쪽 신장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1: 네. 정말 다행이죠. 신장은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를 완전히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신장의 기능만 잘 보존한다면 특별한 건강상의 위험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뭐 가족끼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신을 공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0: 건강한 콩팥이 두 개 있는 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다른 분에게 기증했을 때 남은 콩팥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수술이 가능한 것처럼 신장은 다행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일부분 또는 한 개를 다 절제하더라도 반대쪽 콩팥만 잘 보존한다면 또는 남아있는 콩팥이 기능을 잘한다면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네. 수술은 로봇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신장암 수술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로봇 수술은 사람의 손만큼 또는 일부에서는 사람의 손보다 더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부분만 절제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신장은 굉장히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고 지혈을 하고 봉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복 수술보다 요즘에는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더 환자분의 어떤 출혈이라든지 수술 시간을 감소시키면서도 정확하게 정밀하게 수술할 수가 있어서 로봇 수술이 도입된 이후에 신장암의 수술 방법도 많이 발달됐고 생존율도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로봇 수술로 이제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상태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이 필요하기도 할까요?
0: 어쩔 수 없이 종양이 너무 크거나 아주 중요한 혈관 위치에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즘도 간혹은 개복 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로봇 수술이 가능한 기관에서 개복 수술을 하는 비율이 요즘에는 아마 10% 미만일 거예요. 아마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개복 수술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20명 중에 19명 정도는 복강경 또는 로봇으로 수술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1: 네.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한 경우에는 회복에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0: 네, 맞습니다. 예전에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기 전에는 신장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었거든요. 환자분들은 심지어는 2주 이상 입원하기도 했고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셨거든요. 요즘에는 신장암 수술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또는 빠른 경우에는 2, 3일 후에 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도 적고 회복기간도 빨라서 많은 신장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장비들이 많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1: 네. 치료 후에도 관리는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세요?
0: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인데요. 무엇보다도 신장암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발했을 때 항암제에 대한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소위 말해서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잘 보존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신장암 환자이든 아니든 연세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콩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남아있는 콩팥의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신장암의 경우는 특히 재발했을 때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신장암의 그 세포학적인 특성상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의 저항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서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암제가 잘 듣는 종양과 잘 안 듣는 종양으로 나눴을 때 신장암은 그중에 항암 치료에 잘 저항하는 즉 잘 안 듣는 암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그래도 초기 단계를 넘어선 신장암의 치료는 수술보다 항암이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전이된 경우도 그렇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인 예전부터 시행하던 고식적인 항암 치료보다 표적 치료 또는 면역 항암 치료 같은 이렇게 새로 개발되고 발전된 그런 항암 치료법들이 개발돼서 신장암 환자들, 특히 전이성 신장암 환자들의 생존율과 생존 기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노인들은 건강 상태라든지 확인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항암 치료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모두 환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하진 않고요.

0: 있고요. 네. 특히 나이와 전신 상태 그리고 동반 질환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암이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하나 또는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환자의 조직학적인 타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면역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뭐 혈관 그 조형을 차단하는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암이 그렇지만요. 신장암도 진단을 받으면 너무 당황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신장암은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굉장히 치료율이 높고 말씀드린 로봇이나 복강경과 같은 수술적인 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아쉽지만 기존의 항암제에 잘 듣지 않는 전이성 신장암도 요즘에는 면역항암 치료와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아쉽게도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금방 생명을 잃거나 건강상의 위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무작정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비뇨기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들을 수 있는 소견으로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변하는 상태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데요. 위 내시경 결과로 알게 되는 장상피 화생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위 내시경 결과로 장상피 화생 소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뭔가요? 묻게 되는데요. 장상피 화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뭐 우리나라가 워낙 이내시경을 잘 받는 나라라서 네. 사실 뭐 위암 검진 받고 뭐 내시경 받으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상피 화생은 그러니까 위 점막이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위 점막 세포가 장상피 세포처럼 변했다. 예, 이거를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말합니다.
0: 근데 위험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노화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분도 있고요. 헬리코박터균 여부에 따라서 암으로 갈 수 있으니 제균 치료를 합시다. 이런 말도 듣는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1: 어떻게 보면 두 설명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장상피 화생은 위 점막이 오랜 시간 자극 때문에 변형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능 측면에서 보면 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만성염증, 노화의 결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장상피 화생이 생기면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없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위암 발생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험률이 뭐 10배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위암 환자들이 매년 1,000명 중에 한 0.5명 정도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1,0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더 많이 생긴다. 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5배, 10배지만 실제 위암 발생 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이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아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검사를 받거나 관리를 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어도 제균 치료를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치료법의 문제일까요?
1: 아무래도 이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항생제도 쓰고 이산분비 억제제도 써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에 두 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부작용입니다. 항생제를 쓰다 보면 설사도 생기고 복통이 좀 흔하거든요. 그리고 음식 맛이 좀 이상하게 변한다. 쓰다. 뭐 금속 맛이 느껴진다. 뭐 이렇다 보니까 드시기 자체도 어려워하고 결국 복용을 하다가 또 힘들어서 중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장상피 화생이 동반되어 있는 헬리코박터균

0: 감염인 경우에는 사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전액 부담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금액적인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시긴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일단 부작용으로 중단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의 제균 치료는 1차 실패로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0: 이게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 때문에 제균 치료 실패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뭐 지금은 이제 1차 치료 3제요법 세 가지 약제를 시행을 했을 때 뭐 항생제 두 개 쓰고 위산 분비 억제제 한 개를 한 1, 2주 쓰고 난 다음에 성공률이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20에서 한 30% 된다고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항생제 내성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클레리스로 마이신이라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 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이제 약을 사용하다가 이제 임의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1차 치료까지 하고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2차 치료를 통해서 다시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긴 합니다.
1: 네. 또 치료를 해도 재발 위험이 높다면서요?
0: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재발이라기보다는 재감염이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 때문에 내가 치료를 잘 받아도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분변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구강을 통해서 다시 전염될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뭐 음식을 숟가락으로 같이 먹는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린다 그러면은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아시아권에서 재감염률이 20%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연 2%에서 4% 정도 재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장상피화생 소견이 동시에 있다면 치료를 해야 될까요?
0: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아직은 의견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일단 장상피 화생만 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사실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헬리코박터균이 동반된 장상피 화생의 경우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좀 논란이긴 한데요. 사실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치료를 하면 좋다. 특히 이제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는 좀 미리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뭐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뭐 궤양이 있거나 암이 있을 때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재균 치료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장상피화생과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 요게 치료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암 생기지 않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아서 2020년도에 그 임상진료 학 지침에 개정안에 보면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장상피화생도 있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암 예방 목적이 아니라 증상 개선 목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전액 부담 치료하면서 치료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또 앞서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상피화생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0: 결국에는 이제 장상피화생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장상피화생이라는 게 만성염증이 위점막세포를 파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이 되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장점막세포로 변형이 된다는 건데 결국 이런 이 만성질환들, 만성염증이 지속적으로 DNA를 손상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DNA 변이가 생기게 되고요.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겨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 점막세포가 위산을 잘 분비해줘야 되는데 이 장상피 화상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위축성 위염 상태부터 위산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위산이 안 나오면 그동안 위산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기성 세균이 자라고 그 현기성 세균들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과 발암물질 형성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장상피 화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만성염증

0: 말씀하셨는데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1: 결국에는 위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은 유발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볼 수 있고 헬리코박터균 이외에도 보면 크게 음식 부분 아니면 유전적인 특성이라든지 생활 습관 측면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장상피화생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헬리코박터균 외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1: 일단 크게 보면 내가 내 의지로 조절을 불가능하다. 네. 이런 위험 인자라고 하면 뭐 60세 이상의 고령, 뭐 나이 드는 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노화에 의한 과정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성에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위암에 직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장상피화생이 잘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조절을 해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식습관인데 음식 중에서 이제 짜고 탄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들, 뭐 커피, 가공식품, 술, 담배 이런 것들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만성 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위 내시경으로 장상피화생을 알게 되는 거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있는 건 아닌 거죠?
1: 맞습니다. 장상피화생이라는 것이 이게 위 점막의 변화를 위 내시경으로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조직 검사까지 해서 확진하는 진단명이거든요. 장상피화생 단계에서는 보통은 이제 복부팽만, 소화불량, 명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상피화생 소견을 들은 분들은요. 위 내시경을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위 내시경을 하잖아요.
1: 일반적으로 이 위 내시경이 결국에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2년 주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장상피 화생 같이 위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라고 하면 1년 주기로 검사를 권장하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장상피화생 유병률이 되게 높거든요. 40대만 돼도 30%에서는 진단이 되고요. 70%에서는 뭐 두 명 중에 한 명이 장상피화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상피화생이 있다고 무조건 1년마다 권장을 할 수 있겠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위암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환자들 뭐 흡연자라든지 아니면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50세 이상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의 위내시경 검사를 꼭 하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위내시경을 하면 장상피화생의 경우에는 그 염증이 보이는 건가요?
1: 그 장상피화생은 그 위 점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분홍색으로 예쁜 모양, 그러니까 매끈한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장상피들은 이제 오돌토돌한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 점막인데 이게 오돌토돌하게 변해 있네. 그러면 이게 장상피화생으로 나타났구나라고 일단 의심을 하고 이제 조직 검사해 보면 장상피화생이 조직 검사에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참 위염에 대한 소견보다 이름이 어렵고 생소해서 그런지 장상피화생에 대해서는 긴장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미란성, 표재성, 위축성 위염과 함께 장상피화생까지 더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위내시경의 결과가 되게 많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위의 염증 형태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시경 소견에 따라서 위 점막의 표면에 염증이 좀 있어서 빨갛게 부어 보이는 뭐 표재성 위염도 있다는 거고 위 점막이 일부 파여져 있는 미란성 위염이나 약간 두꺼워져 있는 비후성 위염이라는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위 점막이 위축이 돼서 얇아져 보이는 위축성 위염도 있는 거고 오늘 주제인 장상피화생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염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증상으로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겠냐. 두 번째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를 관심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제 뭐 밀환성 위염, 표재성 위염, 아니면 발적이나 출혈만 동반된 위염은 그냥 급성 위염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증상이 나타나니까 약물 치료를 하면서 원인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도 있고 장상피화생도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아 이거는 오랜 시간 염증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불편한 증상 조절도 해야 되지만 또 유발 원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계에서는 앞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0: 네. 그런데 참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내시경 결과로 용종도 걱정이지만 이제 밀환성, 표재성 이런 이름들을 들어도도 걱정이 되는데 뭐 위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1: 뭐 일반적인 이제 급성 위염의 여러 가지 형태들, 뭐 표재성 위염, 뭐 밀환성 위염 이런 정도는 그냥 약을 좀 불편하시면 약을 좀 드시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표재성 위염, 밀환성 위염 이 정도 나오면 불편하시면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세요. 불편하지 않으면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면서 관리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처럼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증상 측면에서 불편하면 약을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위암 발생 위험이 늘어날 수 있으니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이제 자주 검사를 해야 된다. 크게 보면은 증상 조절 추가 위암 예방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위축성 위염은 노화로 보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크게 보면 이 염증들이 쭉 지속이 되다 보면 초기에는 이런 이제 표재성 위염이나 밀환성 위염으로 시작이 됐고 이런 자극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 단계로 가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을 하고 2단계에서 위 점막이 이형성 아예 다른 세포로 변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또 위궤양도 있잖아요. 위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어떻게 보면 위염과 위궤양을 구분하는 거는 얼마나 이 염증이 깊게 위 점막 안쪽으로 깊게 이제 증상이 있느냐를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위염 같은 경우는 그 위 점막 살짝 염증이 있거나 살짝 밀환 까져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면 위궤양은 밀환에서 좀 더 깊이까지 예 점막 손상이 깊은 단계까지 있을 때 궤양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궤양 단계에서는 대부분 증상도 있고 그리고 궤양 단계에서는 치료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고 그리고 궤양 단계에서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 치료도 권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궤양은 깊게 파져 있는 모양의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아 그냥 단순 궤양이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궤양의 형태를 보이는 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궤양은 조금 더 조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0: 그렇군요. 참 우리가 위장질환이 좀 익숙한 분들은 증상이 있어도 늘 그랬으니까 하고 넘기거든요.
1: 네.
0: 앞서 식습관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짜고 매운 음식들을 계속 드시게 되는데 점점 더 심해지거나 만성으로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장은 당연히 문제가 없긴 하죠. 그러나 그런 이제 자극들이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게 뭐 10년, 20년 꾸준히 이제 자극이 쌓이게 되면 점차 우리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증상과 더불어서 이런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암도 생기는 거고 그 전 단계로 위축되고 그리고 장상피화생 단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식습관이라는 거 장기적인 관리를 좀 해줘야 결국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뒤에 암이나 이런 심각한 질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참 위내시경 결과를 듣는 분들은 암의 위험만 아니면 그르르니 이제 하시거든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암의 위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시경 주기는 뭐 2년에 한 번 정도로

0: 이어가면 될까요?
1: 2년에 한 번이면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암성 병변, 암이 생기기 좀 위험한 그런 분들은 1년 주기로 하는 이유가 이게 1년 주기로 했을 때와 2년 주기로 했을 때 봤더니 조기 위암 검출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년 주기 검사를 한다고 해도 딱 뭐 2년 뭐 2026년 4월에 검사했으니까 2028년 4월에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026년 1월에 하고 2028년 12월에 하면 거의 3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0: 그런 경우도 있죠.
1: 사실은 조기 위암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위암의 단계가 조기 위암이라고 하면 사실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성공률이 매우 높은데 조금 병기가 진행할수록 성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2년 주기로 하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분은 1년 주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그럼 가족력이 있으면요. 1년에 한 번 뭐 20, 30대 젊은 나이에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1: 이게 40세부터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40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0대부터라도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0: 네. 그럼 혹시 암이라고 해도요, 조기 위암이면 내시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1: 조기 위암이 중요한 부분이 그 점막에만 암세포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는 내시경으로 위 점막 절제술만 해줘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병기가 일기일기 드러나버리면 위를 전절제, 거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기 위암 단계에서는 정말 치료 성공률도 높고 치료도 간단한데 진행이 되면은 치료도 어렵고 성공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위암 단계, 점막에만 암세포가 생긴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변하는 상태,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리한나의 엄브렐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중심의 보호를 벗어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인데요.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취업이나 학업, 결혼, 자립주택 입주 등의 이유로 시설에서 나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천만 원, 생애 단 한 번만 지급이 되고요. 주거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퇴소일이나 주택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을 초과하면 신청일,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이 장애인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을 세심하게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의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